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여성시대의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3: 안전한 식탁 라이프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세트,
2: 50년 가마솥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첫 번째,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 당당이님들 두 분께는 홈카페 꾸러미, 그리고 박종민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2: 네, 그리고 일간 여성시대 문제 내드렸죠.
3: 네.
2: 오늘 문제는 여성시대 홈페이지 나의 섬 이야기 게시판에 떠 있는 갈매기 숫자를 맞히는 거였어요.
3: 네.
2: 예, 몇
3: 뭐
2: 마리였죠?
3: 들어가 보시면 뭐 정답이 바로 나오죠.
2: 예.
3: 세 마리입니다.
2: 세 끼룩, 마리였습니다.
3: 끼룩. 끼룩. 네, 힌트가 그거였어요.
2: 맞아요. 네. 5169님도 끼룩끼룩끼룩 정답 3마리. 오늘 우리 집은 삼계탕도 3마리입니다. 끼룩끼룩.
3: 꼬꼬댁.
2: 그러네. 꼬꼬꼬꼬꼬.
3: 한동현님 끼룩끼룩끼룩 3마리의 갈매기가 날아옵니다. 행운버거도 날아옵니다.
2: 아, 한동현님께 가겠네요.
3: 네, 가겠네요.
2: 4513님 여기는 강화도. 갈매기와 함께 살아갑니다.
3: 그렇죠. 그렇죠.
2: 갈매기는 하늘에 떠 있을 때는 작아 보여도 가까이서 보면 참 크답니다.
3: 그렇죠.
2: 정답 3마리 맞춰주셨어요.
3: 어우, 새우깡 봉지가

0: 이렇게 들고 있으면 무섭게 채가는데요.
1: 맞아. 네. 꽤 크더라고요.
0: 예. 8392님, 세 마리 올해 졸업한 취준생 아들이 요즘 시무룩하네요. 힘들기도 하겠죠. 괜찮다. 응? 천천히 멀리 보자 해도 아들은 제 마음과 달리 조급해 보이네요. 아들에게 좋은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요. 작은 즐거움을 주고 싶습니다.
1: 하시면서
0: 네. 신청곡도 청해 오셨네.
1: 네.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0: 오, 예. 그래요. 햄버거 세트 받으실 20분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1: 2부 끝곡으로 예, 우리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신 곡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들으시고요. 저희는 뉴스까지 듣고 10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

0: 데세이야.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4: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5: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킨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이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10시 뉴스입니다. 7천선을 회복하며 개장한 코스피가 장 초반 7% 넘게 급등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226.08포인트 3.3% 오른 7082.91로 출발해서 현재 7%대 상승률을 보이며 7300선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6% 넘게 오르며 28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2% 폭등해 214만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1.73포인트 2.77% 오른 805.71에 개장했는데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늘 오전 9시 기준 1488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요 대학병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환자 생년월일 입력란 예시로 세월호 참사 당일이 기재돼 논란이 일자 앱 개발 운영사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레몬 헬스케어는 오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 견뎌오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문구를 최초 작성하고 검수에 관여했던 인력은 이미 그만둔 상태라면서 대표이사가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을 직접 관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려대병원 모바일 앱의 환자 생년월일 입력란 예시로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2014-0416으로 입력이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를 계기로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래에 대비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AI 시대의 노사 문화에 대해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안보비 명목으로 부과하겠다던 통행료 20%를 중동 국가들과의 무역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동 지도자들과 대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20% 보상 수수료를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무역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해서 오후에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오후까지 중부지방엔 5에서 20, 전북과 경북엔 최대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해안과 동쪽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MBC 10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9: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어족 자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오징어가 사라지고 따뜻한 물에 사는 참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오징어 대신 참치를 잡으면 되지 않나 싶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그물과 어선이 필요하고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기와 보관 방법도 제각각이어서 쉽게 방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급격한 환경 변화로 혼란을 겪는 어민들. 피해가 줄어들도록 사회가 함께 대책을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 잘 모셨고?
11: 잘 모셨어.
10: 어디로?
11: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0: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11: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0: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1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4: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5: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6: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14: 제가 요즘 이거에 꽂혔어요.
16: 그래요? 저는 요즘 양념게장에 꽂혔는데. 당당이님은 무엇에 꽂히셨을지 오늘 사서함 일주이가 모시겠습니다.
17: 저는 직장생활 42년 하고 정년퇴직한 다음에 요즘 평생 배워보지 못한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영하고 아쿠아로비 또 라인댄스를 배우면서 하루하루를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매일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즐겁습니다. 새로운 노래 매일 듣고 있는 것도 즐겁고 만나는 어르신들 저보다 훨씬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수영 열심히 하고 아쿠아로비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자극을 가지면서 저도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0: 이정란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NCT 드림의 캔디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수영장에서 이 노래로 몸풀기를 많이들 하신다고 그러네요.
1: 네. 아쿠아로빅도 그렇고, 네. 음악이 있어야 돼요. 음악이 없으면 안 됩니다.
0: 맞습니다.
1: 음성 남겨주신 이정란님 열심히 열심히 운동하시고요. 수저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운동하고 단백질도 많이 섭취하셔야 하니까 수저로 콕콕콕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고기나 생선 같은 거 달걀, 찜 이런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0: 저는 먹는 얘기에 괜히 양념게장 얘기.
1: 양념게장. 아 좋아요.
0: 예. 아 그나저나 아유 바쁘다 바빠 현대에서 방금 뭐 째깍째깍 소리가 들려가지고
1: 네네
0: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사연 남길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그런 분들에겐 열린 사소함이 딱입니다.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전화 걸고 바로 음성 남겨주시면 끝이에요. 참 쉽죠?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연결 가능하니까요. 어떤 사연이든 무슨 이야기든 편하게 남겨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는 선물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종교 대통합 고민 상담의 장이죠. 성진스님, 하성룡 신부님 모시고 님과 함께로 돌아옵니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7: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파도 치는 배 위에서라도 눈높이를 맞추면 흔들림도 평화로운 항해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1: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하성룡 신부님, 성진 스님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0: 네, 오늘은 성진 스님께서 책에 쓰신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파도 치는 배 위에서라면 뭐 당연 흔들리기 마련인데 그 흔들림조차 평화로운 항해의 일부로 만드는 비결이 있군요.
2: 네, 이게 이제 뭐 제가 이제 울릉도 갔을 때 예전엔 정말 많이 흔들렸거든요.
0: 아유, 말도 못해요.
2: 이게 이제 창문으로 바다 보였다 하늘 보였다가 이렇게
0: 우와, 울렁울렁
2: 보였다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다 두루 누워 있었어요, 진짜.
1: 이 배멀미가.
2: 의자에 모두 앉아 있었어요, 너희들. 어르신 뒤에 어르신들 거기서 이제 막, 오, 너무 놀란 게 네. 막 뭐 까먹고 드시고 있으면서
1: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네요. 예.
2: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중에 어르신들 좀 이제 기어가가지고 아예 네. 멀미가 안 나시냐고 하니까는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육지 사람들은 배를 육지처럼 그냥 평평하기를 바라는 거고 우리는 이게 늘 타고 다니니까 배가 원래 흘린 데 생각하니까 흔들 때마다 장신은 같이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한대요 이렇게.
0: 물살 따라.
2: 아, 물살 따라 그냥 이게 이렇게 마음을 차라리 자꾸 올라간다 내려 안 올라가려고 그러면 더 어지럽고 올라가려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냥 같이 내려오고 이렇게.
0: 그렇구나.
2: 이렇게 생각하고 좀 적응하면 괜찮다고.
1: 예. 어차피 배가 출렁이는 그러니까. 거 여기 그냥 내 몸을 맡기에요. 뭐
2: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이제 저희는 육지 생각만 하니까 흔들린 땅이 이상하고.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이 야 이게 마음 먹고 보는 느낌에 따라 이렇게 그렇군요. 다르구나.
1: 거기서 네. 또 다른 또 깨달음을 네. 어르신들께.
0: 네.
1: 야 신기합니다. 당당이님들은요. 근데 또 좀 참 이게 스님과 신부님이 가지고 계신 물건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왔거든요. 스님, 염주는 숫자가 정해져 있나요? 목에 거는 건 알이 무척 많고 손에 들거나 손목에 차는 거는 수가 적어서 궁금합니다.
0: 네.
1: 내주셨고 또 성당 다니는 분들 보면 묵주를 들고 기도하던데 구슬이 몇 개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를 몇 단씩 한다고 하는데 단은 뭐예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염주부터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2: 네. 일단 염주가 무엇이냐?
1: 예.
2: 그걸 이봐 설명해 드려야겠죠. 생각염자 구술주자.
1: 오.
2: 즉 생각을 끊이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한 도구가 염주다. 생각을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염주는 돌잖아요. 이렇게.
0: 네네네.
2: 그러니까 생각을 끊이지 않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그다음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참된 언어들을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생각을 이어가려고 사용한 이제 그 저희는 이제 법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염주입니다.
1: 네.
2: 그래서 보통은 108배를 하거나 스님들이 이제 불자들이 이제 기도를 한다 수행을 할 때 숫자를 이렇게 세기가 어렵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큰 염주는 108 염주도 있고 3천 개의 염주알로 이렇게 그 바구니 같은 담겨 있는 것도 있고
0: 아우.
2: 이런 것을 내가 108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염주를 돌리면 생각 없이 그냥 손으로 돌리고 그냥 부처님만 생각하게 되면은
0: 네.
2: 딱 그 가운데에 맞춰지게 돼 108배를 한 게 되니까
0: 네.
2: 이제 그런 네. 용도에서 108배가 목에 거는 정도면 108개 염주고
0: 네.
1: 이게 돌리다 보면 몇 번 돌렸는지 모르는데 그걸 알 수 있나요?
2: 108배는 어차피 가운데 하나가 큰 염주
0: 왔어요.
1: 표시가 되어 있구나.
2: 딱 되어 있죠.
1: 제일 큰 걸로 하나로.
2: 네, 큰 걸로. 그리고 손목은 단주라고
1: 예.
2: 이제 염주의 이제 그 작은 버전. 근데 역시 이것도 내가 손에 차서 늘 돌릴 수 있게 손에 찼던 거예요, 원래는.
1: 네. 그러니까
2: 몸 가까이. 그래서 보통 숫자 21개. 21개 정도면 손목에 살 수 있는데
1: 예.
2: 예, 요즘은 이제 워낙 많이들 좋아해서 남자분들용은 조금은 이제 알이 더 들어가서 크게 할 수도 있고
1: 오.
2: 대부분 홀수에 맞추는 게
0: 예.
2: 21일 뭐 33개 뭐 이런 식의 약간의 불교적으로는 이제 홀수로 맞춰서 기도를 하니까
1: 네.
2: 좀 이제 그렇게 맞추는 경향은 있죠.
1: 자, 그럼 이제 성당.
2: 네.
1: 다니는 분들 묵주로 기도를 합니다.
2: 네, 그러니까 염주랑 이제 묵주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염주와 묵주의 좀 차이점은 그러니까 원래 묵주는 동그라미만 동그랗게만 돼 있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동그랗게 돼 있고 이제 밑에 길게 이제 조금 이렇게 내려오는 끝에 이제 십자가가 있는 게 네, 묵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원래 정식 묵주고 그래서 묵주도 이제 1단 묵주, 5단 묵주, 10단 묵주, 15단 묵주, 20단 묵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염주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묵주는 원래는 15단 묵주가 원래 전통적인 가톨릭 교회의 묵주였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묵주기도 할 때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념하면서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게 각 5단이에요. 그러니까 각 5단에 그러니까 묵주 기도가 이제 10개의 각 5단이니까 15단 묵주였었는데 그 2000년 대의년 시작하면서 요한 바울의 교황님께서 이제 빛의 신비라는 걸 추가해서 요즘에 이제 20단 묵주가 이제 큰 정식적인 묵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묵주 기도는 그 예수님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건 하느님, 신만 들어줄 수 있는데 기왕이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하느님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바치는 기도가 이제 묵주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성모님이 기도를 들어주는 주체가 아니라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준다 해서 로사리오 기도라고 해서 묵주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묵주 기도도 염주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알 만든다고 해서 그게 묵주가 되진 않고요. 정해진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송 10번 하고 주님의 기도 한 번 하는 게 한 단이에요. 아까 단이 뭐냐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얘기한 대로 15단, 5단, 뭐 20단 묵주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송 10번, 주님의 기도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한 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묵주 기도 몇 단 했다라고 얘기하면 뭐 1단 했다 하면 성모송 10번, 주님의 기도 한 번 한 거고 아, 네, 2단 했다 하면 20번 한 번 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카운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염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묵주는 내가 만들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묵주는 반드시 정해진 규정대로 만들었으면 성당에 가서 이제 신부님한테 축복, 선물 축복을 받아야지만 그게 기도하는 것으로서의 효용성이 있는 거지. 어, 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혼자 기도하는 거는 기도하는 것으로서의 효용성은 없습니다.
1: 네. 염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3: 염주는 이걸 통해서 이제 내가 생각을 끊자 주체가 나기 때문에.
1: 예.
3: 아, 네. 아, 주체가 나.
1: 오, 네, 제가 깎아서 만들어서 이렇게 딱 순서대로 아, 만들어서 네,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3: 네, 그럼요.
2: 그러니까 주체가 나 하느님.
3: 주체가 네, 나가 생각을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은 신자들은 이제 스님들에게 받기를 좋아하죠.
1: 그러겠어요.
3: 스님들이 기도했던 거를.
1: 아, 심지어.
3: 네. 네. 했던 걸 주 받기를 많이 원하죠.
0: 의미가 있겠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염주와 묵주, 묵주와 염주에 대해서도 배웠고 상담 사연 첫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동서와의 갈등이네요. 저보다 3살 위인 손아래 동서는 처음 시집 올 때도 눈에 보이는 여우짓을 해서 느낌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우 같은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는 시댁에서 1시간 거리가 안 되는 곳에 살고 동서네는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매번 명절이나 제사 때만 되면 동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당일에 오는데 어쩌다 전날 밤늦게 오더라도 아무 일도 안 해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시부모님께 두툼한 돈 봉투를 드리면서 죄송하다 이 말만 하는 게 다예요. 저는 음식도 하고 삼시세끼 차리면서 설거지도 하는데 말이죠.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도 안 해요. 특히 집안 행사가 많은 7월만 되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고 4월부터 머리가 아파 편두통 약을 달고 살아요. 어머님은 제가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하면 아니 건강한 애가 왜 비실비실하냐 그러시는데 동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아픈 것도 많아지네요. 특히 부모님 생신 때 외식을 하고 싶어도 며느리가 정성 들여 차린 생신상만 받고 싶다 하시는데 왜 저한테만 이런 희생을 강요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서에게도 따끔하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몇 번 얘기했다가 가정교육 운운하는 바람에 큰 싸움 날 뻔했습니다. 말 섞기 싫어서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 지내는 거 너무 힘드네요.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려봤지만 저보고 속 좁다 하는 말씀만 하시네요. 저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끙끙 앓다가 제 명예 못 살 것 같아요.
1: 아이고.
0: 손아래 동선대 나이는 위구.
2: 그렇죠. 예.
0: 두툼한 돈봉투를 드리면서 일은 안 하고 죄송합니다. 말하고.
1: 야 이거 참 차별이 느껴지고
2: 당연하죠. 예,
1: 너무 그러면 진짜 속상하시죠. 예, 같은 며느리인데 나한테만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이게 진짜 저 동봉투 때문인가? 아니면 저 여우 같은 저기 손 아래 동서가 저렇게
2: 그렇죠.
1: 온갖 미움이 지금 다 자랄 텐데.
0: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또 봉투를 두둑한 거 좋아하셔요 어르신들.
2: 좋으신 거, 예. 예,
0: 뭐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뭐 담쌓고 아유 나는 그런 거 안 가린다 그러지는 않으셔. 은근히 좋아하셔요.
1: 아, 그래서 어쨌든 솔직한 마음을 전달은 하신 것 같은데
2: 했는데 이제 안 들으시는 거죠.
1: 예, 예. 그냥 속 좁다라는 말만
2: 가정교육을 뭐 잘못했다 뭐
0: 아유, 이렇게 진짜. 얘기하시면 더 근데 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7월만 되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고 4월부터 편두통약을 달고 살고 그러면 뭐 소갈이를 하시는 거지 이제 마음이 아픈 거야.
2: 그러니까요.
0: 가까이 살면서 별별 수발 다 들어도 뭐
2: 그러니까
0: 이 저기 삼시세끼 다 차려대지 설거지하지 음식 다 준비하지 근데 이제 한쪽은 봉투만
2: 그렇죠.
0: 네. 이러면 진짜 속상하지.
2: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1: 그래요?
2: 첫 번째는 3시간 거리로 이사를 가시는 겁니다.
1: 이사를 가자.
2: 네, 첫 번째는
0: 아이들이 있으면 쉽지 않죠.
2: 그쵸, 쉽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어머님이 들으실 생각이 없고
1: 네.
2: 가정교육 운운하시고 속 좁고 비실비실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원래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남편이죠. 그래서 남편 얘기하면 본인 아들한테는 비실비실하냐 속 좁냐 가정교육 못 받았냐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예.
2: 제가 보기에는 며느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도 어머님이 안 들으시는데 이걸 뭐 또 얘기한다거나 뭐 가족끼리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남편분이 한번 어머니랑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해결해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말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뭐 칭찬은 아니더라도 핀잔은 주지 마라 정도까지는 예, 아들이 어머니한테 좀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며느리가 얘기했는데 안 들으시는 거라서
0: 네.
2: 답답한데 그냥 참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동서나 아니면은 뭐 도련님이나 뭐 작은 아버지 서방님이랑 싸우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남편분이 어머니하고 얘기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1: 그런데 이 사연의 속에 보면 어쨌든 남편이 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2: 남편은 아마 이제 방관자거나 네. 아니면은 좋은 의미로 진짜 효자겠죠. 좋은 네. 의미로 어머니한테는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하는.
1: 네. 보통은 이런 상황 속에 뭐 제 옆에 남편은 뭐
2: 편을 안 들어준다는
1: 뭐 이런 뭐 이제 언급이라도 등. 있을 법한데 남편 언급은 1도 없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무중립 뭐 아니면 뭐 중립의 상태 아니면 뭐
2: 아니요 그냥 어머니 편. 네.
3: 근데 이제 모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로 이제 모든 이제 그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1: 예.
3: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힘들면 안 해도 돼요.
0: 이게 이 정도로 아픈 거는 진짜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3: 이 정도면은 이렇게 이제 난 한 3년 정도 쉬겠다. 죄송한데.
1: 네.
3: 예, 이제 그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했네요.
2: 네.
3: 어머니께는 근데 어머님의 편 그 일종의 편견일 수도 있고 뭐 편애일 수도 있고 하는 거는 못 바꿉니다.
0: 그래요.
3: 그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우리가 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행동하는 데에는 아무리 잘못돼도 자기 이유는 존재하거든요.
1: 네.
3: 그 이유가 이제 타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 네.
3: 근데 이제 그걸 고려 안 하는 거죠.
0: 예, 예.
3: 예. 며느리라고 해서 이 정도까지 오면은 사실은 이제 내가 며느리에서 이렇게 욕은 먹어야지. 대신 제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는 욕은 먹어야죠. 욕도 먹고.
0: 안 하는 대신.
3: 그렇죠. 그건 갚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 하는데 착한 며느리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죠.
1: 욕 먹을 각오로 말씀을 좀 끊자면 광고 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기 여성시대입니다.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2: 아우제 어머줄까? 나만 믿어.
1: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조심해. 걱정 마요.
1: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2: 천천히 와.
3: 할 수 있어.
1: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2: 천천히 오라니까.
3: 괜찮아요.
2: 괜찮긴 뭐가 괜찮아.
1: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예, 119죠?
2: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네, 수요일 여성시대 님과 함께 하성룡 신부님, 성진 스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사연부터 이게 또 시댁 얘기에, 예, 비교에
1: 동서간에 나오니까
0: 아 지금 예,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1: 근데 처음부터 첫인상부터 안 좋았어 그 동서는.
2: 네, 처음부터
1: 눈밖에 났어. 그런데 또 시엄마는 또 그 두툼한 돈 봉투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셔.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운하고 속상하고
0: 완전 차별하고
1: 여자들이 이런 게 있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여자들은 네. 그냥 난 돈으로 떼. 봉투 얘기를 하는 거죠.
3: 아니 그렇죠. 이게 뭐 네. 다 돈으로 때우면
1: 일할
3: 시어머니가 판단하실 거예요. 네.
1: 네. 난 돈으로 때. 그럼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아이 우리는 애들도 있고 그만큼 봉투 못 들여 그냥 몸으로 때워야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별한 특수한 일을 하기 때문에 돈으로도 때우고 몸으로도 때웠습니다. 오. 그거는요 돈으로 때운다고 무마되질
2: 그렇죠.
1: 않아요. 네, 왜냐하면 다 일하지 않는 주부들이기 때문에 허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고단함, 일하는 여성의 그런 거 일절 없어요. 네.
3: 그러니까 이제 아예 차라리 그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잘못돼도 공평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네. 이제 이건 이미 이제 아니잖아요.
0: 네.
3: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안 하시는 게 맞다. 한 3년 정도 쉬는 게 편하다는 게 쉬시면 내가 이걸 왜 했는지가 나올 거예요. 나도 이제 봐야 되잖아요.
1: 네.
3: 이게
1: 내
3: 계속
1: 마음을
3: 시어머님 이상 믿고 편애하시고 동서 여우 같은 동서 여우집 믿고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다 괴롭게만 하는 문제로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당당이님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대신 그 내가 쉬었을 때 나오는 수많은 비난과 반응들은 감내하셔라. 쉬면서 그 좌불안석 속에서도 알게 되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그리고 그 속에서 한번 서로 갖다 쉬었다가 만나야 서로의 가치에 대해 다시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예, 이거는 이미 할 건 다 하셔가지고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라. 네. 쉬셔라.
1: 만세. 그래. 어,
0: 나는 당분간은 좀 쉬어보겠습니다.
1: 아, 그래.
3: 우리 모두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0: 예.
1: 끙끙 앓으면서까지 죽을 것 같으면서까지 견뎌내야 될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죽겠는데.
0: 그러면 아마 그 다음이 보이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어, 이런 문자가 또 왔습니다. 두님 눈물이 많으신가요? 또 언제 우셨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1: 네.
0: 예. 왜냐면 그 문자 주신 분도 눈물이 많으셔서 이런 걸 혹시
1: 여쭤보신 거 아닌가?
2: 그렇죠. 이제 네. 그러시니까 그
3: 저도 나이가 이제 확실히 갱년기를 넘어서고 여성 호르몬이 이제 더 많이 생성될 때이기 때문에 예, 입새 있는 바람에도 이제 눈물이
0: 진짜요?
3: 가끔 나죠.
2: 진짜요?
0: 나죠. 오.
3: 흔하죠.
0: 네. 아, 옆에 항상 다니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보신 적 있으세요? 신부님이.
2: 봤죠. 봤죠.
0: 스님의 눈물.
2: 입새 있는 바람에도 우시는 건 못 봤지만
0: 예.
2: 우즈베키스탄에서 우시는 건 뵀습니다.
1: 아.
2: 네. 네. 네. 네. 네.
1: 예. 그러셨구나.
2: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저 빼고 다 울어서 약간 제가 이제 약간 그 정서적인 공감을 못하는 사람인 그 왜냐면 그 고려인 할아버지 뵀을 때 스님이 엄청 우셨는데 아. 제가 그때 스님 그렇게 우시는 거 처음 봤고 스님이 우시는데 제가 안 우는 걸 보면서 내가 나를 때렸거나 꼬집어서라도 울어야 되는가라는 생각 왜냐면 거의 저만 안 울고 있었거든 그 공간에서 다 아, 울고 계시는데
1: 티세요? 티?
2: 네.
3: 같은 티인데 네.
2: 스님도 같은 티인 줄 알았는데
3: 신부님이 우셨으면 제가 안 울었을 거야. 누구 하나는 정신이 안 울어야 되는 네. 아. 순간이 있는데
1: 네. 네.
3: 일단은 그때는 신부님이 안 오셨고
0: 네.
3: 예, 이제 그 장면에서는 이제 제가 먼저 이제 아이 너무 이제 그 할아버님께서 한국말 다 잊어버렸는데 아리랑도 잊어버렸는데 고향의 봄을
2: 노래
0: 예. 나의 살던 고향을
3: 예. 그 너무 그거 너무 놀랐어요.
2: 한 90세 조금 넘은 할아버지신데 한국말을 거의 못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리랑 불렀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노래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이 별로 안 좋으셔서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네. 고향의 봄 첫 소절 시작할 때부터 그 고향의 봄 노래를 3절인가 4절까지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3: 눈물을 흘리시면서
2: 계속 우시면서.
3: 네. 나중에 일어서셨어요. 제 기억에는.
2: 네. 일어나서 네. 춤도 추셨어요.
3: 그게 너무 아, 그
0: 그러니까 네. 오랜 시간 그래도
2: 그렇죠. 네, 거의 한 그분이 85년 이전에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뭐 80년 전 이때 전에 네. 배운 노래인데 그 노래를 야. 기억하시는 그
3: 고향은 노래를 기억한다는 게 이 먼 곳에까지 오셔도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울림이셔서 그때 제가 이제 눈물이 났고 근데 신부님 먼저 울었으면 저희 중에 한 사람은 정신 차렸을 겁니다. 아마.
0: 오히려
3: 한 사람은 정신 차려야 되니까
2: 저 빼고 다 울었습니다. 교무님도 우시고 목사님도 우시고.
0: 아 그럼 이쯤 되면 진짜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신부님 언제 우셔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2: 저는 언제 울어봤는지는 기억은 별로 없고요. 그나마 기억이 나는 거는 혹시라도 울려고 했을 때는 이제 아버지한테 맞아서 이제 울지 말라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울려고 했을 때는 항상 아버지한테 맞아서 안 울게 된 건 기억이 나고 그나마 제가 울 뻔한 거는 그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그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기서 나라도 안 울어야 되겠다. 왜냐면 거기 다 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신은 나라도 좀 차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안 울었던 거고 예. 그 우즈베키스탄 외에 그나마 제가 진짜 울 뻔한 거는 네. 늘 말씀드리지만 2023년도에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했을 때 진짜 울 뻔했습니다. 네.
0: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1: 네. 진짜
2: 우리 LG가 우승했을 때 울 뻔했어요.
1: 야구. 네.
0: 거기까지 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신부님 정말
3: 100년 지나시면 100년이 지나시면 네. 네. 네. 울 일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1: 누가 먼저 울냐? 네. 내게 해보자.
0: 눈물 얘기를 하다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1: 눈물 그러면 또 우리 일정 씨예요.
2: 아, 그래요? 네.
0: 저도 점점 그에 가까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 나누는 사이에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소식이 왔어요. 우리 성진 스님께서 22일에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 될 텐데 이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강연을 하시네요.
1: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3: 네. 예, 그냥 여기에서 이제 그 이제 책과 함께. 네. 네.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별마당 도서관 이렇게 딱 열려 있고요.
1: 열려 있어요.
3: 그냥 지나가시다가 누구나 어느 분들 다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예, 편하게 오셔서 지나가시다가
1: 네. 예. 이 별마당 도서관이라는 공간 안에 딱 들어앉으면 너무 좋습니다.
0: 그러면
1: 네.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2: 네.
1: 네. 7월

0: 22일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저녁 7시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무료 강연입니다. 별도 신청 안 하셔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원하시는 당당이님들 많이 많이 가셔서 신부님의 스님의 강연 책과 더불어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참 아름다운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주 좋아요.
1: 맞습니다.
0: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 잊지 마세요.
1: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상담 청한 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절한 부모님과의 관계에 조언을 구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저는 30대 후반, 결혼 3년 차, 자녀 없는 기혼 여자입니다. 제 원가족은 부모님과 남동생 한 명이 있고요. 남동생도 결혼 3년 차, 자녀가 없는 부부입니다. 원가족은 자녀와 부모님 사이도 남매 사이도 무척 끈끈합니다. 매일 연락하고 세 가족 모두 공항과 관련한 직업을 가져서 관심 분야도 비슷하고 사는 곳도 차로 10분 이내로 가까워서 교류도 잦았습니다. 특히 저는 엄마와 각별한데 4년 전 큰 교통사고와 남편과의 불화로 엄마에게 심적으로 많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돈을 모으는 이유가 엄마가 원하는 것을 사주고 함께 여행 가기 위해서일 정도입니다. 저희에게 헌신한 데 대한 감사와 미안함에 우정까지 더해진 관계였죠. 그런데 지난달 엄마, 아빠, 남동생이 합심해서 저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이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을 분양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은 알고 있었지만 동생이 분양받은 건 몰랐는데 최근에 입주하며 알게 됐습니다. 같은 동으로 배정된 사실을 신기했는데 알고 보니 저에겐 말하지 않고 4년 전 계획을 세워 신청했더라고요. 신기해하는 저에게 당신들도 몰랐다며 이사 직전까지 숨겼고 저는 오랜 기간 기만당한 사실에 화가 나서 부모님 댁에 집들이 선물을 가져간 자리에서 즉시 떠났습니다.
0: 에이, 그랬구나.
1: 부모님으로부터 말 안 해서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지만 무시하고 교류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제 가족이 저 하나만 소외시켰다는 점이 창피해서 남편과 주변 사람에게도 원가족과 싸운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일에 저를 소외시켜서 화가 났고 제게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 저를 속인 엄마가 미웠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원가족인 저를 바보 만든 부모님과 동생도 싫었습니다. 이 일과 함께 그동안 저보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부족한 동생에게 부모님이 마음을 더 많이 쓰던 과거일까지 겹쳐 분노와 서운함은 배가 되었습니다. 특히 엄마한테 배신감이 커요. 큰 분노가 가라앉은 후에 돌아보니 이사갈 아파트 얘기를 하면 피하던 아빠 모습이 떠올랐고 부모님도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점, 엄마의 단점을 알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것에 마음이 약해집니다. 부모님의 남은 인생에 죄책감을 주는 게 미안하고 부모님도 자녀와 함께 노후를 보내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 망친 게 미안하고 단절 후에 차라리 속 시원하게 살면 좋겠는데 앞서 말한 이유로 저도 불편합니다. 특히 부모님과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게 속상합니다. 나중에 후회할까 염려되기도 하고요. 두 달이 지나 이제는 덤덤합니다. 엄마에게 의지하던 저도 자립할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기만당하고서도 다시 잘 지내면 제가 바보 같아서 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싶진 않습니다. 또 기만당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할지, 어떻게 풀어내는 게 저와 부모님을 위한 방법일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0: 아주 극진한 따님이신데, 그죠? 엄마하고 사이가 각별했고 돈을 모으는 이유도 엄마가 원하는 걸 사주고 함께 여행 가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와, 집 문제로 이렇게 뭔가가 크게 금이 갔군요.
1: 그러니까 부모님과 남동생이 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우연인 것처럼
0: 네, 속였다.
1: 속인 거죠. 사실을
0: 배신감이 있었다.
1: 네.
0: 그리고 알고 보니 어쨌든 엄마는 남동생한테 더 많은 배려와 배품을 주었던 것 같다.
1: 근데 이 아파트를 해줬다는 얘기는 안 나왔죠?
2: 그러니까 해줬다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계획을 같이 했다는 거 봐서는
0: 네.
2: 동생이 100%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생이 100% 자기 돈으로 했다면은 열은 받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실 것 같은데
0: 네, 네.
2: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속였다는 내용 안에는 아마 부모님의 지원이 뭐 그게 퍼센티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있었겠죠. 네, 네.
1: 그랬을까요?
0: 부모님이 마음을 더 많이 쓰신 거야.
1: 그러니까 뭐 원가족이란 표현까지 쓰시면서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그래. 똘똘 뭉치는 식구였는데 나만 쏙 빠졌다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소외감 느끼시.
0: 이건 참 부모의 마음이래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약간 좀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한
2: 동생
0: 네 동생한테 더 마음이 가는 거
3: 우리 당당이님이 이제 그 참 이렇게 그 마음을 주는 거에는 굉장히 이제 잘 연습돼 있고 마음을 내가 누군가 베풀어 주고 내 마음을 보내는 힘은 되게 강하신 것 같은데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받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연습되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뭐냐면은 사랑을 주는 사랑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받는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내가 10개를 줬다고 해서 내가 돌아오는 사랑이 다 10개가 무조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거는 이제 어릴 때 조금은 다 겪으면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내가 10개를 줘도 돌아오는 게 하나일 수도 있어. 관계라는 게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린 겪으면서 조절해 나가는데 우리 당당이님은 참 어느 면에서는 순진한 것도 있고 내가 이만큼 사랑을 주면 당연히 엄마도 나한테 이만한 사랑도 있지 않을까라는
0: 네.
3: 아주 정말 그 순수하게 그냥 그 사랑을 다 주는 만큼 받는 거야 갖고 있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0: 네,
3: 들고요.
0: 네.
3: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자기 분화라는 표현이 있는데 분갈이 제가 가끔 늘 말씀드리지만은 분갈이가 조금은 더 일찍 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1: 그러니까
3: 이미 내가 가족을 꾸리고 상상을 하면은 또 다른 객체와 객체끼리 만나다는 사실을 좀 어느 순간에는 좀 빨리 알아야 이제 기대와 돌아옴이 적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데 너무 밀착됐어요. 이 계기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이거를 그 봉합하고 하려 하지 말고 더 많이 우리 당당이님이 내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생각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빨리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아직 두 달 지났다고 했잖아요.
0: 네, 두 달.
3: 아유,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상황들 처음엔 분노, 그 다음에 소외, 그 다음에 단절,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다음 생각들을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조금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연락을 안 받으면서도 마음은 또 불편해요.
2: 불편한 거죠.
3: 네. 더 봐야 자기가 그런 어떤 마음인지를 혼자 시간이 좀 필요하죠.
1: 네, 네. 신부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2: 네, 그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가족들이 한 명을 빼고 이제 속였다는 게 큰 거잖아요.
0: 네.
2: 그 당당이님 사연에 또 나와 있지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걸 이 가족의 관계를 볼 때 당당이님이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 왜 나한테는 뭐 해달라는 걸 아는 이런 차원의 얘기할 뿐이 아닌데도 어쨌든 노파심인지 지레짐작인지 아니면 뭐 누나는 잘 사니까라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속였다는 게 가장 큰 거고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크신 거잖아요. 이분도 뭐 동생한테 왜 이걸 해줬냐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족분들이 당연히 잘못하신 거고요. 충분히 얘기를 하면 양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필요한 거는 스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1: 네.
2: 정서적으로 공간적으로 좀 가족들하고 좀 떨어지실 필요가 그러니까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0: 네.
2: 떨어져서 이제 시간을 좀 가족들도 본인도 찬찬히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0: 네.
2: 저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희 아버지와 제가 이제 그 붙어 있을 때는 아주 안 좋았지만 그나마 지금 이렇게 좋아졌다라기보다는 그나마 살 수 있게 된 거는 어쨌든 제가 17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집을 떠나 있었고 고등학교를 지방으로 가서 그리고 이제 21살부터 23살까지 군대가 있었고 28살부터는 아예 집 나와서 살고 있잖아요. 신학교 간 이후로는.
0: 네.
2: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리두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더 부딪히거나 더 충돌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당당이님도 지금은 힘드실 수도 있고 속상하실 수도 있고 그냥 걱정도 많으실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은 서로에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끊기 위한 게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가족들도 가족들 나름대로 당당이님도 당당이님 나름대로 이 시간을 잘 견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1: 알겠습니다.
4: 알겠습니다.
1: 네. 자,
0: 스님의 추천곡을 이번 받겠습니다. 주는,
3: 네. 제가 이제 이 추천곡은 그냥 이제 우리 삶에 그 참 감동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쉽지 않은 말이었다는 걸 이제 점점 느껴지면서 우리 성시경 씨의 노래 제목이 넌 감동이었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4: 네, 네.
3: 좋아하냐 이런 게

0: 알겠습니다. 광고 후에 끝곡으로 듣겠습니다. 두님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7: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6: 노라이벌 랜드마크
7: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8: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9: 영월이래요.
8: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9: 영월이래요.
8: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9: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8: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렉

0: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4: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0: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0: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0: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마님죽에서 간편식 세트,
1: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0: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0: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1: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0: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0: 네, 오늘 성진 스님의 추천곡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저희 물러가고요.
1: 네.
0: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면 다양한 볼거리가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선수들의 유니폼을 구경하는 재미죠.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은 오른팔 소매에 공식 엠블럼 패치를 달고 있는데요. 여기에 새롭게 생긴 것이 바로 데뷔 패치입니다. 금빛 월드컵 로고와 함께 데뷔라고 새겨진 이 패치는 월드컵 본선에 처음 출전한 선수만 데뷔 전 단 한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과와는 상관없이 오롯이 처음을 기억하는 마음.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도 결과가 전부는 아닌 것 같죠?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정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경기 북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서 호우 관련 신고가 총 58건 접수됐습니다. 도로 장애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무가 쓰러지고 차도 맨홀 뚜껑이 열리는 등 안전사고 12건, 주택 침수 9건이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의 누적 강수량은 남양주 118, 가평 청평 114, 의정부 신곡 포천 광릉 각각 100mm 등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연천군에 있는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랑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어섰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에 따르면 필승교 수위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1.13m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하천변 행랑객과 야영객, 어민, 주민 등은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집계한 6월 수출액은 102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7% 늘어나며 1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449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96.9% 증가해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수입은 1년 전보다 30% 증가한 661억 달러로 나타났고 무역 수지는 3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군이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상선 7척이 피해를 입고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미국 동부시간 14일 지난 일주일간 이란이 상업용 선박 7척을 공격하는 등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했다며 선원 약 12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혹은 실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퍼 제독은 또 이란군이 이웃한 걸프 국가들을 향해 수십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며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 행위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이날 이란 남부 지역에 대한 추가 공습에 나섰으며 직후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높은 위험을 무릅쓰고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며 원유를 실어 나르는 이른바 셔틀선이 이란 공격에 위험에 처했다고 현지시간 14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14일 이른 새벽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초대형 유조선 3척을 공격했는데 WSJ는 이들 중 2척이 셔틀선단 소속이었고 이 때문에 이 항로가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깨졌다고 전했습니다. S&P 글로벌 에너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하루 평균 약 350만 배럴 해협을 통과하는 하루

0: 원유수 총량의 3분의 1 가량이 이런 셔틀 운항과 환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습니다. 최악의 에너지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 이란의 공격으로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연안국인 오만에 선박 통항을 위한 새로운 항로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해서 오후에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오후까지 중부지방엔 5에서 20, 전북과 경북엔 최대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해안과 동쪽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강풍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MBC 11시 뉴스 엄지원이었습니다.
1: MBC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고 속이 쓰리거나 과식한 뒤에 더부룩하고 답답할 때 한 번쯤 위장약을 찾았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약국에 가보면 소화제나 제산제 등 약의 종류가 다양해서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 헷갈릴 때도 있죠. 또 같은 위장약이라도 소화불량과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에 쓰이는 약이 각각 또 다르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정재훈 약사와 함께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찾는 위장약의 종류와 역할 그리고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랫동안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 요즘 맵고 자극적인 음식도 많죠. 그래서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분들도 많고요.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때문에 위장약 찾으시는 분들 그래서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0: 오늘은 위장약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들 또 사연 보내주세요. 특히 오늘 초복이잖아요. 초복에는 또 보양식 드실 텐데 보양식 드시면 기름진 음식들이니까 또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게 찾아오실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궁금증들 있으실 텐데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질문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소화불량을 말끔하게 씻어주실 약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복잡한 약학 정보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정재훈 약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복날이에요.
1: 네, 그래서 뭐, 그런지 네, 길이 네. 빌립니다.
0: 뭐 드실 계획 좀 세워두셨어요?
1: 오늘 복날인지 몰랐습니다.
0: 모르셨구나.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네. 너무 워낙 바쁘게 일상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아셨으니까 이제 좀 뭘 챙겨 드셔야겠다 생각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1: 네. 삼계탕 먹어야 되겠네요.
0: 삼계탕. 복날엔 주로 삼계탕이죠. 삼계탕 같은 거 먹으면 좀 소화불량 찾아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죠.
1: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기름지고 그다음에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요. 예. 위에서 음식이 장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0: 아, 기름지거나 단백질이 많으면 천천히 네. 내려가요.
1: 네. 어.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네. 대개는 뭐냐면 위에서 장으로 천천히 내려가면 뭔가 좀 더부룩하고 답답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0: 계속 차있는 느낌이 드니까요.
1: 그렇죠. 아,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저는 지금은 약국 안 하지만 예전에 약국에 근무를 하던 시절에는 네. 점심시간 끝나면 한 1시쯤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소화불량이라고 하면서 이제 배를 움켜잡고 약국에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몇
0: 네네네. 그게 그러면 대부분은 소화 불량까지는 아니고 그냥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좀 더부룩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겠군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감이죠. 근데 이제 그 불편감을 느낄 때 어떤 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셔가지고 네, 네. 아, 약을 뭐 하나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가 있죠.
0: 불편하니까 위장약을 먹으면 도움이 되긴 하겠죠.
1: 네. 이제 어떤 약을 드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네. 일단은 네.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차피 한 30분에서 1시간만 기다리시면 사실 90%는 저절로 좋아지기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위장약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위장약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약들이 있나요?
1: 아,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네. 위에 이제 뭔가 그런 불편감을 느끼고 할 때 그런 불편감의 원인 중에 하나가 위에 산이 과다하게 나와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0: 위에 산이 과다하게 나와서.
1: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뭐 제산제라든지.
0: 제산제.
1: 아니면 산이 좀 적게 만들어지는 약이라든지 이제 이런 예. 게 있을 거고요.
0: 예.
1: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에 좀 얹힌 듯이 음식이 내용물이 이제 아래쪽으로 장으로 안 내려가는 거죠, 잘.
0: 예.
1: 그거에 대한 어떤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위장의 운동을 조절해 주거나 또는 이제 운동을 좀 촉진시키는.
0: 촉진시키는.
1: 네, 그런 네. 약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좀 위가 좀 경련이 있는 듯한.
0: 예.
1: 뭐 장이 배배 꼬이는 듯한. 오. 이런 느낌이 있을 땐 이제 진경제.
0: 진경제. 네,
1: 그래서 경련을 좀 풀어주는 그런 약도 있고요.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위장약이 아니라 네. 그냥 일반적인 아세타미노펜 같은 그런 진통제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0: 네.
1: 그리고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만 또 우리나라하고 이웃 일본에서만 특이하게 소화불량일 때 많이 쓰는 약인데
0: 네.
1: 소화효소제가 있습니다.
0: 소화효소제요.
1: 네.
0: 알겠습니다. 제산제 이거는 위산 분비를 조금 억제해 주는 거. 네. 네, 운동을 촉진하는 약. 그 다음에 경련을 좀 진정시키는 진경제, 진통제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소화효소도 또 많이 찾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속이 쓰려라고 하면 그거는 위산 때문에 속이 쓰린 경우가 많은 건가요?
1: 네, 그렇죠. 신물이 올라오고 뭔가 좀 그 자결감,
0: 네.
1: 뭔가 이렇게 좀 타는 듯한 느낌 아니면 쿡쿡 쑤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로 위에 이제 음식하고 위 산하고 이런 게 섞이면서
0: 예.
1: 산이 과잉으로 분비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게 위에서 식도 쪽으로 역류할 때, 네. 그럴 때 이제 그런 속쓰림을 느끼게 되죠.
0: 그럼 속쓰린 거는 위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산제를 먹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예.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계속 이렇게 더부룩하게 얹혀 있는 느낌이 들 때는 운동을 촉진하는 그런 소화약을 먹는 게 낫겠네요.
1: 네, 근데 의외로 그 경우에도 제산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0: 오,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이제 제산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산을 중화시키면서 예. 이제 그 위 속에 있는 내용물의 산도를 좀 낮춰주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예. 음식이 아, 이제 몸에서는 아 소화가 좀 됐나 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오. 위 안에 있는 내용물을 장 쪽으로 좀 더 빨리 배출시킬 수도 있어요.
0: 아 그럼 착각 효과를 유도하는 거네요. 그 네. 경우에는
1: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산제 먹었는데 이제 좀 속이 편안해진다. 이것도 가능한 거죠.
0: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저는 그런 걸 보긴 했는데 뭐 로션도 올인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모든 증상에 다 맞는 모든 게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위장약이다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먹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1: 뭐 일단은 뭐 해롭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뭐 예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다 들어가요. 뭐 진경제, 소화효소제, 제산제, 거기다 네. 위산 만들어지는 걸 막아주는 약 뭐 네 가지 다섯 가지 여러 가지 성분이 다 들어가는데요. 네. 뭐 그것도 드셔가지고 나쁠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좀 이것까지 필요하진 않은데. 하는 약 성분이 들어있기도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근데 뭐 그 약값이 그것 때문에 엄청 비싸지는 건 아니니까 집에 있으면 일단 뭐 그런 좀 불편감이 있을 때는 드셔도 네. 괜찮습니다.
0: 근데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상황에서 운동 촉진제를 먹는다든지 하면 뭐 그게 안 좋은 영향으로 가기까지는 아닌가 봐요.
1: 네, 운동 촉진제를 드신다고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소화 불량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불편감이 있을 때 이걸 어디까지 줄여주느냐에 대해서는 좀 과학적으로 논란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게 뭐 아주 강력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걸 먹는다고 해서 뭐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면 안 될 그런 내용물이 갑자기 빠르게 내려간다든지 이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제산제도 마찬가지고요.
1: 예, 제산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산제가 이렇게 오래 버티지는 못해요.
0: 네. 그러니까
1: 금방 또 산에 의해 가지고. 근데 이제 제산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복용하는 타이밍에 따라 가지고 그래도 효과가 이론상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요. 이제 술 드시러 가면서 어떤 분들은 제산제 이렇게 쭉쭉 짜서 드시면서 미리 네. 위벽을 코팅하겠다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코팅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내려가고요. 네. 이렇게 빈속에 드시는 건 제산제 같은 경우는 효과가 떨어져요.
0: 빈속에 먹으면?
1: 네. 빈속에 드시면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0: 산이 분비가 잘 안 되겠군요. 이미.
1: 뭐 그런 것보다는 그런데 중화를 시키는 거는 그냥 위 안에 있을 때만 일어나는 일인데요. 빈속에 제산제만 드시면 이게 뭐 한 15분에서 30분 머물다가 장으로 내려가니까 네. 효과가 그냥 제일 짧게 나타나는 거죠.
0: 제산제의 과학적 원리는 위산이 산성이 굉장히 강한데 그거를 화학적으로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식후 1시간 정도에 드셔야 식후 예. 한 뭐 30분, 1시간 이 정도에 드셔야지 위 속에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역할을 좀 해주죠.
0: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체했을 때 습관처럼 소화제를 찾습니다. 소화제는 실제로 우리 몸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역할들을 각각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지 궁금해요.
1: 보통 이제 소화제 알약 있잖아요. 예. 뭐 회땡땡, 뭐 배땡땡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런 알약으로 된 소화제들은 예. 원래는 소화효소제였었어요.
0: 효소제.
1: 네. 그러니까 이제 소화효소제였었고.
0: 예. 효소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1: 소화효소제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이제 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0: 예.
1: 단백질은 쪼개면은 이제 펩타이드나 아미노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이 당으로 쪼개지겠죠.
0: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씹는 거는 그냥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물리적으로 분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뭐 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 소화효소제네. 네,
0: 소화효소제는 효소가 가서 화학적으로 네. 이렇게 분리를 해 주는 거군요.
1: 맞습니다. 네. 지방 같은 경우에도 지방이 이제 글리세롤이라는 뼈대에다가 지방산이 이렇게 세 개씩 붙어 있거든요. 네. 이거를 소화효소가 잘라 줘야 돼요. 예. 화학적인 결합을 잘라 줘야 그래야지 이제 우리 몸속으로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크기로 되는 네. 거거든요.
0: 예.
1: 이게 소화효소 이제 소화효소제가 역할. 하는 역할인데요. 네. 근데 사실은 효과가 거의 없어요.
0: 아, 소화제, 일반적인 소화제가 소화효소를 쓰는데 네. 그게 크게는 효과가 없다.

0: 네, 왜냐하면 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양을 예를 들어서 한 100 정도를 만든다고 치면 네. 소화효소제에 들어있는 그 양은 1,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1: 아.
0: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에서 잘 만들고 있고 그리고 소화효소가 모자라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분은 거의 없어요.
1: 아, 그러니까 100원짜리 일을 하고 있는데 1원이 더 들어오나 마나 거의 티가 별로 안 난다는
0: 맞습니다.
1: 거죠.
0: 예. 근데 이제 이게 인기를 끈 이유는 뭐냐면 예. 이제 우리가 전쟁 겪었잖아요. 이제 그런 6.25 겪고 나가지고 예. 일본 쪽에서 이 약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눈으로 딱 봤을 때 뭐 생선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거 유리병에 넣어놓고 네. 이런 소화효소제를 넣어주면요. 흐물흐물해지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대단해 보이는 약이거든요.
1: 예. 실제 뭐 눈으로 보이면 그건 뭐 입증이 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0: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그만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1: 네.
0: 뭐 옛날에 사실 그래가지고 그런 소화효소제 광고가요. 돼지 몇 마리를 잡았는지 모른다는 그런 식의 얘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돼지의 췌장에서 얻은 소화효소 이런 거를 가지고 만들었었거든요.
1: 아, 돼지 췌장에서 효소를 네. 얻는 거군요.
0: 그렇죠.
1: 그래요. 그래도 그 효소를 우리 몸에서 잘 만들지 못하거나 뭐 이런 식의 몸이 좀 안 좋을 때에는 그런 게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아요. 조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0: 네, 그래서 그걸 쓰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예. 췌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췌장을 뭐 일부를 도려냈다든지
1: 예. 네,
0: 아니면 췌장에서 효소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때는 소화효소제를 처방받아가지고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1: 예.
0: 이분들은요. 우리가 무슨 뭐 가서 알약 두 알 먹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고 한 번에
1: 네.
0: 뭐 열 알씩 먹어야죠.
1: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처방을 받아서 드실 테니까요.
0: 네.
1: 아, 역시 소화 얘기를 하니까 아, 이 얘기는 빠질 수가 없죠. 5223님이 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 민간요법으로 손가락을 따거나 엄지 검지 사이를 꾹 누르는 마사지 했었는데 실제로 속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도움이 진짜로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0: 네, 이렇게 누르는 마사지나 이런 걸 하면 속이 좀 편해지는 거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때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1: 네, 저도 따본 네. 적이 있는데 따면은 훅 내려간 느낌이 들어요.
0: 어,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지만 그러나 뭐 실제 경험담을 보면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1: 통계적으로.
0: 네. 그러나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손가락 딸 때 그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관련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침 같은 걸 약국에서 뭐 당뇨인 분들을 위해서 나온 그런 예, 그런 거 사셔가지고 그걸로 하시면 그래도 좀 안전한데
1: 네네.
0: 그리고 소독 충분히 하고 하시면
1: 예.
0: 네, 그렇지 않고 집에서 뭐 아무 바늘이나 예, 그 막 불에 달궈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죠.
1: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광고를 보면 우리가 위산을 중화한다, 위산 분비를 억제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이 과학적인 기작이?
0: 네. 네. 그러니까 위산을 중화하는 거는요. 불이 이미 났습니다. 그러니까 위산이 이미 분비가 됐어요.
1: 분비가 막 되고 있는. 네.
0: 그래서 가서 소화기로 끄는 거죠. 네. 그래서 위산을 중화한다는 건 말 그대로 제산제를 써가지고 그래서 화학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산성의 위산이 나오면
1: 네.
0: 알칼리성의 제산제가 가가지고 이걸
1: 중성 중화. 쪽으로 네.
0: 그렇죠.
1: 네. 약화시키는 거군요.
0: 근데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산이 계속 나오면 뭐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화기를 가지고 끌 수 있는 불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불이 있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만약에 산이 계속해서 나오면 그걸 막지 못하니까.
1: 네네. 네.
0: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산을 중화하는 게 제산제고요.
1: 예.
0: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은 우리가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히스타민 차단제라는 약이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처방이 필요한 위산의 분비 자체를 펌프에 가가지고 막아주는 이제 그런 약이 있습니다.
1: 위산 분비를 억제한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것 자체를 좀 억제하는 기작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더 부작용 같은 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맞나요?
0: 근데 뭐 생각보다는 한두 번 드실 때는 그런 차이가 거의 크진 않고요.
1: 예.
0: 다만 이제 장기 복용을 할 때는 아무래도 더 주의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산의 펌프 자체를 억제하는 약은 두 종류가 있는데
1: 예예.
0: 이런 것들은 처방이 필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위산을 중화하는 것과 위산 분비 억제하는 두 가지의 또 위장약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정재훈 약사와 함께 위장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마저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0: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윤태진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의 특징과 치료 방법,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돼 있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 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운천 지지 워터피아, 일산동 삼너머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은 정재훈 약사님과 함께 위장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약사님, 우리가 위장약은 사실 속이 쓰리거나 뭐 이럴 때는 너무 쉽게 그냥 약국에서 약 사서 먹는 그런 이상 증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영선님도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53세 여성입니다. 튀김 종류를 먹으면 소화가 확실히 안 되고 느글거려서 불편합니다. 갱년기라 그런지 1인분의 식사로도 항상 소화가 느려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소화제를 이런 느낌이 들 때마다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화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양을 줄여서 자주 먹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걸 여쭤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불편감이 있을 때마다 그냥 쉽게 소화제는 찾아서 먹곤 하는 약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얘도 약이니까 이렇게 자주 이런 느낌이 들 때마다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4: 일단 자주 드셔가지고 약 때문에 어떤 해가 있는 건 아니고요.
3: 예. 네.
4: 그 이제 이런 건
3: 다행이네요.
4: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화효소제를 드신다고 해서 네. 굳이 드실 필요도 없긴 하지만 그걸 먹으니까 아 이제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를 덜 만들어낼 거다 이런 얘기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3: 매일 먹으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4: 예. 네. 네. 근데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3: 아까 말씀하신 네. 우리가 몸이 100을 만들어낸다면 1 정도 들어오는 것 그만큼 작은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4: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그거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몸에서 할 일을 안 하는 그런 경우는 정교하게 조절이 되는 어떤 체계가 또 있어야 되는데
3: 예.
4: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사실 뭐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경우에 한정이 되는 거고요. 성호르몬 같은 거. 근데 이제 뭐 소화효소 같은 경우 약으로 먹는다고 해서 또는 예를 들어서 제산제를 약으로 먹는다고 해가지고 몸에서 이제 우리 산을 적게 만들자 이런 일은 생기지 않거든요.
3: 네.
4: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3: 예.
4: 다만 이제 그 소화제를 어떤 소화제든지 간에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소화제의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3: 예.
4: 2주 이상 그러니까 14일 이상은 상담하지 않고 복용하는 거를 피하도록 돼 있어요.
3: 아, 그건 어떤 소화제가 그런 소화제인가요?
4: 네, 뭐 모든 소화제가 다 그런데요.
3: 아, 모든 소화제가 네. 그렇긴 해요. 뭐
4: 제산제가 됐건 아니면 산을 줄여주는 약이 됐건
3: 네.
4: 다 그렇게 써 있는 이유는 뭐냐면
3: 예.
4: 약 때문에 무슨 특별한 해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요.
3: 네.
4: 이런 식으로 병의원에 가서 상담이나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고 소화제를 계속해서 쓰다 보면 또는 뭐 제산제가 됐건 이런 약을 쓰다 보면 혹시라도 위장관계 쪽에 어떤 더 심각한 질환이 있는 걸 약이 가려버릴까봐
3: 예.
4: 그래서 진단이 늦어질까봐 이제 그걸 걱정을 하는 거죠.
3: 아 그러니까 단순한 소화불량 같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0: 비장약을 먹으면 그게 좀 완화되는 느낌이 나니까 사실은 병원에 가봐야 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걸 놓칠까 봐.
1: 그렇죠. 아. 뭐 예를 들면 위암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속이 불편한 거였는데 예, 예. 그걸 모르고 뭐 사실 덮어지기 쉽진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약 저약을 먹어가지고 아예 이걸 덮어버리게 되면 진단이 늦어지잖아요. 네.
0: 그렇다면 그 기준이라는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속이 자주 쓰린데 이게 그냥 소화제나 이런 위장약을 먹기보다는 병원에 꼭 가봐야 되는 신호 같은 게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그런 신호로 예를 들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속 쓰린 시간이 뭐 아무 때나 속이 계속 쓰리다든지 예. 예, 음식을 어떤 거를 먹느냐하고 관계없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매운 음식을 먹어서 속이 쓰리다.
0: 네.
1: 매운 음식이라는 원인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매운 음식 자체는 이미 예를 들어서 위에 염증이나 위궤양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한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위벽을 막 손상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0: 매운 음식 자체가.
1: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서든지 관계없이 막 속이 너무 쓰리다. 또는 원래는 제산제나 아니면 아까 뭐 약국에서 가벼운 산을 줄여주는 약을 먹으면 그걸로 이제 증상이 완화가 됐었는데
0: 네.
1: 약을 먹어도 불편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병원 가보셔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0: 네네.
1: 많은 분들이 속 쓰리고 어떤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하고 우리가 심장마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0: 예.
1: 그로 인한 어떤 뭐 협심증이나 아니면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의 증상을 네.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0: 아, 심장 쪽의 증상과?
1: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심장 쪽의 증상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0: 네네.
1: 앉아 있으니까 좀 편하다. 이거는 심장 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소화는 앉아 있다고 더 편해지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심장
0: 오히려
1: 쪽에
0: 움직일
1: 그렇죠.
0: 때 나은 거
1: 관련된 어떤 통증일 때는
0: 근데 심장이 네. 아픈데 왜 위쪽이 좀 불편하죠?
1: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관련해 가지고 연관통이라고 그래 가지고
0: 연관통.
1: 네. 아. 내장 쪽에서 나타나는 그런 통증 같은 경우에는
0: 예.
1: 이게 실제로 아픈 부위하고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부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0: 예.
1: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방사상으로 뻗어나는 느낌으로 아프다. 예를 들어서 몸의 한 가운데 쪽에서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아프다. 뭐 이런 예. 거는 사실은 심장 쪽이랑 관련될 거일 수도 있거든요.
0: 예. 네,
1: 이런 경우에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주 드물지만 병원에 가셔서도 본인이 그냥 단정하셔가지고 소화 불량인 것 같다라는 걸 너무 강조해서 말씀하시다 보면
0: 예예.
1: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제대로 짚어야 되는 거를 빨리 못 짚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소화제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복용해도 사실은 문제는 없지만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한 증상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복용하는 거는 그렇게 권고하진 않는다라는 말씀이시고요. 5223님이요. 저는 위장약보다는 콜라가 만병통치로 먹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 있는 게 맞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1: 네, 저도 저 콜라를 좋아해가지고 네, 저는 523님 네, 공감합니다 일단.
0: 네. 저도 공감해요.
1: 네. 네, 뭐 그렇게 드시는 게 일단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관련해가지고 아무리 뭐 학술 자료나 연구된 거를 찾아봐도 딱히 엄청난 효과가 있거나 네. 만병통치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냐면 음식이 위에 들어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그 뭐라 그럴까 가스가 차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불편감을 줄 때가 있는데
0: 있죠. 네.
1: 그런데 이제 탄산음료를 마시게 되면
0: 예.
1: 이제 탄산 가스가 나오면서 같이 좀 이렇게 시원하게 트림하면 그게 많은 분들한테는 아 소화가 되는 느낌을 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는 사실은 특별한 효과는 없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콜라가 됐건 사이다가 됐건 이때는 그래도 제로로 이제 좀 당이 안 들어간 걸 드시는 게 칼로리 과잉 섭취를 줄이는 면에서 괜찮고요.
0: 네네.
1: 너무 많이 음식을 먹은 상태에서 콜라나 사이다 같은 그런 탄산음료 드시게 되면
0: 네.
1: 경우에 따라서는 트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위산하고 내용물이 역류를 하면서 이제 위식도 역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런 부작용들은 좀 조심하시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위산이 나온다는 건 산이 어쨌든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0: 역할을 하는 건데 탄산도 산이잖아요. 그렇게 위산처럼 강하진 않겠지만 근데 위산이 나와가지고 좀 과다하게 나와서 속이 쓰린 분이 콜라를 드시면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1: 아 그렇진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1: 위산이 워낙 강력한 산이어가지고
0: 아, 비할 바가 못 되는군요. 네. 5201님이요. 약사님 맞아요. 저도 늘 체하고 어지러워서 병원 갔더니 심한 부정맥이어서 수술했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아, 늘 체하고 어지러운 게 소화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해서 소화제만 드시다 보면 아, 이렇게 정작 짚어야 할 증상을 제대로 못 짚는 경우가 생기는군요. 5201님께서 경험담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속쓰림을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술 마신 다음 날에 꼭 속이 쓰리다라고 해서 위장약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숙취로 인한 속쓰림에도 위장약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일단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술을 마시고 나면 이렇게 다음 날 속이 쓰린 이유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0: 예.
1: 하나는 알코올 자체가 위 점막을 좀 이렇게 자극하고 손상시킬 수 있고요.
0: 네.
1: 두 번째는 뭐냐면 술을 마시면 아까 제가 이제 단백질, 지방 이런 게 풍부한 기름진 음식일수록
0: 네.
1: 위에서 장으로 천천히 내려간다고 천천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장으로 천천히 내려간다는 얘기는 역류할 가능성도 큽니다.
0: 일단 거기 있으니까.
1: 네. 그럼 이제 역류를 하게 되면 그로 네. 인해 가지고 식도가 자극이 되니까
0: 예.
1: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칼로 베는 듯한 느낌, 속이 쓰린 느낌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
0: 예.
1: 술을 마시면은 이게 이 문제가 가중이 되는 게 하나는 술 때문에 알코올 때문에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더 천천히 내려가요.
0: 아, 알코올이 약간 지방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나 보죠 우리 몸이?
1: 네, 그런 식으로 위장 운동을 늦춥니다.
0: 예.
1: 두 번째는 술 안주로 드시는 음식을 생각해 보시면.
0: 예.
1: 대부분
0: 네, 안주들이 기름지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또 과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소화제를 뭐 제산제나 이런 걸 예방용으로 드실 필요는 없는데
0: 네.
1: 저도 이제 가끔 가다 밤에 과식을 한 다음이라든지 과식에 뭐 술도 좀 곁들였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전에 미리 제산제나 산을 줄여주는 약을
0: 산을 줄여주는 약.
1: 네, 그래도 네. 좀 먹고 복용을 하고 나서 주무시면은
0: 네.
1: 다음 날 속 쓰린 다음에 드시는 것보다 이때는 나을 수도 있어요.
0: 근데 술 자체가 위점막을 좀 벗겨낸다라고 하셨나요? 아까 표현을 어떻게 하셨죠?
1: 자극할 수 있어요.
0: 자극한다. 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술은 왜 위점막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1: 알코올 자체가 사실 이제 용매잖아요.
0: 예.
1: 네. 그래서 뭐 알코올에 물뿐만 아니라 지방에 녹는 그런 것도 녹으니까 이제
0: 네.
1: 그 자체가 점막에 있는 단백질 얘는 예. 이제 안 좋을 수 있는 거고.
0: 예.
1: 예. 그리고 이제 또 술 자체가 그런 점막을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몸에 기존하고 또 충돌하기도 합니다.
0: 네. 예. 그러니까 위산이 나와도 위 벽을 보호하는 뭐 이렇게 액이라든지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알코올이 씻어버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 그게 맞는 얘기죠.
0: 맞는
1: 그러니까
0: 얘기예요?
1: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손에 알코올 들어간 손 소독제도
0: 네.
1: 이렇게 해보시면 손 건조해지고.
0: 건조해져요. 예. 맞아요.
1: 좀 피부에 자극을 주잖아요.
0: 네.
1: 그 똑같은 일이 위 점막에서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시기에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손 이제 소독하면서 씻어내는 것처럼
1: 네.
0: 위 점막을 씻어내니까 벽이 직접 위산에 닿는 거군요. 아, 그래서 더 속쓰림을 유도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술 마신 다음에는 어쨌든 간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소화제도 약이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위장약이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 간에 또 무리가 가진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 근데 이제 소화제로 쓰는 약 같은 경우에는
0: 예.
1: 사실 간하고는 별로 큰 관계가 없는 약들이 많고요. 아까 이제 뭐 제산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산 분비 줄여주는 약이라든지
0: 네.
1: 이제 처방약 중에는 간하고 관련해가지고 뭐 상호작용 정도가 있는 약은 있겠는데요.
0: 예.
1: 대부분의 약들은 간하고 별로 큰 관계가 없어가지고
0: 네.
1: 그것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술 드실 때 간 걱정하셔야 되는 거의 유일한 이유는
0: 네.
1: 술입니다.
0: 명쾌하네요. 술 드실 때 간을 걱정해야 할 유일한 이유는 술뿐이다. 알겠습니다. 방금 근데 약국에서 사는 약과 처방받는 위장약이 좀 다르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1: 이제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산을 만들어내는 위산을 만드는 그 펌프 이걸 억제해주는 약들은 다 처방약이에요.

0: 네.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죠 약들이.
1: 위산을 아예 못 나오게 하는 거니까.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술 드시고 나셔가지고 소화제 자체는 간에 미치는 영향 별로 크지 않은데. 네.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머리 아프다고 두통약 같은 거 드실 때는
1: 예.
0: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자주 그게 반복이 되면 간에 또 안 좋은 그런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1: 네. 네.
0: 그런 것들이 이제 술 자주 드시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드시면 안 좋거든요. 이제 아. 그런 건 좀 피해 가셔도 되겠습니다.
1: 아, 두통약 네. 같은 거 오히려 네. 그게 더 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4850님께서요. 83세 어머니께서는 식후에 소화제 부채표 그걸 매일 마시십니다. 그래야 속이 편하다고 하시고요. 몸에 해로울 듯해서 차라리 매실차를 드시라고 권해도 듣지를 않으세요. 계속 음료수처럼 이 약을 드셔도 될지요 하고 이게 눈물 눈물 표시를 해주셨어요. 걱정이 되시는 거 봐요.
0: 일단 조금 그 불필요하게 돈이 많이 들죠. 아 이게 한 병에 거의 뭐 가격대가 요즘은 거의 1,000원.
1: 네. 이게 디저트처럼 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뭐 사실 지금 물어보신 그런 약들이
1: 네.
0: 이게 막 뭐 몇백 년 된 그런 약이 아니고요. 이제 구한말에 사실 이제 원래 있었던 그런 한방하고 관련된 그런 약재들에다가 그 당시에 또 이제 서구 쪽에서 들어온
1: 네.
0: 그런 뭐 약간 그 향신료, 약재 이런 걸 섞어가지고 만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 이게 정말 약이라고 봐야지 될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그런 음료에 가까운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1: 그런 청량감을 네. 느끼게 해주고 뭔가 산산이 약간 들어가가지고 시원한 느낌이 나고 네. 그런 것들이 좀 강해서 우리가 소화가 되게 잘 된다고 느끼는데
0: 그렇죠. 그리고 네. 저런 약들은 사실 나온 지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관련된 어떤 연구나 근거가 막 충분해가지고 그게 많아가지고 약으로 쓰는 거라기보다는
1: 네.
0: 오랫동안 약으로 굳어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드시는 거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1: 계속 드셔도 그럼 상관은 없는 거예요.
0: 네,
1: 매끼마다 드신다고 네,
0: 그래도 중간에 뭐 병원 가셔가지고 혹시라도 뭐 그냥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있으신 건지.
1: 아 그러니까 이걸 네. 드셔야만 속이 편하다고 하시니까
0: 네.
1: 다른 원인이 혹시나 있을지 그걸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0: 네, 그 정도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예. 그걸 뭐 드신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4850님 일단은 계속 드셔도 괜찮으시긴 하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유가 혹시 있어서 속이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가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검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0: 생각보다 네, 예. 많죠. 네.
1: 정혜리님은요. 구토감과 두통이 동반된 소화불량은 원인이 뭘까요? 이건 어떤 약을 먹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화불량 정도가 아니라 구토감까지 생기고 거기에 또 두통까지 있다라면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0: 근데 이제 원인이 뭔지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죠.
1: 예.
0: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원인이 없는 걸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흔히 그렇게 예. 이야기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1: 네네.
0: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럴 때 두통이나 구토감은 사실은 구토감 자체가 두통 때문에 두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인 경우도 있고요.
1: 아 두통이 발생하면 구토감이 따라서 오는 경우가 있다.
0: 그렇죠. 편두통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토감 같은 게 동반이 되거나 아니면 예. 구토감이 먼저 있다가 편두통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제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성 소화장애
1: 네.
0: 또는 기능성 소화불량 이런 경우에는 또 저런 불편감들이 생기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거는 딱히 명확한 원인은 없지만 이제 불편감이 크기 때문에
1: 예.
0: 그 증상을 완화하는 약을 써야지 될 수도 있고요.
1: 그거는 처방을 받아서 써야 되는 약일 테고요.
0: 그렇죠.
1: 네.
0: 네. 아마 이제 병원을 이미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1: 네.
0: 우선은 병원 가셔가지고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는 게
1: 네.
0: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소화불량이 있는데 소화불량이 이게 두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심하면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0: 그렇죠. 이제 자율신경계하고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1: 네.
0: 그거 자체가 커다란 문제는 아니지만
1: 네.
0: 당연히 배가 아프면서 머리도 동시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배 아픈 거에 관련된 약뿐만 아니라 이제 두통약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게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2206님은요. 술 먹기 전에 위 보호하려고 우유 마시는데 이거 도움이 되는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0: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네, 우유를 마시면 이제 위 벽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1: 네.

0: 생각을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1: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0: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아.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우유를 반 잔에서 한 잔 정도 드시면 어떤 분들은 속이 오히려 더 쓰리죠.

0: 자극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네요.
1: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빈속에 우유 드시면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빈속에 우유만 조금 드시면 오히려 이제 속이 쓰린 경우도 생긴다는 정도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우리가 매운 거 먹기 전에도 우유가 좀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매운 거 먹기 전에 막 우유 마시고 매운 거 먹다가도 아 너무 매워 하면 또 우유 같은 거 그다음에 우유 들어간 유산균 같은 음료 막 이런 거 마시고 그러잖아요.
1: 살짝 도움이 됩니다.
0: 됩니까? 네.
1: 왜냐하면 이제 카제인 단백질이 네. 그런 매운 맛을 내는 그런 물질, 뭐 캡사이신 이런 거하고 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감싸가지고 위벽을 좀 자극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0: 매운맛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술 먹기 전에 위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시는 우유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위 건강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생활습관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게 봤을 때 이제 먹고 나서 불편한 분들은 일단 식사량을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밤에 특히 많이 드시고 나셔가지고 바로 눕는 것보다는 최소한 두세 시간 정도는 앉아 있다가 또 그러다 눕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뭘 먹었을 때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는지에 대한 거를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일지 같은 거를 일주일 정도 이렇게 꾸준히 적어보시면 네.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이제 자극이 되는 그런 음식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과식 안 좋고요. 드시고 나신 후에 바로 눕는 거 안 좋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이제는 알고 있는 걸 한 번 더 확인했으니까 잘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약사님께 많은 또 정보 들어가지고 우리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생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8: 키 성장에 날뛸 타임.
9: 키가 크고 싶다면
10: 키 성장에 날뛸 타임.
1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14: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죠. 끝곡은 버블 시스터즈의 It's Raining Man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KBC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오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수 편입 불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 보고에서 재정경제부를 향해 MSCI 지수 편입 같은 게 국제적인 수요가 생기면서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며 왜 잘 안 되고 있느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지수 편입 걸림돌을 묻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원화를 24시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이라면서 외환시장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노출되면 오히려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충분한 수기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 의원 총회를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며 국민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최근 인천과 부산 등에서 이뤄진 장동혁 대표의 장외 집회 행보를 두고 당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오선의 권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참정권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문제만 가지고 당이 장애로만 도는 것은 당이 건강하게 발전해 총선과 대선을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나중에 지도체제가 어떻게 되든 장 대표 사퇴는 필요하다며 장 대표가 책임을 안 진다면 지도부 전체가 그 모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 등에게 피의 사실 공개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률 제도 제정과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공소 제기 전 피의 사실과 신상 정보 및 수사 진행 상황 등이 공개될 경우 형사사건 관계인의 인격권과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의 요건과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법률 제정 전까지는 예외적 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독립적인 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4년 통합과정으로 창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자운대는 군사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600만 제곱미터 규모의 기지로 연관급 장교교육기관인 육해공군대학과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이 모여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곳에 따라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내릴 비의 양은 대부분 지역에서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9도, 전주 30도 등 서쪽 지역은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대구가 37도, 포항은 38도까지 오르는 등 동쪽 지역은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 마칩니다.
7: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8: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9: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곡이 저희들의 타이틀곡입니다. 레드제플린의 Good Times, Bad Times 그들의 첫 번째 앨범의 첫 번째 곡 새로 시작한 손석희의 12시에도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좋은 시절도 나쁜 시절도 모두 겪어왔다는 그러나 앞날에 대한 낙관을 노래합니다. 세상도 그 둘 사이를 오가지요.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고 세상 소식과 음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문자와 미니 의견들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선정해서 소소한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샤프 8001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미니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손석희의 12시는 MBC 라디오 표준 FM 95.9MHz 그리고 유튜브에 손석희의 12시를 검색하시면 라이브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어쩔 수 없이 미국입니다. 정확하게는 미국이 벌인 전쟁이죠. 오늘 1부와 2부는 이 내용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음악들은 모두 반전이라는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1984년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에 독일의 밴드 알파빌은 전쟁의 공포와 불안감을 은유하는 노래 Forever Young을 발표합니다. 제목은 현실과는 반대인 이상향을 노래하고 있죠. 듣고 광고도 듣고 오늘 순서 역시 꽉 채워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5555.

0: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0: 한얼 사이언스.
2: 안전하는 오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예, 지구촌 사이드A를 시작하죠. 아마 오늘도 걱정하시면서 국제뉴스를 펼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이 군사공격과 해상 봉쇄 조치를 이어가면서 종전양해각서는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고, 이미 휴지 조각이라는 얘기도 있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대치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게다가 이번 전쟁은 트럼프와 함께하는 지지 세력 내에서도 균열을 일으키겠다고 하는데,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의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송인근 편집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저한테 송인근 편집장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아, 네, 안녕하세요.
1: 아, 예, 예. 아이고, 또, 예, 예. 네. 지난번에 하도 저희가 고생을 아, 네. 해서 이번에 사실은 또 불안불안해하면서 좀 연결했는데 또 안 들리기에
0: 저도 가슴이 철렁했네요.
1: 예, 예. 아주 네.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예, 예. 자, 그 미국과 이란 전쟁은 밤 사이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0: 네, 말씀하신 대로 휴전협정이 이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미국이 예. 다시 전쟁을 공습을 재개했으니까요. 이제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를 기해서 이제 미국은 이란의 항구와 해상을 지나는 이제 이란 선박들에 대한 전면 봉쇄를 재개했고요.
1: 예.
0: 또 이란이 자꾸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니까 이 공격할 역량을 이제 약화시키겠다면서 공습을 벌였습니다. 여기다가 예. 다리나 발전소를 비롯해서 민간 시설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는 어쩌면 이제 전쟁 범죄로 여겨질 수 있는 수위의 위협을 또 가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네요. 추가 공습도 예고했는데 트럼프는 무력 충돌이 아주 본격화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있어 보이는 건가요?
0: 네, 이란도 뭐 이제 계속해서 미국이 공습을 강화하면은 또 뭐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무력 예. 충돌이 좀 더 이제 거세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어제 잠깐 그 다른 분하고 말씀 나눴는데 트럼프가 예고한 대국민 연설 이 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 내용에 관심이 쏠리는데 일부 보도는 뭐 저 뭡니까 부정 선거를 다시 들고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미국 현지나 언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까?
0: 네, 이게 금요일 오전이고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이제 목요일 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근데 이제 당연히 이란 전쟁에 관련해서 뭔가 좀 중대 사항을 뭐 발표할 거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뜸을 들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긴 한데 이 가운데 엑시오스라는 매체가 어제 보도를 한 걸 보면은 이란 전쟁 얘기보다도 2020년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 대선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을 새로 제기할 거라는 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전히 이제 트럼프가 내세우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인 거죠. 이거를 이제 이란 전쟁에 관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게라고 아주 관심을 이목을 끌어놓고
1: 예.
0: 정작 자기한테 중요한 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기한테 중요한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던지는 거죠.
1: 예, 철저하게 중간선거에 그러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 뭐 이제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 뭐 휴전도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되면서 이제 유가가 이제 확 급등을 했잖아요.
1: 예,
0: 이미
1: 예.
0: 북해산 브렌트유만 해도 배럴당 85달러를 넘어서 지난주보다 10달러 이상 올랐는데
1: 예.
0: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선을 어떻게든 좀 국면을 전환하려고 뭐 그런 계기로 예. 삼을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국제유가가 또다시 올라가면 사실은 미국 국민들이 전쟁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물가가 당장 뛰니까. 지금 여론은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미국 유권자들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지지도나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여론이 급격하게 이제 악화됐는데요. 특히
1: 예.
0: 민주당이나 뭐 원래 좀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공화당 안에서도 이게 이제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에 한 조사를 보면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호감이 이스라엘에 대한 호감보다 특히 18에서 29세 사이에서는 매우 높아졌고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호감도가 급락했습니다.
1: 예.
0: 특히 또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평가는 훨씬 더 부정적이고
1: 그렇군요. 그 팔레스타인 쪽에 오히려 더 호감도가 간다라는 것은 미국 사회 여론이 굉장히 크게 많이 바뀐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의 선례로 볼 때 그런 생각도 들고
0: 그렇습니다.
1: 근데 이란 전쟁이 트럼프에겐 무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던데 그건 어디서 어떤 근거로 하는 얘기입니까?
0: 네, 이제 트럼프로서는 이제 전쟁의 수렁에 빠지고 뭐 물가가 자꾸 오르고 이런 것도 이제 뭐 걱정이지만 이게 결국 마가 본인의 그 지지층을 말하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1: 예.
0: 마가 진영 안에서 큰 균열을 일으킨 게 사실 뼈아픈 상황인데요.
1: 예.
0: 이걸 상징하는 인물로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 하는 인물이 바로 터커 칼슨입니다.
1: 예.
0: 터커 칼슨이 2016년에 트럼프의 당선을 이제 예측하고 트럼프 지지를 일찌감치 선언하면서 폭스 뉴스의 이제 간판 앵커가 된 그런 그 뉴스 그 진행자죠.
1: 예.
0: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하고 하도 친하면서 트럼프 실제로 행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영향력이 있어서 마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는데
1: 예.
0: 그랬던 칼슨이 이란하고 이렇게 전

0: 전쟁을 벌이는 건 아메리카 퍼스트, 이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면으로 예. 거스르는 행위다. 유권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다 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모든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1: 예. 근데 그 터커 칼슨은 사실 이제 트럼프하고 친하긴 하지만 행정부 인사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좀 분열이 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칼슨이 돌아선 거는 물론 이제 충격적인 게 칼슨을 믿고 따르는 이제 신뢰도가 그 마가 진영 안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백악관 안에서도 이런 균열이 있나? 이제 이거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1: 예.
0: 백악관의 핵심 참모나 뭐 장관들 사이에서 공식 석상에서 대놓고 뭐 싸우거나 부딪힌 적은 없습니다. 물론
1: 예.
0: 백악관도 우리는 완전히 한 팀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자들의 취재 뭐 그래서 나오는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는 거의 뭐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 게
1: 예.
0: 제이드 벤스 부통령. 예, 노선이 한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으로 그 대표되는 이쪽 노선이 또 이렇게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1: 예.
0: 두 사람을 보면은 좀 출신 자체가 다릅니다. 제이디 벤스는 우선 이제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으로 이제 유명하죠. 본인이 오하이오 러스트벨트 출신이고 정치 입문 전부터 그래서 나는 러스트벨트에 이제 소외받은
1: 예.
0: 백인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 오면서 특히 이제 해외에서 벌이는 의미 없는 전쟁은 생명과 돈의 낭비다. 미국인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해온 사람이고
1: 예예.
0: 반면에 루비오는 이제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플로리다주의 이제 보수 정치인이죠. 상원의원 하던 시절부터 이란이나 뭐 러시아, 뭐 쿠바에 특히 강경한 대응을 주장해온 전통적인 이제 네오콘 신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 둘이 그러니까 트럼프 후계자 자리를 다투는 인물들이잖아요. 예.
0: 네, 그렇습니다. 그냥 뭐 백악관 안에서 뭐 자리가 높아서 뿐만 아니라 이제
1: 예.
0: 트럼프가 3선에는 도전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연히 2028년이 다가오면 이제 다음 공화당의 차기 주자가 누구일지 여기에 관심이 쏠릴 텐데요.
1: 예.
0: 처음에 이란을 이제 공격할 때부터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벤스 부통령은 이 전쟁에 확고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제 이란과의 이제 휴지 조각이 된 이 MOU 휴전 협정 협상을 시작 실질적으로 이끈 것도 벤스였고요.
1: 예, 예.
0: 그래서 특히 이 MOU가 체결된 직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여기에 자꾸 회방을 놓고 자기는 독자적으로 레바논에서 군사작전 벌이고 했잖아요.
1: 예, 예.
0: 그때 이걸 두고도 이스라엘이 미국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거기에 불만을 표하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당신들 나라의 유일하게 우호적인 데가 어디냐. 미국밖에 없다.
1: 예.
0: 유일하게 당신네들 뒤 봐주는 대통령이 누구냐. 트럼프밖에 없지 않냐.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1: 예.
0: 경고를 날리기도 했었습니다.
1: 그건 뭐 맞는 말이긴 하네요. 예. 그 루비오는 그럼 어떤 입장입니까?
0: 네, 루비오 국무장관은 반대로 이제 벤스 부통령과 확실히 이제 그 노선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1: 예.
0: 이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불만을 표할 때마다 은근히 매번 이스라엘 편을 먼저 들어줬습니다. 루비오나 또 헥세스 국무장관이 특히 이란과 어떤 휴전 협정을 벌이는 것 자체에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1: 예.
0: 루비오는 이란 문제에는 좀 굉장히 거리를 둔 채 특히 백악관 서클 안에서는 요즘 베네수엘라 총독으로 불린다고 해요. 그
1: 예.
0: 베네수엘라의 이제 마두로를 제거하고 지금 델시 로드리게스가 이제 과도 수반으로 있잖아요.
1: 예.
0: 네. 이 델시 로드리게스가 베네수엘라의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루비오 국무장관한테 직접 다 보고를 하고 확인을 받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1: 예. 예. 근데 이제 그 궁금한 것은 그럼 트럼프가 벤스하고 루비오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이렇게 좀 치우쳐 있느냐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0: 글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향을 생각해 보면은 원래 이제 어떤 대단한 신념이나 이념이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1: 예,
0: 이렇게
1: 예.
0: 보다가 사람들의 반응을 보다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이제 소위 이제 숟가락 얹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지.
1: 예, 예.
0: 그래서 둘 중에 그때그때 상황이나 어떤 이슈에 따라서 자기 기분 또 자기 비위에 더 잘 맞는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닐까 좀
1: 예.
0: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최근에 이 사태에서 그러면 어느 쪽에 숟가락을 얹을지 좀 봐야 되겠군요. 사실 과거에 그 아들 부시 대통령 때도 부시가 굉장히 강경하다고 이라크 전쟁 등등 했지만 백악관 내

0: 매파와 비둘기 파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는 그런 모습은 가끔씩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번 트럼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송인근 편집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반전을 노래한 두 번째 곡, 그룹 펄잼의 보컬이었던 에디 베더의 No More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말 그대로 야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하자 No More라는 뜻이죠. 당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두고 비판한 노래였습니다. 들어보시면 약간 밥 딜런의 분위기도 좀 느껴지는데 들어보죠. No More, 에디 베더의 노래입니다.

예, 민희의 류희지 씨, 송인근 편집장 연결 상태가 엄청 좋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걱정하셨던 모양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에서는 송호창 변호사와 함께 역시 미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3부에는 노희영 희노 컨설팅펌 대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매니저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T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与世界接轨.
6: Conectarse con el mundo.
7: 세계と繋がる.
8: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9: Connect with the world.
10: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11: 네,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지구촌 사이드 A에서 미국과 이란의 충돌 상황, 또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균열을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미국 의회와 중간선거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군사행동을 통보했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도 떠오릅니다. 미국 의회는 그러면 트럼프의 전쟁은 대체 막을 수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안 막는 것인가? 그리고 전쟁은 중간선거를 뒤흔들 변수가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가죠. 미국 정치 전문가인 송호창 변호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2: 반갑습니다.
11: 예예. 예. 트럼프가 미국 의회 나 이란을 공격한다 이렇게 통보를 한 거잖아요.
12: 네.
11: 어저께 이제 박현도 교수께서도 그 얘기를 자세히 해주긴 했지만, 근데 미국은 의회 통보만 하면 대통령의 마음대로 이렇게 군사 작전을 해도 되는 것인가? 또 다른 어떤 견제 장치는 없는 것인가? 그게 네. 좀 궁금하네요.
12: 거기에 대해서 보통 얘기. 영어식으로 표현한 yes and no라고 얘기를 하는
11: 예, 그런 표현이 모순이네요.
12: 예, 예. 그러니까 현재 전쟁관원법이나 그 대통령의 전쟁 발의에 대해서 먼저 그 공습을 결정을 하고
11: 예.
12: 그 다음에 의회 통과한 후에 의회 승인을 나중에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11: 예.
12: 이게 원래 미국의 헌법 개정돼 있을 처음 만들어진 헌법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원래 전쟁 선포권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모든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11: 예예.
12: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계속 이제 의회가 대통령에게 행정부에게 이 권한을 이양해 주면서
11: 예.
12: 지금 현재 관습적으로나 거의 그 제도적으로는 의회 권한을 다 지금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는 그런 예, 시기인 예. 거죠. 미국 헌법이 원래 이제 지금 현재 헌법도 그렇고 이 헌법을 만든 제임스 매디슨이 처음에 이 전쟁 권한에 대해서 행정부는 무조건 이 권한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11: 예, 예.
12: 여기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필요하고 이것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가져야 된다
11: 예.
12: 하는 그 정신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공교로 그게 이제 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대통령이 항상 전쟁을 하기 전에 의회에게 먼저
11: 물어봤죠.
12: 물어보고
11: 예, 예.
12: 의회가 승인을 했을 때만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직접 선포를 하거나.
11: 예, 예.
12: 근데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사실은 한국 전쟁 때부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11: 아, 예.
12: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이 이게 다 트자로 시작하는 대통령들이 다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것 같은데.
11: 예.
12: 트루먼 대통령이
11: 그건 좀 억지십니다.
12: 예. 트시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의회에 먼저 질의를 하거나 문의를 하지
11: 예, 예.
12: 않고 먼저 이제 전쟁을 시작을 했고 사후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사후적 사실은 통보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도 아닌데
11: 예, 예.
12: 의회가 그 묵시적으로 그냥 받아주는 예. 식으로 시작이 됐다가
11: 그럼 그 이후에 의회가 이런 전쟁이 마구 벌어지면은 네. 우리 권한도 좀 되찾아와야 되겠다 뭐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까?
12: 항상 있었죠. 이것이 이제 의회 내에서도 뭐 그런 전쟁에 대해서 선호하거나 이렇게 뭐 평화를 더 선호하고 이런 이 정치 그룹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쟁 선포권과 종결 선언권은 의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의회 의원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대통령이 함부로 행사해야 되는 것은 견제해야 된다. 하지만 그 목소리보다는 일단 대통령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특히나 이때까지 미국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군사 행동을 했을 때 대체로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11: 그렇죠.
12: 그리고 의회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맞대응을
11: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12: 그랬는데 뭐 그게 이 예를 들어서 뭐 오바마 정부 때도 리비아를 공습을 하면서 이건 전쟁 행위가 아니라 경찰 행위였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 선포 권한이 선포를 할 이런 사안이 아니라고 피해갔었고 뭐 최근에 있었던 작년이었죠. 그 베네수엘라를 공습할 때도 이건 마약과의 전쟁이지 공식적인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피해갔었다.
11: 뭐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는 건데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그 사실을 좀 비튼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을 확전시켜가려는 상황이라면 공화당 의원들은 뭐 내부적으로 좀 분열이 있다고 하더군요.
12: 네,
11: 하여간 내부적으로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12: 그렇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이번에 이제 이란 그 시스파이어 이후에 다시 확전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발의해서 전쟁 종결 선언을 하겠다고 하는 전쟁 종식 결의안을 상원에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쪽에 참여를 해서
11: 자그마한 균열이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12: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현재 100명 상원 의원 중에 민주당이 47명, 그리고 공화당이 53명인데 지난주에 린지 그레엄 의원이 사망했고 그다음에 미치 맥코넬 그 의원이 지금 한 달 이상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고 해서 두 명, 세 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면 이게 뒤집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1: 그래서 이제 중간선거에서 의회 구도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이제 보고 느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란 전쟁이 미국 중간선거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 미국 내의 그 여론들은 바깥의 전쟁보다도 내부 문제에 더 신경들을 쓰고 표를 찍잖아요. 그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12: 이번에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예전 같으면 외부의 어떤 군사 행동을 하게 되면은 지지율이 사실 올라갔었는데 이번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부터는 워낙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심하고 특히 이때까지 미국인들이 전혀 뭐 신경 쓰지 않던 그 가솔린 그 기름값이 이게 급격하게 상승을
11: 하고 그게 사실 전쟁의 여파인데.
12: 그렇죠. 2월 28일 날 이란 공습을 시작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이 미국의 보통 이제 평균적인 유가가 4달러 선까지 지금 올라갔고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2점 몇 달러 정도인데 그 갤런당 그때 당시에 4달러를 넘어갔습니다. 근데 4달러가 미국인들이 참을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11: 그래서 옛날에는 그 1달러였을 때 이거 옛날 얘기죠. 1달러였을 때는 1달러가 마지노선이야. 그러다가 좀 올라가다 2달러 되면 2달러가 마지노선이야. 맨날 그랬거든요. 이번에 4달러라는 것도 올라가서 5달러 가까워지면 또 5달러가 마지노선이야. 이러는 거 아닙니까?
12: 그게 또 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가격이겠죠.
11: 그러겠죠.
12: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에다가 뭐 주택 가격의 불안 문제, 그리고 뭐 기름값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뭐 우유, 계란부터 이런 것들이 심각하면서 지금 미국인들이 이 트럼프 정부를 선택한 이유가 경제 안정을 해줄 것이라고 선택을 한 것이 가장 높았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경제가 더 힘들어지고 물가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훨씬 커진 거죠.
11: 근데 그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누가 봐도 전쟁인데 미국 사람들의 생각에 이 높은 물가와 전쟁을 연결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에는 당연히 반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예. 그것이 중간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12: 네, 맞습니다. 지금 예. 실제로 트럼프의 지지율을 바치고 있는 그 마가 그룹에서도
11: 예, 예.
12: 마가 그룹 내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마가 그룹의 많은 이제 스피커들 그
11: 예,
12: 강한
11: 예.
12: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초기에 시작했던 그룹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11: 예.
12: 트럼프가 우리를 배신하고 있다. 이 마가 그룹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원칙을 지금 어기고 있다라는
11: 예,
12: 목소리까지
11: 예.
12: 나오고 있는 거죠.
11: 근데 뭐 그 분석가들이야 뭐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하는 거겠지만 뭐 심지어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이 떨어질 사람과 붙을 사람 대부분 대략 좀 정해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건 미국 내 여론을 감안한 겁니까?
12: 미국 내 여론도 그렇지만 그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느 뭐 영남권은 어느 지역
11: 예, 예.
12: 어느 당이 유리하고 호남은 어떻게 그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도 50개 주 중에 이 딥블루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11: 예.
12: 공화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그다음에 딥레드 지역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그런 지역들이
11: 아, 그 거꾸로
12: 거죠.
11: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블루가 민주당 아닌가요?
12: 예, 반대입니다.
11: 예. 예. 어떻게 제가 전문가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12: 한국하고 헷갈린 것 같습니다.
11: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예. 딥블루면 민주당 우세 지역,
12: 예, 예.
11: 레드면 공화당
12: 맞습니다.
11: 우세 지역.
12: 예.
11: 근데 그 다른 얘기 잠깐 좀 넘어가다 보면 그 중간 선거에서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12: 예,
11: 슈퍼
12: 예.
11: 백팩.
12: 팩. 예.
11: 예, PAC.
12: 예.
11: 예,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한국 그게선 없는 정치 제도인 것 같아서.
12: 예, 그 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고 해서 정치 활동 위원회죠.
11: 예, 예.
12: 이게 일반 팩은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은 그 정치 후원회 같은
11: 예.
12: 개념입니다. 근데 한국과 다른 것은 한국은 개인만이 거기에 기금을 후원을 할 수가 있는데,
11: 예, 예.
12: 미국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기업, 노조, 단체들이 이제 후원을 할 수가 있고요.
11: 예.
12: 그다음에 그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도 상당히 이제 높죠. 근데 이제 슈퍼팩이라고 하는 것이 2010년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허용되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11: 예, 예.
12: 이건 이제 법률로 나온 것이 아니라 슈퍼팩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기부를 할 수 있는 주체나 기부 금액이나 그다음 기부 받은 돈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든지 아무런 제한이 없는 팩입니다.
11: 아, 예. 그래서 이름도 슈퍼팩이라고.
12: 그래서 그렇죠. 슈퍼팩이라고 되고요.
11: 예, 예.
12: 다만 이제 한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은 이 슈퍼팩이 후보나 정당과 직접 코디네이팅을 해서 그러니까 소통을 해서 어디에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이런 거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도록
11: 예.
12: 만드는 게 있고. 광고를 하더라도 일반 후보나 정당이 광고할 때 금액보다 4배에서 5배 이상
11: 예.
12: 더 비싸게 광고료를 받아야 되는
11: 아,
12: 그런
11: 그러면
12: 차이가 있습니다.
11: 돈 많은 기업이 그만큼 유리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12: 거죠. 그리고 미국은 뭐 워낙에 이제 지역이 넓고 그다음에
11: 예.
12: 이 TV, 라디오, 뭐 SNS 같은 이런 방식으로 광고하는 것이 워낙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1: 예.
12: 그리고 이 광고하는 것도 무슨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 내내 특정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 사람을 계속 홍보하는
11: 아.
12: 광고를 2년 내내 할 수도 있고.
11: 그럼 돈 많은 기업한테는 거의 무제한으로 다
12: 무제한으로 할 수가
11: 권한을 주는 거네요.
12: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국 수정헌법 1조상의 그 Freedom of Speech라고 하는
11: 예.
12: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어떤 선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떤 표현보다도 높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11: 예, 예.
12: 이것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11: 예.
12: 해서 2010년도에 연방대법원 판결로 허용이 된 그런
11: 예.
12: 제도입니다.
11: 그런데 그게 그 본질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를 그 돈에 의해서 오염시킬 수 있는 매우 자유로운 수단이 돼버리잖아요.
12: 근데 또 우리 한국의 정치자금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11: 예.
12: 너무 과도하게 얽매 그 묶어놔가지고 충분히 자기 이 올바른 그리고 이 올바른 정책을 홍보하거나
11: 예.
12: 자기 능력을 그 보여주지 못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훨씬 훌륭한 후보들이 당선되지 않고
11: 예.
12: 현실 정치에 좀 이 이 잘 뭐라고 하나요? 어떤 적응을 예, 잘하는 예. 이런 후보들이 훨씬 더 쉽게 당선되는. 예. 그래서 어떤 미국 제도나 한국 제도를 가지고 이 단편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11: 장단점을 극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예, 어렵다. 예.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0: 일단 얘기를 듣기로는 슈퍼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1: 근데 미국은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자체가 예. 이 슈퍼팩으로 사실은 운영되고 있는
0: 그렇겠죠. 워낙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뭐 수천만 달러라면서요.
1: 수천만이 아니라 지금은 수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0: 예. 그 관련해서 송호창 변호사가 특히 주목하는 선거구가 있다면서요?
1: 네, 지금 이번 선거에서 지난 6월 23일 날 이제 민주당의 프라이머리죠. 예비 선거, 예비 경선을 진행하고 예, 예. 있는 과정에서 뉴욕 선거에서 이제 나타난 건데요.
0: 역시 뉴욕이군요.
1: 네, 뉴욕에서 거기는 특히 이제 맨하탄 12지구라고 하는 지구이고 예. 거기 후보가 알렉스 보레스라고 하는 팔런티어에서 일했던 그 IT 전문가입니다.
0: 아, 예. 그건 저 기술업계잖아요.
1: 예, 예. 예, 예. 그래서 기술 전문가고 당장 이제 AI 기술을 만들던 사람이고 이 AI가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예.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팔런티어에서 퇴사를 한 이유가 팔런티어가 국방부뿐만 아니라 아이스가 이 불법적으로 예. 그 미국 시민권자들을 그 컨트롤하고 예예. 살상 사건까지 났던 그런데 이 팔런티어가 기술적인 후원을 하고 AI 지원을 해준다 하는 이유로 퇴사를 하고
0: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AI에 그렇죠. 대해서 규제 법안을 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작년 2025년에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AI 규제 법안을 냈던 사람입니다.
0: 예.
1: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에서 뉴욕 주의원이었는데 예, 예. 이번에 연방 하원의원 선거로 출마를 한 거죠.
0: 예.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 기업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이 지금 AI 그룹들 중에 이 슈퍼팩에 돈을 모은 데가 OpenAI의
0: 예, 예.
1: OpenAI CEO. 그다음에 팔런티어의 그 CEO하고 이 그룹들
0: 예.
1: 이쪽 그룹이 만든 그 슈퍼팩이 작년 초기에 만들어지면서 만든 돈만 2억 달러 이상 이제 만들어졌다고 했고
0: 그럼 보스하고 이쪽 AI 기업들은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번에 과연 보스가 그 슈퍼팩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등에 진 AI 기업들하고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느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1: 그렇죠. 그래서 있고 예. 처음 나왔을 때 이 보레스 의원이 처음 출마를 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그 지지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0: 예,
1: 3% 5% 정도 낮은 지지율이었는데 이 OpenAI와 팔런티어가 주도하는 그 리딩 더 퓨처라고 하는 예. 슈퍼팩인데 이 여기에서 4천 달러인지 2천 달러인지 그 이상의 금액을 광고에 투자를 하면서
0: 예.
1: 이 사람이 당선 연방 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미국의 AI 기술은 중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0: 예.
1: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부정적인 네거티브 예. 광고를 계속 냈었고
0: 예.
1: 그 광고 덕분에 사실은 이 사람이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0: 예.
1: 관심을 받게 되니까.
0: 그렇겠네요.
1: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미토스하고 이 새로운 AI 기술의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그 엔트로픽.
0: 예, 예.
1: 엔트로픽이 지원하는 슈퍼팩이 이제 반대편에서 광고를 시작한 거죠.
0: 아.
1: 보레스를 지원하면서 이 보레스 같은 그 AI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0: 예.
1: 연방의회에 들어가서 AI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규제를 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만 예. 된다 하면서 양쪽에서 그 AI 이 기업들의 대리전이 예. 일어났던 겁니다.
0: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을 짚어주셔서 또 관심이 또 배가 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결과가 지난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0: 예.
1: 거기서 이 사람이 4%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0: 그런데
1: 예. 당선이 된 사람이 똑같이 이 법안을 같이 냈던 발의자예요. 예.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결국은 AI를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결론 예. 나오고 있는
0: 것입니다. 이거 흥미로운데요. 재밌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얘기 듣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예, 미국 정치 전문가 송호창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다이어 스트레이스의 Brothers in Arms를 골랐습니다. 그룹의 리더인 마크 노플러가 1982년에 포클랜드 전쟁을 보면서 만든 노래죠. 당시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섬세하고 뭐랄까 좀 조용한 노래는 안 통할 것이라면서 싱글 발매를 미국에서는 안 했다는 뒷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4: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3: 키가 크고 싶다면
4: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휴대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예, 오늘 저희가 타이틀 음악을 이제 처음으로 정해서 방송을 했죠. 레드 제플린의 Good Times, Bad Times. 이 타이틀 음악이 너무 좋다고 8788 쓰시는 분께서 보내오셨습니다. 1969년에 나온 음악이 아직도 이렇게 좋다니 음악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김민선님 미니에서 오프닝 멘트와 오프닝 타이틀 음악 설명이 너무 좋다고요. 요즘 힘드신 우리 부장님께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어느 부장님인지 아주 행복하십니다. 미니의 방수영님 드디어 타이틀곡을 정하셨군요. 응원합니다. 서산은 어저께 그렇게 비바람이 치더니 오늘은 쨍쨍한 햇살에 벌써 옷이 땀으로 젖었다고 하셨습니다. 서울도 어저께 밤에 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도 하수구 물과 밤에 좀 전쟁을 좀 했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는데 사실 강원 영서하고 경기 북부 지역은 비 피해가 좀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그리고 0570님 초복을 맞이해서 초복인가요 오늘? 제가 깜빡 잊었네요. 초복이군요. 제 최애 음식 미역냉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뭘 먹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선영 아나운서가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저희 제작진에게 쫙 나눠줬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점심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밥 먹을 꾹일 좀 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누군가 만들어다 주면 마치 앵벌이 해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따가 좀 이따 3부에 1시 5분에 시작되는 3부에서는 질문들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창조자 노희영 희노 컨설팅 펌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함께 하는데 주제는 나라는 브랜드로 살아남는 법. 아마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궁금하고요. 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드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4: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도시의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에 사는 주민은 호우가 예상될 경우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차단하고 대피를 준비합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집안의 물건 중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높은 선반이나 장롱 위 등 안전한 장소로 옮겨둡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한시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내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의혹과 관련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24일로 연기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앞서 대법원에 김건희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게이트 관련 1심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김건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 2심과 달리 김 씨를 남편과 함께 범행을 지배한 공동정범으로 규정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3.7% 오른 1,7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제계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미 상당한 만큼 이번 인상도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무게로 다가올 거라며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영세사업체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향후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 기자들과 만나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선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안수사권 폐지를 대원칙하에 국민들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공청회를 열어 충분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연절 전까지 국회 원구성이 납득할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고 선관위 특검 협상도 진전이 없다면 제1야당 대표로 재연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했는데 오히려 올림픽공원에 모여있는 시민들을 폄훼하거나 폭도라고 몰아붙이고 조롱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재연절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협의도 없이 원하는 상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갔고 법제사법위원회도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나머지 상임위원회도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수사팀의 고의적인 증거 은닉과 축소 수사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장윤기 수사 당시 핵심 증거를 은닉하고 현장 영상 삭제를 지시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 팀장이 강간살인죄 적용을 막으려 했다고 판단해 당시 광산서 지휘부를 입건하는 한편 장윤기 아버지와의 유착 의혹을 포함해 사건 은폐 전반을 수사 중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곳에 따라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내릴 비의 양은 대부분 지역에서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전주 30도 등 서쪽 지역은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1시 뉴스 마칩니다.
7: MBC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3: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예, 손석희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에 아주 귀한 손님을 또 모셨습니다. 여러분의 집, 또 냉장고, 옷장, 화장대 등등 대체 이분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은 어딜까 싶을 그런 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전문가 노희영 희노 컨설팅 펌 대표를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서머네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서머네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7: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14: 예, 제가 아까 예고해드릴 때 여러분들의 손이 닿지 않은 물건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 이분의 손을 거쳐간 것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벌써부터 미니나 유튜브에는 뭐 굉장히 반응들이 뜨겁습니다. 오늘 손님은 200개가 넘는 브랜드를 만들고 다시 세워낸 미다스의 손,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창조자 노희영 대표가 나와주셨습니다. 이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나라는 브랜드로 살아남는 법은 무엇일까?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5: 안녕하십니까?
14: 예, 반갑습니다.
15: 네, 반갑습니다.
14: 예, 예. 처음 뵙겠습니다.
15: 아, 처음 뵙겠습니다. 예,
14: 영광입니다.
15: 저도요.
14: 예. 뭐 많은 분들이 오늘 노희영 대표를 반겨주고 계십니다. 늘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15: 네, 네.
14: 그것도 일종의 브랜딩이죠.
15: 그렇죠. 저의 개인 퍼스널 브랜딩이고, 저는 예, 많은 분들한테 본인을 소개할 때 한 예, 줄로 할 수 있게끔 본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아, 이야기합니다.
14: 아, 예. 얼핏 지금 제가 그럼 나를 뭐라고 소개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군요.
15: 네네네.
14: 예. 근데 우리 정영선 PD가 모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의 이력이 살벌하다, 이렇게.
15: 네네.
14: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비고, 햇반, CGB, 올리브영, 이거 뭐 어떻게 그 다 예를 들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한 200여 개, 오픈한 매장이 2,500여 개, 대한민국 역대 흥행 1위의 영화 명량과 천만 영화 광해의 마케팅,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브랜드를 만든 브랜딩 전문가.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15: 뭐 좋은 것도 있고 또 뭐 약간 쑥스러울 때도 있고,
14: 예, 예.
15: 그리고 책임감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14: 아, 네. 마지막 게 제일 클 것 같습니다.
15: 네, 네, 네.
14: 예, 브랜딩은 인간 하나를 키워내는 것과 같다. 밥도 먹여야 하고 공부도 시켜야 하고 병원에도 데려가야 네, 되고 때가 되면 예방 접종도 맞아야 돼.
15: 네, 네, 네.
14: 예방 접종은 이를테면 어떤 겁니까?
15: 미리 이제 원래 예방접종이라는 건 병이 났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14: 예.
15: 왜냐하면 위기가 보이거든요. 모든 브랜드가.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 자식과 똑같다는 게, 자식이 이렇게 자라주기를 원하지만 자식이 꼭 그렇게 자라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14: 그렇죠.
15: 브랜드도 똑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획을 잘해도
14: 예,
15: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4: 예,
15: 브랜드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키워내는 것이기 때문에.
14: 그렇죠. 대중들이 있는
15: 네,
14: 거니까.
15: 그러니까
14: 예,
15: 그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대중도 될 수 있고 관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과의 호흡에 맞춰서 브랜드가 변화하기 때문에
14: 예, 예.
15: 계속해서 유심히 봐야 되고
14: 아 그럼 이제 중간중간 컨설팅을 해 주십니까?
15: 아, 그럼요. 네.
14: 당신들 이렇게 가면 안 돼.
15: 그렇죠.
14: 예. 네네네.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한 200개를 만들어내셨으면
15: 네.
14: 물론 이제 생명이 다 한 것도 있겠으나
15: 그럼요. 그럼요.
14: 지금 동시에 최소한 수십 개는 네네네. 보고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하루 가지고 시간이 될까 뭐. 그럼 좀 속을 썩였던 브랜드도 있습니까? 말을 안 듣고.
15: 많이 있죠.
14: 아, 그래요?
15: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어떻게 변화. 왜냐면 그 비비고라는 브랜드 이제 제가 했던 브랜드 중에 비비고라는 예. 브랜드가 세계 각국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14: 예.
15: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다 똑같이 반응을 하진 않아요.
14: 그렇겠죠.
15: 네. 그러니까
14: 당연히.
15: 이제 그때 왜냐면 하지만 우리가 모든 그 브랜드를 나라에 맞추어서 또 변형할 수는 없거든요.
14: 예, 예.
15: 근데 그럼에도 약간씩의 이제 변형은 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이들은 이렇게 섭생을 맞는구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예. 생각할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4: 아, 그렇군요.
15: 네.
14: 그러면 그 속을 안 썩이는 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놨는데 그냥 놔둬도 잘 자라더라. 이런 브랜드도 물론 있겠죠.
15: 그건 없습니다.
14: 없어요.
15: 네, 자식도 똑같지. 예. 이 세상에 그냥 낳아놨더니 애가 컸더라 이런 거는 그냥 농담으로 날 수 있지만
14: 예.
15: 사실 잘 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14: 예.
15: 교우들이나 뭔가 서포트를 한 그 결과물이거든요.
14: 예, 그렇겠죠.
15: 네.
14: 근데
15: 네네.
14: 자식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15: 그렇죠.
14: 그 브랜드도 잘 모르나요?
15: 아, 그렇죠. 그럼요. 그
14: 아니,
15: 기업이
14: 몰라줘요?
15: 아니, 예. 알지만 기업이 모를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저는 예를 들어 제가 처음부터 인프라를 갖추고 만드는 거라기보다 저는 기업에
14: 예.
15: 들어가서 만들 때 사실 뭐 노형이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에 힘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14: 예.
15: 또 저는 그러면 왜 못했어 그전에는
14: 그렇죠. 예, 예.
15: 내가 오기 전엔 이런 예. 마음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그거는 다 협동이 돼서 만든 거지
14: 예.
15: 누구 하나가 잘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14: 예. 네.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가슴에 와닿습니다. 브랜딩은 결국 스토리텔링이라고도 하셨습니다.
15: 네네네.
14: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네네. 서사가 있어야 된다는
15: 네네.
14: 얘기인가요? 요즘 하도 이 서사란 말이 많아서.
15: 맞아요. 맞습니다.
14: 예, 어떤 걸 얘기하는
15: 그러니까
14: 걸까요?
15: 저는 브랜드를 제가 영화에 관심도 굉장히 많고 영화 일도 많이 했었는데
14: 예.
15: 사실 브랜드를 만드는 일은 시나리오 작가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느 환경에서 태어나야 되고
14: 예.
15: 이 브랜드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고 그 모습을 다 상상하면서 사실 기획하는 거거든요.
14: 예, 예.
15: 그러면서 이제 편집의 기술로 또 나중에 브랜드가 성장시킬 때는 또 바꿔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14: 예.
15: 주인공은 누굴 시켜야 되고 옷은 어떤 걸 입혀야 되고 그다음에 판매를 할 때 매장은 어떻게 꾸며야 되고
14: 예.
15: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작가와 영화 감독이 하는 일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이
14: 예.
15: 스토리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장센도 좋아야 되고
14: 예.
15: 특히 요즘은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14: 그렇겠네요.
15: 때문에
14: 네네. 예. 그러면 그거를 그 청취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15: 네네네.
14: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하셨던 작품을 예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15: 그 브랜드요?
14: 예, 예.
1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비비고가 이름이 왜 고냐? 왜 고냐?
14: 예.
15: 근데 이제 비비고는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비빔밥 브랜드로 시작했었던
14: 그렇죠.
15: 브랜드예요.
14: 예.
15: 네. 근데 이제 만두로 갔을 때 이걸 어떻게 스토리를 입힐 건가?
14: 예, 예.
15: 근데 만두도 사실 비비는 겁니다. 안에 그 내용물을 전부 다 다져서
14: 예, 예.
15: 비벼서 그 밸런스를 맞춰서 피를 입히는 거잖아요.
14: 예.
15: 그러니까 대한민국 음식들이 우리나라 음식들이 거의 다 비비는 그러니까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음식들이 거의 보면
14: 그
15: 재료를
14: 특징이죠.
15: 한꺼번에 써서
14: 맞아요.
15: 그 깊은 맛을 우려내는 거거든요.
14: 예, 예.
15: 그래서 한식을 대표할 만하다. 비비고 그리고 갖고 나간다. 테이크아웃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세계로 나간다. 네네네.
14: 네.
15: 이제 그런 것들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14: 예. 오늘 뭐 말씀 나누면서 할 수 없이 특정 상품을 얘기하긴 해야 됩니다만
15: 네네네.
14: 뭐
15: 네네.
14: 청취자 여러분께서 네. 양해해 주시길 바랄 수밖에요. 그 마침 그 MBC 라디오는 요즘 뭐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하더군요.
15: 네. 네.
14: 그 모든 프로그램이 브랜딩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할 때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저의 재료로 브랜딩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볼 때 이 브랜드는 괜찮습니까?
15: 네. 시작 스토리는 참 좋습니다.
14: 아, 예.
15: 왜냐하면 제일 잘하시는 일이고 손석희님이 잘하실 수 있는 예. 일이기 때문에.
14: 그런데 좀 긴장됩니다. 스토리는 좋다.
15: 그러나 뭐가, 이제 예. 제가 이제 오면서 도대체 12시에는 누가 들을까?
14: 예.
15: 저 같은 경우는 12시에 절대로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 저희는 점심에 식당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14: 아, 예, 예. 예.
15: 그러니까 12시에 식당을 안 가고 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14: 예.
15: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과연 국제시사에 관심이 있을까?
14: 예.
15: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14: 예,
15: 그래서
14: 예.
15: 그거는 이제 만들어가, 그러니까 스토리를 처음에 잘 만드셨지만
14: 예.
15: 이제 듣는 이들이 과연 그 12시에
14: 예.
15: 어떤 거를 듣고 싶을까? 근데 사실은 이 고객은 굉장히 좁게 저는 생각하신 것 같거든요.
14: 그렇죠. 예.
15: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내로한 그 관객을 예. 청취자들을 이제 하지만
14: 예.
15: 이제 모든 건 확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4: 예, 예.
15: 어떤 사람들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건 좀 저는 고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4: 아, 예. 오, 역시 날카로우십니다.
15: 아, 죄송합니다.
14: 네.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15: 네,
14: 있거든요.
15: 네, 네, 네.
14: 점점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15: 네. 근데 이제 혼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14: 예,
15: 요즘
14: 예.
15: 저희 그 식음료 업계가 되게 어려운 게 술을 안 드십니다.
14: 아, 그렇다면서요?
15: 네, 다 예. 쪄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14: 예,
15: 그래서
14: 예.
15: 예전처럼 점심이라 그래서 다 같이 나가서 뭐 같이 밥을 먹는 것보다는 샐러드 가지고
14: 예.
15: 혼자 드실 수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을 공략하셔야 되겠죠.
14: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또 그 되게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하시니까
15: 네네.
14: 예 거기서 좀 희망을 찾고
15: 네네.
14: 있습니다. 예. 좀 더 희망을 주시죠.
15: 네네.
14: 예. 그러면 이름만 잘 지어도 뭐 반은 이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의 타이틀 손석희의 12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5: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이름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14: 예.
15: 아주 고급인 브랜드는 큐리오시티, 그러니까 궁금증을 자아내도 돼요.
14: 예.
15: 저게 뭐지? 모르는 거지? 이런데 사실은 대중을 향해서 던지는 브랜드는 저는 예. 딱 듣고 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 아, 한 번에?
15: 네, 한 번에.
14: 예. 그 두 번, 세 번 생각하면 곤란하다.
15: 네네네.
14: 예.
15: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기획
14: 예,
15: 그다음에
14: 예.
15: 네이밍 이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14: 예, 결국은 이제 그것이 성공할 것이냐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15: 그렇죠. 그게 이제 과연 예. 이 내로한 마케팅에서 확장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14: 예. 그러면 프로그램 끝나고
15: 네.
14: 따로 좀 미팅을 갖고 공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 네.
14: 아니면 나중에 점심을 점심 사드리려도 2시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렵군. 알겠습니다. 노희영 대표님의 시작은 단추 디자이너였다고 들었습니다.
15: 네, 네.
14: 예, 단추도 디자인이 필요하죠. 사실.
15: 그럼요. 네.
14: 예, 제가 그 다른 나라 이렇게 보니까 단추 가게가 있는데,
15: 네, 네.
14: 단추만 팔아요.
15: 맞아요, 있습니다.
14: 예, 네. 근데 정말 이만한 가게였는데
15: 네, 네.
14: 넓이가 사면을 단추로 채우고 있더군요.
15: 네, 네, 네.
14: 그제 좀 궁금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단추가 다

0: 다 다르더라고요.
1: 그렇죠.
0: 아 이게 요만한 거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 왜 근데 그 단추를 시작을 하셨습니까?
1: 제가 이제 그 디자인 학교를 졸업하고
0: 예.
1: 패션 디자이너는 너무 어려운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예, 예.
1: 저는 제 인생을 보고 누구 인생을 보더라도 인생에서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예.
1: 그리고 경쟁도 굉장히 중요하고.
0: 예.
1: 근데 그때 봤을 때 패션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부자재에 대한 발전은 좀 없는 것 같고.
0: 예.
1: 근데 그때 뉴욕에서 다나 캐런이라는 디자이너가 부자재를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와 함께 콜라보해서 시작을 했어요.
0: 예.
1: 제가 그걸 보고 바로 이거구나. 나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
0: 예.
1: 그리고 이제 제가 전공이 금속공예 그런 디자인 전공이었기 예. 때문에 난 이거 잘할 수 있다. 왜냐면 패션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단추나 금속공예 하시는 분들이 옷을 뒤로 하고 자기 작품이 더 돋보이길 원해요.
0: 예, 예.
1: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0: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
1: 네.
0: 아닌가요?
1: 네. 예. 근데 이제 하지만 금속공예가들은 검정색 드레스에 자기 주얼리가 더 돋보이기를 원하잖아요.
0: 네, 네.
1: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나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자기 옷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자재 디자이너가 된다면 그들에게 칭찬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접근을
0: 그렇군요.
1: 한 거죠.
0: 네. 예. 그래서 잘 나가셨던 것 같아요.
1: 엄청 정말 그때 제가 지금 브랜드 디자이너로 성공한 것과
0: 예.
1: 그때 단추 디자이너로 성공한 게 언제가 컸냐 그러면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제 백화점에 가면요.
0: 예.
1: 전부 다 제 단추가 달려 있었어요.
0: 아니 그 지금 그 단추를 볼 수는 없는데
1: 네네네.
0: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예를 들면 왜 그렇게 히트를 했을까요?
1: 그때 이제 그 선생님들마다 제가 예. 다 어떻게 보면 특징을 만든 것 같아요.
0: 예.
1: 그러니까 진태옥 선생님은 진태옥 선생님답게.
0: 예.
1: 왜냐면 그냥 보통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시장에 가서 단추를 사시면 그 선생님만 쓰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예.
1: 대량 생산한 단추니까.
0: 그렇겠죠.
1: 이 선생님도 쓰실 수 있고 지주 선생님도 쓰실 수 있고 다. 근데 제 단추는 오로지 진태옥 선생님만을 위해서 만든 단추니까.
0: 아, 거기서부터 어찌 보면 브랜딩의
1: 그렇죠.
0: 시작이었군요.
1: 네. 그런 시그니처 단추를 제가 다 각자 디자인을 해드렸으니까
0: 네.
1: 그게 사실 저는 저와의 늘 싸움이었어요.
0: 예.
1: 비슷하지 않게.
0: 예.
1: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진태옥 선생님답게.
0: 아.
1: 지춘희 선생님 뭐 이렇게 다 모든 선생님 뭐 왕지래 선생님 뭐 이광희 선생님.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바빴어요. 근데 백화점에 가면 모든 디자인 선생님들 단추가 예. 다 제 단추였었어요.
0: 하지만 다 다른.
1: 네. 그때 제가 프라이드가 엄청났었습니다. 그 당시.
0: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오, 얘기가 참 재밌는데요. 예. 그러다 갑자기 왜 그러면 요식업계로 가셨습니까? 이거 비슷하지도 않은데.
1: 아, 근데 제가 좀 실증과 변덕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0: 예.
1: 너무 많은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에 대해서 지겨워지고 실증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지겨운데 음식은
0: 예.
1: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0: 예.
1: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남고 그냥 예. 사라지고 또다시 새로운 걸 만들고
0: 예.
1: 왜냐하면 단추나 뭐 백이나 스카프는 항상 남아있잖아요.
0: 예.
1: 그게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0: 아, 내가 만든 작품이 세상에 남아있는 게 괴로워요?
1: 네. 왜냐하면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데
0: 예.
1: 트렌드가 바뀌니까 그게 마치 촌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자꾸.
0: 아, 그게 다른 거군요.
1: 네.
0: 일단 뭐 대부분의 경우에 나의 작품이 예를 들면 건축가 같은 경우에
1: 네네네네.
0: 집을 줘놓으면 세상에
1: 그렇죠.
0: 오래 남아있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단추 디자이너는 남아있으면 괴롭다.
1: 아까 그게 뭐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0: 아, 물론 그렇겠죠.
1: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욕심
0: 예.
1: 최고가 되고 싶고 늘 트렌디하고 싶고 사실 그게 전부가 좋은 건 아닌데 그때는
0: 예.
1: 이제 제가 젊고 어리고 패기도 있고 이러니까
0: 예.
1: 아, 그 시즌 지난 그런 물건들이 저를 막 옥매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예.
1: 그리고 계속 새로운 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0: 예.
1: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근데 음식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0: 예.
1: 그때 왜냐면 매일 새로 나온 재료가 다르거든요. 배추도 그 맛이 달라요.
0: 예.
1: 매일 오는 배추가 다르고.
0: 그렇죠. 그건 뭐 예. 동네, 동 지역마다 다르고.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음식이 훨씬 더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0: 예.
1: 제가 셰프는 아니었지만
0: 예.
1: 레스토랑을 하면서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0: 아, 그 저는 사실은 그 노 대표님을 그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1: 네.
0: 처음 뵀어요. 처음 뵀는데 아니 그 뭐랄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 아주 신랄하게

0: 네네네.
1: 두 글자로면 독설이라고 네네네. 하죠. 네네.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 보고 저분은 오늘만 사는 분이구나.
0: 아니 그때 사실은 저는 저희 회사에서 그때 제가 거기 나가서 얘기하는 걸 보고 예. 아니 저 사람이 왜 회사에서처럼 안 하고 저렇게 나이스하게 하냐.
1: 그래요? 그러니까
0: 회사에서는 더 못되게.
1: 예.
0: 그래서 오히려 그때 예. 회사에서는 와 노희 형 가식이다 막 이랬대요.
1: 그걸 근데, 가지고?
0: 네네네. 예.
1: 아니 회사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상상이 안 갑니다.
0: 네네.
1: 예. 아무튼 그때 이제 그 뵙고 저는 네. 원래부터 요리를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0: 네네네네.
1: 근데 그보다 나중에 이제 시작을 단추를 시작하셨다는 네네네. 걸 알게 됐는데 그 요리는 어디 가서 배우셨습니까?
0: 독학했습니다.
1: 어디서요?
0: 정말 열심히 혼자 집에서요.
1: 집에서?
0: 네.
1: 예. 독학하시고 남이 요리를 그렇게까지.
0: 그런데 왜 셰프님들이 저를 무서워하고 제 말을 잘 들으시냐면.
1: 예.
0: 셰프들은 자기보다 프라이팬을 더 잘 쓰고 레시피를 더 잘 만드는 셰프들 아니면 존경하지 않고 말을 안 들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럼요.
1: 다 고집이 있는 거죠.
0: 네 그럼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셰프들과 같이 일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 예.
0: 고객의 반응이에요. 제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더 고객이 좋아하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많이 먹어보고
1: 예.
0: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그들의 음식을 고객 입장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1: 예.
0: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더 잘 팔리면
1: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고객의 입장 혼자 독학하셨는데
0: 네네.
1: 어떻게 고객의 입장을 그렇게 잘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까?
0: 저는 정말 많이 먹어봤습니다. 아마 아마 저보다 네. 더 외국 식당이나 한국 식당에서 많이 먹어본 사람은 없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저는
1: 예.
0: 출장을 가면 정말 하루에 세 끼, 네 끼, 다섯 끼 뭐 정말 수도 없이 맛을 봤고요.
1: 오로지 요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0: 네네네.
1: 그러면 그 먹는 작업이 좀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0: 피곤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뚱뚱하지 않았습니다. 네.
1: 아무래도 저는 아무 말씀도 안 드렸어요.
0: 네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니 많이 먹는 직업을 하다 보면
1: 예.
0: 그리고 이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평가할 때 한 그릇을 다 먹었을 때 맛이 다릅니다.
1: 예.
0: 한 입 먹었을 때가 달라요.
1: 그래서
0: 예. 가능한 한 많이 먹어봐야 됩니다. 한 입만 딱 먹고 평가하는 건 전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아니 그 지금 말씀은 끝까지 다 먹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0: 거죠. 해봐야
1: 거잖아.
0: 돼요. 네.
1: 아
0: 그것도 셰프님들도 하셔야 됩니다.
1: 예. 그렇죠.
0: 셰프님들이
1: 잘 안 하나요?
0: 잘 안 하시죠.
1: 맞아요.
0: 근데 사실은 코스를 짤 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1: 예.
0: 한 코스를 다 먹었을 때와 그냥 한 입 한 입 한 입 먹었을 때는 다른 예. 얘기거든요.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메뉴 코스 메뉴 짤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이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되거든요.
1: 예, 예.
0: 처음에 약간 새콤하게, 달달하게, 짭짤하게.
1: 예.
0: 근데 어떨 땐 맛있다고 해서 계속 짭짤한 것만 준다든지.
1: 예.
0: 코스에. 그래서
1: 그럼 안 되죠.
0: 저는 예. 코스를 딱 먹어 보면 그분의 실력을 제가 파악합니다.
1: 그렇군요. 네. 예. 저기 나누다 보니까
0: 시간이 다 됐네요.
1: 예.
0: 네.
1: 이거 어떡하죠?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에 3분의 1도 못했는데 약간 고민됩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니까
0: 네.
1: 내일 또 저 얘기를 나눌 거기 때문에
0: 네네네.
1: 예. 제가 보기엔 한 일주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네네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예.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com

0: kf.u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예, 4부는 방금 전에 나가신 노희영 대표의 추천곡으로 시작하죠. 산다라박의 페스티벌을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0: 7월 15일 수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나스닥에 진출한 SK하이닉스 ADR 어제는 15% 폭락하더니 오늘은 27% 폭등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의 보고서가 D램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며 아직도 싸다, 지금보다 두 배는 더 오를 것이라고 SK하이닉스 ADR의 가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삼성전자가 ADR 발행을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라는 블룸버그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상장설을 일축했는데요. 반도체 외에도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고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업계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도 과거 미국 상장설이 제기됐을 때 이를 부인한 적이 있으니까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아기들이 새로운 투자 계층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25년 이후 태어난 아이의 계좌에 $1,000,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를 넣어주고 S&P 500이 연동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이른바 신생아 S&P 500 프로젝트 이야기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칼럼니스트 패트릭 젠킨스는 세계가 본받을 만한 모델이라며 극찬했습니다. 그나저나 그 아이는 얼마를 벌까요? 과거 S&P 500 수익률 추이를 따르면 18살이 됐을 때 $6,000, 우리 돈으로 9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발 물가 쇼크는 없었습니다. 어제 발표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낮게 나온 건데요. 시장 예상치는 전년 대비 3.8% 상승이었는데 실제로는 3.5%였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미국 이란이 휴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유가도 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다시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 높아지고 있죠. 다음 달 지표 과연 낙관할 수 있을까요?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어제 첫 의회 연설에서 지난 5년간의 인플레이션을 물리치겠다며 원론 수준의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7월 30일 목요일 새벽 3시에 발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올릴까요?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인상 가능성을 42%에서 17%로 낮춰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7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국제뉴스를 전해드리는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사이드 B, 지구촌 사이드 B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떤 소식을 오늘 준비하셨나요?
0: 네, 오늘은 오랜만에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랑 이야기하시다가 언제부터 서울 하늘이 이렇게 흐렸나 싶어서 사진 찾아보셨다고 하신 적 있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1: 그때도 안 좋던데요.
0: 아주 예전인가요, 예. 그게?
1: 아주 뭐 수십 년 전. 근데 그 뭡니까, 저 옛날 영화 한 7, 80년대 영화 가끔 텔레비전에서 하잖아요.
0: 예.
1: 그때도 뒤가 뿌옇긴 하더라고요.
0: 아,
1: 예. 사실 이제 점점 예. 그 빈도수는 요즘이 더 높아진 거겠죠. 예.
0: 사실 우리 대기가 그 중국 대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늘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중국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1: 중국은 아니라고 여전히 주장하지만.
0: 예. 예. 그래서 가져온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인데요. 중국이 대기 오염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런데 다시 오염됐다. 입니다.
1: 아, 그래요? 이거 굉장히 듣기 괴로운 뉴스일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중국이 언제 대기질을 그게 좀 뭐랄까 개선하려고 시도는 좀 했나요?
0: 예, 그랬나 보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에어포칼립스라고 불릴 정도로 2013년에 스모그가 굉장히 심했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오염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뭐 이런저런 뭐 신재생 에너지 확대도 추진하고 중공업 등 대형 산업을 규제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서 그 2013년 정점 대비 2024년에 2024년 2025년쯤에 60% 가까이 그 지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1: 아, 예, 예.
0: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 미세먼지로 인한 병원 입원율이 30%나 감소를 했고 또 그 대기질 목표가 있거든요. 세제곱미터당 30마이크로그램이라는 중국 내에 목표가 있는데
1: 예.
0: 이 기준을 충족하는 인구수가 8,700만 명에서 6억 6,400명으로 7배 이상 는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1: 예. 그 30마이크로그램은 사실 그 기준이 중국 기준이어서 그렇지 일반적인 기준으로서는 여전히 좋지 않은
0: 맞습니다. 예. 네. 세계보건기준 안전기준은 5마이크로그램이기 예, 예. 때문에요.
1: 지표로 증명된 효과가 아무튼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시 오염 수준이 왜 반등을 했나요?
0: 지금 이게 중국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중국의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남부 지역의 대기질은 괜찮아졌는데
1: 예.
0: 북부는 여전히 나쁘다고 합니다. 특히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1: 예.
0: 냉난방도 그렇고. 근데 여전히 석탄 연료에 의지를 하고 있다고 하고
1: 예.
0: 북부 지방에 뭐 산동성의 성도, 허베이성의 성도, 수좌장, 진안 이런 북부 지역 중심으로 그
1: 공업지대,
0: 공업지대가
1: 공업지대고,
0: 예, 예. 밀집되어 있어서.

0: 지금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1: 근데 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 그곳들이잖아요.
0: 맞습니다. 예,
1: 남부보다도 그곳이고.
0: 네.
1: 예를 들면 뭐 베이징의 큰 도시 같은데 이제 전기차가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걸로는 안 되는 게 석탄이나 뭐 이런 그 땔감 연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공업지대 뭐 더 말할 데 없고 그 베이징은 사실 굉장히 춥기로 소문난 지역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석탄 난방 의존도도 높고 여전히 개선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0: 네. 기사에서도 예.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짚었다고 하거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추진해서 지금 뭐 많은 부분 도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에너지 공급이 석탄 연료에서 나오는 실정이고요.
1: 예.
0: 또 여기에 이란 전쟁이 끼어드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 불안이 커지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싼 연료로 에너지를 쓰자. 그러다 보니까 석탄 의지도가 낮춰지지 않고 예, 예. 그런 실정입니다.
1: 예, 사실 뭐 중국의 대기가 개선이 돼야 우리도 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국내 내부적인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도 네. 뭐 자동차니 뭐 공장지대니 다 있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기 질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네. 좀 그 희망적인 뭐 이런 건 없습니까?
0: 있습니다.
1: 있나요?
0: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 뭐 전기차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고 있고
1: 예.
0: 특히 중국이 땅덩이가 넓잖아요.
1: 예.
0: 그래서 태양광판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해뒀다고 하고 앞으로도 예정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예.
0: 태양광 에너지 발전 속도가 이 문제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희망적인 요인 중에 하나고
1: 예.
0: 블룸버그의 분석에 있어서도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2023년에 이미 정점이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7% 정도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아, 그럼 23년이 정점이었으면 지금은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0: 예, 그 부분이 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1: 예, 체감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에 어려워도 하여간 다음 생 세대는 좀 깨끗한 공기에 살았으면 좋겠네요.
0: 그러게요.
1: 예,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는 LP의 지직거리는 잡음 위로 진짜로 빗방울이 쏟아지는 음악만 골라서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코너에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음악을 주로 들려드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LP라는 매체가 그때가 전성기였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시절로 가게 되곤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LP가 과거의 전유물은 또 아닙니다. 특히 요즘은 또 젊은 세대들도 LP를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젊고 감각적인 그런 LP를 한 장 꺼내보겠습니다. LP에선 진짜로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박종영 선곡위원이 고른 이번 주 세 번째 곡은 프랑스의 천재 뮤지션 FKJ의 Lying Together라는 노래입니다. FKJ라는 이름 뒤에는 늘 천재, 멀티 인스트루멘탈리스트 이런 길다란 수식어도 붙는데, 영어로 하니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악기 천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피아노, 신디사이저, 베이스, 기타, 뭐 색소폰, 건반 악기에 머물면 여러 가지 악기를 쳐도 그렇다 치는데 전혀 다른 분야까지 그 악기를 다루니까 거의 모든 악기를 혼자 연주한다고 보면 되죠. 어떤 곡에선 노래까지 합니다. 문자 그대로 원맨 밴드인데 FKJ는 그 프랑스 키위 주스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인 아버지와 뉴질랜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의 뿌리를 프랑스 키위 주스라는 좀 재밌는 이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참고로 키위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서로를 부르는 별칭, 뭐 애칭 이렇다고 합니다. 이 음반이 2017년에 발표된 FKJ의 첫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두 장짜리인데요. 그래서 모두 4면의 곡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들어볼 노래는 Lying Together. 이렇게 보면

사이드 3에 라잉 투게더 마지막 곡으로 이렇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켓 상태는 깨끗한데 음반 상태는 어떤지 좀 이따 좀 들어보도록 하죠. 2014년에 싱글로 먼저 발표가 됐고 많은 사람이 이 곡을 LP에 넣어달라고 요청해서 정규 음반 앨범에 한 번 더 실었다고 하는군요. 자, 프랑스의 뮤지션 FKJ의 Lying Together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그러니까 비싸해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예, 미니로 유지현 씨께서 플리에서 자주 듣는 곡을 여기서 듣네요. 의류 스파 매장 온 것 같다고. 아, 그러고 보니까 의류 매장만 가면 이런 류의 음악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음악을 들으면 옷을 사고 싶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딱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니의 유지현님 고맙습니다. 역시 미니의 김정현 씨께서 보내주셨는데 옆방송에 김종서님이 나오셨는데 옆방송이라 하면 정오의 희망곡? 예. 제가 겨울비를 자주 부른다고 김종서 씨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예. 제가 그 노래방 가면 예전에 김종서 씨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좀 잘못 알려졌는데 김종서 씨한테는 겨울비를 자주 부르진 않았고요. 남겨진 독백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노희영 대표와 함께한 질문들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3253 쓰시는 분께서 브랜드 전문가에게 진단받고 있는 손석희 12시 즉문즉답이 흥미롭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오늘 뭐 아주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뭐랄까 또 날카로운 진단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예, 아주 크게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물론 나와주시고요. 또 따로 만나 뵙고 브랜드 진단을 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희 노희영에 빠져든다 하신 분 제가 많이 빠져들었습니다. 노희영 대표께 유튜브에 해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6175 쓰시는 분께서는 매우 특별한 분이십니다. 노희영 선생님이 디자인하신 단추가 여기에도 있을 것이다. 저는 패션업계 53년 경력자. 와, 대단하신 분이네요. 현역이라고 하셨네요. 단추 사진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유리병에 잔뜩 담긴 단추를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각양각색의 단추가 있고 그중에 분명히 노희영 대표의 디자인한 단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라고 하신 1243 쓰시는 분께서 일하면서 너무 잘 듣고 있다고 상식도 늘어가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생겨서 아주 너무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7592 쓰시는 분께서는 트레일러 기사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게 참 빗길에 운전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차 안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아마 잠깐 쉬시는 동안에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특히 트레일러 운전하시는 분들. 7476 쓰시는 분께서 저 같은 직업군의 사람들도 애청자가 많습니다. 손석희님의 이 프로그램이 꼭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약 30년의 직장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은 50대 중반의 화물 운전기사라고 하셨습니다. 아, 기사 하신 분께서 정말 많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역시 7476 쓰시는 분께서도 화물운전 운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 그리고 직장인들이 점심때 듣는다고요. 이어폰 끼고. 아, 제가 예상한 그대로군요. 고맙습니다. 유튜브에 에이미 5087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미니로 정희정 씨 여기 있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서 난생 처음 12시에 표준 FM을 듣고 있는 확장된 청취자. 예, 아까 제가 노희영 대표님께 드린 말씀이군요. 예, 확장된 청취자. 제일 반가운 분들 중에 한 분이죠. 4646 쓰신 분께서 오늘 날씨가 무더운 광주라고 하셨습니다. 전파가 좀 약한지 목소리에도 제 목소리에도 비가 내려서 시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제 목소리엔 잡음이 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2424 쓰시는 분, 너무 열심히 듣다가 고속국도 나가는 길을 지나쳐버리셨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잘 길을 찾아서 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 손석희 12시는 여기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원래 시간이 좀 남아서 다른 음악을 들려드릴까 하다가 애매하게 남아서 다른 음악은 들려드리지 않고 저희들이 늘 들려드리는 끝 타이틀곡을 끝까지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유태영 작곡가의 작곡,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Always Walking With You, 늘 당신과 함께 걷는다라는 뜻의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노희영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여름철 폭염과 호우, 큰 사고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동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폭염이 발생할 시엔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호우는 특보가 발령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이웃이나 가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엔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TV 라디오를 통해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지금까지 MBC 라디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세이.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3: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4: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3: 배윤호 이남희의
4: 확 깨는 라디오가
3: 방송됩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표결로 결정됐는데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자영업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 코스피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7%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5% 넘게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장 초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피해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없다며 충분한 수기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최근 장 대표의 장외 집회 행보에 대한 당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두 번째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으며 자본시장 정상화와 담합 시정, 체납세금 징수 등을 강조했는데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는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할 것이라며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과 상선으로부터 통행료를 받겠다던 입장은 중동 국가들의 투자로 대체하기로 했다며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첫 소식입니다. 7,000선 아래로 내려왔던 코스피가 오늘은 개장 직후부터 급등해 7,400 가까이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가 13% 가까이 폭등하며 215만 원을 넘어서는 등 반도체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3: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26.08포인트 3.3% 오른 7082.91로 장을 시작하며 곧바로 7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급격히 몰리며 7% 가까이 급등하자 개장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오후 들어 7,400선까지 다시 돌파했던 코스피는 현재 7,300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3조 원 가까이 팔며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발표된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치를 밑돌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자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업종이 일제히 상승했는데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ADR은 27% 넘게 급등해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반도체주가 강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7% 넘게 올라 28만 원을 다시 넘어섰고 SK하이닉스는 12% 급등하며 215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인 SK스퀘어 주가는 19% 폭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한 코스닥 시장도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5%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9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2: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소 인상을 주장해온 경영계와 대폭 인상을 내세웠던 노동계가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4: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1,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에는 어제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합의로 도출한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 최저임금안 결정은 노사합의가 아닌 표결을 통해 결정됐습니다.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지만 노사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합의가 불발된 겁니다. 결국 마지막 최종안으로 노동계가 1,730원, 경영계는 1,700원을 제출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5표, 노동계안이 11표, 무효 1표가 발생해 최종 의결됐습니다. 결정 이후 노동계는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했습니다.
5: 최근의 물가 수준과 최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2: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입니다.
4: 반면 경영계는 입장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6: 3.7%도 너무 높지만 우리가 근로자 위원들

0: 갖고 있는 그런 괴로움이라든가 어려움도 좀 생각을 했고.
1: 사용자 미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 전무입니다.
2: 경영계가 요구한 산업별 구분 적용도 부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반영하는 제도 개선 추진단을 고용노동부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어제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 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됩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3: 자,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정승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3: 보안수사권 관련 얘기부터 좀 나눠보죠. 민주당 지도부가 보안수사권 폐지가 당론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4: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즉각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그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컸지 않습니까?
3: 네.
4: 대표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좀 더 토론하자. 이건 사실상 반대다. 의지 부족이다. 닥치고 지금 당장. 또 추미애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는 검찰에 비교하면 덜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의총에서 15명의 의원들이 발언했는데 그중 10여 명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 예외적 제한적 수사권은 남겨야 한다. 또 최소한의 장치까지 모두 없애버리면 앞으로 발생하는 수사 실패는 모두 민주당의 책임이 될 거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3: 네.
4: 그 와중에 의원들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지난 2월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 맞느냐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구했고 원내 지도부는 확인해보니 당론은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사실상 당론인 것처럼 추진해왔는데 원내 지도부가 이를 부인한 겁니다.
3: 네.
4: 결국 그 당시 의총회에서 누군가 강하게 주장하는 분위기여서 아무도 나서서 반대하진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투표에 붙이거나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던 사안, 즉 당론은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3: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은 전당대회 전에 좀 신속히 처리하자는 쪽의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의견 수렴 절차를 좀 더 밝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4: 네, 그렇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5: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 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고
4: 네, 좀 더 수기를 해나가겠다는 건데요. 이런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닥치고 폐지를 주장했던 정청래 전 대표는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되는지 우울하다라고 썼고요. 역시 친청계인 최민희 의원은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진 대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우려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사실상 좀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 제한적 범위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논의를 국회에 넘기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2명청대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의의 흐름이 살짝 변하고 있는 것인지 또 만약 변하고 있다면 전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좀 들여다보죠. 장동혁 대표가 인천, 부산을 거쳐서 이번에는 광주에 가가지고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촉구하는 장외 여론전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4: 네, 오늘 저녁 전남 광주 선관위 앞에서 열리는 참정권 박탈 사태 관련 집회에 참석해서 특검 도입, 재선거 등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대구 방문 일정도 조율하고 있어서 한동안 전국 순회 일정을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한 유튜브에 나와서는 17월 제헌절에 올림픽 공원에 모두 모여서 국민들의 함성을 보여주자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3: 그런데 이 장 대표 행보에 대해서 이 당내에서는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원내에서는 사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나 부동산 문제 등이 있으니까 원내로 들어와서 민주당과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서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점에 대표가 장애를 계속 도는 게 맞냐라는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3: 네.
4: 그래서 사실 자신에게 불거진 사퇴론을 못 들은 척하고 사퇴를 계속 미루고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서 돌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인데요. 그래서인지 부산 집회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후보에 힘을 실어주지 않기 위해서인지 의원들은 딱 두 명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3: 근데 좀 눈에 띄는 거는 장 대표 퇴진을 요구하면서도 또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진 않아요.
4: 네, 그거 이제 장 대표의 임기 때문인데요. 아. 임기가 1년 남았거든요. 네네. 내년 8월까지인데 국민의힘 당원에 따르면 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으면 다시 뽑힌 대표가 잔여 임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제일 중요한 정치 일정이 2028년 총선 공천권인데요. 이렇게 네. 잔여 임기를 하게 되면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거든요. 그래서 중진들이 다들 뭐 언론 인터뷰도 하면서 몸은 풀고 있는데 내가 굳이 잔여 임기를 해야 돼? 그건 하고 싶지 않고 굳이 내가 나서서 장 대표를 쫓아내서 강경 지지층에게 미움을 싸고 싶진 않고 아, 네. 그래서 그냥 계속 몸만 푸는 아웃복싱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3: 그렇군요. 그런 말 심리들이 이제 작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왜 그러지? 이렇게 보이는 모습일 수 있겠네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늘부터 취임 뒤 두 번째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경제 관련 부처가 그 대상이었죠?
4: 네,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레버리지 ETF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3: 네.
4: 그 도입을 들어놓아서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 3전 한익 레버리지 ETF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한국거래소에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가 누리기 방지법을 신속하게 입법하고 담합 시정이나 체납 세금 징수는 과감하게 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최근 그 기사가 나왔었는데 대한민국 소총이 싸구려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 자기 혼자 비싼 최신 소총을 갖고 자랑한다는 기사를 일면에 쓴 언론이 있더라라고 지적을 하면서 국가 데이터 처장에게 가짜뉴스가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실시간 팩트체크를 해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3: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정치권 소식 정승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1: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인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광산경찰서 소속 박모 경감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박 경감은 장윤기를 체포한 뒤 주거지와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이를 압수하지 않고 집 비밀번호와 차량 열쇠를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지검은 오늘 장윤기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한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교육과 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의 4년 통합과정으로 창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합동성 강화 등을 고려해 통합 선발한 생도들이 자운대에서 4년간 지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대신 3학년부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공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1: 대법원이 내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의혹과 관련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24일로 연기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앞서 대법원에 김건희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게이트 관련 1심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김건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 2심과 달리 김 씨를 남편과 함께 범행을 지배한 공동정범으로 규정했습니다.
3: 쿠팡이 백악관을 상대로 한 로비를 올 2분기에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상원의 로비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는 로비업체 발라드 파트너스에 2026년 2분기에 25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로비 안건으로는 미국의 수출 촉진, 국제경제정책 및 투자 흐름과 관련된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1: 날씨입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쳤지만 곳에 따라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내릴 비의 양은 대부분 지역에서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 내일 오후부터는 충청권과 경북권에도 30mm가 넘는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6: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김상욱 울산시장이 오늘 SK그룹과 S-OIL 본사를 방문해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SK수펙스 추구협의회를 찾아 최태원 회장이 밝힌 울산 1기가와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 S-OIL 본사를 방문해 샤인 프로젝트 후속 투자와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을 요청하고 본사 울산 이전도 제안했습니다.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할 스칼라 울산 캠퍼스가 울산과학대학교 동부 캠퍼스에 문을 열었습니다. 스칼라는 SKAX가 운영하는 채용 연계형 AI 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산업 현장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교육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 130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진행되며 교육생에게는 교육비 전액과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삼성 SDI의 무정전 전원 장치용 배터리가 글로벌 인증기관의 화재 차단 테스트를 통과하며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삼성 SDI는 글로벌 안전 인증기관 UL 솔루션즈가 주관한 옥내 대형 화재 테스트에서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는 에너지 저장장치 제품의 안전기술을 앞세워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용 ESS 시장 공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고용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밝힌 6월 고용 동향을 보면 울산의 고용률은 60.7%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2.6%로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에서 고용률이 12.5%나 줄어들었고 제조업에서도 4% 감소했습니다. 특히 소위 좋은 일자리라 불리는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7,000명 줄어든 반면 36시간 미만 일자리 취업자는 7,000명 증가했습니다. 한편 남성의 취업률은 1.6%포인트 하락한 71.3%, 여성 취업률은 1.1%포인트 상승한 49.2%로 조사됐습니다. 울산 지역 산사태 취약 지역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 지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기준 울산 지역 산사태 취약 지역은 1,00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군별로는 울주군에 878곳이 집중돼 있으며 북구에도 산사태 취약 지역이 100곳 넘게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불법 성인 PC방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울산경찰청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울산시청 등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각 기관은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적발된 영업장에는 지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활용한 성인 PC방을 적발한 경찰은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날씨입니다. 울산 지역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23도에서 34도의 기온 분포로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 해안가에도 높은 물결이 예상돼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울산 지역 현재 기온은 34.6도, 습도는 49%입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6: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8: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최윤호
1: 이남미의
0: 화 깨는
1: 라디오.
0: 자, 요 며칠 계속 덥다 덥다 했는데 현재 기온이 34.8도입니다.
1: 너무하네요.
0: 오늘 벌써 초복이라서 그런지
1: 네.
0: 정말 덥습니다. 올여름도 좀 잘 버텨보자 하고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 그런 날이 초복입니다.
1: 네, 그래서 오늘 삼계탕집에 줄이 꽤 길다는데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더운 날 왜 팔팔 끓는 삼계탕을 보양식으로 먹을까요?
0: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 그쵸?
0: 이럴 때 쓰는 말인데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땀을 쭉 흘리면은 체온 조절이 더 잘 되고요. 몸속에 쌓인 열과 피로를 풀어준다고 대대로 믿었던 거죠.
1: 게다가 닭고기는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여름철 떨어진 기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인삼과 대추, 마늘 같은 재료도 함께 넣어서 영양을 더했으니 진짜 보양식이라는 거지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보양식의 진짜 의미는 비싼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몸을 잘 돌보자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푹 쉬는 낮잠 한번, 시원한 물 한 잔, 잘 먹는 한 끼도 훌륭한 보양이 될 수 있지요.
0: 자, 오늘 초복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기운 충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원한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1: 아마 오늘은 갈매기도 더위를 먹었을 겁니다.
0: 그렇습니다.
1: 유재석과 송은이, 김숙이 불러줍니다.
0: 더위 먹은 갈매기.

0: Thank you.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뱉죠. 싱크볼 뱉죠.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뱉죠.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에
6: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7: 네, 확기는 라디오. 오늘 이 더운 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8: 34.8도밖에 안 돼요.
7: 근데 오늘이 저는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오늘이 제일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8: 오전에 비가 왔나요?
7: 안 왔어요. 흐리기만 하고 바람 살짝 불더니 비는커녕 진짜 덥네요.
8: 오늘 예보상으로는 오늘 오전에 비가 온다 그랬거든요.
7: 맞습니다.
8: 그래서 와, 오후에는 좀 많이 덥겠다, 막 푹푹 찌겠다 했는데
7: 비도 안 오고 더워요.
8: 와, 진짜
7: 너무합니다.
8: 34.8도면은 35도라는 거 아니에요?
7: 지금 보세요. 점심 먹고 차 타셨더니 42도래요.
8: 그러니까 차에서 찍히는 온도는
7: 그렇죠.
8: 더 높을 수 있죠.
7: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8: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2848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 네, 노래 한 곡 그럼 같이 듣고 갈까요? 9837번님이 신청곡 주셨어요.
8: 소리샘입니다.
7: 바다로 가자.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2: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화끈한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클래식 오페라 국악 트로트 발라드 댄스 록큰롤 모든 장르를 흡수하는 목청 게스트자지 배화리가 왔습니다.
1: 음지에서 갈고 닦은 저희의 노래 실력을 마음대로 멋대로 신나게 불러제껴보겠습니다. 배화리의 콘서트에 마음에 든다면 꼭 베리굿을 외쳐주세요. 제발!
0: 자, 지금부터 저희가 즉흥적으로 편곡을 해서 원곡과는 전혀 다른 멜로디로 노래를 부를 겁니다.
1: 네.
0: 멜로디가 아닌 가사에 집중해서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노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0: 때문에 정답하시는 분들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의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세요.
1: 자,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0: 룰라가 불러줍니다.

0: 네, 자, 첫 번째 노래 저희가 불러드렸습니다. 제목이 무엇일지 한번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숨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더워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진짜 오늘이 딱 그런 날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1: 아니 근데 9837번님은 월요일 걸 듣고 계신가 봐요.
0: 아니 그래서
1: 자꾸 정답을 끄내기를 보내시는
0: 저희가 월요일에 한 건데 혹시 월요일 유튜브 들으시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1: 끄내기를 자꾸 보내시는데 예, 아,
0: 오늘은 지금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1: 그 퀴즈는 끝났어요.
0: 아니면 저희 노래 듣고 더위 드셨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정답 주셨는데요.
1: 자, 정답은요.
0: 네.
1: 우연히의 우연히가 정답이었습니다.
0: 3733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노래로 갑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맞춰보세요. 일부러 안 웃는 거 맞죠? 나에게 차가운 거 맞죠? 알아요 그대 마음을 내게 빠질까봐 두려운 거죠.
2: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나 이런 나 당돌한가요? 술 한 잔 싸주실래요?
0: 야이야이야이
2: 그대 여자 되달라고 말해요.
0: 빰빰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인지 지금 맞춰주시면 억지로, 되겠습니다.
1: 억지로 끼워 맞춰서 불렀네.
0: 오늘 저희가 너무 갖다 붙였어요. 정답곡 같이 들을게요.
1: 첫 번째 정답곡이었죠. 우연히
0: 이의 우연히 갑니다.

0: 네, 네. 우연히의 우연히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많은 분들이 또 두 번째 퀴즈도 함께 맞춰주셨습니다.
0: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네. 서주경 씨의 당돌한 여자가 정답이었습니다.
1: 아, 이 노래도 엄청 유명한 노래죠. 네. 자, 정답은요 7552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2643번님이 제발 비 좀 왔으면 좋겠어요.
0: 아니 근데 위에서는 저 중부지방에서는 맞아. 비가 많이 와고 난린데.
1: 아 우리는 진짜 이렇게 폭염이라니 진짜 무서울 정도입니다 정말.
0: 저 울산은 정말.
1: 예.
0: 근데 이제 그 기업하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산업 이 공장에서는 비가 안 오는 게 좋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이 농사 짓기는 좀 힘들지만.
1: 아 그래도 밤에 뭐 좀 선선할 때도 가끔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 그래도 울산은 좀 시원하네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오늘은 저희도 힘드네요. 자 그럼.

0: 짱짱짱.
1: 여기까지입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노래 정답 꽃이 들어가는 노래인데요. 어떤 곡인지 지금 정답 보내주세요.
2: 자, 두 번째 문제 정답 꼭 함께 듣겠습니다.
1: 서주경입니다.
2: 당돌한 여자.

0: 네. 자, 두 번째 노래도 들었고 세 번째 노래까지 저희가 정답으로 맞춰봤습니다.
1: 정답은요. 조승구의 꽃바람 여인이 정답이었습니다.
0: 아, 근데 꽃을 든 남자로 오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꽃이 들어간다고 했더니.
1: 꽃 들어갔다고 했더니 그 노래 보내셨구나.
0: 정답자 3191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0: 6440번님은 산행 다녀오셨대요. 얼굴에 땀이 비오듯 온다고.
1: 이렇게 더울 때?
0: 쉬면서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1: 지금 35도 넘었어요.
0: 어우 더워라. 예. 여러분 광고 듣고 올게요.

0: 간편하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1: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확계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수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등을 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네, 확기는 라디오 오늘 세 번째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아니 작가님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노래 듣는 건가요?
7: 아니 조승구의 꽃바람 여인 들어야 되는데 왜 딴 노래를
0: 너무 더워서 이 노래 선곡하신 거예요?
7: 아, 네. 예.
0: 마지막 곡 너무 더워하셔서 캐롤을 한 곡 듣자고 선곡을 했네요.
7: 아 그래요?
0: 아 네. 그러죠 뭐.
7: 그러면 예. 캐롤의 대표 캐롤.
0: 이 언니는 이 돈 다 어떻게 쓰나 몰라.
7: 뭐라 해 캐리. 그냥 이분은 계속 돈이 들어온대요.
0: 그냥 이분은 이런 여름에는 자기 그 섬 같은 거 사서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7: 아마 있을 거예요.
0: 네. 여러분 우리 겨울을 상상하면서 이 노래 1, 2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7: 머라이 캐리의 네. 노래입니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0: 요 곡 듣고 저희 3시 5분에 시원하게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C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윤태진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의 특징과 치료 방법,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돼 있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운천 지지 워터피아, 일산동 삼너머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3시 뉴스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재소환했습니다. 조 대령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며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의혹에 대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조대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0: 받고 불입건 처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시정, 체납 세금 징수 등 정상화 과제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 보고에서 우리 사회에 너무 비정상이 많다면서 국제 원유가가 조금 오른다 싶으면 미리 석유 제품 가격을 다 올리고 내릴 때는 잘 안 내리고 의례 방치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갖는 일상적 불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을 향해서는 체납된 국세와 국세외 수입도 백수십조 원이 밀려있는 것 아니냐며 인력을 동원해서 독촉하면 잊어버린 사람은 내고 여력이 있는데 안 내던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보고 낸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을 검찰에 구속송치했습니다. 박 경감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체포한 뒤 주거지와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이를 압수하지 않고 집 비밀번호와 차량 열쇠를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지검은 오늘 장윤기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한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 청주시의회 모 의원실과 자택 등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해당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곳에 따라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내릴 비의 양은 대부분 지역에서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전주 30도 등 서쪽 지역은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도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글 쓰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과학자는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도 일단은 하나의 가설로 두고 검증에 검증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이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내가 믿고 싶은 답만 진실처럼 내밀죠. 혹시 바빠서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진 않으세요? 덮어놓고 믿기 전에 틀렸을 수도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과학자의 사고방식으로 살면 덜 속고 덜 휘둘리고 그렇게 되면 세상도 덜 미워하게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여기는 또 무슨 일이래요?
1: 아니 배준마크 시내버스 타면은 기사님들이 가끔 라디오 틀어놓고 하잖아.
0: 그렇죠. 아무래도 장거리 운전을 하려면 라디오라도 틀고 있어야 덜 지루하고 좋겠죠.
1: 그렇지.
0: 저는 버스 탔는데 확기라 틀어놓은 버스 타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1: 내 말이 그 말이라. 내가 평소에 즐겨 듣던 라디오가 그 버스에서 나오면은 반갑고 모르는 노래도 있으면 좋거든. 근데 이걸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불편해하는 승객들도 많은가 봐.
0: 그렇지. 아유, 요즘엔 또 다들 귀에 이어폰 꽂고 음악 듣거나 너튜브 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라디오 소리 크게 들리는 게 싫은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1: 아이, 그래가 뭐 서울에서는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그 운행 중에 라디오 청취하는 거를 전면 금지해달라 하는 민원이 올라왔다.
0: 어머머머, 어머머머.
1: 기가 찬다, 기가 찬다.
0: 아니, 아무리 그래도 민원까지는 좀 심한 거 아니에요?
1: 아니, 내도 심하다 생각하는데 민원 내용을 보니까네. 시내버스 기사님 자가용이 아닙니다. 승객들이 다양한 기사들 라디오 취향에 따라 듣는 것은 고역이에요 라고 민원을 냈다 안카요.
0: 아, 기사 뭐 가끔씩 라디오 소리가 너무 크거나 또 그래서 하차벨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정류장을 놓치거나 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니까 아유, 그래도 그런 민원이 생겼나 보네요. 근데 민원 제기됐으니까 버스에서 라디오 못 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그 현재 법령상 라디오 청취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가지고 규제하는 건 애립고, 대신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버스 회사랑 기사들에게 자제를 뭐 당부했다 하는데 참말로 별걸 갖고 또 다시 입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
0: 그게 말이에요. 이러다가 울산에서도 이런 민원 제기되면 안 되는데.
1: 아니 버스 기사님들도 제각각이고 승객들도 제각각이니까네. 서로의 성향에 따라서 라디오 정치가 물론 불편할 수 있고 반가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우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까지 민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 얘기 좀 해보려고 예.
0: 자, 그러면 오늘 배치는 퀴즈에서는요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님들이 틀어놓은 라디오 소리, 나는 불편하다, 아니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만약 불편하다면 어느 정도로 조율했으면 좋을지 개선 방안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1: 예, 보내주신 분께 선물 드릴게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함께 남겨주이소. 그래도 우리는 라디오 프로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0: 신하위가 부릅니다.
1: 크게 라디오를 켜고.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1: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12: 도와줘요. 화끼라.
11: 자,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 뭐든지 다 털어놓으십시오.
12: 화끼라가 다 같이 힘을 모아 고민해드리겠습니다.
11: 여러분 고민이 있으십니까? 시시콜콜 사소한 고민이면 다 들어드립니다. 큰 고민은 안 받습니다.
12: 네, 짧은 아주 작은 고민들만 받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거나 고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0: 추첨을 통해 또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배째는 퀴즈를 저희가 의견을 받았잖아요.
0: 네, 오늘은 의견이었죠.
1: 라디오에 아니 버스에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으면 싫다. 아니면 나는 상관없다.
0: 나는 좋다. 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1767번님.
1: 상막한 세상에 스마트폰은 잠시 끄고 눈은 창밖을 보고 귀는 라디오를 듣고 승용차에서 듣는 것과는 또 다르게 좋습니다.
0: 네. 저는 항상 라디오와 함께하는 학원버스 기사예요. 예. 라디오에서 좋은 소식 나와서 너무 좋은데요. 9561번님도 보내주셨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장거리 갈 땐 쉬려는 사람에게 방해가 또 되겠지만 시끄러운 대화 소리보다 라디오 켜놓은 게 나은 건 아닐까요? 1285번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5205번님.
1: 아는 지인도 버스 기사인데 네. 잠이 오면 잠을 깨우려고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0: 아~
1: 라디오는 잠도 깨우고 좋은데 좀 너무하네요.
0: 맞아요. 하셨습니다. 운전 쭉 하시다 보면은 저희도 운전하면 가끔씩 이렇게 너무 조용하면 졸리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다른 사람 말소리 들으면 좀 편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트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개인의 취향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1: 하루 종일 운전하시잖아요. 버스기사분들이. 그리고 예. 또 여름에는 덥기도 덥고 바깥에가 너무 환해서 눈이 피로해집니다. 계속
0: 맞아요.
1: 보고 있으면.
0: 예.
1: 그러면 이제 졸릴 수 있거든요.
0: 아, 그래서 이제 경상도시 화법으로 좀 화가 나신 분도 있어요. 세상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노? 혼자 무인도가 살아라.
1: 그렇다고 또 무인도까지 보내실 필요는 뭐가 있어요?
0: 화가 많이 나셨어. 그리고 네. 다른 분이 민원나가 부자되라 혼자 살아라 갔어. 네. 네. 8830번님 이런 분들이 이제 라디오를 격하게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1: 무인도 보낼 때 라디오를 한번 쥐어서 라디오를 같이 이제 보내시면 어떨까.
0: 아, 연수맘님이 보이는 라디오로 네. 이제 라디오를 이분이 이제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다음 역은 어디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뒷내용을 못 듣잖아요. 중요한 포인트 때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요 라고 이럴 때 있어요. 퀴즈 냈는데 마지막 그 부분을 못 들어서 퀴즈를 그렇지. 못 푸는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사실 화깨라 들으시면서 버스에서 듣고 보내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1: 그런 건 어떨까요? 운행 중 라디오를 청취하는 걸 전면 금지해달라는 그 민원이 올라왔는데 운행 중에는 꼭 화깨라만 듣도록 하는.
0: 아, 괜찮네요. 굉장한 좋은 민원입니다. 자던 사람도 일어납니다. 네. 많은 분들 의견 주셨는데요. 7124번님께 선물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0: 네,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고민도 좋고요. 너무 큰 건 안 됩니다. 어제 있었던 사소한 고민, 30년 묵은 고민도 괜찮으니까요. 지금 많이 남겨주시기
1: 이분
0: 바랍니다.
1: 진짜 고민이 많으신가요?
0: 왜요?
1: 울산 문화방송 요즘 짜치는겨. 당최 퀴즈 당첨이 안 되네요.
0: 저기 3778번님 1월 19일에 받으셨네. 기록이 이슈. 기록이 있어. 새로 보내는 분들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짜치진 않아요. 선물은 많아요.
1: 얼마 만에 한 번씩 드려야 될까요?
0: 그런 얘기 좀 해볼까요?
1: 한 달에 한 번?
0: 자, 그러면 얼마 만에 선물을 좀 줬으면 좋겠다. 많이 들으시는 분들.
1: 한 번도 못 받으신 분도 계신데.
0: 그래서 저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얼마 만에 좀 달라. 여러분들 이 의견도
1: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0: 3개월에 한 번, 네. 4개월에 한 번, 15일에 한 번.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9654번님의 신청곡이네요.
1: 한혜진이 부릅니다.
0: 너는 내 남자.

0: 네, 한혜진의 너는 내 남자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히려 라디오 얘기를 하니까 라디오에서 재밌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또 더 많네요. 예, 라디오 다른 사람 이야기 듣다가 못 내리는 경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런 거 많았죠. 예, 그런 사연 막 옆에서,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사연 말고
0: 네, 옆 사람 그 이야기
1: 승객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속 듣고 있다가 한 정거장 지나가고 막 그럼 내리면서 난 내려야 돼요.
0: 어떻게 됐슈?
1: 어떻게 됐슈?
0: 빈 얘기 좀 해봐요. 뭐 이런 거 사연도 있었죠 예전에. 네,
1: 그런 얘기 했었죠.
0: 아 지금 7927번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1: 무인도 보내는 거에 찬성하신다고.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그 소식 듣고 사람들이 참 삭막해진다 생각이 들어서 씁쓸했습니다.
0: 네, 사실은 요즘은 진짜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좀 들을 때가 잘 없는데
1: 이런 분들이 꼭 무인도 가면 라디오 보내달라 그럴 거예요.
0: 너무 심심하다고?
1: 네, 너무 심심하니까 라디오 좀 보내주세요.
0: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유 근데 너무 크게 틀어서 거기 심취해서 듣다가 다음 정류소 안내 방송이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예. 아니라면 괜찮습니다라고 보내주신 분들.
1: 안내 방송 나올 때는 라디오 소리가 그 멈추지 않나요?
0: 그러기도 하는데 아닐 때도 있었나 봐요. 그죠? 아니 사실 시내버스 탈 때 말은 시끄러우니까 옆 사람과 대화하기도 그렇잖아요.
1: 아, 예.
0: 그때 흘러나오는 라디오 프로 난 좋은데 라고 또 보내주신 분도
1: 근데
0: 있고요.
1: 근데 또 너무 크면
0: 그렇죠.
1: 사실 좀
0: 어지러울 수 있어요. 예, 뭐 예. 약간 몸이 안 좋았다든지 그러니까 그 이런 상황일 때
1: 기사분들께서 이 라디오를 켜놓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크면 대화도 네.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아 지금 이제 확계라 애청자분들의 여러 불만이 오고 있습니다.
1: 왜요?
0: 그 선물이 참 많더만은 금년에 한 번도 못 탔어. 인형 끊을까봐. 5407번님.
1: 이분은 올해
0: 올해 못 타셨다고.
1: 올해 못 타셨네.
0: 올해.
1: 작년
0: 10월에 타셨네요. 예, 저희 다 기록이 있거든요. 예. 예산 남기지 마소. 5407번님. 3583번님.
1: 예. 화개는 라디아 최고의 선물이야. 뭐 자주 받으면 좋죠.
0: 아
1: 요번 이분도 한 1년 되셨네.
0: 네. 석 달에 한 번씩 받는 걸로 하자라고 하셨고.
1: 아, 석 달에 한 번.
0: 3778번님이
1: 보름에 한 번쯤 부탁드려요. 와 보름에 한 번.
0: 보름에 한 번은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1: 보름에 예. 한 번은 좀 심하신 것 같아요.
0: 2772번님이 1년에 두 번이면 괜찮다. 예.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1: 그분은 이번 달에 타셨네요.
0: 네. 노려보세요. 예. 자, 8살 먹은 초등학교 손주가 할머니 지금 연세면 대학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라는 거예요 갑자기.
1: 8살 먹은

0: 손주가? 8살 먹은 손주가?
1: 제가 너무 섬뜩해요 하면서 어린이답지 않게 말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안 했다고 하시네요.
0: 대학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가실 수 있는 거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8살짜리가?
1: 대단하다. 근데 아무 말도 못 하셨대요. 아 이게 좀 약간 서운하시기도 하면서 너무 똑똑해서 놀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셨을 것 같네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할머니 저 대학 가시는 거는 뭐 솔찬히 보고 가실 수 있겠네요 라고 하면
0: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1: 뭐라고?
0: 네가 손주 볼 때까지 있을 거다. 아. 너무 심한가요?
1: 저는 네. 가는데 순서 없다.
0: 8살짜리한테 그 얘기하긴 좀 그렇다.
1: 순서가 뭐예요?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0: 이 친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1: 아 근데 진짜 똑똑하다 그죠?
0: 근데 너무 그러니까
1: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세월을 생각하면 이게, 그렇다고 생각했나봐요.
0: 이게 약간 어른 말투잖아요.
1: 네.
0: 대학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가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어른 말투라서
1: 나중에 얘기해줄게 하셨대요. 답을 안 하시고
0: 예, 그건 좀 그건 좀 심한
1: 언제 가나 볼까
0: 누가 먼저 가나 볼까 뭐 이렇게 8살짜리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1: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오래 있으면 나한테 뭐 해줄래? 이거 어때요?
0: 아...
1: 괜찮지 않아요? 지금 할머니가 보니까 많이 키워주고 계시는구만.
0: 아니 반문을 할 수 있죠.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1: 뭘? 그럼 정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0: 너는 어떻게 할머니가 뭐 그때까지 있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볼
1: 근데 정말
0: 있죠.
1: 아이들 하는 말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와, 그죠 진짜.
0: 좀 섬뜩하긴 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진짜 마음이 좀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해. 아무래도 그죠? 예. 우리 또 보내주신 7732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0: 최근 뭐 자동차 서비스 안내 콜센터 상담사 면접에 합격을 해서 수요일부터 기초 교육을 받았는데 아쉽게 어제 치러진 최종 테스트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해서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1: 너무 아쉬우셨겠다.
0: 아 이게 되게 어려운가 봐요.
1: 네.
0: 자동차 서비스 안내 콜센터 상담사 면접.
1: 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런지 너무 아쉬워서 우셨다고.
0: 아이고.
1: 아우 더 좋은 데로 또 취직하실 수 있기를 저희가 또 응원할게요.
0: 이분 신청곡은 틀어드려야 되지
1: 않나요? 이분 신청 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작가님? 네 요것도 또 이렇게 또 걸그룹 노래 들으면 마음이 좀 쫙 또 풀리실 수가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럴 수 있으니까 이 곡 한 곡 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0: 리센 니의 프리티 걸 신청하셨는데
1: 이 곡 들려드릴게요.
0: 힘내세요. 이 곡 들으시면서
1: 7732님 화이팅! 다시 듣겠습니다.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97.5 MBC 라디오.
4: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5: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6: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그거 있다 아이가 그거.
1: 자, 요즘 대화의 반 이상이 이 말로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0: 그거 있다 아이가 그거. 와, 그거 있잖아. 니 알제?
1: 그래, 그거 있는데 아 생각이 안 나네.
0: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영혼까지 끌어낼 퀴즈. 지금부터 저희의 대화를 잘 듣고 이 그게 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그거 있다 아이가 그거 시작합니다.
0: 또 와 한숨이고 무슨 일 있나?
1: 너 요즘 밤에 잠 잘 자니?
0: 어?
1: 난 요즘 화장실 가고 싶어서 새벽에 자꾸 깨서 완전 죽겠잖니. 다시 잠도 안 오고 말이야.
0: 아, 날도 덥고 우리가 그럴 듯 했지. 밤에 잠도 안 오고 새벽에 자꾸 깨고 나이 들어가 그렇다니까네.
1: 거기서 왜 또 나이 얘기를 하니?
0: 사실이니까.
1: 나는 예, 아직도 밤에 화장실 가기 무섭단 말이야.
0: 야야, 무섭긴 뭐가 무섭노. 아, 거울에 비친 네 얼굴 보고 무섭지.
1: 뭐라고? 진짜 네 얼굴이 더 무섭거든.
0: 가시나 또 급발진하네. 와, 뱅기 밑에 파란 유지 줄까 빨간 유지 줄까 하고 손이라도 올라올까봐 그게 무섭나?
1: 아니, 그거보다 그 할매 귀신 그거 더 무섭던데.
0: 뭐라카노, 니네 집 변기 밑에는 뭐 할매 귀신 살았나 보지?
1: 왜, 그 우리 어릴 때 외국에서 온 할매 귀신이 있었잖아. 그 응? 기억 안 나?
0: 아, 대만인가 메콩강인가 베트남인가 거기서 온 할매 말이가?
1: 그래, 그 할매 귀신. 이 할매가 옛날에 고양이를 데리고 여기로 가던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사고로 죽은 뒤에 고양이랑 합쳐져서 귀신이 됐다 그러잖아.
0: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한 말인데 그때는 믿었다니까. 아니, 그 할매 귀신 학교 앞에 한 번씩 나타나갖고 아들한테 질문을 하는데 대답 끝에 이 말을 붙이면 살려준다 캤거든.
1: 어머, 얘 우리 동네에서는 그 할매 귀신한테 손톱 보여주면 죽는다고 절대 손톱 보여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잖아.
0: 아니, 그 할매 귀신이 100m를 10초 내로 주파한다 카네. 아무리 도망가도 잡힌다고 해가지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막 뛰댕기다 이거.
1: 그때 이 할매 귀신 괴담이 억수로 퍼져서 뉴스에도 나오고 영구와 이것 할매 귀신이라고 영화도 나왔었잖아.
0: 맞다 나도 본 기억난다. 근데 그 할매 귀신 어디서 왔지? 나라가 궁금하네. 중국, 대만, 메콩강, 베트남? 아, 기억이 안 나노. 여기서 왔다 해서 이거 할매 귀신이라고 불렀거든. 뭐더라?
1: 여기까지입니다.
0: 네.
1: 메콩강은 왜 나오는 거야 자꾸?
0: 다 나오고 있어요. 예. 이 할매는 어디 귀신이실까요? 국적이 어디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맞춰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1: 힌트곡이 있습니다. 힌트곡.
0: 리미와 감자가 불러줍니다.
1: 홍콩 반점입니다.
2: 여보세요?
3: 세세이.
2: 홍콩 반점이죠?
3: 여기가 홍콩 반점.
2: 여기 풍림 1차 908호인데요.
3: 풍림 1차 608호?
2: 풍림 1차 908호요.
3: 몇 동이에요? 몇 동이에요?
2: 동 하나예요.
3: 그러니까 몇 동이냐고요?
2: 동 하나예요.
3: 아이.

0: 아, 오늘은 네. 저희가 정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대사는 좀 유치하네요.
0: 아, 그러네요.
1: 홍콩
0: 둘이 계속 싸우네요.
1: 홍콩
0: 네.
1: 반점.
0: 예. 골목길 노래에 맞춰서 예. 불러드린 홍콩 반점이었습니다.
1: 자, 그러면 답 왔어요?
0: 아, 너무 많이 왔어요.
1: 아, 그래요?
0: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꼭 짜장을 드시겠다는 분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그 와중에 중국도 있네요.
0: 아, 그럼요. 아, 근데 저는 아직도 80년생인데
1: 인도도 있네요.
0: 인도 할매. 화장실을 못 가신다는 분도 있어요. 혼자서.
1: 화장실이 바깥에 있나요?
0: 아, 너무 무서우신가 보다.
1: 혹시 부세식인가?
0: 아, 궁금하네요. 왜 아직도 못 가시지? 좀 궁금해지네요. 예, 많은 분들이 정답 남겨주셨는데요.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1: 정답은 홍콩 할매 귀신이었습니다.
0: 네, 정답이었고요. 1143-9651번님께 선물 갑니다.
1: 축하합니다.
0: 아, 뒤늦게 고민해 주신 분이 있어요. 뒤늦게. 3202번님.
1: 아내가 에어컨을 아주 더운 시간에 가동하고 좀 시원해지면 끄거든요. 요즘에는 하루에 10번 이상 켜고 끕니다. 그래서 여보, 에어컨 적정 온도로 계속 틀어놓고 선풍기랑 함께 가동하는 게 전기요금 적게 나와서 적게 나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두 분이 제발 제 말이 맞다고 맞다고 해주세요.
0: 요거는 이제 수치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관리비의 그 전기세 나오는 걸 7월, 8월 좀 비교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을 해도, 왜냐하면 이제 뭐 방송에도 이게 많이 나오는데 안 믿으시는 것 같으면 이 전기세 수치로 보여드리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1: 끄고 켤 때 네. 요즘 그 에어컨 보면 그 파워 모드가 있어요. 그게 왜 있냐면 그 온도를 낮출 때 전기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낮추라고 파워모드가 있는 건데 이분은 지금 이거를 계속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 그걸 계속 낮추려고 하다 보면 에이. 에어컨이 더 많이 돌아가니까
0: 아,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 싸움이 되시겠네.
1: 전기세가 더 많이 들죠.
0: 요거는 분명히 이제 수치 비교가 제가 볼 땐 가장 빠릅니다. 그래야 당신 말이 맞았네? 라고 하시지 않을까.
1: 그 너튜브에 보면요 네. 에어컨을 계속 켜놓는 게 절약이 되는지 아니면 껐다 켰다 하는 게 절약이 되는지 그 영상 엄청 많아요.
0: 근데 이제 오래 키면 주부 입장에서 불안하신가 봐요. 엄청 폭탄 맞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누진세 이런 것 때문에.
1: 아니 그러면 남편분이 내가 이번 달 전기요금은 내가 낼 테니 계속 켜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0: 그게 낫겠다.
1: 껐다 켰다와 꼈다 꼈다 할 때와 그리고 계속 켜놓을 때 그 전기요금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봅시다.
0: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게 낫겠어요.
1: 근데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아마 별 차이 없을 겁니다.
0: 우셨어요. 이분. 아내가 제 말을 맡듣지 않아요. 유유 하셨어요. 자 그리고 3283번님이 합격 못해서 울었다는 사연자님 사연이 남일 같지 않아요. 저도 취준생 딸이 있는데 2년 차거든요. 예. 아니 괜찮은 회사들은 무슨 면접을 3번이나 보는지. 물론 서류 전형도 하늘의 별 따기고 딸이 일단 중소기업이라도 취업한다는데 첫발이 또 중요하잖아요 하시면서 취업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네요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요즘 젊은이 중에 반 이상이 네. 취업을 하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0: 너무 뽑는데도 적고 또 바늘구멍이고 하다 보니까.
1: 근데 또 그걸 또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1: 아, 그건 너무 싫더라고요. 그 진짜 간절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해보겠다고 정말 간절한데
0: 네.
1: 그걸 또 악용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안 뽑아요. 그래서 한 3개월만 쓰고 그냥 내보내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 사람들 진짜...
0: 식구들이 또 위로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괜찮다라는 얘기를 또 가까이서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주변에서 너는 취업 안 하니?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0: 질문 금지 예. 부탁드립니다. 3264번님이 또 신청곡 주셨네요.
1: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신청하셨습니다.
0: 같이 들을게요.

0: 어머니께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1: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화끼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0: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1: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0: 진짜 최고다.
1: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0: 와우!
1: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0: 우후!
1: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 공간 에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0: 끝난 줄 알았죠?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1: 가족보다 확 깨.

0: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던요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각

0: 한얼 사이언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3: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방수전시장 운영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7: 네, 오늘 그거 있다 아이가 홍콩 할매 귀신까지 풀어봤습니다. 저희 집이 옛날에 비디오 가게를 했어요. 영구와 땡칠이 홍콩 할매 귀신 엄청 인기 많았다니까요. 예. 진짜 추억의 영화네요.
8: 그렇습니다. 오늘 더운데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는데
7: 네.
8: 35.5도밖에 안 됩니다.
7: 밖에라고요?
8: 예, 그러니까 시원하게 이 노래 네. 들으면서 더위를 잊어보시기 바랍니다.
7: 8171번님의 신청곡입니다.
8: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들으면서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7: 여러분 내일 2시 20분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8: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BC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8: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7: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4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의 주가 변동성 확대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의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 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최근에 삼성과 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던데 라고 말했고, 이에 이 금감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저희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거래소를 향해서도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지 않느냐고 물은 이 대통령은 보안 대책을 신속하게 잘 마련하도록 하고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문제니까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박 경감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체포한 뒤 주거지와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이를 압수하지 않고 집 비밀번호와 차량 열쇠를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지검은 오늘 장윤기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한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 3단체가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교원 3단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서학대 개념은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의 통로가 됐다며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모든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교실에 남아있는 다수의 선량한 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금지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중대범죄수사청에 오는 10월 2일 개청 목표를 재확인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충청권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충청권이 20에서 60mm, 호남권과 부산, 울산, 경남 30에서 80mm, 제주도는 5에서 3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3도, 부산이 24도 등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도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여러 언론사에서 숱한 전문가를 만났던 편집자에게 물었다지요. 20살 젊은 독자에게 주실 조언은 뭘까요? 대답은 좀 의외였습니다. 어른들이 얘기한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난리지만 그것도 이미 지난 과거에 기댄 평론이라서 1년 뒤에 돌려보면 맞는 게 너무 없어서 웃음이 날 겁니다. 20살 때는 남들의 현란한 예측 말고 나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가세요. 나 자신의 호기심, 그게 맞는지 꾸역꾸역 추적해보는 시간, 그게 젊음이랍니다.
1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그 천식 씨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왜 예전 노래들 듣고 싶다 이럴 때 있잖아요.
0: 있죠. 기분 탓인지 몰라도 듣고 있으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요.
1: 기분 탓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대요.
0: 에?
1: 덴마크의 오르후스 대학교 연구진 얘기랍니다.
0: 덴마크 오르후스 유니버시티 I like
1: 사바나?
0: 누나 영국 안 가봤죠? 아,
1: 오르후스다.
0: 아, 자존심 상해.
1: 억양이 사바나인데.
0: 물론 제가 영국을 안 가봤습니다만. 예.
1: 자, 이게 네. 5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답니다.
0: 네.
1: 음악을 들려주면서 뇌 MRI를 촬영했는데 차분한 음악이 뇌의 이완 효과가 크고 특히 익숙한 음악이 가장 편안함을 높이는 걸로 나타났대요.
0: 오 마이 갓. 아, 익숙해야 되는구나.
1: 내 뇌파 지금 찍으면 엉망일 텐데.
0: 그러면 차분한 음악이라도 하여튼 낯선 노래를 들었을 때는 뇌가 좀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1: 맞대요. 그렇대요. 오. 낯선 음악을 들을 때는 뇌 중에서 주의 집중 쪽 관련 활동이 증가했대요.
0: 아, 그렇죠. 아무래도 무슨 노래인가 하고 더 쫑긋하게 들어보니까.
1: 거, 긴장.
0: 긴장하죠.
1: 맞아, 맞아.
0: 그럼 정선혜 씨는 익숙해서 마음이 편안해진 노래 있어요? 힐링되는 노래들? 아니면 또 뭐 신나는 것도 괜찮고.
1: 아무래도 우리가 그 음악을 가장 많이 듣던 시절 노래들 있잖아요.
0: 아, 맞아요.
1: 네, 저는 2000년대 초반 뭐 이때 노래가 제일 많이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진짜. 머리가 그렇죠. 기억하는 것보다 몸이 기억하는.
0: 맞아요.
1: 네. 문천식 씨도 내 몸이 반응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0: 클럽 음악. 그렇게 쳐다보죠, 저를?
1: 네?
0: 네?
1: 아니, 그냥 뭐.
0: 아, 물어봤잖아, 나한테.
1: 아, 오늘 클럽 음악으로 시작하겠구나. 어떤 그런 이제. 예.
0: 아니, 익숙하면 된다면서요.
1: 그래서.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할 때 문천식 씨가 클럽 음악 했을 때 이미 우리의 시작을 예측해서 제가 저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0: 이제 우리 형님 누님들도 저에 대해서 대충 아시잖아요.
1: 그럼요.
0: 예, 수요일인데 좀 신나게 가야죠. 익숙하지만 신나는 노래
1: 뭐예요?
0: 제가 띄워드릴게요.
1: 어떤 거?
0: 제가 한때 그 잠깐 그 지하층을 많이 갔었어요.
1: 잠깐이라고요? 지상으로 몇 년을 안 나왔는데 내가 끌고 나온 게 몇 번인데
0: 어둑어둑하니 좋았었는데 그때 하여튼 익숙했습니다 저는.
1: 그렇죠.
0: 예.
1: 그때 즐겨 듣던 노래 몸이 기억한 노래.
0: 예. DJ 디오씨입니다.
1: 골라도 참 Run to you.
0: 유후.

0: 네, 7월 15일 수요일 첫 곡으로 DJ DOC의 Run To You 듣고 오셨고요.
1: 네.
0: 저는 음악도 음악인데 그 백색 소음 있잖아요.
1: 아, ASMR처럼 이렇게.
0: 네, 그런 좀 편안해지는 소리들. 뭐 빗소리,
1: 소리.
0: 뭐 물 흐르는 소리 네. 이런 거. 어, 저는 그런 걸 참 좋아합니다. 저는. 자연의 소리.
1: 네. 아니, 그런 소리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그 뭐랄까 네. 좀 잡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냥 난 편하게 멍 때리고 싶어. 그럼 그쵸. 불멍 소리도 타닥타닥 불탄 소리 뭐 이런 것도 백색 소음이잖아요.
0: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명상 음악만 계속 들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1: 맞아 맞아. 네. 근데 한 곡 이상 못 들을걸요 문천식 씨는. 네, 런투는 100곡도 들을 거야. 제가 이렇게 아유 골라도 네. 참 이랬던 게 DJ DOC 중에 명곡이죠. 명곡인데 네. 이게 정말 유독 클럽에서 많이 달렸던 노래거든요.
0: 그랬죠. 네. 네. 자 오늘은 손수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있는 날인 거 아시죠?
1: 4부에 함께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오늘 예. 딱 7월 중순.
0: 아 그러네.
1: 한 번쯤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1: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2016 상반기 결산.
0: 우후! 나이스 나이스. 네. 아, 이런 건 주로 해외팝 음악 차트에서 많이 하는데 그죠?
1: 아, 갑자기?
0: 네, 저희도 합니다. 네. 진짜로.
1: 아 갑자기 거기다 뜨개질하는 거예요?
0: 예. 네. 옛날에 김강한 선생님이나 이정환 선생님이 많이
1: 김기덕 하셨던, 선생님.
0: 예, 네, 그런 분들이 하셨던 건데 저희는 웃음 편지를 차트로 하니까 어렵네. 그죠? 네.
1: 아 빌보드 차트처럼 우리
0: 그렇습니다.
1: 그렇게 하는구나.
0: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3: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터널 사이언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상반기 베스트. 대망의 주인공 어디있죠?
5: 그렇습니다. 지라시 효자 코너 웃음편지의 상반기 총결산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웃음편지 상반기 베스트.
6: 네, 운전하면서 또는 이동하면서 웃음편지 너튜브 쭉 들어놓는 분 계시거든요.
5: 요즘 많이 그런 글들을 네. 올려주시더라고요.
6: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즐겁게 들으시라고 제가 또 특별히 준비해본 코너입니다.
5: 자, 그렇다면 상반기 베스트 상배 어떻게 선정했는지 안내드려야죠. 음악 주세요.
7: 나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아기를 찾으면 누구한테 연락하지? 내 그날 변경장이 기차에서 떨어진 게 강경역 근처라고.
5: 선생님, 저희 방송 시작했어요.
7: 예, 미안합니다. 예, 구리구리 너구리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방송된 월간 베스트 사연 중에서 다시 들어도 빵빵 터지는 사연을 들려드려요. 제작진이 엄선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뭐 날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정마담이랑 약속이 있어서 먼저 일어날게요. 택시!
5: 이렇게 뽑힌 상반기 베스트 첫 번째 사연입니다. 1월 1일 목요일에 소개됐고요. 광주에서 천현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8: 아버지의 여자친구!
5: 벌써 6개월 전 사연이에요, 이게.
6: 그렇죠. 네. 네, 저도 이거 기억납니다.
5: 아버지한테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아버지가 이제 자꾸 아이템이 늘어요. 예. 근데 굉장히 아이템이 명확하고 명료했어요. 아버지의 원하는 예. 그 니즈가 명확하셨어요. 그
6: 아이들이 아빠한테 뭘 사달라고 할 때랑 연락하신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뭘 사달라고 할 때 다르잖아요.
5: 사랑은 진짜 예. 앞산도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우리 아버님을 보면서 느꼈어요.
6: 예, 아버님의 그 주문이 특별합니다, 여러분.
5: 네, 예. 그만큼 절박하셨고 예. 뜨거웠고.
6: 잘 되셨나 모르겠네. 예.
5: 자, 상반기 베스트 첫 번째 사연 감을게요.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9: 예예.
5: 저희 아버지 때문에 심란해서 사연 드립니다.
9: 예예.
5: 저희 아버지는 89세십니다. 아직 건강하시고요. 최근에는 옷을 부쩍 좋아하시는데 예전에는요 옷을 사다 드리면 뭐하러 그런 거에 다 돈을 쓰냐, 당장 갖다 주고 와라 이러시면서 이제는 돈도 싫고 옷도 싫고 밥도 싫다. 아이고. 그저 죽을 때만 기다릴란다. 라고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9: 예예. 예.
5: 근데 요즘은요,
10: 옷장에 옷이 많으면 뭐로냐,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데.
5: 아버지가 이렇게 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기셨거든요. 그 여사님은 공공근로를 하다가 만난 어르신이에요. 아버지보다는 7살 연하시고 특히 시를 잘 쓰고 그림에도 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시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셨거든요.
10: 우리 정 여사는 얼굴도 참 곱지.
5: 우리 어머니도 곱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어느새 그런 어머니를 잊은 채 여사님을 만나 싱글벙글 하시는 아버지가 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예. 평범한 연애를 하시면 제가 모른 척 그냥 넘어가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버지가 좀 유난하세요.
10: 아, 왔냐?
5: 아, 예,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왜 누워 계세요?
10: 아유, 이 나이까정 살아있으면 뭐하냐? 늙으면 죽어야지.
5: 아, 진짜 왜 또 그러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어요?
10: 죽기 전에 이렇게 쫄래쫄래 내려는 그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은데.
5: 쫄래쫄래 내려오는 그 뭐예요?
10: 그 왜 저 소 타면서 이렇게 쓰는 거 있지 않냐?
5: 카우보이 모자였습니다. 갑자기
10: 나는 쫄래쫄래가 이렇게 화려하고 많은 놈이면 좋겠는데.
5: 여기서 쫄래쫄래는요, 여러분 모자에 달린 테슬 아시죠? 그 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소를 타실 것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정신 사나워 보이는 모자가 좋으세요?
10: 정신이 사나워?
5: 예?
10: 우리 정 여사가 멋있다고 했다고? 우리 정 여사가 내한테 그거 쓰고 회전목마를 타면 어? 미국 남자 같을 거라고 했단 말이야.
5: 회전 목마요?
10: 너 인마 지금 우리 정여사 안목을 무시하냐? 어?
5: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인터넷 쇼핑으로 그 카우보이 모자 좀 화려한 거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아버지 이거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10: 어디 봐.
5: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10: 아 그것은 이 쫄레쫄레가 너무 없다.
5: 쫄레. 그러니까 아버지 근데 이 정도면 테슬이 많이 달린 거예요. 이거 어때요? 이거.
10: 아니야. 그 저 색깔이 너무 진해. 우리 정 여사는 이 미술을 했었어서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색감을 좋아하지.
5: 아.
10: 그리고 또 뭐라더라 그 내가 그
0: 우리 천 사장님은 퍼스널 컬러가 웜톤이라 연한 색이 참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10: 그리하야 나는 연한 색이 좋다. 아, 다른 진짜. 놈으로 보여.
5: 좀. 잠깐만요. 어. 이거 어때요 이거?
10: 나와봐.
5: 예. 네, 뭐요?
10: 아자 이거는 지금 그 모자 옆챙이.
5: 네.
10: 아, 좀 더 이렇게 말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5: 아 영화 너무 많이 보셨네.
10: 어?
5: 아니요 찾아볼게요. 아 그렇게 얼마나 검색을 했는지 몰라요. 결국 아버지가 하나 고르긴 하셨는데 이게 사진하고 다를 수 있으니 실물을 보고 직접 예 그렇게 사오라고 하셔가지고 시장을 돌고 돌아 비슷한 걸 하나 사왔습니다.
10: 이야 이거 아주 폼난다.
5: 괜찮아요?
10: 야 어때 딱 맞지? 이야 이거 좋다. 야 이건 이게 소 한 마리만 있으면 딱이다.
5: 야 설마 소를 사달라고 하시진 않겠지? 라고 생각하며 방심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 에휴 근데 이 모자만 있으면 뭐냐. 아랫도리에 입을 만한 게 없는데.
5: 예?
10: 에휴 벗고 댕겼어.
5: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아버지.
10: 아이고.
5: 잠깐만 아랫도리면 이제 바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지 아버지 되게 많잖아요.
10: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없다는 소리가.
5: 아 나, 왜요? 어?
10: 저 바지들이 얼마나 얇은데 말이야. 한겨울에 훗바지가 말이 되냐 이 말이다.
5: 아이고 아버지
10: 자식이 말이야.
5: 집하고 동네만 왔다 갔다 뭐 하시면서 두꺼운 바지가 뭐 필요해요. 그때는 필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10: 남들 바지에는 다 있다고.
5: 뭐가요?
10: 솜.
5: 네?
10: 내 바지에만 없어 솜이. 어? 내가 뭐 바지에다가 돈을 넣어달랬냐 금을 넣어달랬냐.
5: 솜?
10: 고작 솜이다 솜. 어? 그 솜 좀 들어간 누빈 바지 하나 못 입고 내가 그러고 살아야겠냐. 내가 나도 누빈 바지 입고 가야 될 때가 있어서 그러는데. 아, 네가 뭘 하냐?
5: 아이 손바지 입고
10: 아이고
5: 피난 가시나?
10: 나야 되면 죽어야지.
5: 갑자기? 아 너무 궁금하잖아요. 손바지까지 입고 뭐 가실 때가 그렇게 정확히 있다니까. 그래서 여쭤봤죠. 아버지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디 가시게요?
10: 겨울바다로 가자.
5: 아니 이 추운데 겨울바다 그러니까 바다를 가신다고요?
10: 그렇지. 정여사랑 저기 바다를 한번 보고 오기로 했어요.
5: 그 지점에서 제가 마음이 확 상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살아생전 겨울바다 보고 싶다고 하셨을 때는
10: 추워 죽겠는데 어디를 가. 그냥 집에 밖에 있는 것이 최고요. 코뿔이라도 걸리면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이거 답이 안 나와.
5: 이랬던 아버지가 지금은요?
10: 겨울바다로 가자.
5: 이러고 계시니 제가 안 서운하겠습니까? 예? 그래도 어떡해요. 그렇게까지 누빈바지를 입고 바다에 가셔야겠다고 그렇게 그냥 끙끙 앓고 계시는데. 아 진짜 얼른 시장에 있는 옷가게로 가가지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감색 바지를 고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한테 전화 왔습니다.
10: 바지 샀냐?
5: 아 아직요. 이 살려고요.
10: 저 그러면 말이다.
5: 아 저는 그래서 살짝 아 이제 필요 없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뭐 약속이 취소됐거나 그런 이유에서 뭐 전화하신 줄 알았는데 예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안 사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할 줄 알았거든요. 예.
10: 그런 말이야. 그 살 거면
5: 예.
10: 그 저 하나 더 사보든가.
5: 에? 하나를 더 왜요?
10: 저 카풀로 입고 가기로 했다.
5: 카풀로요?
10: 카풀로.
5: 카풀 하시게요? 예? 뭐라고요?
10: 아니 자식 영어를 카풀로 듣고 있냐?
5: 예.
10: 어
5: 카풀룩이요?
10: 정여사랑
9: 알면서 저 여자 모른 척한다.
5: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9: 다 블록인데 사이즈를 좀 작은 걸로 해가지고 하나를 더 사고 그 살짝의 그걸 소비 좀 많이 들은 걸로 해야 너 지금 이참에 돌아가 여보세요 이 자식.
5: 아 진짜 커플룩을 입으시겠대요. 아니 제 우리 엄마가 커플룩 입고 밖에 한번 나가자고 갈 땐 뭐
2: 무슨 알아 죽을 놈에 가부르냐
5: 이러면서 뭘 하시더니 진짜 아 나 정말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아버지 황혼 연애에 박수쳐 드리는 게 맞는 거겠죠. 아버지 건강하게 연애도 하면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겠죠. 아 진짜 마음 넓은 자식으로 사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6: 예 방송 나갔을 때도 문자가 엄청 왔습니다.
5: 맞아요. 아, 할아버지가 너무 좀 사랑스러우셔서
6: 예. 예. 조경수님께서 쫄래쫄래 보자가 뭔가 했네요. 크크크. 예. 연애에는 남녀노소 없죠. 예쁜 사랑하세요. 인생 짧습니다. 하시고요.
5: 근데 약간 우리가 아이가 엄마한테 뭘 조를 때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니까 예. 그거 있잖아 쫄래쫄래 보자.
6: 어 맞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5: 아버지 회춘하셨어 연애하시더니.
6: 아이고.
5: 아 김재무님이 아 천식 씨 할아버지 연기 진짜 재밌고 환상입니다. 아이고. 잘 들었어요.
6: 예. 감사합니다.
5: 그것도 약간 철이 안 든 할아버지, 연애에 빠진 할아버지, 한참 뭔가 욕정에 들뜬 할아버지 이런 어떤 그 앞에 아이. 수식어가 붙어야지 정말.
6: 아버님이 89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5: 89에 예. 욕정 없다고요?
6: 순수 순수 퀴즈 드려야죠.
5: 웃음 편지 상반기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6: 사연자의 아버지는 정 여사님과 이곳에 갈 생각에 들떠서 커플룩까지 맞춰해봤죠. 두 분이 가기로 했던 곳 어디일까요?
5: 1번 바다, 2번 갯벌, 3번 사찰.
2: 나의 바다여, 나의 갯벌아, 나의 사찰아.
6: 지금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전해버립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네.
5: 그래도 요즘은 간간이 네. 미니로 선희 씨 조금만 버텨요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죠 뭐.
6: 그렇습니다.
5: 예. UP의 노래 제목이 정답인데 네. 그냥 너무 좋아서 예, 들려드릴게요. UP입니다. 바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단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6: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7: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6: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7: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6: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7: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6: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정사람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 편지 상반기 베스트 함께하고 계시죠.
8: 네, 아까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정여사님이 함께 가기로 한 곳 정답은요?
6: 1번 바다였습니다. 네,
8: 정서상은 뻘인데 예. 네, 이게 바다가 좀 낭만적이죠. 로맨틱하고.
9: 나의 바다야 나의 사랑.
8: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9: 우리 집으로 가자. 정여사님. 네.
8: 다리가 많이 풀리셨는데 괜찮아요?
6: 아유. 네, 정답 맞추신 분들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8: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 공개합니다. 음악 주세요.

0: 이게 끌어올려! 자, 문자가 왔어요. 6434님. 윤상님 라디오 애청자인데요. 얼마 전에 개그우먼 정모씨가 나오셔서 천식씨 엄청 재밌다고 하시길래 놀러왔어요.
1: 와우.
0: 앞으로 쭉 청취할게요. 파이팅! 제 앞에 있는 정모씨.
1: 네.
0: 우리 상희형님한테 제 칭찬했다고요.
1: 야, 그런 선배야.
0: 감동이야. 나 울어? 6434님도 환영해요. 한번 들어면 못 나가. 잘해드릴게. 자, 다음 사람도 배꼽 안 빠지게. 조심해.
1: 자, 3월 10일 화요일에 소개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0: 사춘기란 뭘 것?
1: 이 사연 기억나요? 네. 그 친구 딸이 얼떨결에 가출을 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가출을 한다는데.
0: 네, 이유가 가출도 있었죠.
1: 한번 해봐야 된다고.
0: 있었어요.
1: 후다닥 호다닥 호다닥 호다닥 난리 났었죠.
0: 예.
1: 돌아왔는데. 자, 어쨌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연자분의 잠깐의 가출 동안 가볼게요.
2: 안녕하세요. 선윤아, 천식형. 저의 학창시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때가 아마 중3이었을 겁니다. 저는요, 성격 자체가 깊게 생각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 화나는 일도 없고 집에서 반항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제일 친한 친구 바로 선식이는 눈이 도는 사춘기가 오고 말았던 거죠.
3: 야, 우리 집 나가자.
2: 야, 집을 왜 나가? 나는 집이 제일 좋은데. 난 엄마 없으면 잠 못 자.
3: 야, 엄마 중학생이 엄마가 웬 말이냐? 나 우리 아빠 보기 싫단 말이야. 가출하자.
2: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그래도 뜨신 밥 주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어.
3: 아, 다 짜증난다고. 내가 없어져 봐야 소중한 걸 알 거야. 토요일 6시다 내가 니네 집 앞으로 갈 테니까 속옷이랑 모아놓은 돈 챙겨서 나와.
2: 야, 나 7,000원밖에 없는데.
3: 아, 근데 진짜 끼가. 집 나가려면 10만원은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고. 도철하지 말라고 촬영 중에.
2: 이따가 제 우리 팀 줘야 돼서 그래 사진을. 그러니까 하여튼 난 안 나가.
1: 아, 진짜.
2: 야, 안 나간다고 나는.
3: 아, 몰라. 토요일 5시야 잊지 말라고.
2: 나는 안 나간다고.
3: 토요일 5시라고. 내가 너랑 집 나가려고 10만원 모았다고.
2: 오, 난 안 나가. 하여튼
3: 아, 진짜 5시라고.
2: 마침내 토요일 저는 엄마 아빠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선식이가 이따 오후에 집 나가자고 하는데 10만원 챙겨서 나오라는데.
4: 그래? 그래서 너는 뭐라 그랬어?
2: 나는 엄마 없으면 잠 못 잔다고 안 나간다고 했지. 나 잘했죠?
4: 왜? 한번 나가봐.
2: 에? 왜요? 집 나가면 고생인데.
4: 아들, 엄마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 가출도 경험이다.
2: 에?
4: 하루쯤 엄마를 떠나 집을 나가보는 것도 소중한 인생 경험이 될 거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2: 아휴, 내 생각도 네 엄마하고 같아. 사람은 딱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거야. 가출 한번 해봐. 이런 기회도 흔한 건 아니야.
4: 그래, 그래. 엄마가 10만 원 챙겨줄게. 나가, 제발.
2: 그래, 부족하면 아빠도 더 줄게. 그래가 저는 팬티 3장하고 아빠가 주신 10만 원 그리고 엄마 냄새가 나는 잠옷을 챙겨서 등 떠밀리듯 가출을 하게 된 거예요. 선식이를 만나서 일단 걷기 시작했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선식이가 나간 걸 알았는지 선식이의 집에서는 전화가 계속 왔어요.
3: 이제야 내가 걱정되나 보지. 아빠가 계속 전화하시네.
2: 야, 안 받을 거야?
3: 안 받을 거야.
2: 야, 받아야지. 안 받으면 걱정하시는데.
3: 아, 엄마 지금 걱정하시라고 가출한 거잖아. 아, 너는 가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냐?
2: 와, 그래도 야, 넌 전화와서 좋겠다. 저는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해봤죠. 엄마.
5: 그래, 우리 아들 밥은 먹었어?
2: 지금 라면 먹으러 가는데 근데 가출 재미없어.
5: 그래, 재밌게 잘 놀다 와.
2: 아니, 재미없다니까 뭘 재밌게 놀으래.
5: 재밌을 거야. 엄마는 막 그냥 생각만 해도 설레. 잠은 아무데서나 자. 하루 이불 없이 잔다고 안 죽어. 알았지?
2: 나 어디서 자는지 안 물어봐?
5: 우리 아들 할 수 있어. 엄마는 우리 아들을 믿어.
2: 아니, 뭐 하여튼 저 새벽이라도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이중되면 잠그지 마.
5: 아니, 진짜 집에 왜 와? 집에 뭐 먹을 게 있다고 와.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2: 아니,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자러 갈지도.
5: 오지 말라고. 아니, 남자가 집 밖에서도 잡아야 한다는 게 그거 안 믿겨져? 그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엄마 믿어. 너 너무 엄마 품에만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알았어?
2: 아, 그래도 등백이면 새벽에 들어갈 건데.
5: 오지 마. 오늘은 꼭 선식이 하고 자. 어? 알았지?
2: 뭐지? 저는 좀 이상했지만 일단 선식이를 따라 찜질방에 갔어요. 근데 카운터에 되게 세게 생긴 여자 사장님이 저희를 번갈아 보시더라고요.
3: 야, 저 아줌마 우리를 왜 저렇게 쳐다보냐?
6: 너네 가출이지?
3: 아닌데요?
6: 가출한 학생들 안 받아, 가.
3: 가출 아니거든요?
6: 이게 어디서 누굴 속여? 몇 시간만 놀다 가, 그러면. 그 이상은 안 돼. 알았어?
3: 아 진짜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2: 야 그냥 우리 저기 제육떡밥이나 사 먹고 집에 가자.
3: 아 조용해.
2: 그래서 우리는 찜질방에서 제육떡밥을 일단 야무지게 사 먹고 자수정방에 좀 누워 있었는데 아 어떻게 하셨는지 선식이 아버지가 찜질방에 선식이를 잡으러 오신 거예요.
3: 아 나 집에 안 들어간다고요. 안 간다. 아 야 종혜.
2: 아싸 선식이 가고 나니까 기분이 좀 홀가분해졌어요. 저는 잘됐다 싶어가지고 집으로 향했죠. 어 근데 어라? 우리 집 대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아 엄마 아빠 가출 다녀왔습니다. 아 내가 이중문 잠그지 말랬는데 열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아 10시도 안 됐는데 벌써 잠드신 거예요? 엄마 아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참 만에 대문이 열리긴 열렸는데 엄마의 머리가 마치 뭐 이렇게 막 10대 1로 싸우다가 나온 사람처럼 산발에다가 못 보던 그 실크 잠옷을 한쪽 팔만 이렇게 껴서 입고 서 계셨습니다.
3: 왔니?
2: 그리고 엄마 뒤로는 아빠가 쥐뜯은 머리라고는 입술이 또 한껏 부풀어 오른 채 어색하게 웃고 계셨어요. 일찍 왔네.
3: 가출이 많이 짧네. 그 찜질방에서 잔다더니 왜 그 왔을까?
2: 내가 초저녁부터 시작해야 된다.
3: 아유 조용히 좀 해 진짜. 그래서 다시 나가는 거야? 뭐 돈 더 줄까?
2: 아니요 나 엄마 옆에서 자려고. 근데 엄마 잠옷이 왜 그래? 너무 추워 뭐? 추워 보이는데 얇은 거 아니에요?
3: 아 더워. 아 너무 더워.
2: 처음 보는 옷 잠옷.
3: 아 왜 처음 봐? 이거 10년 넘은 거야. 엄마 청소할 때도 이거 입는데?
2: 그 아빠 뭐 매운 거 드셨어요? 입술이
3: 벌에 쏘였대. 벌에
2: 입술이 부은
3: 벌에
2: 갑자기 안방에서 벌이에요?
3: 아우 벌이 들어. 안방에 벌이 많아.
2: 네?
3: 어 너 왜 왔니?
2: 아니 가출이 체질이 안 맞아갖고 들어왔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3: 그래서 이제 다시 안 나간다고?
2: 네.
3: 왜 안 나가는 거야? 왜? 도대체 왜? 왜?
2: 아 저는 집이 좋은데요.
3: 아휴 좋다 말았네.
2: 거봐 하니까 내 모텔이 훨씬
3: 좋아. 조용히 침해 종이야.
2: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반갑지 않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
3: 예.
2: 어른이 되고 나서 알았어요.
3: 아이고.
2: 선식이와 저의 가출은 그렇게 끝나버렸고 그래도 다행인 건 선식이 아버지께서 사춘기 찾아온 선식이를 이해하시고 잘 대해주셔서 선식이는 그 반항의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비록 4시간 만에 가출했지만 지금도 우리는 술만 먹으면 그때의 가출을 얘기해요. 선식아 그때 너 엇 나갈 거 내가 살린 거야 인마. 형한테 잘해라. 방송 나갔을 때 문자가 엄청 왔는데요. 오혜린.
7: 아, 나 머리 감고서 지금 말려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서 못 말리고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이게 참 쉽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연이 흔하지 않은 경우.
8: 귀한 사연이죠. 예. 예.
1: 상황 자체가 굉장히 드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예. 예, 참 용기를 많이 냈습니다.
8: 엄마 아빠가 아마 홈트를 하신 것 같죠?
1: 많이 이제 예. 정적으로 또 관리를 하신 거죠. 엄마 쪽이 또 절박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듣게 되니까 디테일이 보이네요.
8: 아 다시 들으니까.
1: 예. 8079님 참 눈치 없는 아들일세.
8: 감정이입하셨네요. 2777님 저희 둘째도요 중1 때까지 같이 잤는데 우리 신랑이 미워했네요. 엄마는 아빠 거라며 하하 하시면서
1: 자랑. 근데 옛날에 정말 그 단칸방에서 한 가족들이 많이 잤잖아요.
8: 그랬죠.
1: 정말 우리 엄마 아빠들은 위대하세요.
8: 대단해요. 자녀를 넷 다섯을 낳으셨으니요.
1: 그리고 정말 예.
8: 예.
1: 푹 자준 우리 친구들도 너무 땡큐죠.
8: 네. 예, 덕분에 키가 많이 컸죠.
1: 자, 퀴즈 드릴까요?
8: 드릴까요?
1: 얼른?
8: 예.
1: 네. 웃음 편지 상반기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8: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1: 당시 중3이었던 사연자와 친구는 이 시기를 겪으며 호기심에 가출을 했습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자아의식이 높아지는 이 시기는 무엇일까요?
8: 1번 유아기, 2번 사춘기, 3번 객기.
1: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8: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자 문자 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죠.
1: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입니다. 아, 좋다고 말해. 뭐 총체적으로 이거는 네, 그냥 정답이에요.
8: 네, 예. 힌트네요. 네.

0: 웃음 편지 상반기 베스트 퀴즈 사연자가 겪었던 이거 정답은요?
1: 2번 사춘기였습니다. 네.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역시 재밌는 사연은 다시 들어도 재밌어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이다? It's you!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음 주인공 누구? It's you! 좋았어요.
1: 그래 이렇게 같이 가 그냥.
0: 네, 버티고 하니까 거야. 되잖아요.
1: 그럼. 예. 어차피 버텨도 시간이 가고 같이 해도 시간이 가고.
0: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겁니다.
1: 즐기지 못하겠네요.
0: 오마이갓.
1: 안 피할 뿐이에요. 무조건 재밌는 사연만 써야 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일단 보내주시면 지라시 제작진이 또 알아서 웃기 분만 쏙쏙 발췌해내가지고 말이 되게끔 잘 다듬어 드릴 겁니다.
0: 네, 지금 올라드 시대 홈페이지에 웃음 편지 게시판 활짝 열려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지만 웃긴 사연 소재 공모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1: 소개만 되셔도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주간 베스트로 뽑히시면 10만원 상당의 상품 얹어드립니다. 그리고 월간 베스트로 뽑히시잖아요. 200만원 상당의 상품이 집으로 배송됩니다.
0: 네, 손편지 보내실 분들은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앞 쪽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1: 잠깐만. 아, 이건 뭐야?
0: 예. 많이 격려하는 거죠.
1: 아, 심야 DJ 노려요, 요즘?
0: 아니요.
1: 요즘 자꾸 성시용 씨 버전이 나와 자꾸. 여러분,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0: 아. 무슨 스릴러냐고요. 내가 어제 그렇게
1: 했어요. 맞아요.
0: 말도 안 돼.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2: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인세 성원에드피아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올바른 품질하면
9: 올품.
8: 올품하면
9: 올바른 품질.
8: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9: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8: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9: 올바른 품질.
10: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1: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0: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1: 혹시 TBX 멤버십?
10: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1: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0: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2: TBX.
13: MBC 라디오 전주이자 여러분, 크리스티나예요.
14: 아이고야.
13: 크리스티나 씨 오랜만이에요. 우리 기억하죠? 지금은 라디오 시대.
14: 맞아요. 정선우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3: 그러시구나. 들어보셨어요? 지라 씨 어때요? 정말 재밌구나.
14: 지금 알았어요?
13: 역시 글로벌하다 지라 씨가. 그치?
14: 매일 오후 4시 5분 만국 공통 웃음 보장 정선우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3: 벌써 4시 5분이구나.
14: 아, 가시는 거예요? 지라 씨 들으러?
13: 같이 가요.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우리 말 듣고 있는 거 맞아?
14: 네, 정사람은 천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러분이 주신 문자 귀하죠. 좀 더 볼게요. 8136님. 오늘도 사무실에서 몰래 듣고 있어요. 꼭 이런 날은 옆에 와서 대화를 하네요. 나름 스릴 있어요. 오늘도 두 분 덕분에 행복 충전 중입니다.
13: 감사합니다.
14: 사람들 자꾸 알거나 보다. 그죠?
13: 그래도 이렇게 또 약간 몰래 듣는 재미가 있거든요. 에이, 저희가 그렇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듣기엔 좀 창피한데 몰래 듣기엔 또 이만한 재미있는 게 없어요. 보기 약간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14: 그럼요.
13: 예, 자랑할 순 없지만 이렇게 다락방에다 숨겨놓고 가끔씩 보기엔 좋은 애들이에요.
14: 맞습니다.
13: 우리 4396님은 아이고 더우신가 보다. 남편이랑 하루 종일 인테리어 현장에서 땀 흘리고 일하느라 옷이 다 젖었어요.
14: 아이고, 같이 일하시는군요.
13: 입술 주변을 혓바닥으로 했잖아요. 그럼 엄청 짜요. 그 정도로 더워요. 덥고 습한 여름 날씨 너무 힘드네요. 힘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하셨어요.
14: 아이고.
13: 어떡해 진짜 너무 더워.
14: 얼마나 짬이 아니 더 더우면 지금 그죠? 땀이 느껴져 짜다고.
13: 근데 지금. 남편이랑 같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혓바닥 이렇게 입술 주변 핥으면 남편이 오해해요.
14: 뭐 소리가 힘드신데 지금. 아 정말.
13: 오해하고 그러니까 예. 살살 핥아야 돼요.
14: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이요. 3160님. 아 대전 사는 45살 최동희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22년 됐습니다. 어제 와이프 생일이었는데 깜빡했어요. 와이프가 아무 말이 없습니다.
13: 무섭다.
14: 늦게라도 꽃이랑 케이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제발 잘 넘어가길 바랍니다.
13: 꽃이랑 케이크 살 돈을 하나로 모아서 선물을 사시는 게 난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이랑 케이크는 뭐냐면 현장성이 중요해요. 네. 당일날 이벤트는 그렇죠. 좋은데 이게 당일이 지나면 꽃이랑 케이크는 꺾여요.

0: 어떤 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죠?
1: 예. 뭐 목걸이나 이게 왜 아니면 뭐 예. 예, 좀 금이 비싸면 예. 실버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0: 그럼요, 예쁜 거 많아요, 요즘.
1: 예. 뭐 실반지라도 하여튼 액세서리나 귀걸이 어때요? 예. 비싸지 않은 걸. 왜냐면 케이크 요새 비싸.

0: 싶다 이러면서 예. 납작 엎드리시면 사랑받으실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아, 우리 1110님께서 도로가 너무 막혀서 그러는데 신나는 곡 듣고 싶어요. 팝송도 혹시 되나요? 일단 어? 신청할게요. 네. 라부쉬의 Be My Lover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0: 네.
1: 팝송 되잖아요 우리.
0: 아, 팝송뿐이에요. 우리 향송도 돼요.
1: 그럼요.
0: 우린 다 돼요.
1: 예.
0: 아, 그러니까 뭐 선곡에 있어서 아, 지라시는 팝송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인디밴드 노래도 돼요.
1: 그렇습니다.
0: 다 됩니다.
1: 예, 제가 영어 잘하잖아요. 제가 또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죠? What's the matter with you?
0: 예. 팝송은 빼야겠다.
1: 아, 넣어줘요.
0: 한계가 보이는데? 예. 큰일 났네. 예. 아, 근데 가끔씩 이렇게 그런 질문이 와요. 지라 씨가 예전에는 조금 선곡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는데 요즘은 네. 완전 스펙트럼 넓어져서 그쵸? 아이돌부터 뭐 성인들이 듣는 모든 장르까지 아이고. 다 예, 가능해서 너무 좋다고.
1: 우리 PD분들이 여러분 플레이리스트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0: 군가 정도는 예. 좀 힘들어요.
1: 예.
0: 요거 이제 그 군 방송을 들으시면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0: 거기서도 네. 군가는 잘 안 들려줍니다. 네, 그거는 좀 힘들어요.
1: 예.
0: 자, 2부 끝곡으로 1110님이 신청해 주신 라부쉬의 Be My Lover 들려드리고요. 저희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올게요.
1: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 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어제 또 달렸나?
1: 와 진짜 죽겠다.
0: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1: 어디? 진사골 감자탕?
0: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1: 속이 확 풀리네.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2: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3: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폐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4: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5: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5시 뉴스입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 오늘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선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지난 2월 당론으로 채택했는지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 말이 다르다는 질문에 대해 원내 지도부 확인 결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며 보안수사권 폐지를 대원칙하에 국민들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를 거듭 강조하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관련 입법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 보고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라면서 우리 사회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큰데 매우 원시적이라며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가 없지 않느냐 다 부동산에 매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까 경제성장 발전이나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느냐며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과제인데 그중 한 요소인 것 같다고 거듭 자본시장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내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의혹과 관련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24일로 연기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앞서 대법원에 김건희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게이트 관련 1심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김건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 2심과 달리 김 씨를 남편과 함께 범행을 지배한 공동정범으로 규정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5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사고 사망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상 대상 사고 사망자는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명 감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충청권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충청권이 20에서 60mm, 호남권과 부산, 울산, 경남 30에서 80mm, 제주도 5에서 30mm 등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3도, 부산이 24도 등 전국이 20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5.7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7: 안녕하세요. 글 쓰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과학자는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도 일단은 하나의 가설로 두고 검증에 검증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이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내가 믿고 싶은 답만 진실처럼 내밀죠. 혹시 바빠서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진 않으세요? 덮어놓고 믿기 전에 틀렸을 수도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과학자의 사고방식으로 살면 덜 속고 덜 휘둘리고 그렇게 되면 세상도 덜 미워하게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0: 정사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잠시 후 고민이 뭉친 부분을 꾹꾹 눌러주는 마사지 같은 코너입니다. 네. 할매 할배 상담소 이어줄 거예요.
0: 말자 할매에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 많으신데요. 사연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남편은 한번 술자리를 시작하면 그냥 끝낼 줄을 몰라요. 최대 7차까지 가더라고. 건강도 건강인데 아주 그냥 난 꼴보기가 싫어. 고칠 방법 없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1: 지금 7차면 이제 곧 무너지시겠네요.
0: 예. 예.
1: 지금 3차도 아니고 7차면요. 이 정도면 끝이 보여요. 좀만 기다리세요.
0: 예. 예.
1: 저도 문천식 씨가 슬슬 자기 조절하는 거를 한 방송 9년 차에 보게 됐거든요.
0: 50이 되니까 이제 예전만큼 못 마시겠어요.
1: 엄청 관리하더라고요.
0: 네.
1: 자, 그럴 날이 곧 옵니다. 자,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함께 할게요.
0: 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할 때 키가 크고 싶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4: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5: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4: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 크림,
5: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4: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5: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야, 이제 니들은 한번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1: 예, 인생의 매운맛, 단맛 그냥 별의별 맛 다 느껴본 할매, 할배들의 고민 해결 시간. 할매
0: 할배
1: 상담소.
0: 잘 지고 구수한 입담으로 우리를 즐겁게 주는 상담계 찰옥수수. 말자 할매 어서오세요.
2: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좋아. 아이고, 이게 우리 유명 인사요. 아주 고급져. 어떤 상담계 혁신이래.
2: 아이고,
0: 그렇지.
1: 그래요. 이제 정말 삶에서 우러나오는 찐 바이브잖아.
0: 그리고 나는 이 상담이 너무 길지 않아서 좋더라고. 말하자면 아주 간단하게 재밌게 해주니까.
1: 7초면은 집중력이 무너져.
0: 아, 그래.
2: 아니, 우리 애네. 45개월 우리 정도야.
1: 참붕어가 3초요.
2: 45개월이야.
1: 참붕어보다도 이제 길지, 길기는.
0: 그건 그렇지. 그런 거에 비해서
1: 애는 몇 초요? 40몇 초?
2: 40몇 초.
1: 그 정도면은 인류지, 인류. 이쪽은 이제 어류.
0: 선자 할매랑 살아온 시간을 생각해봐.
1: 이?
0: 대단한 거야 나는.
1: 내 인내는 생각 안 하나?
0: 아, 그런가?
1: 내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0: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다방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2: 잘했어요. 거기라도 가서 숨이라도 쉬셔야지.
1: 그런 입장에선 난 다방 마담들한테 고마워.
2: 받아줬어.
1: 나만 죽을 순 없지. 걔들도 얼굴이 썩었어 지금.
0: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청취자분도 엄청 할매를 좋아한대.
1: 난리요. 0355님이 말자 춘식 선자 셋이 모이면 뭐다? 철로 만든 접시도 찌그러진다. 재밌어. 크크크크. 지라시 최고. 야. 아이고 참 맛깔나게도 칭찬을 하신다.
2: 감사하다.
1: 맛있어.
0: 8575님도 일하면서 매일 듣습니다. 제가 잘 안 웃는 타입인데 우리 김영희 씨가 너무 웃겨서 혼자 이러면서 계속 웃게 돼요.
1: 아이고, 웃겨.
2: 감사하지.
1: 세상에 지는 안 웃으면서 남들 그렇게 웃기게 하는 게 최고 천재거든.
0: 제일 웃기. 제일
1: 아는 천재요.
2: 아이고.
1: 그 재능만큼이나 좀 이게 많이 모이고 있어? 재물은?
2: 아, 열심히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그래요, 또 그래요. 그래야 또 까죠.
1: 그러
2: 대출 이자를
0: 그렇지.
2: 많이 눌려 있었는데.
0: 그리고 또 남편분이 그닥 사업 욕심이 없기 때문에.
1: 아, 그건 모른다. 그건
0: 아직은
1: 그거는 매해 분기별로 아, 눌러줘야 돼.
0: 아직은 야구에만 빠져있거든.
1: 에이,
0: 아,
1: 그러지 마라.
2: 그것도 제대로 하나 모르겠고.
1: 아니, 남편은 지금 성실해. 라인나우 최고인데.
0: 어, 성실하지.
1: 사람들이 바람을 넣는단 말이오. 그러니까 분기별로 눌러야 돼요.
2: 아니, 그 일단 그 사업을 할 미천이 전혀 없어요.
1: 계속 그렇게 가야 돼.
2: 생일 선물을 항상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그 친구가
1: 좋아.
2: 이번에도 생일날 그래도 뭘 대접하겠다고 제가 밥을 샀어요. 그럼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 모든 식구들이 좀 끝났으면 지도 일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고깃집에서 어리굴젓을 추가하더니 밥을 내 공기를 더 때려 먹더라고요. 그 친구 밥 끝날 때까지 다 그냥 앞에서 기다리고.
1: 아, 귀여워.
2: 생일이라 웃어넘겼네.
1: 생일이면 그럴 수 있어. 나는 그 남편의 그 해맑은 게 귀여워. 소년 같잖아.

0: 아, 잘 먹으면 좋지 뭐.
1: 그래. 입은 살아 있어서 어리굴절이 좋았어.
2: 미식가더라고요.
0: 이제 여러분들
2: 행복해서 좋아.
0: 네, 여러분들 고민 들어보죠. 예. 할매 할배 상담소 오픈.
2: 오픈.
0: 예, 돌아가면서 합시다. 노테이션.
2: 뭐라고?
0: 돌아가자.
2: 뭔 뜻이 스펠링은 알고 짓거리는 거예요?
0: 노.
2: 노요?
0: 노테이션.
2: 노테이션이요?
0: 예, 돌아가.
2: 반장하겠다.
0: 저 선자. 큐.
2: 그 영어 김마담한 팀이었지. 가요. 0085님. 예. 36년 전에 친구 소개팅을 해줬는데 둘이 눈 맞아가지고 20일 만에 결혼을 했어요.
0: 우와.
2: 신혼여행 댕겨와서 만났는데 내가 선물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없어. 나 기분이 좀 그러더라고. 시간이 흘러서 아들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냈더라고. 시간 많이 흘렀네. 그래서 내가 이제 축의금을 얼마 줄까 고민하다가 친구 부부가 우리 큰애 작은애 결혼식 때 축의금을 얼마 냈나 찾아봤더니 안 왔어. 아, 그래서 나도 참석할지 말지 고민돼요. 나 너무 속 좁아요. 아, 관계 이상한 거지. 가지 마.
1: 아이, 속도 없다.
2: 그래, 속도 없어. 여길 왜 가?
1: 속도 없어. 속도 없어.
2: 아니, 그 참 싹수를 보면 안다고. 신혼 선물 내가 거기까지는 한 번 다 줄 수 있어.
0: 아, 속여줬으면은 신혼여행 갔다 올 때 뭐 양말이라도 좀 사.
2: 맞아. 그거 제꼈어? 근데 수십 년 지나서 아들 결혼다 청첩장을 본데 그 안에 내 자식들 결혼식에 안 왔어. 이건 친구라고 할 수 없어.
1: 맞아.
0: 말자면 이거 안 봐도 되죠.
1: 아, 저는 네. 근데 이거를 또 착하니까 이런 고민을 써주시는
2: 그래,
1: 거야.
2: 맞아,
1: 그냥 착해. 단숨에 이제 끊어지는데 저는 근데 요새 그래요. 이게 뭐 네가 얼마 했으니까 내가 얼마 할게. 이것부터가 나는 조금 견주는 게 그렇고 내가 초대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가면 할 것이고 이 사람이 왔을지언정 내가 뭐 그냥 좀 그냥저냥한 관계다 하면은 고선만 맞춰서 주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친구가 너무 아무 생각 없고 경우가 없어요.
2: 그래.
1: 고민할 것도 없이 그래. 가지 마세요. 근데 그래. 난 똑같은 사람 되기 싫다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0: 네, 간다.
1: 돈만 하고 안 가요.
0: 아, 돈만 보낸다.
1: 네. 네. 저는 돈은 할 텐데 그 지금도 그 열심히 버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 그 정도도 아니면 난 돈도 안 해.
0: 그렇죠. 사실 우리 은퇴한 사람들은 이거 봉투 편하게 하기 힘들거든.
1: 맞아, 맞아.
2: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나는 봉투를 낸다. 그런다고 내가 썩 나은 사람이 되지도 않다고.
1: 아, 이것도 맞네.
2: 그냥 똑같은 사람 돼.
1: 아, 그래.
2: 다 같은 인류잖아.
1: 어차피 안 볼 건데 보니까.
2: 그래.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거 내가 보내준 어떤 의도를 알겠어. 너무 착해서 고민도 하지만 맞아. 가끔은 내가 개운하게 탐 못 내리는 건 남이 노 하고 도끼로 찍어주면 맞아. 개운하거든.
1: 속 좁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가지마. 넓으셨던 거예요.
2: 에이. 누가 왜 안 하냐 그러면 저기 정선자랑 저기 그 출식할배랑
1: 말자랑
2: 말자랑 이렇게 오지 말랬다고 그래.
1: 예, 예. 가지 마요. 절대 가지 마요.
2: 셋 이름 못 외우겠으면 출식할배가 가지 말랬다.
0: 예. 내 핑계 대요. 내 핑계.
2: 자, 다음은 3441님.
1: 예. 예. 새 어르신 안녕하세요.
0: 예, 예.
1: 30대 후반 솔로 직장인입니다. 제가 다니는 중국 학원에 괜찮은 남자가 있어요.
2: 아, 예.
1: 말 한번 걸기 쉽지 않네요. 이분 나이도 정확히 모르고 스몰톡으로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울까요? 나이 먹고 힘드네요. 이런데.
2: 아, 이건 내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1: 아, 근데 나이가 30대 후반이 뭘 자꾸 나이를 먹었다 하시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우리가 30대 후반에 생각했던 그 건방진 그 마음이요. 그거야? 다산 것 같은 어떤 어른이 된 것 같은 마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얼마나 귀여워.
1: 맞아. 이거는 진짜 베이비 상태인데
2: 어디 이 베이비들이 그냥 금방지게
0: 그 실습을 좀 하세요. 중국어 학원이라며 남자한테 가서 니하오 니칠팔로마
1: 니칠팔로마 밥 먹었냐
0: 밥 먹었냐 말을 걸어요.
2: 그렇게 해서 된 경우를 본 적이 없어.
0: 아, 그래요?
2: 니칠팔로마를 그렇게 욕처럼 하는데 되겠냐?
0: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2: 개그 욕심을 그 딱 앞으로 잡고.
1: 플러팅을 좀 해보시지 않았나요?
2: 이쪽 플러팅은 외지에 이렇게
1: 찐득해요?
2: 음지에 있는.
1: 아,
0: 나 이제 제 5강억대 유행이니까. 아,
2: 그래요.
0: 요즘은 안 맞지 조금.
2: 4에서 5 넘어갈 때. 네.
1: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거 내가 나이 먹었어요. 두려워요. 이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요. 나중에 50대 돼서 이 똑같은 고민이 또 와요.
0: 후회되시죠.
1: 저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내가 뭐 만나제? 간단히 스몰 토크 하는데 그 사람이 저희 뭐 얘기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내가 뭐 학원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긴 그거 아니거든.
0: 아니지 아니지.
1: 그러니까 그냥 너무 진지하게 마음을 다 갖고 대화하지 마시고
2: 그래요.
1: 어, 뭐 오늘 안 봐도 내일 안 봐도 되는 사이 같은 그래요. 느낌으로
2: 어, 그냥 크루
1: 어, 어떻게 좀
2: 일단은
1: 이 학원 잘 맞으세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툭툭 얘기하면 되지.
2: 저는 그렇지. 배워도 이렇게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1: 맞아.
2: 일단은 동료로 슥 출발을 해서 간을 맞아. 봐야지.
1: 맞아.
2: 그냥 갑자기 마음에 들었다 갑자기 막 삐를 부리고 막 눈을 마그네슘 부족인 것처럼 어. 떨어지고 막 귀를 막 넘겼는데 어. 또 넘기고 또 넘겼는데 또 넘기 이러면 남자 부담돼서
3: 한 번 넘겨요.
1: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
2: 그렇지 그렇지. 어. 그리고 여자친구 있다고 그래도 욕하지 말고.
1: 그러니까.
2: 저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저 결혼했는데 이런 씨.
1: 욕하지 말고.
2: 아. 그리고 리액션 잘해.
1: 아. 있을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넘기는
2: 가볍게.
0: 그렇지. 응. 있을 줄 알았어요.
2: 하여튼 보니까 가볍게 출발해야 사뿐히 올라가더라고.
1: 맞아요.
2: 스키 탈 때 리프팅 점프해서 막 온몸을 다 싫지 않잖아요.
1: 맞아요.
0: 요즘 TV 보니까 라면 먹고 갈래요 하던데.
2: 아 오공화국이라고.
1: 오, 요즘 TV요?
2: 요, 왜 아예 브라운관이라고 그러지?
1: 어? 텔레비전이라고 하지. 텔레비전.
2: 텔레비.
0: 안 되나? 아, 많이 바뀌었구만. 네.
2: 이제 한국에서 라면 먹고 갈래요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암묵적 플러팅이 됐기 때문에
0: 아, 안 돼요?
2: 그건 이제 군내가
1: 맞아요.
2: 나서 없어.
1: 라면 안 먹어요 요새.
2: 내가 말 잘 얘기했잖아. 춘식할배 얘기 들으면 쇠또골라. 녹슬어가지고.
1: 아유 몸이 간지럽네 갑자기.
0: 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지 뭐.
1: 예, 그 박혜경의 고백 들을까요?
0: 아 좋다.
2: 예, 주크박스 다 나오네.
1: 알지.
2: 그래요. 그러면은 박혜경님의 고백 들어요.

0: 예, 말짤매와 함께하는 할매 할배 상담소 계속해서 고민사항 만나보죠. 예, 2032님 제 피 같은 비상금 아내에게 다 털렸어요.
1: 아이고.
0: 한 달 용돈 쪼개고 쪼개서 점심에 국밥 아이고. 먹을 거를 편의점 김밥 먹어가면서
1: 아이고.
0: 장장 2년 동안 모은 비상금이 있었어요. 철두철미하게 겨울 패딩 안주머니다 숨겨놨는데 아내가 옷장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어요.
1: 아이고.
0: 나 몰래 무슨 꿍꿍이냐 그러면서 저를 대역죄인 취급하는데 아내 기분도 풀어주고 제 피 같은 비상금 절반이라도 건질 수 있는 기가 막힌 작전 좀 짜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이소.
2: 못 받아요.
3: 못 받아요.
2: 네, 못 받아요. 없어. 이미 내 손을 벗어난 돈은 내 돈이 아닌 것을.
3: 그리고 아내 기분을 풀면서 돈을 받을 작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2: 맞아요. 아예 안 돼요.
3: 차라리 아내를 기절시켜서 이 돈을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러면 우리도 성심성이
2: 아내가 그, 오늘의 기억을 잃어야 돼.
3: 그렇지.
2: 그렇지 않은 이상은 힘들어.
3: 우리도 어떻게 해줄 수 없어.
2: 아니 그러게.
3: 그걸 왜 들게?
2: 어리석게 패딩에 누가 숨겨?
3: 왜 그런 거야?
0: 왜 패딩에 너 정말 답답하네.
2: 웬만한 섬유는 다 여성분들이 관리해요.
0: 그렇죠.
2: 아이고, 거기다가 왜 숨겨가지고?
3: 이제 여름이니까 겨울 거 안 건드리겠다 싶었지만 여자들도 그냥 헛밥 먹지 않아 가서 그냥 코트 주머니 쑥쑥 넣어봐.
0: 2년을 모았으면 한 200 될 텐데.
3: 아이고.
2: 그래서 나는 사실 이 비상금 안 모았으면 좋겠어. 결국 이 비상금을 모아서 나중에 뭐 와이프한테 서프라이즈 이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 쓰려고 모으는 거잖아요.
0: 네.
2: 그럼 나는 편의점 김밥 먹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안 모았으면 좋겠어.
3: 근데 그거 알아?
2: 애시당
3: 원래 돈을 좋겠어. 모아본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즐거움이라는 게
2: 달콤한
3: 있어.
2: 게 있어.
3: 이게 뭔지 알아?
2: 도파민이?
3: 네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구박을 해봐라. 나는 지금
2: 갖고 있는 게 있다 그거야. 야,
3: 이것이 사람을 숨쉬게 해.
2: 아.
3: 심폐소생을 하는 거지.
0: 맞는 말이야.
2: 그러다 이러면 숨을 잃래.
3: 예, 그렇지.
0: 그러네.
3: 당분간 못 쉴 거예요.
2: 네. 야, 다음부터 장소 바꿔요. 무조건 바꿔요. 패딩 안 돼요.
3: 너무 가슴이 아프다. 순식할배가 요즘 새로 업데이트된 장소 알려줘.
0: 집에 궁금함 있어요? 궁금함. 와이프가 절대 안 만지는 기름 묻은 궁금함.
2: 와.
0: 그 아래 드릴 밑에 있거든.
2: 대박이야.
0: 거기다 넣으라고.
2: 순식할 때 아니면... 와이프 들었나요?
0: 예이, 큰일 났네.
3: 뱀을 하나 키워. 독검이나. 그래가지고 거기 흙 밑에다가 얇은 비상 그
2: 깔아놔.
3: 상자를 만들었어. 그 위에다 흙 넣고 뱀 키워.
2: 아.
0: 와이프가 못 드는 데 있잖아. 세탁기 아래. 나만 들 수 있는데. 그런 데는
3: 전갈 이런 거 키워.
0: 넘어갑시다.
3: 너무 가슴 아파.
2: 공구함도 좋다.
3: 그래요. 공과은 오늘 다 털렸지 이제.
2: 네, 오늘 큰일 났어.
0: 다들 옮기세요 이제. 네, 끝났어.
3: 그거 알아? 지난번에 또 춘식 할배가 트렁크 밑에 스페어 타이어 넣는데 또 얘기해가지고 욕을 한 사발 먹었어.
0: 진지하게 먹었어요 욕을.
2: 와.
3: 형아들한테.
2: 와.
3: 너 춘식아 그거를 임마.
0: 형님들 옮깁시다.
2: 옮겨요.
3: 자 그러면 3752님.
2: 예.
3: 차를 20년 만에 바꾸게 됐는데 뭔 색을 살지 고민입니다.
0: 오.
3: 참고로 제가 차를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합니다. 아이고 준식할 배가 아팠네. 여기저기 폐어도
0: 예.
3: 지금 표정이 안 좋아. 준식할 배 티 안 나리면 블랙으로 가야 될까요? 아예 색깔 있는 거 어떨까요? 녹색 빨간색 같은.
4: 아이고 블랙은 의외로 또 잘 보이던데.
2: 잘 티 나요. 예. 어디만 긁혀도 허옇게 긁혀요.
0: 티 많이 나요.
4: 많이 나.
2: 예. 이거 절대적으로 뭐 티 안 난다고 검은 차 타지 마시고 저는 항상 느끼는 거는 저는 화이트가 제일 깔끔하더라고.
0: 아 예쁘지. 은근히 때도 안 타요.
2: 그리고 중고차로도 화이트가 현저히 값을 좀 더 쳐줘요.
0: 맞아요.
2: 근데 여기 녹색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런 차 타고 다니면 이 사람만 이렇게 유독 돋보이기 때문에
3: 노홍철
2: 맞아. 어디 이동도 힘들어.
0: 맞아요.
3: 나 신림동에서 노홍철 봤다. 이렇게
0: 딱 걸린다고.
2: 친구랑 술 먹고 야, 네 남편 녹색 차 어디 그 호프집 앞에 있더라.
0: 스크린 골프장 가더라. 딱 걸려요.
3: 진짜.
0: 그래서 여기 신발이 말짤매 말이 딱 맞는 게 어디 이동도 그러니까 은색, 흰색.
3: 난 은색.
0: 편안한 거.
2: 은색도 그렇죠.
3: 내가 약간 그레이 은색 비슷한 거를 한번 몰았었는데 8년인가를 참 내가 차를 운전을 못 하는데 차가 먼저 나왔어.
0: 면허증이 없는데
3: 이제 그것을 면허증보다 먼저 나와가지고 면허 나와

0: 근데 또 약간 그 이제 장롱 면허가 됐어. 네. 그래서 그걸 7년을 매니저들이 돌아가면서 공용으로 탔어. 차가 어떻게 됐겠어? 걸레가 됐지.
1: 야.
0: 근데 은색이야. 티가 안 나.
1: 왜 외형적으로?
0: 예, 티가 안 나.
1: 엄마야, 그것도 괜찮네.
2: 세차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은색, 회색 이런 거 사는 게
1: 우리 좋아요. 요새 보통 G색이라 그러죠.
2: 네, 예, 그런 G색. 거 사는 게 좋습니다.
1: 오, 오, 좋네.
0: 깔끔해. 예. 새로 뽑으면 또 기분이 좋고.
2: 아, 어쨌든 축하드려요. 예. 20년 만에 세차라니.
1: 아이고, 아이고 축하드려요.
0: 들뜬다. 예, 예, 예. 자, 우리 이거 말짤매랑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저 양반이 스케줄이 겁나 바빠.
1: 또 가야 되네 또.
2: 가야 돼 벌써?
1: 오, 가야 되네. 끝났네.
0: 끝났어. 정말 너무 잘하니까 자꾸 붙들고 의지하고 싶잖아요.
1: 아이고, 아이고.
2: 그러니까 말이야.
0: 그리고 말짤매 그 모욕 가서 이제 또 돈 많이 벌어요.
1: 예, 또 올게요. 기다려줘요.
0: 그리고
2: 예.
0: 아이뻐.
2: 여러분 고민 문자 많이 보내세요. 문자 샵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드 미니 공짜입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시원하게 보내드릴게요. 예.
0: 우리 이제 가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시간 그래요. 되면.
2: 네. 안녕. 예.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네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0: 복잡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1: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2: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1: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0: 법조계 수호천사 손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초복입니다, 변호사님.
0: 아, 그래요?
2: 네.
1: 혹시 이렇게 뭐 예. 초복, 중복, 말복 이런 제 영양을 위해서 네. 뭐 보양식 챙기는 편이세요?
2: 아, 딱히 그런 편이 아니에요.
1: 그죠?
2: 왜냐하면 네. 오늘 이런 날일수록 예. 줄을 서야 됩니다.
1: 아.
2: 줄 서면 체력이 더 떨어져요.
0: 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네요. 네.
1: 그래서 저는 진짜 예. 지금의 나이가 돼서야 변호사님 같은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는 분한테 정말 네. 깊이 동의를 하는데 아, 네. 와, 나 20, 30대 막 데이트하는 상대가 저렇게 줄 서야 된다는 이유로 안 챙기고 와, 나
0: 맥빠지죠. 정말
2: 네, 그래서 초복 전날 또는 예, 초복 다음 날 예. 좀 한가하죠 그때는.
1: 그러니까 맛집 옆집을 좋아하시는구나.
2: 옆집 정도.
1: 옆집.
2: 아, 옆집도 좀 줄여야 돼요. 예. 네.
1: 그러니까 휴가도 성수기 피해서 가시는 분이니까.
0: 그러니까 합리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1: 그렇죠. 네.
2: 사람은 싫다.
0: 본인 베스트셀러 제목을.
1: 근데 사실 사람이 좋다 해서 출발을 하는 그 말이라 네. 좋아해야

0: 싫어하게 되잖아요, 사실.
1: 맞습니다. 자,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께 법률 상담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나 스마트라디 미니로 남기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있습니다. 문앤정 게시판에 구체적인 상황 남기셔도 돼요.
0: 네,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는요. 문자로 222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가끔 친정 갈 때마다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아요.
1: 왜요? 왜요?
0: 가족들이랑 차로 이동할 일이 있어서 빌라 주차장에 내려가면 꼭 차 한 대가 저희 차 앞을 가로막고 주차를 해놔요. 전화를 걸잖아요.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아, 진짜 너무 답답해. 또 안 받아 또.
1: 아, 이게 지금 몇 번째야 진짜.
0: 내 말이. 아니 대체 이분은 집에 있으면서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뭐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1: 아유, 뭐 알 수가 없지. 여보, 그냥 택시로 가자. 택시!
0: 그러면 저희는요, 택시를 타고 하루 종일 이동해요. 잠깐이면 괜찮죠. 근데요, 하루 종일 택시 타고 다니면 이게 솔직히 비용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2: 그죠.
0: 멀쩡한 우리 차 놔두고 이게 뭐하나 싶어가지고 짜증이 확확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녁이 돼서야 뒤늦게 연락이 와요.
2: 야, 사회 기운데요. 연락 이제 왔네요. 차 빼드릴게요.
0: 여보세요. 네. 아니 연락드린 지가 언젠데 이제 전화를 주시면 어떡해요.
2: 짜증을 내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차 빼드린다고.
0: 아 됐어요. 저희 볼일 보고 이미 들어왔어요.
2: 아 그랬어요? 아이 미안하네. 예 네, 알았어요 그러면.
0: 아 입속에 그거 뭔지 모르지만 그거나 빼세요 좀.
2: 아유 남이사 아이고.
0: 매번 친정 갈 때마다 이러니 제가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이쯤 되니까 이분이 진짜 고의적으로 이중주차하고 연락을 안 받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딱히 없을까요? 뭐 견인이라도 뭐 못하나요 이거? 어떻게 해요?
1: 제가 보니까 이분 명절이라고 낮에 음복하시고 자는 거 일부러 안 받는 거야 보니까.
0: 목에 뭐가 걸려서 병원 갔다 오신 거 아닐까?
1: 안주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0: 목에 걸렸어 뭐가 분명히 뭐 이상해.
1: 하여튼. 이제 낮에 시컨 자다가 오후에 담배 피러 나와가지고.
0: 근데 하루만 이런 게 아니래.
1: 네?
0: 여러 번. 그러니까 고의성을 의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한두 번이면 고의성 의심 안 해요. 아 이쯤 되면 이거 고의로 이러는 건가라는 건 그래요? 최소 다섯 번 이상.
1: 근데 변호사님 제 추측도 어디까지나 추측이잖아요, 그죠?
3: 네, 그렇죠.
1: 이거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
3: 야 이게 참 마땅치가 않습니다.
0: 그죠?
3: 왜냐하면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주차 장소가 법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느냐, 즉 도로냐. 아. 아니면 사유지인 주차장이냐.
1: 아, 빌라 주차장이면 사유지일 것 같은데.
3: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도로에 불법 주차했으면은 신고를 해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거든요.
0: 네, 네.
3: 그래서 강제 견인 조치가 됩니다. 일단 치울 수가 있어요.
0: 네. 그렇죠.
3: 그런데 이 빌라 주차장 아마도 그냥 사유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신고를 하고 저 차 못 나갑니다. 이 차 한두 번도 안에 계속 막고 있어요. 조치해 주세요라고 해도 경찰력이 동원될 수 없고 그리고 또 행정력이 관여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막 주차해놓고 나가면은 이제 메모지에다가 글 써가지고 막 붙여놓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만 타이어에 구멍을 내가지고 바람을 빼놓는다거나 또 이런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가지고 아이고. 부러뜨리거나
1: 아이고.
3: 예, 보복과 응징이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0: 그렇게 했다가는 네, 아저씨도 그럴 것 같아.
3: 아, 그렇죠. 오히려 자기가 당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1: 아, 이렇게 한다. 알았어.
0: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필요가 있는 거야?
3: 아니 연기를
0: 아니,
3: 굉장히
0: 해보자고요.
3: 너무 좀, 신나서 하시는 것 같아요.
1: 좀 못돼 보이게 해야 설득력이 있잖아요.
0: 칵 두어 번으로 끝나면 될까?
1: 어쨌든
0: 귀신 들린 것처럼. 나 지금 약간 좀비인가?
3: 아니 보유 캐릭터가 20개 이상이기 때문에 네 정말 부럽습니다.
0: 본인도 뭘 꺼냈어야 될지 몰라요 지금.
3: 네 아무튼 이런 이 경우에 네. 도로가 아니라면은 강제적으로 뭘 조치 취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가 대규모의 아파트이거나 또는 관리인이 상주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조치 등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네. 이 빌라 주차장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주차관리위원이 따로 없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관리 규약도 아주 촘촘하게 작성이 되어서 이걸 어길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자체적인 해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그냥 억울하게 끝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죄송하네요.
0: 그러니까 매번 스트레스라요.
1: 법도 진짜. 어떻게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0: 이거 보세요. 네. 이게 아파트도요. 보면은 좀 경비실에서 다 이 주차를 관리해야 되는 아파트 있잖아요.
3: 네.
0: 정말 경비 아저씨도 너무 불쌍해요.
3: 그럼요.
0: 그 예. 이중 주차해놓고 막 또 승질내면 승질나는 분 민원 처리해줘야지.
1: 맞아요.
0: 버티는 분 민원 처리해줘야지.
1: 네.
0: 제가 한번 저쪽에 그 요 네.

0: 어디라고 동네를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네. 아파트 거기가 이중주차의 거의 정말 끝장이라는 원상이라는 곳.
1: 대충 어딘지 뭐 짐작은 됩니다. 예.
0: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비싼데.
2: 예.
0: 와, 안 빼줘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외부에서 방문 차량인데도 앞에서 운전자가 있는데 안 빼줘요.
2: 안 빼줘.
0: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이고야. 잠깐 여기 세우려는데 나가시려는 거 아니에요? 어딘? 아니요.
1: 아.
0: 분명히 나가려고 후진했었거든.
1: 어?
0: 근데 다시 집어넣고 안 나가.
2: 왜 그래?
0: 그러니까 이게 딱 알겠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암묵적인 심술.
1: 아하, 텃세를.
2: 네. 아, 심포지엄 곱게 쓰셔야지.
0: 근데 저는 어쩌다 방문하는 방문자니까 그냥 에이 침 뱉고 말자 하고 끝냈지만 이거를 경비 아저씨들은 계속 당하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예.
0: 아,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
1: 네.
0: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네.
2: 예. 심심할 때 우리 변호사님이 또 노래를 좀 풀어주시죠.
0: 그럴까요?
1: 네. 네. 오늘은 법률과 직접 관련된 선곡입니다. 지금 이 사연에서 이 법적인 강제 해결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의 기준이 이게 도로냐 아니냐.
0: 네.
1: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냐 아니냐잖아요.
0: 네네.
1: 퇴사자의 도.
2: 좋다.
1: 실제로 길도자입니다.
2: 예. 그래요. 예.
0: 도로를 아십니까?
2: 길도자. 네. 퇴사자의 노래입니다. 도.

0: 네, 손수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문앤정 두 번째 사연 볼 텐데요. 홈페이지로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1: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제 계좌로 7만 원이 입금됐고 제가 1시간 뒤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은행 콜센터에 연락해 반환 요청을 했죠.
2: 네네 고객님, 그러니까 모르는 분께서 고객님 계좌로 차고 송금을 하셨다는 걸까요?
1: 아, 네 맞아요. 제가 그분의 계좌를 알 수 없을까요?
2: 잠시만요. 지금 입금하신 분과 입금받은 은행 계좌가 오픈뱅킹인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저희가 정보를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1: 그럼 어떡하죠?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2: 네네 고객님. 잠시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반환 요청하시면 그때는 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1: 그래서 그분의 반환 요청을 기다리며 주말이 지났어요. 그런데 월요일에 갑자기 그분이 제 계좌로 1원씩 보내며 메시지를 첨부해 왔어요.
3: 사기죄로 신고함. 땡땡 경찰서 곧 연락할 거임.
1: 뭐야? 저는 깜짝 놀라 그분이 신고했다는 경찰서에 연락을 했고 경찰서를 통해 그분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요. 그분이 다짜고짜 이러는 거예요.
3: 14만 원 돌려줘요.
1: 예? 7만 원 입금하셨잖아요. 그리고 사기죄라니. 저 억울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고요.
3: 됐고, 내가 입금한 돈 7만 원에 교통비,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14만 원 내놔요.
1: 뭐야, 저 너구리 같은 인간.
3: 난 돈만 받으려.
1: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절대 먼저 입금하면 안 되고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에 그분이 반환 신청을 해야 된대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다음날 바로 금감원과 은행에 연락해 그분이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반환 신청에 불응한다면서 또 계좌로 1원씩 보내면서 인생의 빨간 줄 긋게 해주겠다는 일방적인 메시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0: 에?
1: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20차례나 받았어요. 그분은 저한테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변호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역으로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그럼 이거 지금 제가 무슨 욕심에 오버했는데 보니까 협박까지 하는데요?
1: 공갈 협박인데?
0: 네. 이건 문제가 좀 커 보이는데.
1: 그럼요.
4: 네. 문제 되죠.
1: 그죠? 예, 이거 예. 역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4: 그리고 우리 네. 익명의 청취자께서 네. 아주 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예. 대응하셨습니다.
1: 맞아요. 증거를 다 남겨놨어요. 네. 이렇게.
4: 거의 네. 모범답안처럼 하셨어요.
1: 진짜 칭찬합니다.
4: 흥분하고 당황하기 쉬운데
1: 맞아.
4: 여기에서 섣불리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네. 곧바로 공적인 기관에 요청을 네, 해서 대응했다. 이런 부분들 침착하게 네, 안전하게 잘 대응하셨어요.
1: 진짜 지혜로우신 분인 것 네. 같아요.
0: 뭔 놈의 생각으로 지금 14만 두 배로 달라는 거 왜 이러는 거죠?
4: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안 주셔도 되고요.
1: 네.
4: 14만 원은 뭐 줄 필요가 없고 다만 차고 송금이 확실하다면 7만 원은 돌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1: 네, 그렇죠, 그렇죠.
4: 그런데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1: 아, 왜요?
4: 이거 나한테 왔으면 내 거지.
1: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네. 내 돈 아닌데 입금돼서 나도 정신적 피해 보상 필요한 거.
0: 진짜?
1: 내 실수야? 내 실수 아니잖아. 막 이러면
4: 그냥 막무가내로 안 주는 경우도
1: 그러니까
4: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뱃째라.
4: 예, 막무가내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놀랍게도 사기죄는 아니지만 우리 법상 횡령죄가 됩니다. 횡령이라는 게 직장인이 뭐 직장에서 돈 가져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돌려줘야 되는데 반환을 거부하면 이게 횡령죄가 돼요. 그래서 돌려주긴 해야 되는데 예. 그 과정을 잘 해야 된다. 마음대로 해달라는 거 다 응했다가는 이상하게 일이 꼬입니다.
1: 그러니까
4: 우선 첫 번째 저는 단순히 이게 네. 7만 원을 잘못 보내놓고 18만 원 달라고 한 아까 그 너구리의
1: 네. 네. 네. 너구리 같은
4: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가 네. 핵심이냐.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두 번째 네. 요즘에 일부러 돈을 보내고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1: 저도 뉴스 봤어요.
4: 네. 일부러 보내는 거야, 7만 원을. 미끼를 던지는 거죠.
0: 미끼군요.
4: 이게. 이거 미끼를 던진 다음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1: 네네.
4: 두 배로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서워가지고 이제 뭐 사기죄로 뭐 고소하고 신고하고 너 형사처벌
1: 받고 이 사람이랑 똑같네 지금 하는 짓이.
4: 예, 직장에 알려주면은 너 잘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무서워가지고 정말 벌벌 떨면서 판단력이 마비되고 당황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 일단 내가 링크를 보낼 테니까 여기 접속해가지고 돈 보내라.
1: 신종이구나. 예,
4: 하는 경우가 있어요.
0: 야.
4: 하는 경우가 있고요.
1: 정말.
4: 실제로 이렇게 14만 원을 받은 다음에 왜냐하면 그 후에
1: 네.
4: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1: 네.
4: 그리고는 사실은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잘못 보냈다가 이렇게 돈 보내준 거 보니까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1: 어머머머 난리 났다.
4: 그러니 내가 14만 원 아깝지 않게 7만 원 더 보내준 거 아깝지 않게
1: 어머머.
4: 부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0: 이러면 어 정말 그런가? 솔깃하게 되고요. 에이. 일단 거기까지 대화가 이어졌고 요구하는 대로 돈을 두 배로 줬다는 얘기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1: 난 이러면 넘어갈 것 같아.
0: 그러니까
1: 윽박 지르다가 칭찬하면 네. 어, 마음이 놓이고 네. 또 좋은 사람이란 생각에 부응해야 될 것 같은 심리적 네. 어떤 반응?
0: 네.
1: 난 그래. 난 나를 못 믿어. 난 진짜 어. 나 지금 이미 아,
2: 그럴 수 있어요.
1: 어. 뭐, 네. 뭐 부업 얘기할 때 뭐요 어떤 거요라는 물음은 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실제로 그런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종 수법의 일환일 수 있다.
1: 아, 세상에. 근데 진짜 지혜로우시다. 그쵸?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더.
2: 예. 만약에 순진한 학생들이 이거 당하면 그렇죠. 네, 수 있어요,
0: 맞아요. 예. 그리고 어, 일단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네. 오히려 역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 오, 알려주세요.
0: 예, 아니 아까 1원 단위로 끊어가지고 메시지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단순히 돈 달라고 요구하고 뭐 이렇게 어, 한 걸 넘어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을 고지했습니다. 뭐 네. 사기죄다, 뭐 경찰서에 연락을 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 자체가 협박자가 됩니다. 네, 또는
1: 맞아, 예, 이건 진짜
0: 협박을 통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으면 공갈 미수가 되고요.
2: 아 예.
0: 예, 그리고 또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명확하게 했는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연락을 했다면 스토킹 가능성도 없지 않고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 사람이 단순히 돈을 7만 원 실수로 보낸 사람이 아니라 돈을 뜯어내기 위한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면 자기 통장 안 씁니다. 네. 자기 통장 안 써요.
1: 그렇겠지. 예. 그렇겠지.
0: 이 통장을 모아서 정조직인데. 예, 통장을 모아서 범죄에 쓰는 것 자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일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이런 일을 못 해요, 이 사람들이.
1: 아.
0: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미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을 샀든 빌렸든 훔쳤든 그걸 통장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했을 거예요.
2: 예.
1: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러게요, 정신 차려야겠다.
0: 어, 정신 바짝 차려됩니다.
1: 진짜.
0: 세상에 별일이 다 있습니다.
1: 예.
0: 정말 별일이 다 있어요.
1: 예.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그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돼 가지고 화를 어. 내셨대요.
0: 어.
1: 안 내요. 싫어요.
0: 예.
1: 진짜 내야 되는 거. 아. 근데 잘했다 그랬어요.
0: 어, 예.
1: 왜냐면 그거는 내가 사후에 네.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엄마는 무조건 그렇게 안 한다고 하라고.
0: 네.
1: 이게 이제, 차라리 예. 뒤에 그쵸. 크게 뒷감당 안 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0: 미안하다고 이제 정중하게 인사하면
1: 그럼요, 그럼요.
0: 되니까.
1: 아, 예. 죄송합니다 하는 게 낫지.
0: 네.
1: 두려우니까 이제 화가 나신 거죠. 두려움에.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0: 아, 이제 진짜. 당황을 해서 화를 내는 건 나중에 수습할 수 있는데 당황을 해서 시키는 대로 뭔가 뭐에 홀린 듯이 누르고 터치하고 계속 건드리고 클릭하고 돈을 보내면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1: 그러게. 그래서 진짜 은행 업무나 이런 관련 업무 하신 분들도 몇 배로 힘드시겠어요.
0: 힘들죠.
1: 예, 왜냐면 예. 우리는 옥석을 가려낼 예. 그렇죠. 지혜가 없으니까 예, 그분들은 맞아요. 계속 그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0: 맞아요. 예.
1: 아, 진짜
0: 현명하게 잘 대응하셨습니다.
1: 예, 진짜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고요. 네. 자, 오늘 소개되신 분께는 간편식 세트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퍼센트.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

0: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1: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기도 이천에서 논을 맬 때 부르던 아라리입니다.
2: 장안의 호건은 눕거나 말거는
1: 이천쌀이 맛있는 이유가 농부들의 구성진 노래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3: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4: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손수협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5: 네.
4: 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5: 네, 고맙습니다. 네.
6: 안녕히 가세요.
4: 끝곡으로 네. 네, 저희 또 굉장히 통렬한 메시지 담아서
6: 그 김수철의 가해자에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4: 정신 차려!
6: 정신 차려!
4: 들려드릴게요. 네.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6: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웃

0: 심리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KBC.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2: 잘 모셨어.
1: 어디로?
2: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2: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3: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4: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3: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5: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3거래일 만에 7천을 회복한 코스피가 7,200선에 안착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한때 7,400을 넘어서는 등 종일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 어제부터 427.58포인트 6.24% 오른 7,284.4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은 2조 4천억 원 넘게 팔며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2조 3천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6% 넘게 상승하며 27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한때 13% 가까이 폭등했던 SK하이닉스는 마감 직전 상승폭을 줄여 8.8% 오른 208만 2천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주택 매매가와 전월세가 모두 전달보다 오르며 3중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종합평균 매매가는 한 달 사이 1.03% 상승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로 자치구별로는 성북구 1.39%, 구로구 1.31%, 동대문구 1.2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의 집값은 6월 한 달 동안 6.81% 오르며 수도권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김학의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그 결과로 검찰개혁이 추진됐지만 수사 대상의 일부 특수사건을 남겨두는 미완으로 끝났다며 이후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부활했고 여러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수사를 폐지하려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JTBC의 기업회생신청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송 영상 업무 종사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독립제작사와 방송업계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JTBC 측의 제작비 지급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방송 영상 생태계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에 내일은 충청권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충청권이 20에서 60mm, 호남권과 부산, 울산, 경남 30에서 80mm, 제주도 5에서 30mm 등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3도, 부산이 24도 등 전국이 20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6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여러 언론사에서 숱한 전문가를 만났던 편집자에게 물었다지요. 20살 젊은 독자에게 주실 조언은 뭘까요? 대답은 좀 의외였습니다. 어른들이 얘기한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난리지만 그것도 이미 지난 과거에 기댄 평론이라서 1년 뒤에 돌려보면 맞는 게 너무 없어서 웃음이 날 겁니다. 20살 때는 남들의 현란한 예측 말고 나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가세요. 나 자신의 호기심, 그게 맞는지 꾸역꾸역 추적해보는 시간, 그게 젊음이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 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최근 한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5년 만에 식당과 카페 별점 제도를 다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게 고르기 편해졌다며 반기지만 정작 사장님들의 마음은 마냥 편치만은 않아요. 좋은 리뷰가 아무리 많아도 낮은 별점 하나의 평균 점수가 깎일까봐 온종일 가슴이 조마조마해지기 때문인데요.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터치 한 번이 하루하루 일터를 지키는 자영업자들한텐 가게 생존이 걸린 삶의 무게 그 자체일 텐데요. 숫자가 가게의 가치를 전부 설명할 듯이 살 수 없듯이 별점 뒤에 숨겨진 땀방울을 먼저 바라봐주는 세상이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이고요.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진심으로 손님을 위하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따뜻한 응원 한마디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느 동네 이 집 참 괜찮아요 하는 칭찬 스티커 같은 맛집 추천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톡톡 울산 소식 오늘 전해드릴게요. 사연호 취수탑 지점에 내려졌던 조류 경보가 해제됐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사연호 취수탑 지점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기준치인 1000개 미만으로 떨어짐에 따라 어제 오후 6시를 기해서 조류 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연호 내 반열리 지점은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해서 관심 단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환경청은 사연호의 조류 발생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구성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울산 남구의회가 9일 만에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정상화됐다는 소식도 있어요. 남구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이양임 의원,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7대 7 동수인 남구의회는 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후반기에는 민주당이 의장을 맡기로 합의하면서 원구성 파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퇴근길 톡톡 오늘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현재 부분 파업 사흘째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 노조 요구한 가운데 나온 내용이 완전 월급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에 의하면 노사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다뤄보고요. 이어서 톡톡클리어에서는 여름철 온열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훈, 박정훈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이 6시 9분 47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소통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울산 시민 프로야구단 울산 웨일즈가 공식 굿즈를 출시했습니다. 오늘부터 울산 웨일즈의 공식 마스코트 오르카가 새겨진 머리띠와 응원 팔찌, 크로스백 등 총 6종의 굿즈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굿즈의 주인공인 오르카는 울산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담아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유니폼에는 울산의 지역번호 052를 달고 있고요. 국보 반구대 암각화를 대표하는 이 동물을 모티브로 탄생했어요. 이 동물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이지만 사람한테는 비교적 온순한 동물로 알려져 있고요. 지능이 아주 뛰어나서 바다의 아인슈타인 타인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무리마다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고 고도의 협동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마스코트 이름인 오르카 역시 바로 이 동물의 학명에서 따왔어요. 과연 울산 웨일즈의 공식 마스코트 오르카는 어떤 동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을까요? 1번 범고래, 2번 고래고래.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9: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21년 이상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어렵게만 느껴지는 경제와 금융 정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 시작하고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현재 사흘째 부분 파업 중인데요. 네. 노조 요구안에 나온 내용이 완전 월급제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네, 노사 공동으로 이 문제를 연구한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네네. 이게 지금 완전 월급제라는 말이 조금 의아한 게 그동안은 그런 월급이 아니었어요?
1: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현대차 생산직은 현재도 월급제 적용을 받고 있고요. 이게 2012년에 이 주간 연속 2교 대제 도입에 합의를 하면서 기존의 시급제였던 걸 월급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새로운 근무 형태 그리고 월급제를 시행을 한 바가 있고요. 다만 현재 이 월급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무직 월급제와는 조금 다른데요. 매달 월급을 받기는 하지만 임금 계산의 그 기초 기본에는 기본 시급하고 근로시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시급을 토대로 월 기본급을 일단 계산을 하고 여기에다가 실제로 한 잔업이나 특근, 뭐 야간 근무, 휴일 뭐 이런 근무에 대한 수당을 더하는 방식인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월급제로 하기는 하지만 계산은 여전히 뭐 시급과 근로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각에서는 뭐 시급제 기반 월급제, 뭐 시급 중심 임금 체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뭐 노사가 합의를 한 것도 완전 월급제로 도입하겠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7월 8일에 임금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완전 월급제를 포함해서 미래지향적인 선진 임금 체계 개선 방안을 노사 공동으로 연구하고 논의를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이제 도입 여부라든가 구체적인 방식은 그때 가서 협의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0: 그러면은 현재 월급제하고 네, 완전 월급제는 뭐가 다른 거예요?
1: 가장 큰 차이는 임금이 실제 근로시간에 얼마나 많이 연동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현대차 생산직의 임금은 기본급하고 정기적인 수당도 있지만 뭐 잔업, 특근, 야간, 휴일 이런 근로수당의 이 변동급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공장 물량이 많아가지고 바빠서 잔업이라든가 특근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월급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네, 반대로 생산량이 줄어서 잔업이라든가 특근이 없어지게 되면 월급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노조가 요구하는 완전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변동급 가운데에서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뭐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으로 옮겨서 근로시간이 좀 줄어들더라도 매달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현재 고정적으로 받는 돈이 300만 원이고 뭐 잔업이나 특근수당으로 평균적으로 한 80만 원을 더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 방식에서는 잔업이나 특근이 없어지게 되면 월급이 300만 원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네. 반면에 완전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받던 수당의 일부를 고정급에 넣어서 월급이 뭐 350만 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결국 뭐 정리하면은 현재 제도가 기본급 플러스 실제로 일한 시간에 따른 수당 이렇게 구성돼 있다면 완전 월급제는 다소 좀 낮아지더라도 고정급 비중을 좀 높이고 근로시간 변화에 따른 월급의 그 출렁임, 변동을 좀 줄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아무래도 회사라는 게 그리고 특히 네,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잔업도 해야 되고 특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완전 월급제가 된다면 잔업이나 특근을 해도 수당을 그만큼 덜 받는 거예요?
1: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줄어들 여지는 있어요. 얼마를 더 줄 것이냐 요 부분은 있는데 월급제라는 말 자체가 뭐 잔업 특근수당 없애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근로기준법상으로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라든가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급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노조가 구상하는 방식도 뭐 기본급하고 고정급 비중은 높이 지만 실제로 잔업이나 야간이나 뭐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그 수당은 별도로 정산하는 형태, 이런 형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월급을 고정했으니 뭐 아무리 오래 일해도 똑같은 돈을 받는다, 요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추가적인 수당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0: 저는 조금 아직은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겠는 게 소장님. 예.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도 고정급도 올리고 특근과 네, 휴일 수당을 올리는 거 아닌가요? 똑같이?
1: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0: 그럼 현대차 노조에서 이렇게 완전 월급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1: 가장 뭐 직접적인 이유는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생산 자동화 때문인데요. 현대차의 생산 라인에 로봇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간 사람이 하던 야간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위험한 작업, 뭐 반복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이 대신할 수 있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든 노동이나 장시간 노동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각종 수당들이 감소해서 연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로봇이 완전히 일자리를 뺏지는 않더라도 기존의 근로자가 받던 수당을 없애서 소득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건데요. 노조는 이걸 완전 월급제를 바꿔서 근로시간 좀 줄어도 일정 수준의 소득은 유지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거는 이제 모든 이 제조업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이 자동화를 통해서 높아진 생산성의 성과를 누구한테 배분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로봇을 도입해서 똑같은 물량을 더 짧은 시간에 생산할 수 있다면 회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노조는 그 성과의 일부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건데 아니 왜 일자리 뭐 일감이 줄어들었는데 어려운 일을 안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임금이 줄어들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요즘에 로봇 서빙들 많이 늘어났죠.
0: 네.
1: 그러면 그 로봇 서빙으로 인해서 아이 직원은 서빙을 안 하니까 좀 편해진 거 아니야? 그만큼 임금 깎아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직원이 이 서빙에 신경 쓰는 거를 좀 줄이고 대신에 뭐 이 손님들한테 응대를 좀 더 친절히 한다든지 아니면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 가게는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요. 이렇게 따지자면 그렇게 해서 늘어나게 된 생산성을 과연 기업이 다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오히려 이제 근로자들하고도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까지는 뭐 잔업이라든가 특근을 많이 해야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던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생산성이 높아져서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은 유지되는 구조로 바꾸자.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앞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렸듯이 네. 회사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완전 월급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유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고
1: 맞습니다.
0: 계시거든요. 회사가 네. 왜 논의해보자라고 응한 거예요?
1: 이것도 좀 멀게 길게 내다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완전 도입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지금 동의를 한 거는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자. 라는 거고 그 도입 여부라든가 시기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 자체를 응한 이유는 앞으로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면 임금과 고용 문제에 대한 논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도입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죠. 만약에 그런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로봇을 투입하게 되면 노조는 일자리 감소라든가 임금 하락을 우려해서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0: 네.
1: 그런 것처럼요.
0: 예.
1: 반대로 일정 수준의 임금과 고용을 보장해주면 노조로서도 자동화라든가 인력 재배치, 직무 전환, 생산 방식 변경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여지가 커지는 거죠.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노조는 임금 안정을 얻고 회사는 자동화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라든가 생산 운영의 유연성을 얻는 그 교환이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네.
1: 또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의 복잡한 수당을 좀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지금처럼 기본급에다가 잔업, 특근, 교대, 야간, 휴일 수당 이런 게 복잡하게 붙는 구조를 좀 단순화하게 되면 임금 계산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인력 운영이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회사는 또 노조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고정급을 높여주는 대신에 직무 전환이라든가 전환 배치 아니면 인력 육성, 생산성 향상 아니면 로봇 운영이나 정비 업무 교육 이런 것들을 받아라. 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죠. 이 부분은 아직까지 노사가 합의한 내용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사실 이게 현대차가 어떤 협의 사항이 완성이 되면 그게 제조 현장에 전반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동안 그래왔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만약에 이걸 그대로 도입하게 된다면 혹은 보완해서라도 도입하게 된다면 국내 제조업 임금 체계에도 이 같은 변화가 같이 생길까요?
1: 네.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지금 제조업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현대차는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과 동시에 수많은 협력업체의 생산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입니다. 현대차가 임금체계를 바꾸게 되면 먼저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그룹 계열사라든가 그리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업체 같은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의 이 협상에도 비슷한 요구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실제로 현대차가 2013년에 이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할 당시에 기아차나 자동차 협력업체들도 이 교대제 개편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0: 네.
1: 이번에도 현대차가 고정급을 높이는 완전 월급제를 도입한다, 그걸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뭐 조선이나 철강, 기계 같은 다른 노조 사업장에도 자동화로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임금 체계 중심도 단순히 뭐 몇 시간 일했느냐 또 어떤 직무를 몇 년 일했느냐에서 어떤 직급을 맡고 있고 어떤 기술과 숙련도를 갖췄느냐 그리고 얼마나 높은 생산성을 만들었느냐 이걸 이제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 네.
1: 다만 뭐 현대차가 이걸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제조업체가 바로 따라가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현대차처럼 뭐 수익성이라든가 지불 능력, 돈이 많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 고정급을 조금 높여주더라도 뭐 일감이 좀 없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유지할 수 있어 하는 뭐 대기업은 문제가 없겠지만 물량 변동이 심하고 원가 부담이 큰 중소협력업체는 그런 수준의 임금 월급제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뭐 자칫하면 이제 대기업 근로자는 자동화 이후에도 임금이 보장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잔업이나 특근이 감소하는 것 때문에 소득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양극화 현상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0: 네.
1: 이 완성차가 협력업체의 생산성, 생산시간 단축이라든가 근무제도 개편을 요구하면 그러면 이제 납품 단가와 인건비보다 함께 이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결국에 이번 논의는 단순히 뭐 시급제를 월급제로 바꾼다, 뭐 임금이 어떻게 바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돼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됐을 때 그 성과를 기업 혹은 뭐 주주, 뭐 근로자 이들이 어떻게 나눠가지게 될 것이냐 그리고 노동시간은 어떻게 줄이고 또 신규 고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적절하게 어떻게 배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어찌 보면 굉장히 뭐 철학적이고도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 논의가 향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3: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2: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5: 97.5
0: 네, 지금 시각이 6시 27분 28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고래인 줄 알았는데 이 고래인 줄은 처음 알았네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때마침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정말 귀엽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울산 시민 프로야구단 울산 웨일즈가 공식 굿즈를 출시했습니다. 오늘부터 울산 웨일즈의 공식 마스코트 오르카가 새겨진 머리띠와 응원 팔찌, 크로스백 등 총 6종 종의 굿즈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굿즈의 주인공인 오르카는 울산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담아서 만든 캐릭터예요. 유니폼에는 울산의 지역번호 052를 달고 있고요. 국보 반구대 암각화를 대표하는 이 동물을 모티브로 탄생했습니다. 이 동물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이지만 사람한테는 비교적 온순한 동물로 알려져 있고요. 지능이 아주 뛰어나서 바다의 아인슈타인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무리마다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고 고도의 협동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마스코트의 이름인 오르카 역시 바로 이 동물의 학명에서 따왔어요. 울산 웨일즈의 공식 마스코트, 어떤 동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을까요? 1번 범고래, 2번 고래고래.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험 가입자라면 할 수 있는 흔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톡톡 클리어 시작하고요. 자, 오늘은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오늘같이 정말 더운 날에 해볼 수 있는 온열질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보험 보장과 현명한 청구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동훈, 박정훈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더워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먼저 김동훈 전문가님.
5: 네,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은 그나마 낫고요.
0: 네.
5: 이렇게 지방으로 출장을 갈 때는 차량 이동 시에는 괜찮은데 도착해서는 또 많이 더워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는 편입니다.
0: 오늘 어제보다 좀 더 더운 것 같아요, 그죠?
5: 네, 습도도 조금 더 높은 느낌은 나더라고요.
0: 예, 박정훈 전문가께서는요?
6: 저도 이제 그 방문 상담보다는 아무래도 사무실에 있는 시간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0: 맞아요.
6: 그래서 좀 밀린 업무도 하고 고객님 보험금 청구도 도와드리고
0: 네.
6: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좀 궁금한 게요. 그러면 요 최근에 정말로 온열 질환과 관련한 그런 청구 사례가 좀 늘었습니까?
6: 근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후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0: 예.
6: 온열 질환으로 이제 청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0: 예.
6: 그 진단이라든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흔하게 뭐 내가 더위를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보험금이 청구가 되는 시스템은 아니다 보니까 아직
0: 그래요?
6: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요. 요즘에 진짜 너무 덥다 보니까 울산에서도 얼마 전까지 이런 열사병, 일사병 환자가 최대 올해에만 10명?
6: 네.
0: 사망자가 그 정도로 집계가 됐었거든요.
6: 네.
0: 아, 사망자는 아니고요. 그렇게 환자가
6: 네,
0: 환자가 집계가 됐었는데 이런 질환이 온열 질환이 발생하면 보험 보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6: 예.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고요.
0: 예.
6: 우선 가장 기본적이면서 확실한 방법인 실손 의료 보험이 있고요. 응급실을 간다거나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다면 당연히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0: 네.
6: 그리고 두 번째는 온열질환 특약이라든지 응급실 내원 특약,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셜미니어 등에서 뭐 미니보험으로도 정액으로 보장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0: 요즘엔 대부분 지자체가 있잖아요.
6: 네.
0: 그거에도 온열질환이 들어가 있어요?
6: 네, 들어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6: 네.
0: 조금 마이크를 가깝게 써주시면
6: 네.
0: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상생활 중에 막 심각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더위 먹은 것 같습니다 하고 응급실을 찾거나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먼저 어떤 치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네, 우선 갑작스런 의식 저하, 고열 등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비용을 당연히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온열 질환으로 인한 신체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혈액 검사나 전해질 검사 등의 검사비도 당연히 보장이 됩니다.
0: 예.
5: 그리고 만약에 상태가 심각하여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실에 입원했을 때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치료에 필요한 약을 처방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0: 더위로 인해서 네, 약을 처방, 받았을 때도
5: 예, 할 때도 처방 조제비에 대한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예.
5: 하지만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은 당연히 존재하는데 우리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 거는 증권이나 아니면은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0: 온열 질환으로 너무 더운 데서 너무 일해서 어지럽고요. 지금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는 수준의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면 수액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수액 치료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6: 네, 맞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핵심 기준이 치료 목적에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탈수 증상 보완, 전해질 불균형 해소 등의 의사의 명확한 진단하에 치료 목적으로 맞은 수액은 당연히 치료비가 청구 가능하고요.
0: 그러면 약간 탈수 증상이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치료 당연히 필요합니다라는 진단이 있으면 되는 거네요.
6: 그렇죠. 의사가 진단을 하는 거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제 더위를 먹어가지고 기운이 없다는 이유로
0: 좀 이상한 것 같아요.
6: 네.
0: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6: 그렇죠. 기운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아서 뭐 피로회복용의 영양수액을 놔달라고 해서 맞는 경우에는 사실 건강증진 및 미용 목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급이 거절될 수 있고요.
0: 예.
6: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수액이나 주사 치료를 받으셨다면 의사 선생님에게 진단서나 소견서에서 온열 질환 치료 목적이라는 내용과 질병 코드를 명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때 분쟁을 피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0: 온열 질환도 진단명하고 진단 코드가 있는 거예요?
5: 네, 맞습니다.
0: 당연히 언제 원래부터 있었어요?
5: 네, 질병 분류 코드에 존재하는 다 내용들이고요.
0: 예.
5: 현재 온열 질환 자체로 분류되는 질병이라면 대부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온열 질환 진단명 T67 계열이 있습니다. 질병 분류 코드가 T670 열사병 및 일사병, T671 열실신, T672 열경련, 673에서 675 열탈진 및 열허탈, 676 열부종 등이 있고요. 이러한 질병 분류 코드가 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0: 네.
5: 다만 이제 박정훈 전문가께서 말씀드렸듯이 단순 피로나 상세 불명의 탈수 증세로 인한 진단을 받아서는 보상을 못 받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그러니까 더위가 먹은 건 확실한데 그렇게까지 질병으로 볼 필요는 아닙니다라고 모호한 상황이면은 실손도 청구가 되기가 어려운 거군요.
5: 예,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0: 저는 지금 제일 주목해보고 싶은 게 지자체에서 무료로 가입해주는 시민안전보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거
6: 네.
0: 저희가 자전거 보상, 네. 사고시 보상에 대해서도 꽤 많이 다뤘었는데 그 같은 보험인 거죠?
6: 네, 같은 보험입니다.
0: 거기서 폭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6: 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안전보험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으로 가입해주고 있잖아요.
0: 네.
6: 근데 다만 해당 지자체마다 보장이 조금씩 달라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울산을 기준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울주군의 경우는 온열 질환 진단비가 20만 원이 있고요. 온열 질환으로 입원을 했을 때도 10만 원으로 가입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0: 예.
6: 울산 중구나 북구나 동구는 그 온열 질환 입원 일당은 없고요.
0: 예.
6: 온열 질환 진단비가 10만 원으로 가입이 되어
0: 그래도
6: 있습니다.
0: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그런데 남구는 없네요.
6: 예. 남구도
0: 남구는
6: 남구도 10만 원입니다.
0: 아 남구도 예. 있어요?
6: 예, 남구도 10만 원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보험금 청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지자체 보험 같은 경우는?
6: 청구 위해서는 아까 전에 동훈 전문가님이 설명한 대로 진단명이 기재된 진단서하고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0: 예, 이게 실손이랑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6: 네,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톡톡클리어 여름철 온열 질환에 대비하는 보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또 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혹은 전혀 다른 주제라 하더라도 보험 관련해서 평소에 저 이거 진짜 궁금했었는데 질문 한번 남겨봅니다 하는 분들은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오늘 저희 전문가들께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반대로 직장에서 온열 질환이 업무 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제조 산업 현장이 많은데 그늘도 없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도 많단 말이죠. 이런 온열 질환이 업무 중에 발생했다면 산재보험도 보상이 되는 건가요?
5: 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5: 다만 단순히 일하다가 더위를 먹었다는 근로자의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업무 환경과 업무 강도 및 업무 시간 그리고 기존 질환 여부와 종합적으로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파악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5: 개인보험에서는 병원 치료비만 실손보험의 경우입니다. 개인보험에서는 병원 치료비만 보장이 되지만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재가 승인이 난다고 하면 산재보험은 병원 치료비 전액이 지원이 되고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한 휴업급여와 치료 후에 후유증이 또 남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장애급여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열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까지도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0: 그런데 그 산재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기간이 좀 걸리나요?
5: 그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일단은 예전에는 산재 승인이 기업 그 고용주의 허가가 허락이 있었어야지만 되지만
0: 예.
5: 지금은 이제 고용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간 허용되는 승인이 나는데 시간까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0: 그러나 즉각적이지는 않은
5: 네.
0: 편이죠.
5: 맞습니다.
0: 그러면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산재를 신청할 때 온열 질환으로 신청할 때요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6: 네,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4일 이상의 통원 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해요.
0: 4일 이상이요?
6: 예. 그래서 3일 이내로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라면 솔직히 개인 실비보험을 활용하는 편이 굉장히 빠르고요.
0: 입원 치료가 3일 정도면 꽤나 심각한데 3일 이내는 또 안 되는 거군요.
6: 네, 4일 이상으로 이제 기준 자체가 좀 예. 있다 보니까 다만 이제 일하던 중에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간 사실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초진 기록지가 중요하거든요.
0: 네.
6: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거나 진료를 받을 때는 일하던 중에 더위에 노출되어 쓰러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단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열 질환 관련 질병 코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6: 그리고 야외에서 쓰러졌다면 당시 상황을 이제 목격한 동료의 확인서를 받아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사실 응급실을 찾을 정도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6: 네.
0: 같이 가신 분들이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쓰러졌습니다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 거군요.
6: 그렇죠. 그 이제 초진 기록지상에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남기 때문에
0: 네.
6: 정확히 이제 어떻게 다쳤는지 어떻게 이런 증상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온열 질환과 보험 적용 청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김동훈, 박정훈 두 분의 전문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요.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군복무하는 장병들도 꽤 안 좋은 소식들이 뉴스로 다뤄지기도 하더라고요. 그 군복무 중에 발생한 온열 질환도 보험이나 국가 보상 제도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일반 개인 보험하고는 또 다른 점이 있을지 어떻습니까?
5: 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군 복무하시는 분들은 어느 누구보다 가장 힘든 상황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폭염 속에 훈련이나 작전 등을 수행하다가 온열 질환이 발생했다면 군인의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보장과 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무 중에는 국군 병원에서 전액 무상 치료가 가능하고요. 만약 민간 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승인을 받은 후 이송을 해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이 되고 민간 병원 진료비와 약값 등을 국가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5: 일반인과의 차이점은 산재처럼 군인재해 보상법이 있어서 온열 질환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후유증이 남아있다면 장애 보상금이 지급되고요. 드물지만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0: 예.
5: 그리고 온열 질환으로 인해 후유증이 남아 전역을 하게 된다면 국가보훈부에서 보훈 보상자 보상 대상자로 신청도 가능한데요. 만약 대상자가 된다면 매달 보훈 급여금을 받을 수가 있고 죽을 때까지 보훈 병원 이용과 자녀 교육 지원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군인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실손보험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중복으로 보장도 되는 걸까요?
5: 실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진료비가 발생을 해야지만 가능한 건데 군인의 경우 국군병원에서는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비 청구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정액 지급이 되는 입원비라든지 뭐 수술비 만약에 수술까지 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0: 국군병원에서 하더라도 입원하거나 수술하게 된다면 실손은 청구가 되는 거예요?
5: 실손은 그러니까 실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손 청구는 불가능하고요.
0: 불가능하고
5: 입원비나 수술비 같은 정액형 보상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뭔가 까다롭기도 하고 다른 점이 있네요.
5: 네,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제 비용이 발생한 거에 대한 부분을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국군병원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무상으로 다 지급이 돼, 그러니까 병원비를 내지 않더라도 처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0: 네. 그리고 최근 해외에서도 아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지 있는 국민들도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혹시 여행 갔을 때 열사병이나 일사병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지 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했다면 해외 여행자 보험 같은 걸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6: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해외 여행자 보험에서 해외 발생 질병 의료비라는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현지 병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 보장이 제일 중요하고요. 국내와 동일하게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목적에 수행 및 치료여야지만 보상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0: 예.
6: 그리고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온열질환 진단비 특약을 신설하여 판매를 하는데 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 보험처럼 가입된 진단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뭐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보통 가입이 되는데요.
0: 네.
6: 그 가입된 금액만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건 현지에서 서류를 완벽하게 받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6: 귀국 후에 청구하려면 사실 외국 병원에서 서류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필수 서류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열 진단이 명시된 진단서가 필요하고요. 치료비 영수증과 처방전 그리고 약국 영수증으로 국내에 필요한 서류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분실할 수도 있으니 현금 결제보다는 카드 결제를 해서 결제 내역을 증빙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왜 우리나라에서도 진단서 받을 때 질병 코드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6: 네.
0: 해외 병원에서 이용할 때도 질병 코드라는 게 있어요?
6: 질병 코드는 동일합니다.
0: 아 세계적으로 저희가, 동일해요?
6: 예. 지금 국제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0: 그럼 의사소통을 진짜 잘해야겠네요.
6: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코드를 말씀드린
0: 네.
6: 온열질환 대표 코드를 말씀드렸잖아요.
0: 예.
6: 그래서 T67 계열의 그 영어로 T하고 6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질병 코드는 거의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이런 코드를 조금 기억해 두신다면
0: 나는 분명히 더위를 먹어서 갔는데 이분들이 나는 계속 이 증상을 하는데 뭔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그냥 어쩔 수 없는
6: 그렇죠.
0: 거예요.
6: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봤을 때 단순 피로라고 해서 T코드가 아닌 R53이라든지
0: 네.
6: 탈수라고 해서 E86코드를 주신다고 하게 되면
0: 네.
6: 아무래도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좀 분쟁의 요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0: 이것도 굉장히 힘드네요. 그러면은 요즘 계절이 좀 더운 때 가야 된다 하면 온열질환에 대한 지급이 되는지를 또 살펴보고 가셔야 되는
6: 그렇죠.
0: 거군요.
6: 그렇죠. 이제 가입을 하실 때 이제 해외 발생 질병 의료비와 그다음에 온열질환 진단비랑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그리고 짧은 기간 가시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0: 예.
6: 그래서 꼭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은 온열질환으로 보험금 청구할 때 일반적으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점이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짚어주셔도 좋겠습니다.
5: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온열질환 그 질병 분류 코드입니다. T67 계열의 질병 분류 코드를 의사에게 진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초진 기록지가 중요하니까 응급실이나 병원에 가실 때 어떻게 해서 병원에 오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0: 네.
5: 병원에 가기 전 온열 질환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0: 사실은 그렇죠.
5: 네,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시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우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기를 권고드립니다.

0: 궁금해지는데요. 네. 병원에 저 질병 코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들어주세요.
1: 이 예전에는 코드를 만약에 뭐 변경을 해서 뭐 요청을 해달라고 했을 때 변경을 해주는 의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상 현재는 불가합니다. 한번 기록이 남아버리면 그 최초의 진단을
0: 그것도 어쩌면 또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허위로 청구했다 이런
1: 그렇죠. 아무래도 병원에서도 심평원에 이제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코드를 변경할 만한 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0: 그래서 증상을 자세히 얘기하라고 됩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2: 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거는 좀 논외지만 수액 치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실비 청구라면 무조건 지급을 했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2: 하지만 이제는 그 만약에 비타민 주사를 투여하게 됐다. 그러면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그 혈액 검사 결과지가 있어야지만 증빙이 되어야지만 네.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열 질환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전해질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증빙이 되어야지만 추가 서류를 또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0: 전해질 부족, 네. 탈수 현상 이런
2: 게 예를 들어서 네, 그런 부분이 증빙이 되어야지만 그 코드를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지급을 할 수 있으니까 의사분들이 임의로 그렇게 코드를 변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0: 예, 그래서 밖에 이 정도 시간 동안 있었고 지금 증상이 이러이러하고 라고 얘기를 하셔야 하는 거고 의식이 없을 정도라면 이미 위험하신 상황이니까
2: 그렇죠.
0: 그런 분들은 당연히 또 그 코드를 받게 되는 거고요.
1: 그렇고 일단 병원에 도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피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피검사로 웬만한 부분들은 의사가 이제 진단을 내리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고 단순히 이제 더위를 먹었다라고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쉽게 진단명을 뭐 바꿔준다거나
0: 그렇진 않다.
1: 예, 결정해 예. 주진 않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6072번님께서 온열질환 지자체에서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는 정보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 있는지 몰랐네요.
2: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지자체 보험에 관련돼서도 한 3번 정도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네. 물론 다른 전문가께서도 많이 다뤄주셨습니다. 지자체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2: 이게 모르고 넘어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다 납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네,
2: 충분히 활용해서 찾으실 부분은 찾으시길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김동훈 전문가, 박정훈 전문가 두 분께서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잠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6: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인쇄 가능한
9: 성원에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한
9: 성원에드피아.
8: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9: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11: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2: 제조원
14: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0: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네, 오늘 퀴즈 정답 바로 1번 범고래였습니다. 0193번님께 바른사진관에서 드리는 촬영권, 0242번님께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1: 울산 M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저녁엔 뉴스 첫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취임 뒤 두 번째로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성장률 반등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하반기에는 물가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연말에 이어 오늘부터 취임 후 두 번째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들이 먼저 보고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1년 동안 잘해주셨다며 앞으로 남은 3년 11개월 동안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3: 남아있는 기간이 이제 더 중요하죠. 국정기획 목표에 우리가 부합하게 장기 정책 집행 준비도 잘해야 되겠고.
2: 이 대통령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자본시장의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우리 사회는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반등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습니다. 1분기에 기록한 1.8% 성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나 투자자들이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고 상반기 수출도 세계 5위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4: OECD나 IMF 등 국제기구는 금년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을 2.6%로 상향 조정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3%까지 전망했습니다.
1: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2: 국가 잠재 성장률도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5, 6월 모두 3%를 넘긴 만큼 하반기에는 물가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오는 8월 초까지 각 부처 청과 위원회 1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1: 내란, 김건희, 최혜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늘어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김학의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그 결과로 검찰 개혁이 추진됐지만 수사 대상에 일부 특수사건을 남겨두는 미완으로 끝났다며 이후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부활했고 여러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수사를 폐지하려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범여권 농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유 작가는 오늘 공개된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지만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건축이나 재개발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고 아주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당과 국회의 주요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며 이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청주시 의원의 의원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해당 시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 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제 6,000대로 내려앉았던 코스피가 오늘 6% 상승하며 7,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6% 오르고 SK하이닉스도 한때 13%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는 등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오늘 코스피는 이틀 만에 7천을 회복하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초반부터 6%대 거침없는 상승세에 개장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한때 7,400선까지 넘어섰던 코스피는 어제보다 427.58포인트, 6.24% 오른 7,284.4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은 2조 4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2조 5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예상치를 밑도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며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일부 해소되자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ADR이 27% 급등하는 등 메모리 반도체 종목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여기에 반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 오르며 27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8.8% 상승 마감하며 20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 SK스퀘어는 16%나 폭등했습니다. 코스피 전체로도 상장 종목의 75%인 711개 종목이 상승 마감하는 등 뚜렷한 호조가 나타났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800을 넘어선 코스닥 시장에도 오전부터 매수세가 집중되며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장중 5%대 상승세를 이어간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45.45포인트, 5.8% 오른 829.4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1: 내년도 최저임금이 3.7% 오른 1,7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제계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미 상당한 만큼 이번 인상도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무게로 다가올 거라며 영세 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향후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의 매매가와 전월세가 모두 전달보다 오르며 3중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 종합 평균 매매가는 한 달 사이에 1.03% 상승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로 자치구별로는 성북구 1.39%, 구로구 1.31%, 동대문구 1.28% 수준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의 집값은 6월 한 달 동안 6.81% 오르며 수도권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0: 끝으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충청권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충청권이 20에서 60mm, 호남권과 부산, 울산, 경남 30에서 80, 제주도 5에서 3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20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6도로 예보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1: MBC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3: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저는 지난주부터 뉴스 하이킥 진행을 맡은 MBC 30년차 기자 조승원입니다. 지난주 시작된 청취율 조사 이번 주까지 진행됩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아주셔서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다섯 분께 2만 원 상당의 요거트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좋은 의견 보내주신 두 분 선정해서 무려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매일같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우리 증시 3부의 증시 각도기 곽상준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보수를 희생시키며 사익을 추구하는 장동혁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 5선 중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 압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4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0: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2: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4: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2: 좋다.
3: 두루두루 누리라고?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6: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7: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7: 대표님, 대표님을 빨리 뵙고 싶었습니다.
8: 아, 네.
7: 증시 왜 이럽니까?
8: 아마 그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되돌아보면,
7: 네,
8: 우리는 이런 경험을 앞으로 못하는 전무후무한 시대를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7: 대표님도 처음이시죠?
8: 이 정도의 변동성은 당연히 처음이고요.
7: 네. 네.
8: 앞으로도 이렇게 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7: 전무후무할 수 있다.
8: 예.
7: 우리는 지금 전무후무한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8: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그 변동성 지수라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7: 네,
8: 보통 10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80에서 떨어지질 않고 7월 내내 80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쟁이 나도 이러진 않았고 코로나 때도 이러지 않았고,
7: 네,
8: 네, 어떤 때도 이런 적이 없었고 이렇게 길게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변동성이 큽니다.
7: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도,
8: 네,
7: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멀미가 나거나 이 정도면 거의 실신할 정도의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변동성은 정말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하루 만에 또 분위기가 또 급반전을 해서 오늘은 또 뛰었어요. 엄청.
8: 네.
7: 어떻게?
8: 일단 그 어제 개인들 투매가 많이 있었습니다.
7: 4조 원이라고요?
8: 네. 규모가 어마무시하고요.
7: 야.
8: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이 보통 이제 팔 때 어떤 심정이 되냐면,
7: 네,
8: 내가 여기서 이거라도 건지지 않으면 나 쪽박차고 거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험담이에요, 제.
7: 아, 네. 경험담.
8: 네. 그런데
7: 웃을 문제가 아닌데 웃어서 죄송합니다.
8: 아, 괜찮아요. 네. 그럴 때 매도 버튼을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7: 아, 오히려 그럴 때
8: 절대 안 되죠. 차라리 그냥 떨어지고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럴 때는 대체적으로. 언제 그런 마음이 드냐면, 공교롭게도 모든 사람의 심정이 비슷해도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버튼을 눌러서 매도를 하면 매도할 사람이 거의 다 매도를 한 겁니다.
7: 아, 그게 어제도 그런 현상이었던 거죠?
8: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올라가고요.
7: 반등이 투매.
8: 예, 투매가 나면은, 투매가 제 기억 속에 30년 동안 투매가 가장 많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였어요.
7: 네.
8: 그때는 정말 그 의외의 펀치를 당해가지고,
7: 네,
8: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데 전 세계가 셧다운 뭐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때는 정말 당황했었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다가 당한 거라서 반대매매가 나오고, 한 반대매매 제 경험으로는 한 4번 정도 나왔는데,
7: 네,
8: 이번에는 소소하게 나오다 크게 나왔던 게 어제고요. 그리고 오늘은 투매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좀 질린 개인들이 좀 주식을 많이 판 것 같아요.
7: 네. 네,
8: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좀 담은 것이고, 이 고점에서 30% 정도가 조정이 됐어요. 주요, 네, 종목들이. 그러면 보통 이 정도 30% 빠지면 반등은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있습니다. 아무리 무너지는 장이라 할지라도.
7: 네.
8: 그런데 이제 심리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하락을 당하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는 되게 분석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거의 9할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7: 그 포모라고 하잖아요.
8: 네.
7: 나만 지금 이러고 있다가 돈 못 벌고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두려움, 공포. 네.

0: 이 심리 때문에 주식에 이제 뒤늦게 뛰어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분들이 정말 공포에 질려서 이번 하락장에 공포에 질려서 그냥 어제 같은 경우에 4조 원을 네. 제가 이 기사 아예 들고 왔는데 이 제목이 이런 거더라고요. 주식이 이런 거였어요. 공포에 질린 주린이들 4조 던졌다. 이런 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1: 네. 네. 개인 투매가 나왔었죠. 장중에는 5조까지도 던졌었고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는 제 캐치프레이즈가 있거든요.
0: 그건 무슨 뜻이에요?
1: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꼭 나쁜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생각하고 한 방향으로 갈 때는 그게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그건 위로든 아래로든. 위로 갈 때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서 다 산 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평가가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평가가 높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기업이라도 평가가 높게 나오죠. 네. 그럴 때 가면은 사실은 공간이 위쪽으로 올라갈 공간이 확 줄어드는 거고요. 반대로 어제처럼 모두가 몰려가지고 도망가겠다 이러면 그때가 또 바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모이는 쪽으로는 가지 않는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0: 제가 이 받아 적었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라. 네. 받아 적었습니다. 앞으로 이 곽상준 대표님을 사부님으로 모시고 제가 이런 식으로 받아 적으면서 저도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빠질 때 너무 많이 빠진다. 네. 지금 무슨 이 미사일은 지금 이란 상공을 날아다니는데 지금 마치 한반도에 전쟁이 난 것처럼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이 어떤 악재들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1: 일단 먼저 첫 번째는 기대감이 굉장히 빠르게 앞서갔어요.
0: 네.
1: 기대감이 앞서가서 사실은 이 기대감이 충족될지 여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0: 네.
1: 시간을 두고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내는지를 보면서 확인이 되는 과정인데 이 기대감이 앞서가는데 기대감만 앞서간 게 아니고 기대감과 함께 믿음도 가죠.
0: 네.
1: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기대감 위에 믿음을 더하니까 확신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도 두려워할지 모르죠. 사람들이.
0: 네.
1: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도달하기 전에 먼저 주가가 훨씬 앞서서 도달한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실적이 기대를 충분히 채워주면 본전이고요.
0: 네.
1: 실적이 기대를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면 두려움으로 바뀌는데 이번에 그렇게 된 거죠. 이번에 네. 이 문을 열었던 게 예상보다 2분기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
0: 네.
1: 목표가는 유지하지만 목표했던 예상 이익은 조금 낮춰. 뭐 이런 내용의 보고서들이 나왔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 하고 있던 참에 그런 뉴스가 딱 나오니까 어머 이거 뭐가 잘못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0: 그 SK 하이닉스 ADR
1: 네.
0: 이게 주가 폭락의 도화선이 됐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ADR 차익거래 페어 트레이드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1: 네.
0: 저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1: 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제품이에요.
0: 네.
1: 쉽게 얘기하면 새우깡이 있는데
0: 네.
1: 새우깡이 이 동네에서는 200원에 팔고 저 동네에서는 300원에 파는 거예요.
0: 네.
1: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0원짜리는 팔고 200원짜리를 사야 되겠죠.
0: 네.
1: 근데 이거를 두 개를 서로 같이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0: 네.
1: 그러면은 300원짜리 팔고 200원짜리 사면은 100원
0: 남죠.
1: 이걸 우리가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0: 네.
1: 아비트리지라고 표현하는데요.
0: 네.
1: ADR도 하이닉스 주식이고 물론 네. 10분의 1로 쪼갠 거지만 그다음에 하이닉스 주식도 하이닉스예요.
0: 네.
1: 그러니까 가격 격차가 벌어지면 양쪽 모두의 계좌, 즉 한국과 미국의 모두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0: 네.
1: 이 두 개를 가지고 사고팔고를 통해서 차익을 확정지으면서 이익을 낼 수가 있죠.
0: 네.
1: 예. 근데 그 말이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하이닉스 주가보다 ADR이 높았어요.
0: 네.
1: 그러면 높은 거를 팔고 낮은 걸 사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한국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왜 저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고 저 기사 쓰신 분들은 근데 저거는 있습니다. ADR 상장 이후에 주가 폭락한 건 맞거든요.
0: 네.
1: 근데 왜 빠졌냐? 아마 기대감이 높았던 것 같아요. ADR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0: 나.
1: 예, 그런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
0: 네.
1: 또 하나는 ADR이 그 상장 그 비중이 매우 적습니다.
0: 네.
1: 그 예전에 스페이스X도 그랬었는데 스페이스X가 그렇게 1조 이상의 그 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아주 조금만 개방했어요. 예전에 무슨 간자칩 팔았던 기억 나십니까?
0: 기억 나죠.
1: 예, 감자칩이 없어갖고
0: 없어서 못 팔았죠.
1: 예, 웃돈 받고 팔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너무 조금 열어놓으니까 사자는 사람은 많고 하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됩니다.
0: 네.
1: 근데 지금 하이닉스의 ADR도 마찬가지예요. 아. 전체 지분의 한 2% 정도만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면 물량이 작으니까 가격이 쉽게 오를 수 있죠.
0: 네.
1: 어제 상황도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사실은 오늘 한국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크게 반등을 했다고는 하지만 10%도 반등을 못했는데
0: 네.
1: ADR은 27%가 올랐어요.
0: 엄청 올랐더라고요.
1: 예, 그 이유인즉슨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몰려든 사람이 많자 한꺼번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몇몇 그 전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ADR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0: 네.
1: 그러면 한국 하이닉스 팔고 ADR 사야 된다. 이런 논의는 있었었죠.
0: 네.
1: 예, 뭐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은 됐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같은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가격은 점차 비슷해져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반도체 보유자와 하이닉스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0: 네.
1: 이게 이제 구장이 달라진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한국 축구장에서 미국 축구장으로 바뀐 거예요.
0: 네.
1: 예, 근데 미국 축구장은 입장료가 좀 비싸요. 예, 그리고 사람도 좀 그득합니다. 우리는
0: 등성도 훨씬 많죠.
1: 예, 우리는 좀 약간 등성등성하다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같은 축구볼을 차도 선수에 대한 평가가 조금 높게 될 수 있죠.
0: 그렇겠네요.
1: 예, 조금 높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미드필더가 있었던 거죠.
0: 네.
1: 근데 저쪽 편 미국에 있는 미드필더보다 사실상 우리 쪽 하이닉스의 미드필더가 실력이 더 좋아.
0: 네.
1: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가격이 몸값이 반밖에 안 돼.
0: 네.
1: 그럼 몸값이 올라갈 수 있겠죠?
0: 그렇군요.
1: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바는 그거예요.
0: 아.
1: 여기서 말한 저쪽 편 미드필더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0: 네.
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현재 주가가 더 비싸요.
0: 네.
1: 이 여기서 주가가 비싸다는 거는 이익 대비 주가가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 건 뭐냐면 비교해보는데 우리 선수가 더 뛰어난 선수니 우리 몸값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죠.
0: 그런 기대를 가질 수
1: 예, 있는. 그래서 약간 뭐 음모론은 아닌데 왜 최태원 회장이 ADR을 왜 상장했느냐.
0: 네.
1: 시가총액 1위 하고 싶어서.
0: 아.
1: 왜냐하면 ADR 가격이 쫙 올라가면 같이 덩달아 똑같은 주식이니까 올라갈 수 있거든요.
0: 재평가가 될 수 있다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식의 평가를 받으면 한국에서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질 수도 있죠.
0: 이야.
1: 예, 그래서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도 ADR을 발행할까 고민하고 있다라는
0: 네.
1: 뉴스가 잠깐 나왔었죠. 네.
0: 아니 어쩜 그렇게 설명을 잘하십니까? 그 이 축구의 비유에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1: 아, 다행입니다.
0: 네. 자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드는 그 좀 큰 종목들이 마치 코스닥 잡주처럼 움직이고 있다. 네. 이것도 제가 기사를 봤더니 제목이 이런 거예요. 대마 불사라더니 잡주처럼 움직여 200만 원짜리 주식이 43% 폭락했다. 이게 삼성전기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1: 맞습니다.
0: 3주 동안 이렇게 빠졌대요. 그래서 아 이것도 참 어떻게 보십니까?
1: 삼성전기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고요. 이 회사는 그 예를 들어 FCBG하고 MNCC라는 전자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
0: 네.
1: 이 전자 부품은 모든 전자기기에 다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0: 네.
1: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모량이 어마나 무시하게 많습니다.
0: 네.
1: 여기서 스파크가 잘못 튀면 큰일 나죠. 그리고 컴퓨터 한 대가 수억짜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 스파크 한번 잘못하면 수억이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0: 네.
1: 그런 거를 막는 게 MNCC. 이런 거예요.
0: 네.
1: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가 생기고 나서 아주 비싼 MLCC가 엄청나게 많은 수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21년, 22년에 엄청나게 증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과 함께 주가가 올랐는데 이게 이번 서사의 핵심이에요. 모든 서사의 핵심 뭐냐면
0: 네.
1: 부족하다.
0: 부족하다.
1: 예, 부족하다. 그래서 부르는 게 갑시다.
0: 네.
1: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부르는 게 값일 것 같다.
0: 네.
1: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질 거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0: 네.
1: 라고 하면서 참 제가 이번에 일반인분들이 많이 참여했잖아요. 제가 현장을 보면서 조금 충격받고 놀랬던 게 있어요.
0: 네.
1: 뭐냐면 그러면 좋으니까 오를 수 있어. 까지만 맥락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되냐면 얼마를 벌어? 그러면 얼마를 벌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0: 네.
1: 이런 계산을 하거든요. 이 계산이 빠져 있어요. 얼마를 버냐는 계산은 없고요.

0: 네. 부족해.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르는 게 값이야.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러면 주가가 올라야 돼. 막 하면서 오르는데 정말 좀 충격 받을 정도로 많이 오르더라고요.
1: 네.
0: 그 소위 말해서 가치 측정이 안 될 만큼 그냥 주가가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때 크게 빠지는 겁니다.
1: 이렇게 올랐다가 그냥 뚝 떨어졌다.
0: 너무너무 많이 올랐죠. 네.
1: 아, 참 지금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오늘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이거 빨리 좀 대책을 좀 마련하라라고 네. 지시를 했는데 저 하나 좀 궁금했던 게 증시 폭락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0: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1: 아 그래요?
0: 네 이게 그 과거보다 거래가 굉장히 용이해졌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리고 저도 가끔 그거 하는데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눌러져가지고 잘못 사주거나 잘못 파는 여지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쉽게 거래가 됩니다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1: 아니, 너무 큰 액수면 큰일 나겠는데요.
0: 네
1: 진짜.
0: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 거래의 용이성이 거래의 빈도를 강화하고 있어요.
1: 아.
0: 그래서 미국에서도 통계치가 나오고 있는데 주식을 보유한 규모보다 턴오버라고 표현하는 사고팔고가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 그럼 증권사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겠네요.
0: 떼돈을 벌고 있는 거죠.
1: 아,
0: 그 아마 이번 분기는 증권사 설립 이래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분기. 아마 3분기도 잘하면 그럴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거고요. 안타까운 것은 개인들은 거래를 많이 할수록 깨집니다.
1: 네.
0: 이건 통계가 보여주는 거고요.
1: 통계적으로
0: 예,
1: 봤을 때.
0: 이 통계는 매우 신빙성이 높은 통계입니다.
1: 여러분 매우 매우 신빙성 높은 거라고 네. 합니다. 하십니까?
0: 내가 거래를 많이 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라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거래를 신중하게 하십시오. 특별히 거래가 많은 빈도는 나이가 어릴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머리가 좋을수록입니다.
1: 네. 자, 이것도 제가 지금 메모를 했습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
0: 그럼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1: 네.
0: 네.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래 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레버리지 쓰지 마라. 제가 지금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제가 요즘 많이 좀 그래서 좀 씁쓸해요. 저희는 오늘 그나마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주식시장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은 건국일이 없었어요.
1: 처음이다.
0: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식쟁이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점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못 들어가냐.
1: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0: 예, 그 얘기도 하고
1: 네.
0: 그런데 우리 구인철 장관께서는 우리의 속도로 가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1: 내년에 좀 기대해보겠다.
0: 근데 그 얘기가 좀 오래된 얘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아주 오래된 얘기라서 조금만 더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용기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핵심이 뭐냐면 24시간 외환거래에 대해서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 오늘도 그 얘기 네, 근데 나오더라고요.
0: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요. 그 정도 아니에요.
1: 아, 그 정도는 된다?
0: 예, 좀 용기를 우리가 아직도 IMF의 기억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옛날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외국인들이 직접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선진국 자금이 더 들어오고 직접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그 어떤 격차 지금 댐을 막아놔서 댐 안에는 수위가 높고 댐 바깥은 수위가 낮은 것처럼 미국 저편에는 수위가 높은데 우리는 되게 낮은 수위를 갖고 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벽을 좀 허물어줘야 수위가 같이 맞아집니다.
1: 예, 그게 오히려 주식시장 안정화시키는
0: 그렇죠.
1: 방법일 수 있다.
0: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글로벌하게 보면 세계적인 기업이 너무 많아요.
1: 그렇죠.
0: 이 평가 받아야 되거든요.
1: 네.
0: 예,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그 주식 스승님이신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0: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5: 뉴스 아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초복인 오늘 서울은 흐린 가운데 한낮 기온이 25.7도에 머물렀는데요. 반면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경주의 낮 기온은 37.6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고 비는 모레 금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내리지 않는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과 광주 23도, 부산 2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지금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5km 구간의 정체가 남았고 부산 방향으로는 신갈 분기점 부근에서 짧게 정체입니다. 김민정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 자, 오늘 4부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세요.
6: 그 장동혁 대표 지금 사퇴 압박을 계속 받고 계신데 이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공세 수위는 계속 올리는 그런 모양이네요.
7: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정점식 원내대표는 네. 원내투쟁을 하고요.
6: 네.
7: 장동희 대표는 이제 그 원외 장외 투쟁을 하고 있어요.
6: 네.
7: 현재 그 인천 그다음에 부산
6: 네.
7: 오늘 광주까지 가서 계속 그 재선거 특검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6: 그러니까 전국 순회죠. 거의 예. 지금 서울에서 인천 찍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부산 그리고 이제 오늘 광주죠.
7: 예.
6: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구도 가는 뭐 그런 것 같던데.
7: 대구 예. 전국 아마 다 돌죠.
6: 지금 장외 정치를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신데 그 이 당 내에서 시선은 어떤 것 같으세요?
7: 뭐 조금 이거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긴 있어요.
6: 네.
7: 의원들은.
6: 네.
7: 왜냐하면 이게 그 당대표가 원내에서 국회에서 투쟁을 해야지 너무 이게 장외로 도는 게 맞느냐. 그래서 의원들 중에 뭐 일부 참여라는 전화도 안 받고요. 실제 그 현역 의원들의 참여가 좀 낮아요.
6: 그러니까요. 아니 부산 갔는데 그 현역 의원들이 별로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7: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당원들 있죠. 강성 당원들은 이제 그 상당히 지지가 높아요. 그래서 원내 의원들은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이 많지만 그러게 그 당원들은 특히 강성 당원들이 많이 지지해서 실제 그 집회는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6: 지금 장동혁 대표 앞에 붙는 수식어가 세 개인 것 같아요. 세 개. 하나가 아까 얘기하신 장외 정치. 예. 두 번째가 반말 정치. 그 다음에가 이제 징계 정치 이렇게 하는데 그 반말 정치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제명아 나랑 싸우자 뭐 이런 거요.
7: 뭐 저는 장외 정치만 인정하고 두 개는 좀 인정하기 어려운 게
6: 네.
7: 반말 정치는 이제 그건 잘못됐다 봐요.
6: 네.
7: 그는 뭐 두 번 했죠 두 번.
6: 네.
7: 고등학생 싸우지 말고 나와 싸우자
6: 네.
7: 하고 이제 봤지 뭐 들었지라면서 두 번 했는데요.
6: 인천 가서 든 팻말도 봤는데 나니까 갈쳐 주는 거야. 알지 이렇게 하셨더라고.
7: 그러니까 뭐 제가 이게 그 볼 때는 좀 부적절하다 봐요.
6: 네.
7: 저도 이게 그 반말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6: 네.
7: 이렇게 반말로 하는 거는 뭐 국민을 모욕하는 거죠.
6: 네.
7: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품격 있는 말로 야당 대표잖아요.
6: 네.
7: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선소를 합니다.
6: 네.
7: 이랬더니 뭐 또 장동희 지지층은 제를 욕하지만 그래도 이게 할 말을 해야죠. 저는 야당 대표답게 조금 품격으로 반말 안 하는 게 좋겠다.
6: 네.
7: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징계 정치는 안 할 겁니다.
6: 네.
7: 아마 이게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뭐 이제 칼바람이 불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 적정선에서
6: 아,
7: 예, 뭐 조경태 의원 정도가 지금 징계 거론되고요.
6: 네.
7: 나머지는 뭐 경고 정도로 저는 친한계를 대거 학살하는 이런 건 없지 않을까 봅니다.
6: 아, 그런 어떤 대규모 징계 정치는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7: 예.
6: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7: 지금 이제 그 당의 압도적 여론이 뭐 정점식 원내대표부터
6: 네.
7: 그렇게 그 칼바람이 불고 대규모 징계하면 당이 두동강 나는 거죠.
6: 네.
7: 지금 그렇게 그 혼란이 오면 안 되잖아요.
6: 네.
7: 그리고 이제 뭐 아마 본인을 물러나라 했다고 징계하는 거는 명분도 안 되고요. 잘못하면 이게 또 법원으로 가거든요. 저번에 그 김종혁 배인지 법원에 가 가처분이 단용됐어요.
6: 그렇죠.
7: 징계를 명분 없이 남발하면 거기
6: 네.
7: 그 법원으로 가게 되면 패소하면 그것도 이게 당이 부담이잖아요.
6: 네.
7: 그리고 이제 윤리위원들도 지금 7명인데 원래는 이게 6명이 3대 3으로 좀 이게 부담을 느낀 사람이 절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을 더 변호사로 추가했지만
6: 네.
7: 그러게 윤리위원들 자체가 내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마 대규모 징계는 없을 거예요.
6: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7: 예.
6: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죠?
7: 아 그거는 이제 끝났어요. 저 오늘 조금 전에
6: 네.
7: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만나고 왔거든요.
6: 아 만나고 오셨어요?
7: 예, 그분이 YTN에 인터뷰 왔고 제가 곧 끝나고
6: 아.
7: 시간이 한 10분 남아서
6: 네.
7: 뭐 사퇴는 이제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그 책임물을 아마 6월 달에 선거 끝나 바로 물었어야 되잖아요.
6: 네.
7: 그래서 아마 지금은 타이밍이 최고위원 둘이가 사퇴할 일은 없다.
6: 아.
7: 그건 확실합니다. 김재원, 신동우.
6: 네.
7: 그러면 이게 무슨 방법으로 끌어내립니까?
6: 네.
7: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내려올리는 뭐 제로다. 아마 이게 그 내년까지는 무조건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몇 달 정도 내년 8월 달이니까 몇 달 정도는 본인 결단에 의해서 단축할 수는 있겠죠.
6: 그 당대표가 그 선출로 당선이 돼서 당대표가 됐는데 이걸 끌어내리는 건 이건 정말 힘듭니다.
7: 그럼 불가능하죠.
6: 거의 정말 힘듭니다. 그 우리 정치사에서 봐도 정말 힘든 일이고 이렇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내려올 생각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당에서는 안팎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오선 중진이시죠. 그 권영세 의원이 공개적으로 거취 결단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보수를 희생시키면서 사익을 추구했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7: 아마 이제 권영세 의원이 옛날에 그 한덕수 추대론 때문에 그때 비판을 좀 많이 받았었죠.
6: 네.
7: 그래서 아마 권영세 의원에게 양비론 같아요. 양비론.
6: 네.
7: 한동훈, 장동혁 다 이게 그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6: 네.
7: 아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제가 여론을 봤더니 오히려 권영세 의원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6: 네.
7: 대안이 뭐냐? 아마 이게 권영세 의원은 비대위로 가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직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6: 네.
7: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그 지금 당원들이나 보면 아니 당대표가 더 정당성이 있지 원내대표가 더 있냐? 당원들을 무시하냐?
6: 당원이 뽑은 거니까요.
7: 그렇죠. 원내대표는 의원이 뽑았잖아요.
6: 네.
7: 그래서 아마 권영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비판이 더 훨씬 강한 걸로 보입니다.
6: 네. 오늘 그 주현철 외신 대변인
7: 예.
6: 요즘 과격한 발언 논란이 좀 있었는데 몇 가지 발언이 있었죠. 그 사의를 표명했네요.
7: 그렇죠. 저도 이거 제까지 공개했잖아요. 얼굴도 잘 모르는데
6: 네.
7: 제보국이 뭐 한동계가 내가 변절했다.
6: 네.
7: 제2의 장성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글 올리다던데
6: 네.
7: 아마 뭐 쟤를 비난한 건 관계없고요.
6: 네.
7: 실제 그 오세훈 시장도 옛날에 맹비난했고요.
6: 네.
7: 한동훈도 그

0: 그때 장례 조문 온 사람을 요구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성권 의원도 비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당에 부담이 됐어요. 네. 특히 그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기자회견 할 때 네. 한동 공개할 때 그 뒤에 자기가 마치 배우에 한 것처럼 빙고 이래가지고 자기 사주하에 뭐 안철수 의원이 한동 공개한 것처럼 이러면서 논란이 많았어요.
1: 네.
0: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그 글을 올리더라고 장문의 글을
1: 네.
0: 내가 당에 더 부담 안 주고 장동인 대표한테 부담 안 주게 해서 사퇴한다. 이렇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특히 사무처 직원 중에요. 한 장동인 대표가 뭐 죽기를 바란 사람이 있다 이래가지고 사무처도 오늘 항의를 했어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사퇴한 걸 보입니다.
1: 네. 장동혁 대표가 당 개혁을 이제 주도하겠다면서 인적 쇄신 얘기를 꺼냈는데 이거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게 역풍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장동혁 대표가 이런 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0: 지금은 저는 안 된다 봐요. 지금은 이게 인적 쇄신을 할 수가 없죠.
1: 물갈이.
0: 뭐 징계도 이게 안 되고
1: 불가능하다.
0: 공천도 안 되고 뭐로 합니까?
1: 네.
0: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인적 쇄신 할 게 없어요. 굳이 한다면 뭐 윤리위원 정도 한두 명 더 임명하는 건데
1: 네.
0: 그건 인적 쇄신이 아니잖아요.
1: 네.
0: 따라서 이거는 내년에 아마 연임해서 압도적으로 다시 당권을 잡으면 공천 과정에서 돼야지 지금 현재는 저는 불가능하다. 그런 게 힘도 지금 없죠.
1: 지금 현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0: 그렇죠.
1: 그러면 그 장동혁 대표가 예고한 이 혁신안에는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걸로 보이세요?
0: 결국 두 가지 것입니다.
1: 네.
0: 하나는 이제 그 당원 중심으로 간다.
1: 당원 중심.
0: 제가 볼 때는 거의 정청래 대표하고 완전히 쌍둥이 평행이론이에요. 정청래 대표도 그 당원 중심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그 국민 중심보다 정점식은 국민 중심인데
1: 네.
0: 정당이라는 게 당원이 더 중요하다.
1: 네.
0: 그래서 아마 당원 중심으로 당원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1: 네.
0: 이렇게 혁신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20, 30대가 많이 보수화되고 있잖아요.
1: 네.
0: 젊은 정당. 그래서 아마 그 청년들을 많이 그 공천이나 반영하는 이런 게 개혁. 그러니까 젊은 정당, 당원 중심 정당 이쪽으로 그 혁신할 것 같아요.
1: 아, 그게 이제 본인이 다시 당대표에 나설 때 또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0: 그렇죠.
1: 네.
0: 아마 그 본인은 당원들에 의해서 당대표 다음 연임해야 된다.
1: 네.
0: 그래서
1: 연임에 당원 중심. 분명히 그런 걸 추진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0: 그렇죠. 당원 중심으로 가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지금 구도를 보면요.
0: 예.
1: 원래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제 당권파가 이제 요 한쪽에 있고.
0: 예.
1: 그리고 또 요 한쪽에는 이제 친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갈등을 해왔는데 요 구도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참전을 했어요.
0: 예.
1: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장동혁 대표와 안철수 의원 약간 뭐 우군이 된 겁니까 그러면? 우군을 얻은 거예요?
0: 지금은 이제 그 아주 뭐 완전히 우호적으로 장동혁 지지하는 분들이 안철수를요 엄청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동혁 지지층은 한동훈이가 가장 주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대신 한동훈을 공격해 주니까
1: 네.
0: 안철수 잘한다 잘한다. 지금은 이제 그 안철수 쪽과 장동혁 당권파가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런데
1: 네.
0: 이거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 일시적인 거고
1: 네.
0: 왜냐하면 이게 그 장동혁도 연임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1: 네.
0: 이거 안철수도 다음에 당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동훈계도 마찬가지고
1: 네.
0: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 내년에 당권에서 이게 또 피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1: 아, 일종의,
0: 일시 5월 동주를 하고 있다.
1: 아, 일종의 지금 삼국지네. 삼국지에서 5월이 동주하는 상황이고
0: 그렇죠.
1: 이 5월의 동맹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0: 그렇죠. 장안 현재 일시적인 동주. 장안 동주.
1: 장동혁과
0: 안철수. 그런데 뭐 올해는 안 갈 겁니다.
1: 올해는 못 갈 것이다.
0: 그렇습니다.
1: 아, 그 제갈공명처럼 이렇게 딱딱 내다보시네요. 그...
0: 아, 두 분 다 잘 아니까 제가.
1: 아, 그렇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 한동훈 의원하고 친한계를 향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창당할 때 친한계 여의도 레카들은 배제하기 바란다. 발언의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0: 사이버 레카라는 게 뭐 그냥 돈이나 벌라고 이렇게 어그로 끌면서 막 이런 게 레카잖아. 사이버 레카요.
1: 여의도 레카라는 표현을
0: 그러니까
1: 썼어요.
0: 그러니까 아마 그 한동훈계 패널들
1: 네.
0: 한동훈계 이제 스피커들 있잖아요.
1: 네.
0: 이쪽으로 이렇게 이분들이 안철수 의원을 많이 공격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남한테 상처를 주는
1: 네.
0: 이런 발언하면 한이 많이 생기지 않냐.
1: 네.
0: 이런 한이 모이면 한동훈도 안 된다.
1: 네.
0: 뭐 대표적으로 그 기자도 언급해놨더라고요.
1: 네.
0: 그 이현종 문화일보
1: 네.
0: 뭐 기자 이런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중에 뭐 송영훈

0: 변호사 박상수 네. 이런 데 분들도 있고 또 김종혁 그다음에 현역 중에도 많아요. 박정아 한지아 이런 분들이 계속 안철수를 이번에 맹공을 했거든요. 네. 거기 안철수는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의도 렉하다 이런 사람도 한동훈 데리고 가봤자 도움 안 되니 뭐 창당할 때 데리고 가지 마라 네. 이건데요. 그런데 창당 자체가 비꼬는 거지 뭐 창당이 되겠습니까? 치어짜도 꺼낸 적이 없대요.
1: 네 알겠습니다. 그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을 예. 했는데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죠.
0: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토론을 하자 했잖아요. 네. 대토론한 게 대소통 아닙니까? 네. 근데 오세훈이가 개인 오세훈이 아니고 네. 천만 서울시장 오세훈 아닙니까? 네. 조금 이게 뭐 한 2, 3분 정도 발언 주면 또 어떻습니까? 네. 본인도 뭐 이야기 나도 집 팔아 갔는데 집도 없다 이러면서 본인 아파트 파는 것부터 전파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게 그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뭐 몇백 명 되겠습니까? 거기 뭐 여론조사 하듯이 그 전북에 이재명 강력 지지층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소통보다는 차라리 쓴소리를 좀 듣는 네. 오세훈 시장한테 한번 바른 게 주는 게 네. 오히려 더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조금 해볼게요. 그 네. 지금 검찰 보안 수사권 이게 좀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장윤기 사건 이후로 제가 볼 때는 좀 이 여권 내부에서도 기류가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이제 유시민 이 작가가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이대로 가면 이게 뭐 실패로 가는 것처럼 엄청나게 이거 비판하고 마치 이게 그 보안 수사권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네. 계속 그 개혁이 안 된 것처럼 네. 오늘 맹비난을 했잖아요. 네. 그 유시민 작가가. 그런데 네, 네. 저희 입장에서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네. 지금 이제 여론도 좋으니 지금이라도 조금 최소한은 남겨놓는 걸로 지금 정청래, 유시민 뭐 이런 분들 최욱 이런 분들이 완전히 없애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대통령은 책임이 있다면 국정 전체에 네. 조금 이게 그 남겨놓아도 된다 이렇게 보고 아마 이 문제는 일단 이게 전당대전이 통과되더라도 다음에 반드시 한번 다시 개정이 좀 필요할 거다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많이 생깁니다. 장용기 사건이 네. 좀 이게 그 변화가 필요하다 봐요.
1: 분명히 지금 민주당 기류도 좀 변했다고 보시는 거죠?
0: 그럼요. 네. 그게 당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또 이게 뭐 열몇 명 의원들도 이게 발의했고요. 네. 뭐 전당대까지는 저는 안 된다 봐요. 김민석 후보도. 강성 당원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까지 통과되더라도 네. 좀 시행해보고 부작용이 놉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향적으로 좀 개정이 필요하다 보는 거죠.
1: 개정이 필요하다. 오늘 네. 그러니까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당론으로 채택된 적은 없다. 이런 발언을 한 거죠.
0: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게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주장한 거죠. 그런데 네. 거기에 김민수 후보가 동조해버린 거잖아요. 네. 당론 아니에요.
1: 지금 일부 존치를 좀 열어놓고 지금 수기를 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입법 과정에서 이게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지금
1: 이런 이제 신중론
0: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는 국민의힘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계속 그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1: 아 지금 법사위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
0: 지금 일곱 개라도 네. 상임위원장 받고 어쩔 수 없는 굴욕이지만 네. 그러나 정치라는 게 타협이고 대화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다수당 되면 네, 우리도 이런 거 가져오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조금 굴욕이 있더라도 왜 위원장 안 가져오면 못 싸웁니까? 네. 법사위가 싸울 수 있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오히려 보안수사권을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원내에서 투쟁을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1: 그러니까 원내로 들어가는 계기가 이번 보안수사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0: 그렇죠. 국민의 많은 부분이 지금 원하고 있으니까 야당이 그럼 야당 그때 뭐 했냐? 야당도 무책임하게 투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 않냐? 같은 비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밖에만 머물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 보안 수사권을 지금 한쪽에서는 지금 뭐 폐지를 완전히 하자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일단 국회로 들어와야 뭘 의견을 내든 바꾸든 할 수 있을 텐데
0: 그러니까요.
1: 아예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좀 문제가 있다.
0: 저는 그래 봐요. 뭐 이게 중진 의원들이 네. 전부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 법사위원장 가져올 때까지 안 된다. 네. 그래서 전 보이콧된다 이렇게 자꾸 의견을 모았대요. 네. 원내대표가. 그런데 네. 저는 뭐 정치란 게 극과 극으로 싸운다고 되느냐. 항상 그 대화 타협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래도 알짜도 몇 개 남겨놨더라고요.
1: 어떤 거?
0: 뭐 예를 들어 본인들이 기획위를 가져가놓고 네. 국토위를 아, 당기라든지 국토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1: 국토위는 알짜 맞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제 말하기에 최소한의 배를 해주시면 뭐 저는 좀 굴욕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게 맞다 봐요.
1: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
0: 싸운다고 법사에 주겠습니까?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늑대는 힘이 셉니다. 터키만으로 뼈를 부러뜨릴 정도죠. 하지만 새끼 늑대와 놀아줄 땐 절대 제 힘을 다 쓰지 않습니다. 몸을 낮추고 새끼 늑대가 밀치면 대단한 타격을 받은 것처럼 나가떨어지죠. 새끼 늑대가 사냥 기술을 몸에 익히도록 일부러 쳐주는 겁니다. 진정한 강함은 이기는 힘보다 기꺼이 쳐줄 수 있는 다정함이 아닐까요?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7: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8: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신인규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우석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피서철 바닷가에서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울은 순 우리말로 크고 사나운 물결을 뜻하는데요. 일반 파도보다 길고 파괴력이 커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먼 바다의 저기압 현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날씨가 맑아도 피해를 입을 수 있죠. 너울성 파도로부터 안전해지려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풍랑특보가 내려진 날엔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요. 안전요원이 있는 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물놀이를 해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 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 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0: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의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8시 뉴스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김학의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제식구 감사기를 했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그 결과로 검찰개혁이 추진됐지만 수사 대상에 일부 특수사건을 남겨두는 미완으로 끝났다며 이후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부활했고 여러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수사를 폐지하려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범여권 농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유 작가는 오늘 공개된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지만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건축이나 재개발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고 아주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당과 국회의 주요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며 이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 측은 오늘 오전 서울 동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씨 일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긴급 운영 자금 2천억 원에 대한 보증을 약속하면서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홈플러스 일반 노조에 따르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은 김병주 MBK 회장의 전액 보장을 조건으로 2천억 원 대출 지원을 제안했으며 김병주 회장이 이를 수용하고 보증을 약속하면서 긴급 자금 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 대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와 전월세가 모두 전달보다 오르며 3중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 종합 평균 매매가는 한 달 사이에 1.03% 상승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충청권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충청권이 20에서 60, 호남권과 울산, 부산, 경남 30에서 80, 제주도 50에서 30mm입니다.
3: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 여름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작년과 재작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덜 쓰면 요금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단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절감률에 따라 지원금도 더 늘어납니다. 올 여름 우리 집 전기 사용량 딱 1%만 줄여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한 편의점 브랜드에서는 얼음컵이 무려 100만 개나 팔렸다고 하는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55% 이상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얼음 공장도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고요.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의 판매량도 늘고 있다는데요. 얼음 들어간 차가운 음료, 오늘 여러분은 몇 잔이나 드셨나요? 찬 음료를 마시면 입안과 뱃속이 시원함을 느끼면서 일시적으로 체온이 낮아지는데요. 하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위장은 따뜻해야 활발하게 움직이고 차가우면 움직임이 둔해져서 찬 음료를 자꾸 마시면 소화불량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들은 찬 음료가 정 먹고 싶으면 입안에 잠시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했고요. 차가운 음료를 한 잔 마셨으면 따뜻한 물도 한 잔 더 해주는 게 소화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찬 음료 많이 드신 분들, 첫 곡 나가는 동안 우리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올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정인의 장마 전해드렸습니다. 0404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김명자님이 장마는 무섭고 싫은데 노래는 좋네요. 정인님 목소리도 좋고요. 그러니까요. 정인님 목소리가 장마라는 제목과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의 목소리였습니다. 우정숙님 가정용 얼음 정수기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전기요금이 엄청 나옵니다. 아 요즘에 얼음 정수기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이게 전기요금이 또 많이 나오나 봐요. 오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제 얼음을 생성해야 되니까 그런가 보다. 김경주님 젠디 얼음 꺼내려다가 오프닝 듣고 메뉴 바꿨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진짜 얼음이 정말 먹고 싶은 시원한 음료가 당기는 그런 요즘 날씨이긴 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걸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하루에 뭐 시원한 음료를 두 번 마신다. 그럼 따뜻한 음료 한 번 정도는 마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경희님이 오늘 냉커피 한 잔 마셨네요. 아니다. 찬물도 많이 마셨구나. 그래서 그런지 밥맛이 없어서 저녁은 안 먹었네요. 그러니까 이 냉수를 계속 먹다 보면은 그럴 수 있죠. 오늘 초복이잖아요. 경희님 잘 드셔야죠. 잘 저녁 늦었지만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챙겨 드셔야 저녁에 또 잘 주무실 수 있으니까 뭐라도 드셨으면 좋겠고 7190님 저는 항상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몸 생각해서요. 오 이미도 잘 실천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7190님 신은희님은 저는 아무리 더워도 찬물은 못 마시고 미지근한 물을 마셔요. 그런데 차가운 맥주는 잘 넘어가네요. 시원합니다. 그쵸. 오히려 차가운 물이 잘 안 넘어가서 못 마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너무 찬물은 먹기가 좀 불편해서 미지근한 물 아니면 좀 따뜻한 물 좋아하거든요. 9275님. MBC 왕 애청자 추천으로 문자 보냅니다. 옷 수선집 운영하는데 바로 옆이 동네 마트라서 더울 때마다 아이스크림 사놓고 먹습니다. 커피보다는 시원한 물을 많이 마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은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지만 커피는 또 시원한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그게 참 아까 우리 은희님도 물은 시원한 거 못 마시지만 맥주는 시원한 거 잘 드시는 것처럼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9275님 친구분 추천으로 또 오당제 들어오셨나 봐요. 왕 애청자 누구실까요? 궁금해지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주 놀러와주세요. 서정성님 젠디 안녕. 지금 저녁 노을이 너무 아름답게 붉게 물들고 있네요. 보내주셨어요. 지금 하늘의 노을이 아주 예쁜가 봐요. 저희는 지금 스튜디오가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가려져 있어가지고 하늘이 보이지가 않는데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서

0: 더 어쨌든 예쁜 하늘 보셨으면 저희한테도 좀 사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 주제는 휴식과 마음 건강입니다. 쉬고 있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미리미리 질문 보내주셔도 되니까 문자나 미니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번컴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데이팩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어젯밤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면서 밤사이 여러 곳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천 을왕리에서는 낙뢰를 맞은 전선이 끊어지면서 일대 상가 230여 곳이 정전됐고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도 비바람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900세대가 정전됐습니다. 또 경기도 수원에서는 빌라 외벽이 붕괴됐고요. 서울 홍제동에서도 폭우와 강풍으로 산자락 바위가 아파트 주차장을 덮쳐서 차량 두 대가 파손됐습니다. 한편 간밤에 비가 거의 오지 않은 대구, 경북은 오늘도 무척 더웠는데요. 경주가 37.6도를 기록했고요. 포항도 37.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지역들은 땡볕이 극성이었는데요. 밤에도 열기가 쉽게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오전에는 호남권과 제주도, 밤에는 충청도와 경남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 지역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토요일에 다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피해 학생을 사전에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장윤기가 여고생을 알고 있었다는 여러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는데요. 관련 정황이 사실인지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증거는 장윤기에게 최소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윤기는 그동안 피해 학생을 몰랐다면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해왔는데요. 특별수사단은 당시 장윤기를 조사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도 사건 발생 사흘 후인 5월 8일에 관련 정황을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왜 이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송치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태움이라고 불리는 병원 내 괴롭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의료기관 평가 지표에 괴롭힘 예방 관리 항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와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태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복지부는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방침이고요.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 평가 지표에 병원 내 괴롭힘 예방 관리 체계 마련 여부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의료기관 관리자급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얼마나 병원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관리자 성과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듣고 왔습니다. 8701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임채영님, 어제 저희 동네 정전이었는데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서였군요. 저희 남편은 제가 전기를 많이 써서라고 하셨는데요. 어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이현주님은 어제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여기는 오늘 종일 날이 좀 선선했어요. 최고 기온도 27도로 크게 덥진 않았어요. 그렇죠. 비가 그치고 나서 오늘 낮까지는 조금 날씨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제 내일부터 또다시 더워진다고 합니다. 구예찬님, 경남 산척은 어제 아침에 비가 왔었고 밤에는 안 왔었는데 서울은 그 반대였나 보네요. 큰 비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미 생긴 피해들은 빨리 복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찬님 말씀처럼 잘 복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은상님, 청주도 더워요 하셨는데요. 지금 비가 내리고 또 무더위가 이어지고 이런 날씨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아주 더운 날씨 이어진다고 하고요. 강원 동해안 영남 지역 폭염특보 발효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체감온도가 35도 까지 치솟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더위 대비를 또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내일 대신에 또 내일 충청 이남 지역에는 장맛비 소식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고요. 제주도 호남 지역 비 내리고 경남 내륙 충청 남부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돌풍 뭐 벼락까지 동반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비 소식에도 이렇게 예의주시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9275님, 장윤기 뉴스 들을 때마다 우리 딸도 걱정됩니다. 3교대 근무해서 밤늦게 퇴근할 때는 마중 가기도 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오늘의 뉴스 같이 살펴봤고요. 3976님이 밴드 원위의 행운의 달 들려주세요. 좀 전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있답니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셔서 이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원위의 행운의 달.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개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ppm이 넘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이 넘으면 오존경보, 0.5ppm이 넘으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문자나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김동현님이 라디오 들으면서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같은 노래가 나와서 보니까 기사님께서도 오당제 듣고 계시네요. 홍대 입구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가는 5712번 버스 아닙니다. 반가워서 미니 메시지 보내봐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우리 동현님이 아마 이어폰으로 라디오 듣고 계셨겠죠. 근데 버스 스피커에서 또 똑같은 노래가 나오는 순간 이제 오 기사님도 오당제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 저도 너무 반갑네요. 지금 5712번 버스 타고 계신 분들 우리 기사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오늘 행복한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고요. 95.9 MBC 라디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기사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동현님도 좋은 저녁 보내세요. 2042님 학교에서 축구하다가 시원하게 샤워하고 젠디 방송 듣고 있어요. 오 축구 사랑은 역시 더위도 꺾지 못하는군요. 좀 해가 지고 나서 그래도 축구했겠죠. 요즘 같은 날은 너무 뜨거운 날씨에 축구하면 또 너무 힘드니까 햇살이 너무 뜨겁다. 그럴 때는 조금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도 자주 마시는데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찬물보다는 좀 미지근한 물 마셔주시고요. 2037님 젠디 반가 오늘 복날인데 보양식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수박이나 먹어야겠어요. 젠디는 보양식 먹었나요? 구내식당에서 반개탕 나오지 않았나요? 오늘도 오당제 들으면서 힐링해요. 안 그래도 오늘 점심 메뉴가 삼계탕이었는데 저는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못 먹고 저녁을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저녁 메뉴는 뭐였냐? 오징어, 그 다음에 제육볶음, 오징어 제육볶음이었고요. 콩나물국이 아주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따라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셨나 봐요. 제가 아까 갔더니 국이 다 떨어져. 저는 국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국을 한 두 그릇은 먹어줘야 되는데 평소에 두 그릇을 먹는 건 아니고 그만큼 주세요, 많이. 근데 오늘은 와 많이 안 주셔가지고 국을 더 주실 수 없나요? 물어봤더니 국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았나 봐요. 오늘 아무래도 또 복날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드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러분은 뭐 드셨는지도 계속 공유해주세요. 1072님 안녕하세요 젠디. 저는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결혼기념일도 생일도 그냥 혼자네요. 남편이 일찍 들어왔길래 결혼기념일이라서 일찍 왔나 보다 했는데 뭐라고 몇 마디 하고 자더니 일어나서 혼자 맥주를 마시네요. 나가자니까 집에서 대충 저녁 먹자네요. 답답해서 혼자 이 시간에 밭에 나왔다가 지는 노을이 예뻐서 사진 보내요. 유유. 정말 예쁜 사진을 공유해 주셨는데 우리 1072님이요. 진짜 이 붉은 노을 그 자체네요. 너무 예쁜 노을 사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우리 1072님 마음이 좀 슬프신 것 같아서 제 마음도 편하지가 않네요. 남편분이 좀 결혼기념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또 복날이고 하니까 치킨이라도 같이 드시든지 아니면 좀 외식이라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아요. 우리 1072님 제가 대신 위로의 노래라도 전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음악 들으시면서 좀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6045님 라디오 듣고 하늘을 봤는데 붉은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마늘 까면서 라디오 들어요. 오늘 하늘 얘기 많이들 해주시네요. 5838님도 노을이 너무 멋져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우와 이쪽 하늘은 아까 그 하늘이랑 되게 달라요. 아까는 정말 붉은 주황빛 하늘이었다면 지금 공유해주신 5838님이 보내주신 하늘은 파스텔톤의 보랏빛이라고 해야 되나? 예쁜 보랏빛 하늘이에요. 그 지역마다 또 하늘 색깔 다른 것도 너무 신기하네요.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미선님, 저는 부산 동구 진시장에서 왕만두집을 합니다. 늦은 밤까지 내일 필요한 채소를 손질해야 해요. 보통 11시까지. 요즘 저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는 김창완의 하루입니다.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11시까지 채소 손질을 하시는 우리 미선님,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신청곡 같이 들어볼게요. 김창완의 하루.

0: 의 신바지 축겨 입고 낡은 신발 새벽을 밟네.
1: 김창완의 하루, 공미선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이경희님이 왜 울컥하는지 알겠네요. 저도 유유 하셨고, 안대범님 무슨 악기지 하셨는데 카주? 라는 악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어서 사람 목소리 나는 그런 악기? 불어서 사람 목소리를 변화시킨 악기라고 하네요. 딱 들으시자마자 또 악기를 궁금해해 주신 우리 대범님이었고요. 하루 가사가 진짜 좀 찡하죠. 아프면 아프다 얘기를 하지. 그 몸을 끌고서 일하러 가나. 힘들면 힘들다 말이나 하지. 그 몸을 하고서 일터로 가나.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또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다 말 못하겠다 하면 저희 오당제에 마음껏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남님, 와 지하철인데 눈물이 또르르. 요즘 매일 야근하면서 모든 게 피폐해져 있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 보니 아직 희망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살아있는 거겠죠. 지하철에서 갑자기 우는 사람 됐어요. 유유. 그러니까요. 이렇게 노래 한 곡이 우리한테 주는 위로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우리 동남님도 이 노래 들으시면서 위로 받으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2700님, 오늘 초복이라서 학교 급식에서 반계탕 제공한다고 정신없이 일하고 이제 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또 급식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우와 어딘가요 여기. 굉장히 급식이 알차게 나옵니다. 옆에 보니까 반계탕 너무 맛있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밥 거기다가 어묵 있고요. 쌈 해먹을 수 있는 양배추랑 당근, 오이, 고추까지 그리고 김치 너무 정갈하게 잘 나오는데요. 후식도 있어요. 자두인 것 같은데 2700님 아주 든든하게 잘 드신 것 같네요. 어디 학교가 이렇게 맛있게 나오는 거죠? 학생들도 진짜 좋아했을 것 같아요. 백수빈님이 안녕하세요. 복날이라 치킨을 시켰는데 예상 도착 시간이 2시간이 나오네요. 배고픔 참고 젠디 목소리 들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치킨 기다리는 중입니다. 확실히 오늘 치킨 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치킨집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치킨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빈님, 조금만 이제 오당제 들으시면서 기다려주시고요. 사장님들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노을 사진 공유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예쁜 사진을 보시면 또 사진 보내달라 했더니 많이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886님, 맨발 걷기 하면서 듣고 있어요. 좀 전에 노을이 너무 예뻐서 찍었는데 젠디에게 보내려고 찍었나 봐요. 맨발 걷기 하면서 오늘도 당신 편 듣는 게 저에게 쉼입니다. 우리 0886님이 보내주신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약간 솜사탕 느낌인데요. 뭔가 그 파란색 파스텔, 색깔 표현을, 색 이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솜사탕 느낌의 예쁜 하늘을 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2925님은 젠디 미니 사연 소개해준 거 듣고 사진 보내봅니다. 강서구 마곡동에 노을 지는 하늘입니다. 오당제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실수로 91.9로 보내서 다시 보냅니다 하면서 우와, 2925님이 보내주신 사연은 정말 정렬적으로 불타오르는 듯한 그런 하늘이에요. 와, 어떻게 하늘이 다 각자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지. 너무 신기하네. 마곡이면은 저희 지금 상암동이랑 가장 가까운 하늘인 것 같은데 아마 상암동 하늘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서 또 노을을 감상하고 있고요. 91.9로 보내지 마시고요.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570님, 젠디 안녕하세요. 어젯밤 강풍과 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비도 안 내리고 시원할 정도로 바람이 불어줬어요. 바람

때문이었는지 하늘이 맑고 깨끗해서 집 앞에 노을이 참으로 아름답고 예쁘네요. 오당제 시작 전에 노을 모습을 담아봤답니다. 우리 0570님 하늘은 또 달라요. 이거는 진짜 보랏빛 하늘인데 보라색, 아까는 연보랏빛이었다면 우리 0570님 하늘은 진짜 뭔가 영화 속에서 나올 것만 같은 보랏빛 하늘이고요. 저희 스튜디오에 그 커다란 TV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올려주시는 사진을 제가 굉장히 큰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저기다 보니까 거의 무슨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윤근식님, 오늘도 변함없는 야근입니다. 그래도 오당제와 함께라서 좋습니다. 이젠 이 시간이 기다려지네요. 근식님, 오늘도 야근하고 계시는데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요, 오당제. 3, 4부까지도 계속 채널 고정해주세요. 7965님, 마당에서 옥수수 수확하고 껍질 까고 있어요. 저녁밥 못 먹었는데 이걸로 대신해야겠어요. 오, 옥수수 진짜 지금 실시간으로 까고 계신 사진을 또 보내주셨어요. 옥수수가 아주 큼직하게 잘 익은 것 같네요. 어제 또 우리 전화 연결했던 대구에서 옥수수 농사 아버님이 지으시는 보미님 또 이야기 들으시고 옥수수 많이들 생각나셨을 텐데 우리 7965님도 옥수수 맛있게 삶아서 저녁밥 대신이죠. 옥수수는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옥수수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굿뉴스 퀴즈 같이 풀어볼게요. 이면정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0219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조가

0: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부산의 한 중학생들이 폐지를 줍던 어르신을 도운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부산 영도구에서 폐지 리어카를 끌고 가던 어르신이 도로를 건너다가 리어카가 넘어지면서 싣고 있던 폐지가 도로 위로 쏟아졌는데요. 이를 본 부산 남중학교 2학년 이수연 학생이 곧바로 달려가서 어르신을 도왔고 뒤이어 지나가던 1학년 권도욱, 박건우, 우지우 학생도 함께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약 30분 동안 도로 위에 흩어진 폐지를 하나하나 주워서 다시 리어카에 담았는데요. 이들의 선행은 현장을 지켜본 동네 주민이 학교에 직접 이것을 해서 학생들을 칭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동네 주민은 학생들을 칭찬해달라고 학교에 무엇을 했을까요? 1번 전화, 2번 봉화, 3번 벽화. 연락처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1번 전화, 2번 봉화, 3번 벽화.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2081님이 신청해주신 박재범의 좋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 가는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한

0: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긴급 운영 자금 2천억 원에 대한 보증을 약속하면서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홈플러스 일반 노조에 따르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김병주 MBK 회장의 전액 보장을 조건으로 2천억 원 대출 지원을 제안했으며 김병주 회장이 이를 수용하고 보증을 약속하면서 긴급 자금 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내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 대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 측은 오늘 오전 서울 동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씨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군이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 비행기지의 출입 통제와 경계 감시 임무를 민간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군은 최근 기지 경계 민간 아웃소싱 적합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구체적인 민간 위탁 방안과 필요한 예산 법령을 정비할 대목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병역 자원 감소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발전이 맞물리는 상황이라며 CCTV 관제나 기지 출입 체계 등 비전투 분야 임무는 민간 위탁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와 전월세가 모두 전달보다 오르며 3중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는 한 달 사이 1.03% 상승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로 자치구별로는 성북구 1.39%, 구로구 1.31%, 동대문구 1.2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 집값은 6월 한 달 동안 6.81% 오르며 수도권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충청권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충청권이 20에서 60mm, 호남권과 부산, 울산, 경남 30에서 80mm, 제주도는 5에서 3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3도, 부산이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4: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어족 자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오징어가 사라지고 따뜻한 물에 사는 참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오징어 대신 참치를 잡으면 되지 않나 싶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그물과 어선이 필요하고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기와 보관 방법도 제각각이어서 쉽게 방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급격한 환경 변화로 혼란을 겪는 어민들. 피해가 줄어들도록 사회가 함께 대책을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무엇이 아직은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4: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부산 중학생들의 따뜻한 선행을 알리기 위해서 동네 주민이 학교에 한 것은 무엇일까요? 남지혜님 정답 1번 전화. 굿뉴스 퀴즈의 정답 외치기 미니로만 17번 했습니다. 7.8기 아니고 17.18기의 자세로 18번째 도전해요 하셨는데요. 지혜님 드디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 맞춰주셔서 오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미니에 올려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이 부산 남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선한 행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학교에 알려주신 주민께 감사드린다면서 학생들의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더 많은 나눔과 배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또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오늘의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빙그레, 가마치통닭,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8: 우와.
7: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0: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의 상처받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늘도 오당제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0: 선생님, 오늘 초복이었는데 뭐 좀 드셨어요? 몸에 좋은 거?
1: 아, 저 사실 전혀 몰랐어요. 오늘
0: 진짜요?
1: 환자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0: 아, 그러셨어요?
1: 네, 그래서 간단히 때웠지만 내일이라도 예, 몸보신 좀 해보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식사는 하신 거죠? 잘 챙겨 드신 거죠?
1: 급하게 좀.
0: 어떡해. 아니, 얼마 전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거든요, 선생님. 폭염이 정신건강도 뒤흔든다. 수면장애, 정서적 스트레스, 충동성 증가 등등 여러 요인 때문이라고 하는데 요즘 너무 덥잖아요. 이럴 때 정신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맞아요. 이 폭염에서 정신건강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수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도 요즘에 실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잠을 못 자면 하루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0: 그쵸.
1: 그리고 더위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감정 조절 능력이 직접적으로 안 좋아지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수면 시에 실내 온도를 대략 20도 전후로 맞춰서 유지하는 게 좋겠고요.
0: 네.
1: 반대로 카페인이나 알코올 같은 경우는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지만 더위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0: 아,
1: 그래서
0: 그래요?
1: 예, 이런 시기에는 조금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오늘 내 마음 보고서는 일부 예고해드립니다.

0: 린 대로 휴식과 마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너무 당연한 질문이긴 한데 선생님 잘 쉬어줘야 마음도 튼튼해지겠죠.
1: 아, 예 맞습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어 있는데요. 휴식하는 동안에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의 뇌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쉬는 동안에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회로가 활성화되게 돼요.
0: 네.
1: 그래서 이 회로는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또 이제 생각과 생각 간의 연결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만들거든요.
0: 네.
1: 근데 일할 때는 오히려 이 회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쉬어야지만 내가 다음에 일을 할 때, 활동을 할 때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겠죠.
0: 그렇군요. 오늘 주제를 저희가 휴식과 마음 건강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요즘 우리는 시간에 소개한 내용인데요. 대학생들이 방학인데도 쉬지를 못한대요. 64%가 취업 준비에 매달리고 있는데 왜 못 쉬냐고 했더니 쉬면 뒤처질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쉬면 뒤처질 것 같아서라는 말이 좀 서글픈데 선생님도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1: 저는 이 말이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전문의를 마치고 공중보건의로 군복무를 했었는데
0: 네.
1: 그 시절에 특히 뭔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느낌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막 로스쿨을 준비해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막 책을 사서 잠깐 보기도 했는데
0: 네.
1: 지금은 이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를 머리로는 알죠. 인생이 이제 전력 질주를 매 순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타이밍에는 쉬어가야 된다.
0: 네.
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또 마음이 이렇게 조급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재현 씨는 어떠세요?
0: 저도 그래요. 저도 뭐 휴가나 이런 거 갈 때도 뭔가 이 자리를 비우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이게 이렇게 길게 휴가를 가도 되나? 뭐 길게 간 적도 없긴 하지만
1: 그쵸?
0: 그런 마음 때문에 잘 못 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런 불안한 마음. 그리고 또 멈춰 아까 선생님이랑 되게 공감되는 게 뭐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1: 그쵸,
0: 그런 마음.
1: 고여있는 것 같은 그
0: 네.
1: 느낌이 되게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0: 맞아요. 그 다시 대학생 입장으로 돌아가서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겨도 불안해 스터디 카페 잘 갈 생각만 한다. 이런 인터뷰도 봤는데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다가 번아웃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쉬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1: 아, 네. 대학생분들한테 각자의 시계는 각자의 속도로 흘러간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특히 요즘에 SNS 워낙 많이들 하다 보니까
0: 네.
1: SNS만 보면 참 조바심이 많이 나거든요. 누군가는 막 인턴하면서 스펙 쌓고 있고 누구는 자격증 따고 있고 취업을 한 친구들도 있고
0: 네.
1: 이런 모습을 보면은 내가 쉬고 있는 게 되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랑 나는 출발점도 다르고 가려는 방향도 다르고 속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이 방학의 시간이 누군가한테는 취업 준비의 시간일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꼭 필요한 회복의 시간일 수도 있는 거고요.
0: 네.
1: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시간이 어떤 종류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각자의 시계는 각자의 속도대로 흘러간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대학생들은 어쨌든 취업이라는 목표가 있어서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못 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에 나왔던 사연인데요. 남편분이 직장인인데 행사 MC도 하고 또 크리에이터 활동도 하고 아파트 동대표까지 맡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먹을 반찬도 직접 만드시는데 이렇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면서 쉬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고 계신데 쉬면 불안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1: 맞아요. 저는 우리 사회의 특성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제 전쟁 이후에 인적 자원에 의해서 발달해온 나라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근면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0: 네.
1: 쉬기보다는 뭐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집단 전체가 좀 오랫동안 받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열심히 해야 인정받는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받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뇌에서 쉬는 것 이퀄 뒤처지는 것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바쁜 상태를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쉬는 상태는 위험하고 도태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0: 네.
1: 또 다른 이유는 쉴 때 올라오는 감정이 불편하기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쁘게 움직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잡생각이 좀 없어진다는 얘기들 하잖아요. 내면의 불안이라든지 공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바빠서 눈앞의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런 감정을 체감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그런 미뤄뒀던 감정들이 확 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부지런하게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내면의 어떤 감정적인 불편함을 회피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성향을 또 완벽주의와 연결

0: 싶기도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1: 완벽주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다라는 기준이 없죠. 어떤 상태에 있어도 더 해야 된다. 네. 아직 부족해. 이런 게 이제 디폴트거든요. 근데 쉰다라는 거는 아, 이 정도면 됐어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행동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벽주의자분들한테는 이게 힘든 거고요. 또 완벽주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가치를 본인이 낸 성과, 성취와 연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0: 네.
1: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작동하는 거니까요. 반대로 쉬었을 때 내가 어떤 성취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만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0: 그렇군요. 완벽주의자들은 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계속 채찍질을 하잖아요. 근데 채찍질을 해야지 발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1: 예, 맞아요. 일리 있는 얘기고요. 실제로 완벽주의자분들이 그래서 남들보다 또 좋은 성과를 내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채찍질도 두 종류가 있다라고 봐요.
0: 네.
1: 하나는 더 잘하고 싶어서 하는 채찍질이죠.
0: 네.
1: 이거는 나를 앞으로 당겨주는 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다른 하나는 못하면 안 되니까 하는 채찍질입니다.
0: 그러니까
1: 뒤에서 밀어붙이는 이런 어떤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들에서 기인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결과값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0: 네.
1: 우리가 누군가한테 쫓겨서 달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망쳐서 달리다 보면은 내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어렵죠.
0: 네.
1: 막 전력 질주를 하다가 결국에는 체력이 다 방전돼서 결승선 도착 전에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0: 네.
1: 그래서 채찍질은 하되 내가 지금 어떤 종류의 채찍질을 스스로한테 하고 있는지는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만약에 만족을 모르는 완벽주의자가 찾아오면 선생님은 뭐라고 좀 상담을 해주시나요?
1: 이런 분들은 스스로의 되게 부족한 부분들, 잘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는 분명히 잘 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 잘 된 것에 의식적으로 좀 주의를 기울여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0: 네.
1: 이제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라고 하면 잘 되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또 제가 이런 분들과 얘기를 나눌 때 좀 자주 들어드리는 비유가 등산인데요.
0: 네.
1: 우리가 등산할 때 정상을 보고 산을 오르지만 계속 앞만 보고 걸어가다 보면은 되게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0: 그렇죠.
1: 중간중간 한 번씩 숨도 고르고 내가 얼마나 높게 올라왔는지도 한번 돌아보고 경치도 감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그동안 내가 읽어온 것들,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0: 네. 한때 또 갓생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신을 뜻하는 갓과 인생을 뜻하는 생이 합쳐진 말인데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하루하루 계획적으로 열심히 살아내는 삶을 의미하죠. 선생님, 너도 나도 다 갓생 살기를 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휴식 부적응자가 됐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일리 있는 주장인 것 같아요.
0: 네.
1: 사실은 뭐 갓생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진짜 문제가 이 갓생이 SNS와 결합이 되면서 비교의 도구가 됐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의 갓생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저거만큼 못하지? 저렇게 못 살지? 이런 이제 자책, 불안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더 갈아넣게 되면서 우리가 취미라는 것과는 또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갓생은 내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인데 네. 어느 순간에 이 갓생이라는 게 정말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매 순간 효율적으로 사는 것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관점에서는 쉬는 것 자체가 이 갓생에서 이탈하는 게 되는 거죠.
0: 네. 네. 혹시 쉬면 불안하다랑 일 중독은 어떻게 다른 개념일까요? 일이 너무 재밌어서 좋아서 일을 안 하는 시간에는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일 중독인 분들이 있죠.
0: 네.
1: 근데 사실 쉬면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 일 중독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심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 중독은 이 불안을 이제 일로만 달랠 수 있는 상태죠.
0: 네.
1: 뭐 운동을 하든 취미를 하든 뭐 어떤 것들을 해도 안 풀리고 일을 할 때만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진다라는 건데 문제는 일 중독인 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스스로한테 물어보셔야 될 게 내가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 것이냐라는 거죠. 진짜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일 일이 재밌어도 쉬어야 될 때는 쉴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또 아, 이런 걸 누리는구나 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데 일 중독 같은 경우는 안 하면 불안한 거니까 네. 쉬는 순간이 고통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0: 그렇군요.

0: 배우 김영욱 선생님이 일을 쉬면 불안하고 인생이 끝난 것만 같아서 쉼 없이 소처럼 일을 했다 이런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김영욱 선생님처럼 바빠야지 내가 가치 있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런 심리는 뭘까요?
1: 일단은 배우나 뭐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특수한 것 같기는 해요. 대중의 반응이나 인정을 이제 받아서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좀 다르다고 보지만 사실 이제 이런 심리가 배우들한테만 있는 건 아니죠.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조건부 자기 가치감이라고 하는데 뭔가를 하고 있을 때만 내가 가치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근데 보통 자존감이 탄탄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자존감이 좀 약하신 분들 혹은 이제 외부의 어떤 성취나 타인의 평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멈추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식의 생각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빠야 안심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0: 그렇군요. 우리 내가 스마트폰 알림이나 또 OTT 쇼폼 등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에 늘 노출돼 있다 보니까 자극이 없는 상태를 또 불편하게 느껴서 쉴 때도 자꾸 SNS 게시물을 본다든지 또 영상을 보면서 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또 이런 행동은 쉬는 게 아니라면서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파민에 절여졌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도파민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뭔가 좀 허전하고 불쾌감 같은 걸 느끼기 때문에 쇼폼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쉽게도 뇌과학적으로는 이거 쉬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짜 쉬려면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걸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쇼폼이나 SNS 보다 보면은 우리 뇌에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들 그리고 특히 이제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뇌가 이거를 계속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쉬지를 못하고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휴식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려고 누워서 휴대폰 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 정도면 휴식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1: 네. 저도 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고요. 제니 씨 말씀처럼 이제 그게 제일 행복하다는 분들한테 그거 하지 마세요. 안 좋아요. 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죠. 저도 뭐든 좋으니까 뭐 웹툰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즐거울 만한 활동 하나는 꼭 확보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핸드폰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유일한 회식의 방법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쇼폰 보고 게임하는 시간이 하루에 일부라면 괜찮지만 내가 쉬는 시간 내내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다면은 내가 진짜 회복할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0: 자, 그렇다면 어떻게 쉬는 게 진짜 잘 쉬는 걸까요?
1: 쉼에도 좀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뇌를 비우는 쉼이에요. 이거는 수동적 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멍 때리기, 음악 듣지 않고 걷기, 주변에 이제 어떤 소리들에 집중하면서 낮잠처럼 이런 이제 새로운 정보나 자극이 들어오지 않고 말 그대로 뇌를 좀 쉬게 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의 뇌는 이제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기억, 감정을 좀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쉼입니다. 이거 이제 능동적 쉼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독서, 요리, 뭐 러닝, 악기 연주 이런 것들을 결과나 평가에 상관없이 그 과정이 즐거워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일과 달리 우리가 막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자유로움 그리고 여기서 얻는 순수한 즐거움이 회복을 유도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둘 다 중요한 쉼이고요. 어느 게 더 좋다라고 보지는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필요한 쉼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머리가 정말 꽉 차서 비워야 된다. 라고 하는 시기라면은 수동적인 쉼이 맞고 내가 되게 무기력하고 공허하고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는 쉼이 충전이 됩니다.
0: 잘 쉬고 있다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불안감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이 불안감을 그럼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1: 이런 감정은 진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바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처음에 멈추는 순간에 불안이 강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감정 상태에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내가 처음으로 쉬면서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죠. 저는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 마음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마치 이제 산봉우리에 올라서 풍경을 내려다보듯이 조망한다는 느낌으로 바라보시라라는 얘기를 좀 해요. 어떤 감정이나 생각

0: 생각들이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감정 상태에 이름을 붙여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나는 내일을 위해서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리마인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휴식이 내가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더 잘 내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의 연장선 같은 과정이다라고 의무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약간 억지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이거는 필요한 과정이야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불안한 감정이 좀 가라. 앉을 거예요.
1: 그렇군요. 이혜원님이 새겨듣게 되네요. 웹툰 보고 그래도 되지만 그게 쉬는 시간의 전부를 차지하면 안 된다 하고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쉬면 불안하다 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 밖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도 질문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9807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7011님이 능동적 쉼, 순수한 즐거움, 오늘 메모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3: 네, 필요합니다.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2: 그러니까요. 오늘 진짜 메모하면서 저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0999님이 저는 우울증 불안장애가 있어서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 불안함을 일 중독으로 푸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 다른 생각이 안 나서 더 일을 하게 되고 쉬지 않고 자영업한 지 4년 차입니다. 휴무도 없어요. 며칠 쉬면 자꾸 눈물이 나고 내가 필요 없다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아요. 이런 마음을 다스릴 방법을 알려주세요. 유유하셨네요.
3: 네. 저도 같은 자영업자로서 네. 너무나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특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뭔가 정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고 뭔가 내 가게가 잘못될 것 같고 네. 이런 마음이 많이 드시다 보니까 뭔가라도 해야겠다라는 그쵸. 생각에 이렇게 휴무일도 반납을 하고 좀 네. 갈아넣게 되는데요. 아, 글쎄요. 며칠 쉬면은 이제 내가 필요 없다라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는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일을 하시면서 미뤄뒀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불편한 감정들이 그 틈을 비집고 올라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휴식을 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네. 그제서야 이제 잠깐 숨통이 트이면서 내 마음이 나도 좀 봐줘 알아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이 지쳐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어쩌면 조금 상담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2: 네. 0365님은 오동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 35년 차인데요. 일요일만 되면 온몸이 아프고 어쩌다 여행을 하게 되면 이 시간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생각하면서 여행을 망치곤 합니다. 그래서 여행이 즐겁지가 않아요. 유유. 역시 또 자영업자분이시네요.
3: 35년 차. 야.
2: 그러니까
3: 진짜?
2: 그렇게 오랜 시간 하셨는데도
3: 그러니까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네.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2: 그리고 또 쉬면 아프다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계세요.
3: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결국 비슷한 기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움직일 때는 거기에 이제 몰두해 있으니까 일을 하는데 집중을 하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고
2: 맞아, 맞아.
3: 쉴 때는 이제 그제서야 나의 신경이 다른 데로 향하면서 신호를 네. 보내는 건데 이렇게 신체 증상으로 스트레스나 어떤 심리 상태의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일수록 네. 감정 표현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다 보니까 몸의 불편감으로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 네.
3: 쉬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쉴 때 드는 그런 생각들이 불편하다고 밀어두시지 말고 아 내가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까에 대해서 들여다보시고 네. 가까운 가족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조금 알아가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2: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신현아님은 중2 아들의 고민도 비슷한 걸까요? 공부를 할 때가 아니라 쉬거나 자유시간에 휴대폰을 보면 마음속에 죄의식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힘들다고 하네요.
3: 네.
2: 아, 공부 아니고 다른 일을 할 때 약간
3: 그렇죠.
2: 그런 느낌.
3: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중2 친구들을 참 많이 네. 만나는데 다들 어떻게든 공부할 틈을 타가지고 네. 핸드폰을 하려고 애를 쓰지 자유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것까지도 마음속에 좀 죄의식이 불편함을. 든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고
2: 그렇네.
3: 약간은 강박적인 성향이 좀 있는 친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3: 이런 성향이 있는 친구들이 되게 양심이나 어떤 도덕심 같은 것들이 되게 높아가지고
2: 네.
3: 규칙을 어기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지시

0: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감을 굉장히 좀 크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역으로 조금 느슨해질 필요도 있죠.
1: 네.
0: 그래서 뭔가 맹목적으로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기가 쉽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아드님의 생각이나 선택을 먼저 물어보고 그거를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5678님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러닝할 때 음악을 듣는데 음악을 듣지 않고 뛰는 게 뇌에 더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0: 아까 이제 음악 듣지 않고 산책하기가 있었죠. 완전히 이제 머리를 비우는 과정인데 저도 러닝을 할 때는 음악을 듣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음악을 들어야지 힘을 내가지고 그쵸. 끝까지 또 완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1: 지루하지 않고.
0: 그리고 지루함을 이기는 그런 용도가 되기도 하고요.
1: 네.
0: 그래서 꼭 매 순간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때때로 이제 다른 감각들을 이제 완전히 비우고 그냥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들 눈에 들어오는 풍경들 이런 거에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틈틈이만 가져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윤근식님이 사연에 힘듦이 느껴져요. 힘내세요 하고 응원의 글을 또 남겨주셨네요. 오늘은 휴식과 마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번 주말에 선생님 어떻게 쉬실 거예요?
0: 저도 이번 주말에는 러닝하고 이제 밀린 원고도 쓰고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송을 이제 하다 보니까 문득 아무것도 안 하는 온전한 쉼이 저한테도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멍도 좀 때리고 좋아하는 책도 좀 보고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1: 꼭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동훈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크러쉬의 뷰티풀 듣고 올게요. 4788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크러쉬의 뷰티풀 듣고 왔습니다. 신은희님이 오동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쉬는 방법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잘 쉬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야기 말로는 정말 잘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잘 쉬는 방법을 또 찾아서 이번 주말에는 정말 푹 쉬는 주말을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363님 오늘 제 생일입니다. 나이 61세 알리기도 그런 나이죠. 축하해 주시면 영광으로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2363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새싹 문자 이렇게 또 생일날 또 오당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뭐 나이를 알리는 날이라기보다는 생일은 또 한 해를 또 잘 살아온 거 축하받는 날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오늘만큼은 또 당당하게 축하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해 동안도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도 앞으로도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184님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딸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맞벌이 하면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응원합니다. 저는 지금 딸아이 운동 마치길 기다리고 있어요. 운동을 안 하면 다리가 통증이 와서요. 뼈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도수치료 받고 좋아져서 그만해도 된다고 했는데 다시 아파하네요. 필라테스를 시작했는데 꾸준히 재밌게 했음에서 밖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답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니 지루하지 않네요. 아, 13살 또 딸아이 키우신 우리 어머님이신데 오, 운동을 안 하면 다리가 또 통증이 오는 그렇군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되는가 봐요. 13살 아이한테는 또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어머니도 또 마음이 쓰이실 거고 이렇게 또 끝날 때까지 같이 기다려주시고 옆에서 응원해주시는 엄마가 있으니까 아이도 힘내서 또 즐겁게 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라테스가 또 굉장히 좋은 운동이잖아요. 저도 너무 좋아해서 오랫동안 하는 운동인데 통증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자세 교정도 좋고 몸 우리 구석구석을 풀어주는 운동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님도 혹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둘이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혹시 기다리기 좀 지루하시고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수업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202님, 복날인데 제가 늦게 퇴근한다고 동생이 치킨을 사서 갖다 놨대요. 아들은 먼저 먹고 태권도 가고 저는 집에 가서 맥주 한 캔 해야겠어요. 여기 울산은 더워도 진짜 너무너무 억수로 더워요. 쪄 죽을 것 같아요. 오당제 가족들 더위 먹지 말고 건강하세요. 아 그래요. 울산 많이 덥구나. 저는 울산은 더워도까지 읽고 더워도 뭐 견딜만 해요 이런 식으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더워도 너무너무 억수로 덥다 이렇게 보내주실 만큼 진짜 많이 더운가 봐요. 진짜 착한 동생이네요. 늦게 퇴근한다고 또 동생이 치킨을 사서 갖다 놨다니 얼른 가셔서 지금 퇴근하는 길이신가요? 얼른 가셔서 맛있게 또 치킨 드시고 몸보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치킨 시켰는데 2시간 걸린다고 하셨다. 우리 청취자분은 치킨이 도착했는지 모르겠네요. 도착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내일만 일하면 제헌절 연휴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정말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사실. 목요일 어떻게 보내실 건지 오당지에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변진섭의 숙녀에게 김원성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원미연의 이별여행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박현진님, 저는 내일 퇴근하고 바로 본가에 갈 예정이에요. 3일간 집에 안 들어올 거라서 밀린 택배도 뜯고 집안일 도장 깨기 중인데 정말 집안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또 금요일에 쉬는 날이라서 아마 또 내일 퇴근하고 바로 본가에 가실 예정인가 봐요. 또 가기 전에 택배도 뜯고 이것저것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싹 정리해놓고 나면은 마음이 한결 가볍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5678님. 와, 번호가 5678번이시네요. 내일은 정말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요. 머리를 왜 하냐면요. 일요일에 친구들이랑 사진 찍기로 했거든요. 큰아이 낳고 병원 조리원에서 만나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임하면서 잘 지내는데 매번 아이들 사진만 찍어주는 것 같아서 이번에 충동적으로 아줌마들끼리 사진 찍기로 했어요. 그런데 스튜디오 예약해두고 다들 후회하고 있어요. 흑역사가 탄생할 것 같다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니까 나중에 보면 지금의 저희도 예쁘겠죠. 일요일을 준비하는 내일이 될 것 같아서 설렙니다. 와, 너무 잘하셨네요. 진짜 좋은 추억 될 것 같아요. 5678님. 아이들 사진은 진짜 많은데 정작 그 엄마 아빠들 사진은 별로 없는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라도 또 시간을 내서 같이 사진 찍으시는 거 정말 좋은 추억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뒤에 보면은 아, 이때 진짜 우리 예뻤다 젊었다 그때 사진 찍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내일 머리도 예쁘게 자라고 오시고요. 3293님, 저는 내일도 면접 보려고 합니다. 내일은 하루에 면접이 3개나 잡혀있는데 서울 성북구 미아동 수원시 용인시네요. 왔다 갔다 정신이 없겠네요.

덕분에 좋은 노래, 멋진 가수들을 알게 돼요. 고맙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하면서 오늘의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지혜님이 신청해주신 샵11 Sheep Sleep Deep 이 노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They say can sheep have shoes they wear. I'm not so sure if this really true. But if I saw you drifting, it might be.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Starry, starry
1: night.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10시 뉴스입니다. 검찰이 글로벌 반도체 부품 업체들의 국내 담합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인 몬타지 테크놀로지와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미국 램버스의 한국 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의 부품을 공급하면서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에 대한 보증을 약속하면서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홈플러스 일반 노조에 따르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김병주 MBK 회장의 전액 보장을 조건으로 2천억 원 대출 지원을 제안했으며 김병주 회장이 이를 수용하고 보증을 약속하면서 긴급 자금 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내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 대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공군이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 비행기지의 출입 통제와 경계 감시 임무를 민간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군은 최근 기지 경계 민간 아웃소싱 적합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구체적인 민간 위탁 방안과 필요한 예산, 법령을 정비할 대목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병역자원 감소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발전이 맞물리는 상황이라며 CCTV 관제나 기지 출입 체계 등 비전투 분야 임무는 민간 위탁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회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의사 표명 절차를 안내한 것에 대해 기존 정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정몽규 전 회장 사임에 따라 어제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 회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의사 표명 절차를 안내했지만 K축구혁신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시점에 이런 안내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렇습니다. 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현재 정관에 따르면 정몽규 회장 사임일 이튿날부터 10일 이내인 16일까지 협회 임직원의 후보 등록 의사 표명을 진행해야 했고 절차적 문제 소지를 피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충청권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충청권이 20에서 60mm, 호남권과 부산, 울산, 경남 30에서 80mm, 제주도는 5에서 30mm 등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3도, 부산이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 여름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작년과 재작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덜 쓰면 요금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단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절감률에 따라 지원금도 더 늘어납니다. 올 여름 우리 집 전기 사용량 딱 1%만 줄여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

0: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2: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기업들 사이에서 이상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AI를 앞세워 인력을 줄였던 기업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주요국 기업의 임원들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은 AI가 생산성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성급하게 인력 감축이라는 결정을 내렸던 걸까요? 잠시 후 업되는 기업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는 있지만 올해 중국 첨단 기술주들의 흐름 눈여겨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배경엔 중국 정부의 아주 강력한 육성 전략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중국 증시, 시장의 자금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KB증권 아시아 시장팀 박수현 팀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3: 오늘은요, 뜨거운 이야기, 뜨거운 이슈, 인공지능과 일자리 이야기입니다. 예. AI 기술이 확산이 되면 우리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걱정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AI 때문에 대규모 감원을 했습니다. 특히 빅테크들이 뭐 수천 명씩 해고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무슨 논란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대규모 구조조정 한 게 정말 AI 때문인 게 맞아? AI가 정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맞아? 뭐 이런 논쟁이 뜨거워요. 네. 게다가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엄청난 감원을 했던 회사가 이번에는 일손이 모자라다라면서 이제 다시 대규모 채용을 하는 일이 연달아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이제 빅테크 CEO가 직접 AI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했던 효과가 신통치가 않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AI와 일자리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2: 네. 빅테크 기업 CEO 누가 그런 얘기를 했길래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3: 바로 마크 저커버그 예. 메타 CEO입니다. 이달 초에 이제 로이터에서 익스클루시브 이렇게 딱 단독 기사를 하나 달아냈어요. 예. 근데 마크 저커버그가 이 메타의 사내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직원들한테 말한 거를 취재해서 이제 단독 보도한 건데 AI 에이전트 개발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고 털어놓은 겁니다. 게다가 이제 메타가 불과 이제 6주 전인 5월에 그러니까 AI를 이유로 8,000명을 잘랐거든요. 그런데 저커버그가 조직 개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라고 실수를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커버그 발언이 왜 충격적이냐면 올해 이제 메타가 AI에 쏟아붓겠다고 한 돈이 1,4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습니다.
2: 야, 예.
3: 그러니까 이거는 메타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쓴 투자금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에요.
2: 예.
3: 게다가 대대적인 그 AI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사람을 대대적으로 해고할 때 그 명분이 바로 이제 곧 사람의 자리를 AI 에이전트가 대신할 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직을 효율화해야 한다라는 이유였거든요.
2: 예.
3: 근데 그때 이제 직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막 피바람을 일으켰는데 불과 두 달여 만에 본인의 예상이 빗나갔다는 것을 시인한 거예요.
2: 예.
3: 특히나 이제 메타에서 사내에서 쓰는 그 AI 툴을 개선하는 작업을 이끌던 그 임원이 회사를 나가버려요. 그래서 무리한 인력 구조 조정이었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메타 안팎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메타 외에도 AI를 이유로 빅테크들이 감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3: 네. 그 미국의 감원 통계를 집계해 온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2: 네.
3: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네. 이름이 좀 특이하죠? 네. 이게 좀 유명한 회사예요. 네. 이 헤드헌팅하고 인사 컨설팅 하던 그런 세 명의 파트너가 만든 회사인데 30년 넘게 그 미국의 감원 통계를 집계해온 이 분야에서는 꽤 이제 저명한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달 초에 발표한 그 상반기 보고서를 보면요. 올해 상반기에 AI 때문이라고 명시된 그 감원. 감원 목적이 AI예요.
2: 예.
3: 그 감원이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10만 1743건.
2: 예.
3: 근데 작년에 한 해 전체가 5만 5천 건 정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년 만에 작년 1년치의 거의 두 배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감원할 때 이게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감원할 때 보도자료나 이제 언론 보도나 아니면 경영진 발언 이런 걸로 이제 AI 때문에 구조조정한다라고 밝힌 기업들의 그 수치를 집계한 겁니다. 네. 이제 특히나 AI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 연속으로 이제 미국 감원 사유 1위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관이 2023년에 AI를 별도 사유로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업들이 사람을 자르면서 되는 이유 1순위가 바로 AI가 된 거예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 네 개의 회사가 올해 AI 인프라에 쏟겠다고 한 돈이요. 합쳐보면은 7천억 달러. 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천조 원에 달하는 뭐 엄청난 돈이거든요. 예. 작년에 이게 거의 두 배 정도 규모래요.
2: 네.
3: 이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사람의 일자리, 그러니까 사람의 월급에 쓰이던 자금이 AI 투자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2: 그런데 대규모 감원을 하는 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았을 때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 네.
2: 지금 대량 해고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3: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논란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요.
2: 네.
3: 대량 해고를 하고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클이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올해 이제 3월에서 5월 분기 실적 발표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증가했어요. 수주 잔고만 해도 300% 늘었습니다.
2: 예.
3: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주에 바로 이제 4,800명 감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메타도 8,000명 잘랐는데 실적 좋습니다.
2: 예.
3: 그리고 델하고 클라우드플레어 이 표에 나와 있는데 여기 감원 규모가 전체 직원의 한 10%, 20%에 달하거든요.
2: 예.
3: 꽤 큰 규모예요. 근데 두 곳 모두 사상 최대 매출이에요. 그리고 블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2: 알죠. 예.
3: 네. 여기가 이제 직원의 절반 가까운 4,000명을 잘랐습니다.
2: 예.
3: 여기 그 트위터 창업자 중에 한 명이었던 잭 도시. 여기 이 잭 도시가 이끄는 결제 회사인데 여기도요. 실적이 시장 전망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좋은 상황인데 직원 절반을 날리는 그런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그 이유를 AI 때문이다라고 직설적으로 밝혔어요. 그때
2: 네.
3: 잭 도시가 주주 서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만드는 AI 도구를 사용하면 훨씬 더 작은 팀으로 더 많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 네.
3: 그러니까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직원들을 자르는 게 아니고 앞으로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거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인력 감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 그러니까 AI가 이미 업무를 대체해서 할 일이 없어진 직원들을 자른 게 아니라
3: 네.
2: 미리 필요 없을 걸로 예측해서 해고했다. 이거네요.
3: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AI 때문에 감원하는 거야 하는데 실제로는 알고 봤더니 그게 벌어지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2: 네.
3: 그러니까 미국 듀크대하고 연방준비은행의 연구진이 이제 미국 주요 기업 CFO들 700명한테 익명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90%가 지난 1년간 AI가 우리 회사 고용에 미친 영향은 사실상 없었다.
2: 네.
3: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89%는 생산성에도 영향이 없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이상하죠.
2: 예.
3: 그러니까 AI가 고용에도 생산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아직 크게 없었다라고 경영진 스스로 답했는데
2: 예.
3: 바로 그 AI를 이유로 사람을 엄청나게 자른다는 거잖아요.
2: 예.
3: 그러니까 사실은 AI랑 상관도 없는데 AI를 핑계로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실리콘밸리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요 AI 워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워싱이라는 단어는 사실 환경 분야에서 그린 워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친환경이 아닌데
2: 네.
3: 친환경인 척 이렇게 포장하는 거
2: 네.
3: 그걸 말하는데 AI 워싱도 같은 맥락입니다. 원래는 이제 AI 기술도 없으면서 AI 기술인 척한다라는 마케팅 과대 포장을 뜻했는데
2: 네.
3: 최근 들어서 인력 감축을 AI로 포장한다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2: 그렇군요.
3: 이 AI 워싱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는 게 그거를 다름 아닌 샘 올트먼, 예. 오픈 AI CEO가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샘 올트먼이요. AI 워싱은 실제 존재한다. AI 워싱 is real. 이렇게 이런 멘트를 했어요. 그리고 예. 기업들이 AI를 핑계로 해고를 위장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은 머지않아서 일어는 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날이 다가오고는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AI 산업의 가장 중심에 있는 샘 올트먼이 AI 워싱을 그래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빅테크들의 감언에 대한 정당성이 지금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2: 네. 그러면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AI를 핑계로 직원들을 해고하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3: 이게 흔히들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 그렇죠.
3: 그래서 미국에서 AI를 그 업무에 도입하기 위해서 직원을 대량 해고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뭐 노동법상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한국은 근로기준법상의 이제 정당한 이유라든지 긴박한 경영상 위기 이게 법적으로 입증돼야만 정리해고가 가능하잖아요.
2: 예.
3: 그런데 미국은 임의 고용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언제든지 회사는 직원을 자를 수 있고 직원도 마찬가지로 회사를 관둘 수가 있고요. 그렇게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2: 네.
3: 하지만 이제 뭐 인종이라든지 성별에 대한 차별 아니면 뭐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이런 걸로 해고하는 거는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약 장치가 있긴 있어요. 유일하게 이제 있다면 100인 이상 기업이라든지 어떤 요건에 되면은 대규모 감원했을 때 최소 60일 전에는 이제 서면으로 통보해라 이런 절차적 의무는 있습니다.
2: 네.
3: 그런데 이제 구조조정이 AI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 이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노동법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증권 사기에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 증권 사기요?
3: 네. 네. 그 미국 그 SEC가 2024년에요. 실제로는 AI를 안 쓰면서 AI로 투자한다라고 거짓 통보를 한 그래서 이제 그걸로 투자자를 끌어모는 자산 운용사들을 증권 사기로 실제 처벌한 적이 있거든요.
2: 네.
3: 이거는 이제 사업 능력을 속인 그런 워싱이잖아요.
2: 그렇죠.
3: 근데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원 워싱도 유사한 법적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 예.
3: 만약에 어떤 회사가 사실은 단순히 비용 절감으로 사람을 잘랐는데 그러면서 AI 혁신으로 효율화했다라고 허위 가장해서 공시하고 주가를 이제 올렸다면은
2: 네.
3: 이거는 투자자를 고의로 기만한 셈이 된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뭐 아직까지는 처벌한 사례는 없지만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경우에는 이게 증권 사기의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법률 전문가들의 경고가 지금 현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그런데요. 기업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왜 감면하면서 굳이 AI를 갖다 붙일까요? 그냥 미국 네. 같은 경우 해고가 자유로우니까 야, 너 나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3: 네. 기업들 속사정을 보면은 꽤 복잡해요.
2: 예.
3: 그러니까 우선 뭐 비싼 칩 그리고 데이터를 지을 돈, 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2: 네.
3: 그래서 빅테크들이 지금 막 지금 AI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AI 칩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2: 예.
3: 그 천문학적인 자금은 무조건 뭐 외부에서 조달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아껴서라도 AI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과잉 채용했던 그 청구서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2: 예.
3: 그러니까 코로나 때 비내면으로 이제 온라인 사업들이 엄청 성장했고 그때 기술 기업들이 사람들을 많이 채용했단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발자들을 왜 고액 연봉 주면서 막 서로 데려가려고
2: 맞아요.
3: 전쟁 벌였잖아요. 그래서 그 비대해진 조직의 거품을 빼내야 되는데 마침 AI 붐이 이제 쫙 다가오면서 그 핑계를 댄 거죠. 그리고요, 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투자자 압력을 이제 무시 못할 이유로 꼽아요.
2: 예.
3: 그러니까 IT 업계에는 40의 법칙, Rule of 40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2015년에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가가 만든 기준인데 그게
2: 예.
3: 뭐냐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쓰는 개념이긴 해요. 그러니까 매출의 그 회사의 매출 성장률하고 이익률을 더해서 그 합이 40을 넘어야 좋은 기업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이 30% 늘고 이익률이 10% 면은 이제 합이 40 있잖아요. 그만 네. 통과 패스. 그리고 매출이 매년 40%씩 고속 성장한다. 그러면 이익이 0%여도 용서가 된다. 네. 근데 만약 성장이 20%로 둔해졌다. 네. 그러면 성장률이 그러면 40을 맞추기 위해서 이익률을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2: 네. 그러면 이 40% 법칙 이걸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적용한다면 AI 기업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3: 그러니까 AI 기업들이 정확히 40 법칙을 그대로 적용받지는 않지만 네. 투자자의 투자 요건이요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 네 곳의 올해 이제 인프라 투자금이 천조 원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어마무시한 투자금을 땡겨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AI가 이제 실제로 매출하고 이익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냐라는 답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IT 업계에서는 이 40 법칙이 아니라 60 법칙을 요구하는 투자자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2: 네.
3: 여기서 빅테크들의 감원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2: 예.
3: 기업들 성장률이 둔화할 수는 있잖아요.
2: 예.
3: 그러면 투자자들 눈높이를 맞추는 가장 빠른 길은 비용을 줄여서 이익률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2: 예.
3: 그러니까 빅테크들 속내가 지금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2: 네. 그래서
3: AI 인프라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례 없는 규모의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2: 예.
3: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데 그 돈은 계속 조달해야 하고 그 비상장사들 같으면은 이제 IPO를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상장사의 경우에는 주가가 또 이미 랠리를 펼치면서 시장 기대치가 잔뜩 이제 올라가 있단 말이죠.
2: 예.
3: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압박을 받는 경영진이 당장 손댈 수 있는 게 바로 인건비인 겁니다.
2: 그렇군요.
3: 인건비.
2: 네. 예. 빅테크 기업들이 왜 AI를 핑계대면서 직원들을 해고하는 건지 이건 이제 이해가 됐고요.
3: 네.
2: 그런데 무리해서 감원을 했다면 이건 오히려 계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3: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자른 사람들을 다시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앴던 자리도요. 다시 부활시키고 있대요.
2: 네.
3: AI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직원을 잘랐는데
2: 네.
3: 막상 AI가 그 일을 제대로 못 하니까 이제 슬그머니 이제 사람을 다시 뽑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AI 부메랑, 해고 부메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우리
3: 네.
2: 뭐 라디오 진행이 쉬운 거 아니에요?

0: 이거 이해가 못합니다.
1: 대체 안 되겠죠? 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스웨덴의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를 좀 보시면요. 이 클라르나라는 데가 이제 온라인 쇼핑할 때 물건값을 나눠서 내거나 이제 나중에 내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
0: 네.
1: 이게 고객들이 뭐 결제, 환불, 연체, 분쟁 이런 문의가 많을 거 아니에요.
0: 예.
1: 그래서 고객 상담 업무가 굉장히 큰 비중인데 이 회사가 2024년에 오픈 AI 기술을 가져다가요.
0: 아.
1: 고객 상담 업무를 맡기면서 우리 AI 챗봇 하나가 고객 상담원 700명 몫을 한다라고 막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죠.
0: 예.
1: 그런데 이제 막상 AI한테 맡겨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0: 예.
1: 막 화난 고객을 달래지도 못했고 자꾸 환각이 생겨가지고 수수료나 환불 정책까지 중요한 답변을 막 확신에 차가지고 거짓말로 해댄 거죠.
0: 네.
1: 고객 만족도가 이제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사람을 다시 뽑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자동차 회사 포드 사례도 있는데 포드는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품질 검사 엔지니어들을 지속적으로 내보냈단 말이죠.
0: 예.
1: AI한테 그 업무를 맡긴 거예요. 근데 AI 품질 검사가 자꾸 이제 결함을 놓치게 되면서 자동차 리콜이 급증하게 된 겁니다.
0: 예.
1: 그래서 베테랑 엔지니어의 그 경험이라는 거는 사실은 문서로 다 정리가 안 되잖아요.
0: 예.
1: 그리고 미세한 품질 차이를 인식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각. 이 감각이라는 게 매뉴얼에 모두 입력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AI를 완벽하게 학습시킬 데이터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포드가 숙련된 엔지니어 350명을 다시 불렀고요. 리콜 비용을 줄이게 됐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렇게 다시 사람을 뽑는 게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채용 비용, 교육 비용, 뭐 그리고 회사가 해고됐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제안할 때는 이 돌아오는 사람이 협상력이 생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나갈 때보다 더 높은 연봉을 부를 수밖에
0: 예.
1: 없죠. 그러니까 비용 아끼겠다고 사람 내보냈다가 결국 더 비싼 값을 치르고 되사오게 된 겁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정말 AI가 실제로 사람을 대체한 경우 이건 없습니까?
1: 물론 있어요.
0: 예.
1: 그 실제 이제 AI가 업무를 대체하기도 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스탠퍼드 대학이 매년 내는 AI 인덱스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400페이지나 되는 건데
0: 네.
1: 제가 열심히 찾았습니다.
0: 이야,
1: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학술 연구를 토대로 구체적인 숫자를 뽑았더라고요.
0: 네.
1: AI를 썼더니만 회계사는 55% 생산성 향상됐고요. 마케팅 팀도 50% 생산성이 개선이 됐다. 콘텐츠 창작자 무려 200%에 달하는 생산성 향상이 있었다. 고객 상담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당 처리 건수가 좀 빨라졌다, 늘었다. 반면에 이제 숙련된 개발자들은 생산성이 오히려 느려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AI가 숙련자는 그대로 두고요. 신입이나 저경력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0: 확연히 드러나네요.
1: 네. AI 시대의 이 흐름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의 첫 발을 디뎌야 하는 그 청년들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경력 사다리가 허물어져서 결국 이 미래의 전문가 집단도 사라지는 위기가 닥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큰 변화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중국 기술주 하반기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짚어보겠습니다. KB증권 아시아 시장팀 박수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예,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었다가 다시 요즘 중국에 특히 첨단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도대체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아졌던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어떤 내막인지도 궁금합니다.
4: 네, 이게 워낙 그 글로벌 기술주가 강했고 네. 특히나 우리나라가 반도체 주도로 하는 상승이 강했다 보니까 중국이 연초 이후 수익률 보면 기술주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3: 네.
4: 근데 제가 이렇게 투자자분들 만나보면 썩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중국에 반도체가 거의 올인되어 있는 지수가 하나 있거든요.
3: 예.
4: 과창판이라고 하고 영어로 이제 스타마켓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시가총액 상위 50개로 형성되어 있는 지수는 수익률이 연초 이후로 48% 정도.
3: 오.
4: 네, 요게 한 60% 갔다가 여기도 예. 조금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은 좀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멘텀을 상대적으로는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징적인 건 중국의 최근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3: 예.
4: 첫 번째, 뭐 이건 우리나라도 해당되는데요. K자형.
3: 예.
4: 경기가 아, 네, 워낙 안 좋고 그래서 돈이 흘러가는 쪽은 철저하게 AI 테마.
3: 네.
4: 중국 정부도 정책은 그쪽으로 강하게 예.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디커플링입니다.
3: 네.
4: 디커플링은 누구랑? 미국이랑.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AI는 완전 다른 사이클을 간다. 미국이 제재하면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가겠어라는 게 최근에 우리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CXMT 상장이라든지
3: 네.
4: 이런 거에서 조금씩 돌파구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극명하게 K자로 기술주와 소비주가 갈리고 디커플링으로 미국과 중국이 나뉘면서
3: 네.
4: 어쨌든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조금 같은 궤를 하니까
3: 네.
4: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중국 기술주와 한국, 미국은 뭐랄까요. 좀 인버스 양상을 보입니다.
3: 예.
4: 한쪽에 올라가면 오히려 떨어지고. 그러니까 헤지 자산으로
3: 네.
4: 투자 관점에서 중국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3: 그렇군요. 근데 원래 중국 내부에서는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부분에서 워낙 요즘 성과가 좋지 않다. 아니면 구조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혹시 최근 첨단 기술주가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런 중국 경제 뭐 구조적인 배경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4: 중국이 매년 5년마다 경제발전 계획을 5년치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올해 새로운 5년짜리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면 좀 재밌는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습니다.
3: 네.
4: 지난 5년 동안에는 1순위가 기술 강국이었어요.
3: 네.
4: 우리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
3: 예.
4: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 새로운 5년의 1순위는 제조 강국으로 바뀝니다.
3: 오.
4: 그리고 기술 강국이 2순위로 내려오거든요.
3: 그래요.
4: 조금 이해가 안 되죠.
3: 예.
4: 중국 여전히 기술이 필요해 보이는데
3: 예.
4: 왜 제조 강국을 다시 1순위로 올렸을까? 제가 보는 여기서 중요한 함의는 중국은 정책을 위아래서 탑다운으로 끌어내리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고
3: 네.
4: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고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AI가 나와서 뭐 쿵푸하고 뭐 춤추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 예.
4: 우리는 로봇을 포함한 전반적인 AI가 사회 곳곳에 펼쳐져서 특히나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의 목적이 있어.
3: 아.
4: 다른 거 엔터테인 이런 것도 필요는 한데 이게 메인이 아니다.
3: 네.
4: 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고 보여지고
3: 예.
4: 이걸 통해서 제조업의 부흥으로 부동산의 침체를 막아보겠다. 네. 라는 게 중요한 이 골자가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러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은행 그 북경사무소에서 좋은 예.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여기에서 부동산 투자에 따른 이 하락 효과를 얼만큼 제조업 생산이 이 상방으로 같이 상쇄를 해주는지를 봤을 때 2023년부터 이미 상쇄를 해주고 있더라. 네, 그래서 이게 100% 부동산이 안 좋아지는 걸 다 막기는 당장은 어렵지만 네. 이미 부동산이 안 좋아지는 걸 제조업이 어느 정도 방어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는 요 그림에서 네. K자형은 네,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의 AI 산업은 미국이 바라보는 AI 산업과 뭐 관점이 다른 겁니까? 어떤 겁니까?
4: 저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3: 그래요?
4: 네. 이게 다르지만 어찌 보면 미국한테 위협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미국의 위협은 사실 우리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면밀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미국은 어쨌든 민간 주도의 경제이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부단에서의 압박이나 뭐 베네핏이나 이런 것도 주고 있지만 중국은 정부가 원하는 이 탑다운 전략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AI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조 강국을 만드는 그림에서 정부가 이 연결고리를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뭐냐 하면 AI 복지론, AI 공공재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 예.
4: 뭐냐 하면 중국의 관영지 중에 하나가 노동자 일보라고 있어요.
3: 예.
4: 여기에서 대서특필한 내용이 있고 여기저기서 보도가 됐는데 주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AI로 생산성 향상이 된다고 해서 기업의 고용주가 고용인을 만약에 해고해 예. 이거 정부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 예.
4: 굉장히 이상하죠.
3: 네, 원래 AI 도입하면 대부분 일자리 잃어버린다가 정설인데
4: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I로 향상성이 생산성 향상이 들어와서
3: 네.
4: 원래 8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3: 네.
4: 6시간으로 줄었어요. 이 2시간은 내 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 일종의 복지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정부가 판단한 거고
3: 예.
4: 부동산을 포함한 내수 경기는 너무 안 좋으니까
3: 네.
4: 고용 시장에 사실 썩 좋지는 못해요. 그러면 정부가 강제로 고용을 늘리라라고 말은 못하지만
3: 그렇겠죠.
4: 기존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기업이 아니고
3: 예.
4: 네, 이 노동자, 근로자가 다 같이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의 일종의 AI 공동부유론 같은 게 좀 형성이 되고 있다.
3: 네.
4: 이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에서 AI로 계속 생산성 향상을 하고 고용의 이 변화의 구조가 빠르게 전개된다고 하면
3: 예.
4: 중국은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3: 네.
4: 이런 게 치명적인 한 그룹이 있죠. 누구냐면 AI 서비스 기업들. 공공재 연결되는 게 하나 있어요.
3: 뭐예요?
4: 가격이죠.
3: 가격.
4: 공공재는 가격을 못 올립니다.
3: 네.
4: AI도 그래서 중국은 전략 중에 하나가 이 P와 Q를 철저히 나눠서 봅니다. 네. P는 저는 성능이라고 봐요.
3: 예.
4: 성능을 올리면 가격을 높여봤잖아요.
3: 네.
4: 그리고 Q는 토큰의 사용량을 최대한 늘리는 거.
3: 네.
4: 일종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볼 수 있죠.
3: 예.
4: 이걸 나눠서 접근을 하고 있고 정부는 후자를 원하는 거죠.
3: 예.
4: Q를 최대한 늘려라. 제조업을 포함해서 서비스업이든 뭐든 최대한 많이 AI를 적용하고
3: 네.
4: 여기에 따른 고용 충격은 정부가 막을 수 있을 만큼은 막아주겠다.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한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는 AI를 성큼성큼 도입하기 위해서 또 미국과 경쟁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AI를 적극 도입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AI 때문에 나 일자리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민심이 흉흉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냥 달래기 위해서 다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일자리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AI 덕분에 오히려 쾌적하게 일하는 겁니다라는 뭐 감언이 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려고는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도 내심 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건지 실제 이런 행보로 집행을 계속 해갈 거로 보이는지 우리 박 팀장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궁금합니다.
4: 저는 이게 결국엔 중국도 이 국가의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 같아요. 도움이 된다면 저는 무리가 되더라도 할 것
3: 예.
4: 같습니다.
3: 예, 예.
4: 어떤 식이냐면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3: 그렇죠.
4: 여러 가지 뭐 저리로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방향성을 저는 설정할 수 있다고
3: 예.
4: 보고요. 이게 미국한테 또 위협이 되니까 예. 중국 입장에선 정부가 썩 나쁘지 않은 거죠.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기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뭐 박수현 팀장은 중국을 보기 때문에 중국 바이어스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만
3: 편하게 해주세요.
4: 네, 뭐냐 하면 오픈 AI가 상장을 왜 미룰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AI 이 공공재화 여기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공공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미 중국의 LLM들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3: 그렇죠. 무료도 많고요.
4: 네, 네. 그 진짜 무서운 게 또 이게 오픈소스거든요. 예. 오픈웨이트라고 해서 내가 반도체계의 진짜 전설 중에 한 명이 짐 켈러라는 분이 계시고 네. 최근에 블룸버그나 이런 외신 보도를 보면 짐 켈러마저도 예. 중국의 LLM을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성비 너무 저렴하고 네. 두 번째로는 오픈웨이트로 내가 이 코딩했던 과정들을 가져와서 파인 튜닝할 수 있다. 각각 AI를 접목하는 산업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걸 획일화해서 가져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3: 그렇겠죠.
4: 네. 그럼 파인 튜닝 하려면 여기에 있는 소스를 오픈해 줘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미국 모델들은 오픈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저렴한데 오픈 모델이야. 네. 이거 여러 산업에 적용하기 너무 좋은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는 지금 중국에서 가장 무서운 LLM 중에 하나가 딥식 이후에 부상하고 있는 게 상장사인데요. 줄프라고 있습니다.
3: 줄프.
4: 네. 네. 영어로는 ZAI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홍콩에 상장하고 1400%가 올랐습니다.
3: 와.
4: 올해 상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배 이상 올랐는데 이게 시총이 원화 기준으로 한 150조 원 정도가 돼요.
3: 예.
4: 근데 지금 오픈 AI나 엔트로픽이 원하는 멀티플 적용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거의 9배에서 10배 정도로 원하거든요.
3: 예.
4: 시장에서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3: 예.
4: 미국의 실리콘밸리마저 중국의 LLM들을 저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이 가격을 쳐주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저는 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3: 네.
4: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련의 과정들에서 중국 정부가 봤을 때 AI의 토큰 가격을 낮춰서 가져가는 게 중국 안에서도 공공재로서 여러 산업에 적용하기가 좋고 또 중국은 오픈소스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LLM의 부상을 위협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중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성에 일치한다고 보고 또 제가 학계나 이렇게 좀 계시는 분들 얘기 나눠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피드백을 들었어요.
3: 뭐라고요?
4: 최근에 논문도 LLM을 진짜 많이 활용하거든요.
3: 그렇죠.
4: 네, 그래서 이 논문을 쓸 때 이게 속된 말로 초벌구이라고 하는데 네. 필요한 데이터를 돌려서 실증 분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중반부까지의 단계는 다 중국 LLM을 쓴다고 합니다.
3: 예.
4: 그리고 최종 결론 도출에만 예. 뭐 클로드나 GPT 이런 걸 쓰는 거죠. 왜냐하면 논문에 다 중국 LLM, LLM 이러면은 예. 조금 의구심을 받으니까.
3: 그렇겠죠.
4: 네. 그런데 중요한 이 결론 도출의 핵심적인 부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초반 작업부터 중반부에 나옵니다.
3: 예.
4: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는 중국 LLM들이 이 데이터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결국 LLM들이 구축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에이전트를 연결되는지 이게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국의 AI 이런 공공재론이 우리가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중국 AI 산업을 좀 모니터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들 어디서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4: 일단은 LLM이 AI 모델의 네. 핵심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홍콩의 또 상장사라서 주가가 모든 걸 대변하진 않지만 시장에서 이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을 좀 간접적으로 보실 수가 있잖아요.
3: 네.
4: 홍콩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줄프라고 하는 예. 기업도 저는 주가를 보시는 게 일단 직관적일 것 같고
3: 네.
4: 두 번째로는 또 홍콩의 텐센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3: 네.
4: 여기에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3: 예.
4: 이게 위챗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중국판 카카오톡 같은 거죠.
3: 네.
4: 여기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합니다. 모든 대화도 여기서 하고 대부분의 결제도 여기서 많이 하고요. 그리고 미니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위챗 안에는 다른 어플 들어가지 않고 위챗 안에서 다른 어플 넘어갈 수 있게 하는 화면이 따로 있습니다.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3: 예.
4: 이 위챗 안에서 결제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어떤 연극이나 영화를 예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이게
3: 예.
4: 파워풀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AI 모델에서 그 다음에 발전 단계가 에이전트로 가고 있잖아요. 에이전트는 나 대신에 일을 해주는 거니까
3: 예.
4: 여러 가지 어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3: 네.
4: 이 이거를 호출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SNS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텐센트가 모든 플랫폼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굉장히 저는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고 중국에 최근 들어서는 조금 뜸해졌는데 연초에 굉장히 핫했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랍스타 키우기라는 단어가
3: 그건 뭐예요 또?
4: 네, 랍스타가 그 오픈클로의 심볼이 랍스타예요.
3: 예.
4: 그래서 랍스타를 수조에 키우지 않고 예. 내 핸드폰에서 키운다. 그러니까 오픈클로는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PC에서만 가능했던 에이전트 이런 작업들을 스마트폰에서 해줄 수 있게 하는 예. 용이한 이제 채널들이 생긴 건데 그거를 텐센트가 먼저 1번으로 가지고 왔고 그걸 본인들의 위챗에 연결하는 기능들을 무료로 보급을 연초했었는데 그래서 텐센트 본사에 뭐 1,000명이 되는 사람이 이게 선착순이었거든요. 막 줄을 서가지고 예. 따리에 따리를 가서 이거를 받으려고
3: 예.
4: 중국이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라 예. 에이전트를 가지고 오면

0: 1인 창업도 가능하대. 막 이래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와서 줄을 서서 이걸 가지고 갔었거든요. 네. 이것도 좀 재미있는 뭐 생각을 해볼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중국은 원래 해외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막거든요. 네. 중국의 구글이나 오픈AI 이런 거 못 씁니다. 네. VPN으로 이제 우회할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오픈클로는 왜 열었을까? 정부가 이건 차단하라고 압박하지 않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픈클로나 여러 가지 이 LLM을 주고받고 하는 상호의 시스템에서는 내가 해외에 있는 LLM을 중국 사람들이 쓸 수도 있지만 예. 중국 LLM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도 있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쌍방이거든요.
1: 예. 자신감인가요 그럼?
0: 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제가 수출 데이터를 볼 때 깜짝 놀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1: 예.
0: 보통은 중국 수출이 좋은 게 아이가 염가의 노동력으로 재화 수출이 좋겠지. 그것도 맞는데요. 최근에는 서비스 수지가 막 올라옵니다.
1: 예.
0: 서비스 수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IT 통신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서비스 수지.
1: 예.
0: 이건 뭐냐? 예. LLM 구독료입니다.
1: 아.
0: 중국에서 발표한 LLM을 해외에서 구독하면서 2024년에는 전체 무역 수지에서 말씀드렸던 이 소프트웨어 영역의 서비스 수지 비중이 4%대였어요.
1: 네.
0: 이게 최근에는 6.5%까지 올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국가의 서비스 수지 한 항목이 2년 동안에 4%포인트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1: 그렇죠.
0: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네. 거라 이런 것들은 중국의 수출 영역이 드디어 미국이 그렇게 막고 싶었던 이 기술 피라미드에 꼭지는 소프트웨어잖아요. 이걸 장악하면 이 전체 네. 피라미드를 다 먹는다라고 보는 건데 네. 그쪽 영역에서 돌파구가 보인다는 겁니다.
1: 네. 그러면요. 우리 박수현 팀장님께서야 당연히 AI 에이전트도 써보셨을 거고 중국 버전도 미국과 비교도 해보셨을 테니 어떻습니까? AI 에이전트 시장에서는 중국이 뭐 미국 못지않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지 아니면 뭐 오히려 미국보다 앞선 분야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0: 일단은 그 뭔가 척도를 정해서 지금 보는 게 조금 중구난방이에요.
1: 아.
0: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성능 지표로 에이전트를 뽑는 것들을 보면
1: 네.
0: 중국이 성능단에서는 LLM을 포함해서 에이전트 그리고 VLM이라고 해서 요거는 네.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로봇 영역을 넘어가는 쪽까지
1: 예.
0: 성능들은 탑10의 5는 중국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나쁘지 않은데
1: 네.
0: 저는 이것보다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에는 P인 거죠.
1: 예.
0: 성능 가격. 이것보다는 Q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얼만큼 보급이 많이 되는가.
1: 예.
0: 중국과 미국의 기술 도입의 큰 차이는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기술의 만점을 이제 10점이라고 보면
1: 예.
0: 미국은 한 9에서 9.5는 돼야 시장에
1: 예.
0: 내놓습니다.
1: 네.
0: 중국은 4.5에서 5 정도만 내면 일단 내놔요. 그래서 최대한 스케일업을 하고 데이터를 많이 흡수하고
1: 네.
0: 이거를 정교화하는 건 나중에 하고 많이 보급을 해서 여러 에러 같은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보자.
1: 네.
0: 네, 이러한 작업들이 저는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드론이라든지 중국의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했다고 보거든요.
1: 네.
0: 지금의 LLM도 에이전트도 이런 영역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1: 네.
0: 지금 아마 오픈클로 AI 에이전트 글쎄요. 저희 부모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1: 네.
0: LLM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1: 예.
0: 근데 중국은 나이 드신 분들마저도 에이전트가 뭔지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Q의 팽창은 계속해서 중국의 이 AI 성장을 주도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1: 네. 그런데 네. 이제 AI라는 분야가 지속적인 투자가 지금도 요구되는 분야인데 그럼 이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정부가 막 보조금 주고 뭐 하면서 야 일단 내가 보조해 줄 테니까 피는 올리지 마. 이거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0: 그러면 이 피를 올리지 마. 올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줄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1: 예.
0: 1번은 전력이죠.
1: 그렇겠죠.
0: 중국 전력 너무 싸죠.
1: 아.
0: 네, 여전히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있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중국도 2030년에는 탄소 배출 정점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나 ESS 같은 걸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중요한 이 전력원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1: 예.
0: 이마저도 중국이 제일 저렴합니다. 네. 두 번째는 뭘까를 생각해보면
1: 예.
0: 반도체죠.
1: 그렇죠.
0: 결국에는 여기에서 가장 비싼 비용을 들어가는 게 이쪽이니까
1: 예.
0: 반도체 뭐하냐. 정부가 보조금을 어마무시하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육성 기금이라는 거를 1기, 2기, 3기까지 예. 총 원화 기준으로 한 150조 정도 네. 이렇게 이제 돈을 정부가 대형 벤처 캐피탈이 돼서 10년을

0: 기다려줍니다.
1: 예.
0: 그래서 여기에 육성돼서 나온 기업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MIC, 중국의 파운드리, 그다음에 캠브리콘 같은 GPU 기업들이 나오고
1: 예.
0: 중국의 GPU 기업이 벌써 5개 정도가 상장을 했거든요.
1: 예.
0: 어제 우리나라장 너무 마음 아프게 많이 빠졌고
1: 네.
0: 중국도 기술주가 어제는 조정이 좀 나왔는데
1: 네.
0: 말씀드렸던 중국의 GPU 메타X나 모어스레드 이런 건 6%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1: 와, 우리 빠진 게 글로 갔네.
0: 그러니까 이란 전쟁은 예. 멈출 수 있는데요.
1: 네.
0: 미중 AI 패권 전쟁은 절대 못 멈추거든요.
1: 그럼요.
0: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1: 그렇죠.
0: 문제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관점에서는 전력은 이미 싸고 그 다음에 중국의 시선은 이제 반도체로 간
1: 네.
0: 거고요. 여기에 또 불을 지핀 게 저는 어찌 보면 트럼프였다고 봐요. 트럼프가 1기 딱 들어오자마자 했던 게 화웨이 멍한조 이제 CFO를 억류한 거거든요.
1: 예.
0: 그 억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때 화웨이가 정말 내놓으라 하는 팹리스 기술을 발표했거든요. 얘네가 반도체 설계를 이렇게 잘해?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그때부터 이미 반도체 영역에서 중국의 돌파구가 보였고 중국이 그리고 나서 자립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뭘 했죠? 엔비디아 칩 못 사게 막고
1: 네.
0: 이 AS 안 되게 막고 그러니까 캠브리콘, 메타엑스, 무어스레드, 비런테크 막 이런 기업이 나오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나서 메모리 반도체 HBM 막으니까 이제 CXMT가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의 돌파구 마련을 정부가 단순히 입으로만 그냥 듣기 좋은 말 하지 않고
1: 네.
0: 보조금 주고
1: 네.
0: 육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뭐 인력에 필요한 그러한 도움들도 주고 인력 확보할 때 뭐 소스나 그다음에 저리로 대출받거나 거의 0% 수준으로 대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 AI를 싸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저변이 있는 거네요.
0: 네.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1: 예.
0: 우리가 AI의 이 공공재를 만드는 이 구축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서포트가 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요. 나름대로 우리도 AI 인프라 구축하려고 여러 노력들 하고 있는데 이 갖가지 요소들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확보하고 이걸 완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중국도 뭔가 그런 공급망에 약점이 있지 않을까요? 뭐 없습니까?
0: 있죠. 그래서 그게 첨예하게 또 우리나라랑 연결이 됩니다.
1: 뭡니까?
0: 그게 HBM입니다.
1: 아.
0: 중국이 팹리스 기술은 상당히 뛰어난데요.
1: 예.
0: 메모리가 여전히 물론 노광 장비가 없다고 해서 멀티 패터닝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회하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많이 만들어내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1: 네.
0: 이거를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CXMT에서 계속해서 이 정부 지원도 받지만 CXMT 상장이 전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봐요.
1: 네.
0: 이게 민간 자금과 국가 자금이 시너지를 내는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1: 예.
0: 이벤트라고 보고 조만간 상장을 또 하죠. 빠르면 7월 셋째 주, 늦으면 마지막 주에 할 것 같은데
1: 네.
0: CXMT가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이 295억 위안이거든요.
1: 예.
0: 원화로 한 6조에서 7조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전체 시가총액이 670조 정도로 원화 기준
1: 네.
0: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1: 예.
0: 조달하는 자금에서 조금 오보가 있는데 대부분이 캐파 증설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캐파 증설은 25% 정도고요.
1: 예.
0: 나머지 75%가 DRAM 기술의 향상에 쓰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결국은 HBM 만드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1: 그렇네요. HBM R&D 하는 데 쓰겠다 얘기군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뭐 오늘 중국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여나 전문가로서 CXMT가 7월 중반에 상장을 예고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반도체 회사들의 좀 지분을 외국계가 덜어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0: 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1: 예.
0: 왜냐하면 CXMT가 아직 수출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만들어내는 D램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D램 가격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쉽지 않다고
1: 네.
0: 봐요. 지금 자금 조달을 하면 투자에서 성과를 뽑아내는 게 최소 사이클이 2, 3년이 필요합니다.
1: 예.
0: 그래서 2, 3년 뒤에 걱정을 하는 건 맞는데 물론 그게 어느 정도는 프라이스인이 될 수는 있죠.
1: 예.
0: 그래서 제가 절반은 맞다라고
1: 네.
0: 말씀드린 거지만 그게 모두를 대변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제가 보는 게 있고
1: 네.
0: 두 번째로는 애플이 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애플이 팀 쿡이 물론 이제 물러날 거지만 영향력이
1: 예.
0: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올해 2월부터 이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로 우리 중국 CXMT 탑재해서 아이폰 만들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제가 요거를 기관 투자자나 뭐 이렇게 지점이나 가서 말씀드리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셨어요.
1: 예.
0: 근데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그 얘기가 계속 또 회자가 되더라고요.
1: 네.
0: 저는 중국이 소비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의 어떤 판도를 바꾼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여전히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20에서 23%가 중국입니다.
1: 예.
0: 여기에 일부분만 CXMT가 중국 내수용으로 메모리를 탑재해서 애플을 판다? 아, 네. 아이폰을 팔게 된다? 이거

0: 왜냐하면 웨이퍼 하나당 HBM을 만드냐 LPDDR을 만드냐라고 했을 때는 HBM이 훨씬 수익성이 높으니까 그렇겠죠. 이쪽으로 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범용단에서의 메모리 올라가는 거를 CXMT랑 하고 싶어라고 애플이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러면 CXMT가 이거를 판매해주면 여기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서 HBM 개발하겠죠.
1: 네.
0: 요 선순환 구조가 좀 돌아가는 게 사실 국장을 바라볼 땐 걱정이 좀 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야, 우리 중국 AI 반도체 계속 모니터해야 되겠네요. 자주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까지 KB증권 아시아 시장 팀 박수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조강지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 사건 정보를 해병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이 전 비서관에 대해 피의자의 태도와 재판 출석 상황을 보면 도망과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2차 종합특검

0: 검은 지난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는 보고를 받자 해병대 측에 이를 알려준 혐의로 지난 10일 이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닷새째 이어진 가운데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의 순항미사일 시설을 타격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민간 상선 공격 수행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에 이란을 겨냥한 오전 공습을 단행했고 작전은 미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7시 30분에 최종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작전은 약 90분간 이어졌으며 대툰부 섬에 있는 이란의 해안 방어 체계와 순항미사일 저장 발사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한 구단에서 벌어진 코치의 부적절 행위로 해당 구단 감독이 선수단과 분리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A구단에서 코치로 재직한 B씨는 지난 1월 선수단 회식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 선수가 지난 5월 구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구단은 즉시 선수 측과 스포츠 윤리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B코치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또한 회식 자리에 동석한 A구단 감독은 선수단과 분리 조치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김학의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그 결과로 검찰개혁이 추진됐지만 수사 대상에 일부 특수사건을 남겨두는 미완으로 끝났다며 이후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부활했고 여러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충청권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충청권이 20에서 60mm, 호남권과 부산, 울산, 경남은 30에서 80mm, 제주도는 5에서 30mm 등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4.2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공부만 파고들면 공부벌레, 책을 많이 읽으면 책벌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을 보면 그다지 긍정적인 말은 아닌데요. 공부벌레의 뜻풀이는 공부만 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고 책벌레의 뜻풀이도 지나치게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데만 열중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입니다. 사전에 밥벌레도 있는데요. 일은 안 하고 밥만 많이 먹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네요.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영국의 그룹 컬처 클럽이 부른 이 노래에서는 동양 고전의 모티브들이 눈에 띕니다. 먼저 가사와 제목에는요, 불교와 힌두교에서 사용하는 업보의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우리의 행동이 곧 업보로 돌아와서 보상이나 벌을 받게 될 거라는 믿음이 노래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죠. 또 가사에는 모순을 팔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파는 상인에서 비롯된 모순의 고사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래는 영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0: 7월 15일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컬처클럽 카르마 카멜레온이었습니다. 박성남님 신청곡이었어요. 이 노래는 그냥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음악이야 라고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항상 제목을 보면서 카르마 라는 이 좀 강렬한 단어가 있는 게 눈에 들어오기도 했었고 또 가사 안에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죠. 모순이라는 이 단어의 고사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동시에 판다는 상인한테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었다던 그 모순 그 이야기도 들어있는 걸 보니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컬처 클럽이 굉장히 이런 동양적인 어떤 개념? 언어?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우리도 뭐 예전 라틴어에 뭐 이런 언어가 있다더라 이런 개념이 있다더라 그러면 아 그런 철학이 이 언어 안에 담겨 있구나 막 이런 걸 알 때가 있잖아요. 동양권의 이런 개념들이 좀 우리하고 가까워서 그렇지 동양 철학이 진짜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죠. 자 그걸 음악에 담아냈던 컬처 클럽 카르마 카멜레온이었습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곧 나라는 사람을 말해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주로 어떤 말을 많이 쓰지 이런 거를 곰곰하게 생각해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골든디스크에 사연과 신청곡을 보낼 때 어떻게 인사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단어를 주로 많이 쓰시나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원래 그런 건 습관처럼 나오는 거니까 그냥 습관처럼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편안하게 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 단어와 문장을 보고 아 요즘 이분은 이렇게 지내시는 것 같다. 그런 걸 한번 짐작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 이용하시든 다 잘 지켜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쓰시기 편한 쪽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백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9035님, 7월부터 듣고 있어요. 혜림 씨 목소리가 너무 깔끔하고 좋네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My Favorite Things. 이 시간에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아, 7월부터 골든디스크를 찾아와 주셨군요. 그럼 우리 오늘 이제 15일 되는 날? 보름 정도 함께 들어보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이런 점이 라디오 하면서도 참 좋은 점 중에 하나네요.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이거를 매일 다른 분들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 9035님과 보름간의 인연. 이 인연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찾아와 주시고요. 신청해 주신 노래 사운드 오브 뮤직 OST에서 줄리 앤드류스가 부른 My Favorite Things. 지금 막 끝난 음악이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들으신 음악은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오드리 헵번이 직접 부른 목소리였죠. Moon River 4791님 신청으로 들었어요. 8409님은 장편소설 감상과 동시에 달걀을 첨가하지 않은 채 쌍화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신청곡 빌 메들리, 제니퍼 원스의 I've had the time of my life입니다. 영화 더

티댄싱에 삽입된 곡이에요 하고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영화 음악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티파니에서 아침을 사운드 오브 뮤직, 그리고 이제 더티댄싱까지. 8409님이 쌍화차 드시면서 읽고 계시는 그 장편 소설이 뭔지도 좀 궁금한데, 다 읽으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골든디스크에도 한번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빌 메들리와 제니퍼 원스의 I've had the time of my life. 이 노래와 함께 김경원님이 루서 밴드로스의 Never Too Much 신청하셨습니다. 두곡 함께 이어서 들을게요.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0: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990년생 영국의 가수 앤머리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우리에게는 2002의 가수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예전에 비가 많이 와서 내한 공연이 취소가 됐었는데 게릴라 콘서트를 갑자기 열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해준 그 모습에 감동받은 한국 팬들이 굉장히 앤머리에게 열광을 했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랬던 앤머리도 이제 데뷔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냥 마냥 신선하고 신인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벌써 그렇습니다. 이 앤머리의 데뷔곡은 2015년에 나왔던 카라테라는 노래거든요. 실제로 앤머리가 어린 시절에 그 일본의 무술이죠. 카라테. 네, 그 선수로 활약을 했었고요. 2002년에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를 했었다고 하고 2007년에도 금메달을 땄었대요. 진짜 수준급으로 잘했었던 거죠. 그런데 노래를 더 잘하는 바람에 그냥 가수가 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이 카라테에 대한 본인의 어떤 애정이 계속 있었나 봐요. 데뷔곡이 이제 카라테인 걸 보면. 근데 사실 이 노래 자체는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집이 나오고 나중에 마시멜로우하고 같이 한 프렌즈라는 노래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이 사랑했었던 2002라는 노래로 인기를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영국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얼굴이 됐는데요. 그런 앤머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노래는 2025년에 부른 Depressed라는 곡이에요. 이제 2015년에 데뷔곡 나왔고 2025년에 가장 최근 싱글이 나왔으니까 이제 10년이 지난 거잖아요. 데뷔 10년을 넘긴 가수의 현재 목소리는 어떤지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앤머리 하면 약간 2002, 2002 그 노래만 아셨던 분들은 아 이런 노래도 불렀고 이런 목소리도 있었구나라는 걸 오늘 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앤머리의 데뷔곡 카라테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Depressed 함께 들어보시죠.
1: We're now going to progress to some steps which are a bit more difficult. Ready, set, and...

간결하고 깔끔하죠.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영국의 가수 에머리의 데뷔곡 카라테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작년에 발표한 Depressed였습니다. 최덕현님 오늘 폰으로 처음 방송 내내 미니 메시지 보고 있는데 늦은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놀랐어요. 와 하셨는데요. 이 정도로요? 라디오가 그렇죠. 이 시간대별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라디오가 필요하신 분들을 그 프로그램 미니창에 들어가면 다 만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사실 특히나 이 시간대에는 내가 집에서 혼자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나는 지금 혼자 있어라는 감각이 더 크잖아요. 밤 시간대는 유난히 더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덕현님처럼 미니창 한번 켜볼까 했는데 오, 이 시간에 나처럼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네. 나랑 똑같이 골든디스크를 듣고 있는 분들이 많네. 그 느낌이 우리한테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걸 라디오와 그런 미니창이 예,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죠. 덕현님 자주자주 오세요.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골든디스크 같이 듣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3190님

만생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저의 인생곡 신청합니다. I don't like to sleep alone. 포렌카 노래예요. 수고하세요 하시고 사실은 중간에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약간 좀 제가 소개하기에는 좀 민망하게 너무 찬사를 삼행시로 적어주셔서 소개는 안 해드릴게요. 그냥 저만 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잘 받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3190님. 아까 덕현님도 이 시간에 이제 미니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에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신 거는 골든디스크 오래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기사님들의 성지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그래서 우리 3190님처럼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로 카 라디오로 라디오를 들으시고 참여하실 때는 이제 여유 있을 때 차 세워두시고 문자로 참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문자 참여를 더 많이 해주시는데요. 기사님들 미니창에 들어오지 못하시더라도 이 시간에 같이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신청곡 남겨주시면서 서로서로 네, 기운 낼 수 있게 힘 북돋아주시면 좋겠고요. 3190님의 인생곡. 와, 인생곡을 저희가 감히 청해 듣게 됐네요. 포렌카, I don't like to sleep alone. 지금 전해드릴게요.

0: 폴 앵카의 I don't like to sleep alone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은 0601님이 신청해 주신 The Commodores의 Three Times a Lady 그리고 홍득근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폴 맥카트니의 No More Lonely Nights였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식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토요일 수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김남영님이 신청해 주신 아델입니다. Set fire to the rain.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the truth?
1: Yes, maybe.

0: 여보세요?
1: 예, 저 진영인데요. 저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0: 예, 즐거웠어요.
1: 저 그럼 내일 또 만날 수 있어요?
0: 왜요? 또 만나고 싶어요?
1: 네, 저 내일 그럼 어디 갈까요?
0: 63빌딩.

0: 일세.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0: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0: 클린 농촌 만들기.
1: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사전에서 몸빼는 여자들이 일할 때 입는 바지로 일본에서 들어온 옷이라고 하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말을 외바지나 일바지로 손화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본보다 한국에서 쓰임이 더 많은 바지죠. 바지와 관련된 관용구 중엔 바지까지 벗어주다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어줄 수 없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넘겨주다 라는 뜻의 우리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키기 위한 취향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 역량을 약화시키겠다며 대낮에 이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은 모든 원유 수출기를 막겠다며 확전을 예고했습니다.
2: 쿠팡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을 통해 최근까지 미국 정부와 의회에 로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주요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자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했습니다.
1: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던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범행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수사팀에 조직적 봐주기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수도권에 집중됐던 장맛비가 오늘부터는 충청 이남 지역에 내리겠습니다. 폭우가 물러간 중부지방은 체감온도 31도 안팎에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7월 1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종전 양해각서 폐기 수순에 들어간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재봉쇄된 가운데 이란은 중동 원유와 가스 수출로를 모두 막겠다며 확전을 예고했습니다. 정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공습을 받은 목표물이 형체도 남김없이 사라집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대이란 공습 재개 닷새째, 야간이 아닌 현지 시간 대낮에 공습이 감행됐습니다. 90분 작전으로 이란의 해안 방어 체계와 순항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상선을 향한 이란의 공격 수행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미군은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지난밤에도 7시간 동안 이란의 해군 전력 수십 곳을 타격했습니다. 이란 남부의 민간 원전 인근에도 새로운 공습이 가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밖 이란 해역에 대한 전면 봉쇄도 재개한 상황. 종전 양해각서 서명 한 달이 안 돼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가 다시 완전 차단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드라인은 제시하진 않겠지만 제대로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민간 인프라도 파괴될 거라고 경고하며 조속히 합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결사항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협상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요르단과 쿠웨이트,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보복 공습한 데 이어 자폭 드론으로 쿠웨이트 물류 설비를 폭격하며 미군 연계 시설을 불태웠다 주장했습니다. 이란 측 종전협상 대표단장인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양해각서는 조항이 유효하고 이행될 때만 의미가 있다. 미국이 합의된 의무를 위반하면 이란 역시 준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종전 양해각서 폐기를 시사했습니다. 또 오늘날 이란의 국가안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식 질서를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고 해 호르무즈 해협 사수가 군사 행동의 최우선 목표임을 확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통제권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지속되면서 유가 상승세도 이어지는 가운데 유가 100달러 전망은 물론 주요 석유 인프라가 공격 대상이 된다면 그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1: 미국에선 이민 세관 단속국의 무리한 검문으로 일주일 사이 이민자 3명이 숨지면서 과잉 단속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단속 당국이 차량 검문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검문을 재개하라고 지시하면서 피해자가 늘어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신재영 특파원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세관 단속국 ICE에 차량 검문 단속을 계속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차량 검문은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범죄 척결 수단이라며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때 2,500만 명이 아무런 검증도 없이 미국에 들어왔다며 이들을 추방하기 위해선 차량 검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우리는 5천 명이 넘는 범죄자들을 소탕에 바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바이든의 국경 개방 정책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정신 나간 짓이었습니다.
4: 이 같은 발언은 아이스 단속 과정에서 일주일 새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 7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선 멕시코 국적의 아라우오 씨가 차량 검문 중 아이스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지난 13일엔 메인주에서 콜롬비아 출신 26살 남성 게레로 씨가 요원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5: 어디서든 문제를 일으킨 적 없었고 집과 직장을 오가는 생활이 전부

0: 되었던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일가족의 말입니다.
1: Nada más dedicado a su familia.
2: 하루 뒤인 14일에는 플로리다주에서 멕시코 국적 남성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화물트럭에 치여 숨을 거뒀습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아이스는 사고 위험이 큰 차량 검문을 대부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아이스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며 차량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과잉 단속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3: 쿠팡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로비 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국 의회, 정부 등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실제 로비를 받은 미국 정부와 의회는 쿠팡의 주장대로 우리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며 근거 없는 비판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4: 미 의회가 공개한 2분기 쿠팡의 로비 내역 일부입니다. 최근 석 달 동안 발라드 파트너스라는 로비 회사에만 25만 달러, 4억 원 가까이를 지급했습니다. 로비 안건은 미국의 수출 촉진 등과 관련된 문제, 또 미국과 동맹국 간 경제 및 상업적 유대 강화를 논의한다면서 한국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로비 대상 기관. 백악관과 미국 대통령실, 미국 연방 하원과 무역 대표부에 로비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로비를 받았다는 하원의 법사위는 실제로 이달 초 쿠팡 측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정보 유출 책임은 쿠팡이 아닌 전직 직원 개인에게 있고 그마저도 3,000명분의 민감하지 않은 정보만 유출된 거라는 쿠팡의 주장을 보고서에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백악관도 역시 쿠팡이 한국 정부의 표적이 됐다고 동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쿠팡의 로비를 받은 기관들이 주거니 받거니 한국 정부를 저격한 겁니다. 올해부터 쿠팡의 로비 업체로 이름을 올린 회사는 발라드 파트너스. 대표 브라이언 발라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30년 동안 친분을 이어온 인물입니다.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30분 동안 만난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스포츠를 좋아하죠. 지난번 그를 만났을 때 저는 경기를 하지 않았지만 골프를 마친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발라드 파트너스 대표입니다.
4: 보고서에 등장하는 로비스트 두 명도 백악관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과 의회를 겨냥한 집중적인 로비가 이뤄진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5: 쿠팡의 돈을 받은 다른 업체들의 2분기 로비 보고서까지 조만간 추가로 공개되면 쿠팡의 전방위 로비 실태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3: 이처럼 쿠팡의 일방적 주장이 한미 간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자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급히 귀국했습니다. 쿠팡 문제가 한미 간 통상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율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김유미 기자입니다.
6: 미국 워싱턴에서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 대사가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섭니다.
7: 장관께서 뭐 현안 점검차 좀 협의를 하자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6: 청와대는 한미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관장의 건의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외교가에선 최근 쿠팡을 앞세운 미국 측의 압박 수위가 심상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 대사 역시 쿠팡 문제가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7: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여서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6: 강 대사는 닷새간 서울에 머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와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등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의 본사를 둔 쿠팡이 차별받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번지지 않도록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심각성과 조사의 적법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 52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문제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미국 측은 러트닉 상무장관까지 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기업들의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1호 투자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독촉이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핵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 등 안보 협의 2차 회의는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0: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정보를 해병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태도와 재판 출석 상황을 보면 도망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2차 종합특검은 지난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는 보고를 받자 해병대 측에 이를 알려준 혐의로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 오전 9시 반 내란 중요 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오는 24일 진행되는 김건희 씨의 첫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김 씨가 피고인인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확정 판결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단 지원 등을 청탁받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물가와 환율 모두 높은 수준이고 서울 아파트값도 상승하고 있어서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장 예측입니다. 예측대로라면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인상하게 되는데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이상 더 올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고 영남을 중심으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과 충남 남부에 20에서 60mm, 전라도와 경상도는 30에서 80mm, 제주도는 5에서 3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대구 26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3.3도입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강원도의 옛 안목항인 강릉항 앞바다에서 10달 넘게 홀로 살아온 남방 큰 돌고래 안목이가 어제 구조됐습니다. 3살에서 5살 수컷으로 추정되는 안목이는 지난해 여름부터 이곳 바다에서 목격됐었는데요. 안목이는 특이하게도 선박 옆에 따라붙어서 헤엄치거나 선체에 몸을 들이대며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하죠. 또 특이하게도 선박 프로펠러를 좋아했는데 그래서인지 몸 곳곳에 살점이 떨어져 나간 상처도 있었습니다. 고심 끝에 해수부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구조에 나섰고 안전하게 구조 공간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목이 많이 다쳐서 아팠을 텐데 치료 잘 받고 건강해져서 돌고래 무리가 있는 곳으로 무사히 돌아가기를 바라봅니다. 7월 16일 목요일 아침인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3도, 부산 26도, 대구 26도, 대전 24도고요. 광주 26도, 강릉 26도, 제주 26도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습도도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은 구름만 많겠고 충청 이남 지방은 장맛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호남 지방과 제주도는 오전부터, 충남 남부와 경남 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7월 16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124표 차에 당락이 갈렸지만 무효표가 2,277표에 달해 재검표가 이뤄진 충주시장 선거에서 이동석 시장의 당선이 유지됐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어제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재검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투표지를 한 장씩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이루어진 재검표에서 표차가 124표에서 122표로 줄었지만 선거 결과는 같았습니다. 일부 무효표가 유효표로 인정되고 다른 후보표에 섞여있던 투표지가 바로잡히면서 득표수의 변동이 생겼는데요.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충주시장 선거 불복 논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이 22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정안전부에 수상 취소를 요청했고 지난 14일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서 수상이 최종 취소됐는데요. 황장 교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04년 대통령상인 이상과 함께 상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MBC PD수첩 보도 등으로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는데요. 정부는 2020년에도 수상 취소를 시도했지만 황장 교수가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으며 이번에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최종 취소됐습니다. 살아있는 어미개의 배를 가르는 등 불법을 저지른 번식장 업주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번식장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동료 B씨에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수의사 면허 없이 살아있는 어미개의 배를 가르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한 늙은 개 15마리에게 근육 이완제를 투여해 불법 안락사시키고 면허 없이 백신과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번식장에서 사육되던 개는 1,400마리에 달했으나 관리 인원은 크게 부족했으며 최초 신고 당시 냉동고에서 신문지에 쌓인 개 사체 92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까지 올려잡았습니다. 한국은행이나 IMF보다도 좀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4: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에 제시했던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였는데 지금 3%까지 대폭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4: 이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2.6%,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2.5%보다도 높고요. OECD, IMF, AD 개발은행 모두 포함해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0: 네.
4: 우리나라 성장률이 3%를 넘은 건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성장세입니다.
0: 네.
4: 역시 1등 공신은 반도체인데요. 지난달 수출이 1년 전에 비해서 70%나 급증했죠. 월간 기준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체로는 5,000억 달러에 육박을 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0: 네.
4: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명목 성장률인데 명목 성장률이란 물가까지 포함해서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0: 네.
4: 올해 명목 성장률이 두 자릿수입니다. 12.3%. 이는 지난 1996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0: 네.
4: 단순히 이제 물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반도체 가격 자체가 오르면서 교역 조건이 개선됐다라는 의미인데요.
0: 네.
4: 다만 이제 물가가 상당히 좀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종전에 2.1%에서 2.6%까지 올려잡았는데
0: 네.
4: 이는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치 2%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또한 이제 중동 정세 여파로 인해서 국제 유가 농산물 가격이 계속해서 불안한 게 요인이었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이제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가 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낮춰 잡았는데
0: 네.
4: 결국 이제 3% 성장은 반도체가 이끈 수출 중심의 성장이긴 하지만 이런 성과가 투자와 고용, 소비로 이어져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발표에서 잠재 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진입, 또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굉장히 좀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달성 가능한 목표일까요?
4: 세 가지 중에 이제 순서대로 아마 이제 수출은 아마 좀 희망이 보이는데
0: 예.
4: 나머지 목표치는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0: 네.
4: 지금 현재 잠재 성장률이 올해 잠재 성장률이 한 1.6%까지 떨어졌는데
0: 네.
4: 이걸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고요. 또 세계 5위권인 수출을 4강으로 만들겠다. 이거는 모레도 가능하고요.
0: 네.
4: 그러나 4만 달러는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0: 예.
4: 4만 달러에 근접한 1인당 국민 소득도 5만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잠재 성장률이 가장 어려운데요.
0: 네.
4: 지금 우리가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지난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1.85%.
0: 예.
4: 올해는 1.666%까지 떨어지고요.
0: 네.
4: 내년 4분기 들어가면 사상 처음으로 1.5% 아래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0: 예.
4: 불과 10여 년 만에 성장률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럼 정부가 어떻게 이걸 끌어올릴 것인가?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으로 국가 역량을 집중하게 되면 1990년대 후반 미국의 IT 투자를 중심으로 총 요소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잠재 성장률을 반전시켰던 것처럼
0: 네.
4: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논리인데요.

0: 수출 상관과 이제 국민소득 5만 달러도 반도체 가격과 환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1: 네.
0: 지금 그러나 냉정하게 좀 짚어볼 것은 물론 이게 3, 4, 5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방향성은 의미가 있지만
1: 네.
0: 재원 조달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자 증급폭이 줄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 없는 성장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1: 네, 3, 4, 5. 잠재 성장률 3%, 세계 수출 4강, 그리고 국민 총소득 5만 달러 이거군요. 자, 그리고 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제 이게 뭐 워낙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또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대통령이 신속한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후에 뭐 검토되는 대책들이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최근 단 9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거의 무려 9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1: 네.
0: 봤습니다.
1: 네.
0: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 종목에 등락을 2배 이상 따라가기 때문에
1: 네.
0: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1: 네.
0: 이게 고위험 상품입니다. 주가가 매일 오르내리면서 제자리 걸음만 해도 내 자산은 레버리지 배수만큼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1: 네.
0: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은 투자는 막지 않되 과도한 투기는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1: 네.
0: 현재 검토 중인 핵심 대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개인들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 예탁금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1: 네.
0: 이걸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1: 네.
0: 3,000만 원 내지는 5,000만 원으로
1: 아하.
0: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1: 대폭 높이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여기에다가 이제 이 투자 한도 제한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1: 네.
0: 리밸런싱 거래를 좀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상품으로 돈이 들어오면 유동성 공급자 자산 운용사는
1: 네.
0: 장마감 10분 전까지 본주가 오를 때 더 사야 합니다. 두 배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본주가 내릴 때 더 팔아서 두 배 수익률을 맞춰야 합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결산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꼬리가 몸통을 흔든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거래 시간을 분산시키고
1: 예.
0: 운영 방식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동계도 경영계도 다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
0: 그렇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인데요.
1: 예.
0: 올해보다 3.7% 인상됩니다. 내년엔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인상률 3.7%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7%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2.9%보다 높은데요.
1: 예.
0: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매달 223만 6,300원을 받게 돼서 올해보다 7만 9천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1: 네.
0: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노동계에는 고물가 시대를 감안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실질 임금 삭감이다라고 이제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요.
1: 네.
0: 반대로 소상공인 경영계는 가뜩이나 폐업 절벽에 내몰린 상황에서 인건비 폭탄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한심을 쉬고 있는데
1: 네.
0: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1: 예.
0: 매년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다가
1: 예.
0: 마지막에 공익위원 표결로 결론나는 구조가 40년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 해외 사례처럼 물가, 생산력, 생산성과 이제 고용 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어떤 전문가 중심의 결정 시스템이 좀 도입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1: 네.
0: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이제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직원들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뭐 어떤 허점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 1위는 강남이 아니라 동탄입니다.
1: 예.
0: 동탄이 상반기 동안 두 자릿수 넘게 올랐는데요. 이른바 반도체 성과급의 후폭풍입니다. 셔셰권이라고 해서 셔틀버스, 반도체 이 노선버스, 셔틀버스 정류장 근처 핵심 지역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1: 네.
0: 그동안은 삼성전자 SK이닉스 직원이 일회성으로 억대 성과급을 받게 되면
1: 네.
0: 그해 소득이 늘어난 것을 인정을 받아서
1: 네.
0: 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뭐 매년 1억 내지 6억 원씩 성과급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1: 네.
0: 그 연봉으로 합쳐주는 겁니다.
1: 네.
0: 아, 그런데 성과급이라는 게 매년 그렇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일시적인 소득이라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대출 상환 능력을 고스란히 인정해준 허점이 있었다라는 이제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1: 네.
0: 정부는 이 뭉칫돈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서 집값을 자극하는 연결고리를 좀 끊어내겠다라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어제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제도 손질하겠다, 제도를 이제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핵심은 뭐냐? 성과급을 개선하는 기간을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2년, 성과급 2년 평균을 했다면
1: 네.
0: 앞으로는 3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1: 예.
0: 일시적으로 성과급을 많이 받아도 평균 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지금보다 좀 줄어듭니다.
1: 네.
0: 반짝 소득 증가로 인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쓰는 소득 착시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1: 네, 그러면 이 대출 허용 한도는 몇 년 단위로 그 기준이 정해지나요?
0: 그러니까 이제 대출 받는 시점에서
1: 예.
0: 그 사이에 3년 평균 이제 성과급을 평균해서 그걸 연봉에 더해주겠다는 겁니다.
1: 아, 네.
0: 지금은 올해는 1억 원 받았지만
1: 네.
0: 내년에 6억 원 받으니까
1: 네.
0: 이걸 지금 내년에 6억 원 받게 되면 내년에 연봉 플러스 6억을 하게 되면 7억이
1: 예.
0: 소득으로 잡히지만
1: 네.
0: 그걸 3년 평균 올해 1억 내년 6억 뭐 이걸 합산해서
1: 네.
0: 3년 평균을 하기 때문에 평균 가격은 낮아집니다.
1: 네.
0: 그만큼만 연봉에 계산되니까
1: 아.
0: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낮아지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자, 국내 증시가 이제 반도체 주를 중심으로 크게 반등을 했는데 투자자들은 이제는 바닥을 찍은 거 아닐까 하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0: 맞습니다. 6,80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가 7,200선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1: 예.
0: 하지만 뭐 아직 뭐 반등을 찍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른 측면이 있는데요. 어제 반등은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긴축 우려가 사그라들었습니다.
1: 네.
0: 뉴욕 증시 SKADR은 무려 27% 넘게 급등을 하면서
1: 예.
0: 반도체 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이 2조 원 넘게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하면서 낙폭이 컸던 반도체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1: 네.
0: 하지만 이런 반등이 기술적 반등인지 새로운 이제 상승장의 시작인지는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1: 네.
0: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건 2분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의 AI 투자 계획이 얼마나 확대될지 또 반도체 업체들이 중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다행스러운 건 아직 AI 투자 자체가 꺾이진 않았다라는 건데요.
1: 네.
0: 특히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도 이 빅테크와 물가 상승세가 좀 둔화되면서 오름세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6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일 대비 마이너스 0.3%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1: 네.
0: 그러나 이제 SKNX ADR은 9% 떨어졌는데요.
1: 네.
0: 전날 27% 올랐었거든요.
1: 네.
0: 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주들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아침엔 경제뉴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0: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2: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3: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2: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봅니다.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네, 보안 수사권 폐지를 놓고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5: 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이 어제 최고위원회 마치고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의견이 취합되고 법안이 성안되면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도 중수청과 공소청 설립 과정에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공식적인 당론 추인 절차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병도 직무대행은 다음 주에 정책의원총회를 추가로 열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의견도 수렴하겠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네. 하지만 친청계 이 지도부 인사들은 보안수사권 폐지가 당론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5: 네. 예를 들면 문정복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보안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면서 이를 당내의 엇갈린 이해와 주장으로 다시 흔들거나 좌초시킨다면 민주당은 역사 앞에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최민희 의원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하는데 네. 보안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법안을 두고 이거 검찰 수사권 존치 법안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2: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도 존치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5: 네, 맞습니다. 네. 또 정 전 대표도 본인의 대표 재임 당시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인 당론이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2: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5: 네, 결국 정부의 입장은 보안수사권 폐지다라고 한번 확인을 다시 하면서도 네. 법무부도 정부의 이론으로 이걸 반대할 수 없다. 그러나 보안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해가 되는데요.
2: 보다 철저하게라는 게 그런 뜻이군요.
5: 네. 그래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검찰이 다시 검토하는 전권송치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다시 리뷰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네.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2: 네.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별도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냈는데요.
5: 네. 부산 돌려차기 또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족들 어제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가 사라진 검찰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다라면서 보안수사권 일부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검찰개혁이 진행됐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의 보안수사를 통해서 집단 성폭행의 실체가 드러났던 이런 사건의 피해자도 보안수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다라면서 제도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2: 네. 자, 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한 내용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5: 네. 유시민 작가가 어제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1년 넘게 개혁, 이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 기소에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네. 정부안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키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식

0: 으로 문제를 처리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1: 네.
0: 대통령의 통합 외연 확장 노선에 대해서도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평론가로서 의견을 말할 수는 있겠죠.
0: 네. 뭐 평론가로서 의견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또 유시민 작가가 이전부터 네.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정부 기준의 비판을 처음 한 게 또 아니기도 했고 네. 또 워낙 또 화제 인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논란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뭐 어떤 언론에서는 뭐 권력을 휘두른다는 식으로 제목을 뽑기도 했더라고요.
0: 네. 또 지지층 사이에서의 분화, 분열과 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1: 네.
0: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분간 이런 식의 논쟁은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는 담당 팀장이 의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좀 부실하게 이루어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다라는 건데요.
1: 네.
0: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중간수사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성범죄 목적을 의심할 정황이 거듭 나왔지만 수사팀장의 묵살을 지시함으로써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1: 네.
0: 예를 들면 범행 당시 장윤기의 차량 뒷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분석 보고서는
1: 네.
0: 팀장 지시로 삭제가 된 뒤에 열려 있는지 불분명하다 이런 내용으로 다시 작성이 됐고요.
1: 네.
0: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던 이 결박독으로 의심되는 케이블 타이 주요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도 실물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1: 네.
0: 특별수사단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이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하고 소통을 했던 정황도 좀 자세하게 확인이 된 거라고요.
0: 네. 수사팀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와 12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수사 네. 과정에서 장윤기 자취방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확인을 해서 이 아버지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 네.
0: 장윤기 아버지는 이를 통해서 자취방에 들어가서 리얼돌도 폐기를 하고 학창시절 사용했던 장윤기의 핸드폰 두 대도 불태웠는데요.
1: 예.
0: 수사팀은 이후 국과수의 리얼돌 DNA 감식 결과서도 수사 기록에서 누락했습니다.
1: 아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새로운 정황이 발견이 됐었는데 지금까지는 장윤기가 이제 뭐 남모르는 처음 보는 여고생을 이렇게 살해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범행 전에 피해자를 좀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0: 네. 장윤기가 체포될 당시에 갖고 있었던 핸드폰 공기계에서 범행 훨씬 전부터 피해자 이채원 양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1: 네.
0: 특별수사단은 피해자는 장윤기를 알지 못했지만 장윤기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노린 흔적으로 볼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래서 그 네. 정황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1: 네.
0: 검찰에서도 이 면식 정황이 확인이 되면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거 제출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아, 정말 끔찍하네요. 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해당 서만이 아니라 혹시 예. 청과도 연관이 돼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이번에 광주지검이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을 해서 당시 강력계장과 형사과장, 수사부장, 청장 등 사건 지휘라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1: 네.
0: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광산경찰서의 현장 수사팀과 관련된 경찰들만 수사 대상이었는데 검찰 수사가 이제 광주경찰청 수뇌부로 확대가 된 거고
1: 네.
0: 사실 경찰 특별수사단에서도 이번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 혹시 윗선의 개입이나 외부 청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대법원이 오늘로 예정되어 있었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24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0: 네, 민주기 특검팀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기존 선고를 한 달 이상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1: 네.
0: 대법원도 이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선고를 8일 연기한 24일 오후 2시로 다시 지정을 했는데요.
1: 예.
0: 김건희 씨 사건 1심과 2심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을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1: 네.
0: 법리를 어느 쪽으로 가져가야 될지가 지금 논란인 상황입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김건희 씨 사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0: 네. 대법원은 자체 장비로 선고 전 과정을 촬영을 해서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을 할 예정인데요.
1: 네.
0: 이번 생중계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로 결정이 된 겁니다.
1: 네.
0: 김건희 씨는 2심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전부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이 되어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다고요?
0: 네. 어제 법사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김건희 의원 내란 외환 또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30일 더 추가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는데요.
1: 네.
0: 법안이 최종적으로 개정이 되면 특검의 수사 시한 원래 오는 24일이었는데 다음 달 23일로 연장이 됩니다. 지금 종합특검이 출범한 게 2월이었거든요.
1: 네. 네.
0: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가 있는데 법안은 이번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좀 추가를 하고
1: 네.
0: 특검 파견 공무원 수도 지금 130명인데 150명으로 더 늘려주기로 했으니까 특검 측의 요청을 거의 다 받아들여준 겁니다.
1: 그렇군요.
0: 또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에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을 해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라도
1: 네.
0: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을 했고요. 결국 종합특검이 기존의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논란이었는데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된다. 이런 조문도 추가가 됐습니다.
1: 네. 그리고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해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뭐 출석을 안 했었는데 강제 수사에 나섰네요.
0: 네. 원희룡 전 장관의 신체 또 차량에 대한 수색을 통해서 일단 핸드폰을 압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압수수색 현장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을 했고 출석 일자도 조율 중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1: 네.
0: 이 백지화 결정 과정에 원희룡 전 장관의 윗선, 사실상 당시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1: 네.
0: 앞서서 두 번이나 출석 요구서를 원 전 장관에게 보냈지만 폐문 부재, 문은 닫혀있고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송달되지 않았고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1: 네, 원희룡 전 장관은 뭐 출석도 안 하고 뭐 거의 잡아가라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압수까지 이루어지게 됐네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의 최영중 청주시 의원이 미성년자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게 돼서 경찰의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0: 네, 경찰은 최 의원의 청주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해서 핸드폰, 컴퓨터도 디지털 저장 장치를 확보했습니다.
1: 네.
0: 2024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나체사진 촬영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 네.
0: 경찰은 최 의원이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금품이나 담배를 제공하겠다라면서 이처럼 성관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아, 중학생인데 정말 죄질이 너무 나쁜데요.
0: 그렇죠.
1: 네,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당에서 제명 조치를 했더라고요.
0: 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을 했습니다. 윤리위는 관련 보도와 최 의원의 입장문을 검토한 결과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충북도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 네.
0: 도당에서는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청주 시민 모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1: 네, 도당은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이 최영중 시의원 본인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뭐 출석을 미루거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 협조를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0: 네, 고소 사실을 알고서도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다가 5월 중순에 2차 조사를 받았고
1: 예.
0: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몰랐다.
0: 네. 핸드폰도 사설 업체에 먼저 포렌식을 맡기겠다라면서 미루고 끝내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1: 예.
0: 결국 압수수색을 통해서 핸드폰을 확보를 했고 심지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1: 네.
0: 직업을 회사원이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아하.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공지사항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1로 시작하는 번호로 여러분께 전화가 가면 받아주셔서 MBC 라디오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즐겨 듣는다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지원 리포터 날씨 전해주세요.
8: 네, 영남 지역과 동해안 따라서는 폭염특보에 영남 지방 곳곳으로는 열대야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 대구가 26도, 서울, 전주 2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서울이 32도로 어제보다 6도나 높겠습니다. 포항 37도, 광주 30도가 예상됩니다. 중북부 지방으로는 오늘과 내일 우산 말리셔도 되겠는데요. 하지만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오늘과 내일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호남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 지역 그리고 밤이면 경상 서부에서도 비가 와서 내일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와서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네, 조금 전에 끝난 북중미 월드컵 4강전에서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에게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또 역전했군요. 아르헨티나는 어제 이제 프랑스를 꺾은 스페인하고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월드컵 결승전은 20일 월요일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자, 민희로 이광희님이 신청하신 곡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한낮의 열기를 피해서 해가 진 뒤 천변을 산책하는 분들 많은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자전거와의 충돌 사고입니다. 주변이 어두워서 서로를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우선 보행자는 자전거 도로가 아닌 보행자용 산책로로 걸어야 하고요. 경적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이어폰 착용을 삼가야 합니다. 아울러 자전거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야 하죠.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방어 운전을 해야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다가 몸을 다쳐서는 안 되겠죠. 타인을 배려하면서 안전하게 운동하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새벽 공기를 가르며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에 이란을 겨냥한 오전 공습을 단행했고 작전은 미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7시 30분에 최종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작전은 약 90분간 이어졌으며 대툰부 섬에 있는 이란의 해안 방어 체계와 순항미사일 저장 발사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으로 미국과 무력 충돌하고 있는 이란이 현재로서는 미국과 협상 계획이 없으며 국가 방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이란 외무부의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종전 양해각서 이행 문제와 관련해선 합의는 상호 간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상대방이 먼저 약속을 위반한다면 이란 역시 의무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호주의는 이란의 흔들림 없는 원칙이며 앞으로도 이 기조를 굳건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미국의 도매 물가가 전달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현지 시간 15일 6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날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예상보다 더 큰 하락폭을 기록한 데 이어 6월 생산자 물가도 예상 밖으로 하락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는 더 완화할 전망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에서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 애틀란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준결승전에서 후반 10분 앤서니 고든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40분 엔소 페르난데스의 동점골과 후반 추가 시간 라우타로의 헤더 결승골로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도움 2개로 동점골과 역전골을 이끌어내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내란 김건희, 최혜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늘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고 경상권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 충남 남부, 충북 남부는 20에서 60mm, 전북,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은 30에서 80mm, 제주도는 5에서 30mm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글쓰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의자에 앉는 가장 좋은 자세는 무엇일까요? 사실 인간의 몸은 걷고 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의자에 앉아만 있으면 병에 걸리죠. 의자는 편하려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왕관처럼 권력의 상징이었죠. 이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의자에 앉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요통과 디스크로 고생합니다. 결국 의자에 앉는 좋은 자세는 없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바로 답하지 마세요. 때로는 질문 자체가 틀렸을 수 있으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 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3: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보안수사권 존폐를 놓고 민주당 안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부 블록캠프 시간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토론 진행합니다. 정부가 3일간 부동산 정책 관련 릴레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날 토론에 참여했던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과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4: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5: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녹차 강진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듣는다. 아무리 더워도 종배형님의 시선집중을 듣는다. 사실 안 들을 수가 없다. 시선집중하게 만드니까. 안 그래요, 더마카? 라고 물어주셨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5: 들으면 시원하시죠?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6: 열불나도 들으세요.
5: 네.
6: 네, 그렇게 답하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6841님, 지난번에는 아이 소풍 도시락 싸면서 듣는다고 보냈었는데요.
5: 네, 기억나네요.
6: 오늘은 아이 학교 행사 때문에 또 일찍 등교해야 해서 본방 사수합니다.
5: 아직 방학 안 했나요?
6: 아직 안 했죠. 초중고는 안 했죠. 대학교는 방학했고.
5: 아,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금방 방학인데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뭐 있겠죠. 네.
6: 네. 아무튼 아이 때문에 본방사수가 가능한 6841님. 날씨 더운데 조심히 잘 다녀오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5: 그냥 시사 조

0: 조기 교육 시키세요. 같이 들으세요. 네.
1: 시선 집중 조기 교육하면 뭐가 좋습니까?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0: 일단 논술에 좋습니다.
1: 두 번째는?
0: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독립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1: 오, 세 번째는요?
0: 문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1: 오, 네. 사실 세 개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0: 세 개를 욕을 하니까 쪼개인 거 아니에요 지금?
1: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아, 이러면 이럴 거면 10개 해보라 그럴 걸.
0: 자, 시작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0: 유시민 작가가 어제 매불쇼에 나가서 또 이제 길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나무꾼 정신에 입각해서 분석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증축론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AS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걸 좀 첫 번째로 피겠는데요. 일단 매불쇼에서 했던 발언 가운데 좀 가장 주목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좀 들어보시죠.
2: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구조적 다수라는 말을 그렇죠. 썼죠. 이제 그거는 성립할 수 없는 단어예요. 원래 민주주의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고 5년마다 뽑고 지금 우리 예.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는데 다수가 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건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했던 가장 확실한 시도의 사례를 보면 그 3당 합당이에요. 근데 그게 그다음 총선에서 바로 깨지거든요. 민주주의 선거에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이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발상이에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서 했다라는 구조적 다수 발언에 대해서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점 확인하고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5월 21일이었는데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 4년 중임제 개헌이라든가 이런 게 되려면 5.18 부마항쟁 이런 걸 전문에 넣는다든가 이런 개혁이 되려면 무조건 저 당이 3분의 1 이하로 가야만 돼요.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처럼 한 170, 80석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30, 40석 정도를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당, 합리적인 중도진보 정당 이런 당들이 있어서 같이 협의해가면서 개헌도 하고 해야 돼요. 민주당이 조금 더 힘있게 좋은 방향으로 사회를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대연합을 통해서 완전한 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민주당 분들이 이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눈앞의 권력을 다투는 데만 관심이 가 있는 것 같다.
0: 네. 안전한 우위 확보 전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은 필수고 구조적 다수는 불가능한 발상이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가 다를까부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얼핏 봐서는 이게 충돌하는 발언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비판했던 구조적 다수의 발상은 민주당만의 다수를 뜻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안정적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는 전략이 안정적 우위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만의 안정적 우위가 아니라 민주당과 중도 진보 보수 정당 연대의 우위. 그러니까 하나는 only 민주당만의 다수, 다른 건 연대의 우위.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민주당만의 구조적 다수는 불가능하고 연대의 안정적 우위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가가 나와 있잖아요. 제가 유시민 작가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전의 경험에 입각해서 본다면 민주당만의 실패든 연대의 실패든 그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대의 안정적 우위는 가능하지만 구조적 다수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개선법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러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 유시민 작가는 사실상 지지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전략은 연대의 안정적 우위 전략이 아니라 구조적 다수 전략 아니었습니까? 한몸뚱이로 합치자라고 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건 왜 지지를 했을까라고 하는 또 직접적인 의문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이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세 번째, 자, 평택을 재선거에서의 조국 후보 지원. 이것을 연대의 안정적 우위 전략으로 이해를 한다고 치면 그러면 김재현 진보당 후보의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봤던 것인가라고 하는 세 번째 질문이 여기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진보당은 연대의 대상, 즉 합리적 중도 진보 정당이라 극좌라서 그러면 연대의 대상이 아니었고 별로 존재로서의 의미가 없어서 별로 언급도 안 했던 것이냐. 오로지 조국이었던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물음이 성립이 되는데 하지만 진보당도 내란종식 연대의 한 축이었고요. 지난 총선 때는 연합 비례정당의 한 축이었었습니다. 그러면 김재현 후보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유시민 작가의 뇌리 속에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 우위를 위한 연대의 확장을 꾀하고자 했다면 차라리 김재현 후보가 당시 먼저 내려가서 먼저 바닥을 훑고 있었다라면 조국 후보에게 다른 데 가서 평택을 해서는 김재현 후보가 당선되고 다른 데서는 조국 후보가 당선이 돼야 연대의 틀을 확장을 해서 안정적 우위를 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일단 정리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서 유시민 작가의 논법을 벗어나서 일반론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구조적 다수냐 안정적 우위냐 이것에 대한 노선 투쟁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이런 주장이 있어요. 진보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민주당이 무슨 진보냐. 서구식 어떤 민주주의 모델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도 아무리 좋게 봐야 중도 보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차라리 국민의힘 안에서 합리적 보수라든지 이런 어떤 보수 영역도 상당 부분을 끌어안으면서 중도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해라.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는 극우 쪽으로 밀면 오히려 민주당의 왼쪽 공간이 열린다. 그러면 거기서 진보 정치 여지가 넓어진다. 따라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일부 세력까지 아우르는 전략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구조적 다수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유의미하냐 아니냐. 그런 논쟁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일반론적으로. 일단 이것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연대의 안정적 우위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당제가 구축이 돼야 되고 실질적 다당제가 구축이 되려면 선거제도를 개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가능하냐? 민주당이 그럴 생각이 있느냐라는 또 의문 제기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차라리 이거에 대한 전면적인 논쟁 저는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전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유시민 작가의 논법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른 발언하고 또 이걸 연결시키면 엉켜버려요. 엉켜버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하나 봅시다.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행위로 유시민 작가는 어제 매불쇼에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자, 먼저 검찰개혁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3: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이게 막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다 그 재건축 또는 재개발과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게.
0: 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이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명픽과 관련된 발언이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3: 근데 이제 이 점이 가장 심각한 건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많은 행위들 중에서 말도 있지만 행위들 중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것도 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그래요.
0: 자, 이 두 가지 발언을 들었는데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의 문제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킨다고 했는데 시켜서 했던 법무부 장관이나 총리는 누굽니까? 정성호 법무장관, 김민석 당시 총리였어요. 그다음에 명픽이라고 언급됐던 사람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한준호 경기지사 그 경선 후보, 그다음에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전 총리. 지금 아우르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요. 밖에서 데려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민주당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인물로 국한해서 본다면 재개발, 재건축과 연결되는 지점이 없어요. 왜? 원래부터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과 연관지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까지 마저 들어보시죠.
3: 그러니까 이제 정계 개편에는 소규모 정계 개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규모 정계 개편이 있고요. 대규모 전면적인 정계 개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를 염두에 두고 있을 때라야 의미 있는 행위들이 쭉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조롱, 공격이라든가 문조틀레유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세력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일련의 행위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됐다는 거는 이것은 뭘 허무는 작업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유시민 작가의 뭐 증

0: 재건축이냐 재건축이냐라고 하는 것의 구분법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중심 세력의 교체 여부예요. 유시민 작가가 지금 꽂혀있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딱 저는 이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확장 여부가 아니에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서 증축론, 재건축론이 나왔을 때도 핵심은 결국은 민주당 중심 세력의 교체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고 이번에도 다시 확인되는 건 바로 이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촌철님들의 반응이 참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평가는 예상대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꽃 같은 분은 유시민 작가는 분명 분열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평을 보내주신 반면에 JJ2486님은 제가 듣기에는 아주 명백한 말인데 뭐가 엉킨다는 거죠? 라는 비판적인 댓글도 올려주셨고요. 박병일님은 JB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수당을 만드는 과정이 강제적이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거를 말한 거 아닐까요? 구조적 다수 문제점을 얘기를 할 때 이걸 올려주셨어요. 하나의 질문이 더 있는데요. 서순태님, 구조적 다수는 진보 진영에서의 확장이 아니고 이상한 진영의 확장에 대한 뜻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이건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0: 강제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결국은 아까 했던 명픽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국한해서 놓고 본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명픽이었다고 쳐요. 근데 바로 내리꽂은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래서 다시 선택의 과정, 당원들의 선택의 과정, 국민들의 선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붙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강제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겠죠. 첫째,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1: 구조적 다수는 진보 진영에서의 확장이 아니고 이상한 진영의 확장에 대한 뜻으로 저는 이해했는데요? 라는 서순태님의 물음이었습니다.
0: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안정적 우위, 연대를 통한 안정적 우위를 얘기를 하면서 유시민 작가는 합리적 중도 진보만 언급하지 않았어요. 합리적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는 안정적 우위를 얘기했어요. 그럼 그 뭔데요 그러면 그거는?
1: 여러 가지 물음들이 있는데 촌철님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짱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JB 이왕 이렇게 된 거 분석만 하지 말고 초대해서 인터뷰로 직접 물읍시다.
0: 저희가 한번 섭외도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네, 저한테 묻지 말고 숙제한 거 지금부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 아, 더마카픽입니다. 네. 여러분. 언젠부턴가 더마카의 숙제가 됐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기다리지 않으실까 싶긴 하네요. 오. 제가 본 뉴스는
0: 네. 어떻게 갈수록 저렇게 뻔뻔해질까.
1: 제이비가 이렇게 시켜요.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최영중 청주시시 의원. 아마 어제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자택과 시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는데 지난 2월 말에 피해 학생의 부모님 고소로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최영중 시의원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3월 30일에 공천 면접을 보고 5월 14일에 공천이 확정이 됐고 5월 21일에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이 과정에서 한 차례 받기도 했는데요. 5월 말에 한 번 경찰에 나가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본인의 신분을 숨겨요. 직업을 묻잖아요. 경찰 조사할 때. 그때 회사원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은 당선이 돼서 청주시 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공당의 공천을 받고 시의원에 당선돼서 임기를 시작할 수 있지? 라는 질문도 들었고요. 또 일단 본인의 양심에 너무 반하는 일이잖아요.
0: 네.
1: 근데 또 하나 공당의 공천 시스템은 이렇게 허술한가? 어떻게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면접도 보고 공천도 되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저는 본인이 알렸어야 되는 문제고 양심에 반하는 행위라는 데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공천 시스템 문제는 이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진행형이었던 사건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죠?
1: 무죄추정의 원칙입니까? 그럼?
0: 수사가 진행형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공천 시스템에서 당에서 왜 걸러내지 못했느냐는 얘기가 성립이 되려면 공천 신청자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혹시 지금 뭔가 걸려 있어갖고 수사를 받고 있거나 뭐 한 게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야만 그 지적이 성립이 돼요. 근데 제가

0: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신원조회 시스템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안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이 사람의 양심에 오히려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1: 네, 여튼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빛의 속도로 제명을 했던데요. 당의 역할이 이게 끝인가 여기에는 물음표가 들리고요. 다음 뉴스는 어떤 걸 볼까요?
0: 국방부와 그 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교육기관으로 창설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는 그 산하에 육해공군 학부로 축소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군 사관학교에 육군학부, 공군학부, 해군학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자운대가 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전 유성구에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육해공군대학과 합동군사대학을 비롯해서 군사교육훈련기관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국군사관학교를 설립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 또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설립까지는. 그래서 일단 서울 태릉의 육사를 임시 국군사관학교 시설로 활용을 하다가 2030년대 중반쯤에 자운대로 완전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게 지금 오늘 나온 보도인데요. 자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겠죠.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반발하는 목소리가 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찬반 공방이 이제 시작 본격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시간이 없으니까 한 소식 더 전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효성그룹이 13일부터 22일까지 신입사원 채용 지원서류 접수를 받는데 그 대상이 문과로 한정이 됐다고 합니다.
1: 문과.
0: 사학, 철학, 미학 등 인문학 계열 또는 국문, 영문 등 어학 계열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런 채용은 1966년 창립 이후 효성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공채라고 합니다. 자, 조현준 그 효성 회장이 평소 우리 세대엔 기술이 인문학과 결합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어학 실력의 중요성도 임직원들에서 계속 강조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입사 과정에서 서러움을 엄청나게 당했던 문과생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좋다. 평가한다. 이 말씀 드리고 역시 또 근데 삐딱선 정신 발휘해서 높아심에 한 말씀만 걸치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학벌은 보지 마시라. 이 말씀까지는 꼭 드리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네. 입과 섭섭이란 댓글도 있습니다.
0: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1588 9376.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진보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민주당의 블루캠프 출발합니다.
4: 네, 블루캠프 오늘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반갑습니다.
4: 위원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는 거 아니고 싶은 거거든요. 행안위원장.
5: 네, 선출은 됐습니다.
4: 하실 말 하십니까?
5: 아니, 그런데 전체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아서 네. 조금 빨리 네. 국민의힘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4: 네. 그래도 좀 위원장 활동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이따 여쭤보고.
5: 네네.
4: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5: 네.
4: 일단 의총에서도 일단 토론이 됐죠. 의총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5: 어제 의총 분위기는 우리 김한규 정책수석이 한 20분 정도 길게 그 보안 수사권 조정에 관한 TF의 안을 설명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보안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그 조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뭐 보안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그의 의원들의 자유 발언으로 본인의 생각들을 충분하게 제가 보기엔 표명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 충분하게?
5: 네네.
4: 아 그래요? 그러면 표명은 됐고 그럼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 일단은 원내대표나 원내지도부에서도 현재 결정된 안으로 이것이다라고 얘기 잘 안 했기 때문에 보안수사권 존폐와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어떻게 그 보완에 나가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를 구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이 있어서 논의를 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뭐 아동, 여성, 그 장애인 등 정말 이 법적으로 반드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의 피해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구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이번 보안수사권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주요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4: 그런데 어제 그 뉴스가 좀 많이 됐던데 당 수석대변인이 보안수사권 폐지는 당론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아닌 게 맞습니까?
5: 현재는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라고 저희들이 당초에 결정을 해서 네.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조직까지 분리를 했기 때문에 네. 큰 방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고 네. 이번 형사소송법 조정안에 대해서 약간 이제 견해들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견해를 차이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해 나가겠다 네. 그런 취지로 얘기했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원칙을 제가 보기엔 벗어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4: 그럼 이거저거 떠나서 전당대회 전에 처리가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5: 전당대회 전에 처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논란이 좀 있어서 네. 논의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뭐 8.15 해방 저기 광복절 전에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충분하게 논의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4: 충분하게 논의할 시간이 네. 필요하다? 예, 예. 뭐 그 말씀에 다 답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5: 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네. 그리고 보안수사권 에 관련한 형사소송법 그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4: 알겠습니다. 네. 상임위원장 활동 관련 질문을 뒤로 미뤘는데 그게 뭐냐면 어제 네.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이 중수청 관련 당정 협의하셨죠.
5: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4: 그럼 이제 이 중수청 출범은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지금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5: 그렇죠. 중수청 출범은 정보조직법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할이 돼서 나눠져서 10월 1일 2일 출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준비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인력, 조직, 뭐 여러 가지 인력, 조직, 건물 뭐 두루두루 해서 하드웨어적인 측면들을 잘 준비해 나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중수청의 제일 중요한 수사관들에 관한 채용 절차들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4: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5: 그리고 대략적인 범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4: 그런데 이 중수청은 사실은 보안수사권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보안수사권은 이제 공소청 문제죠. 그런데 보안수사권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공소청의 위상이 달라지고 공소청 소속일 검사들이 중수청을 옮겨가느냐 마느냐가 연결이 된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5: 뭐 맞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보안수사권의 범위가 확 열려지면 네. 사실은 공소청에 많은 검사들이 잔류를 하는 근거와 명분이 되겠죠. 그리고 인력도 그럴 거고. 그런데 보안수사권이 폐지되거나 좁혀진다면 실제로 네. 그 수사 역량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저는 중수청으로 와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죠.
4: 혹시 그 지금 그 검찰청의 현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겨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뭐 지금 공식적으로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좀 감지되거나 대충 파악되는 분위기는 있을 거 아닙니까?
5: 다음 달부터 중수청의 수사관들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사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이 아마 1차적으로 신청의 대상이 될 거고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중수청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저는 중수청에 그 인력들을 배치한다 이런 원칙이고요.
4: 근데 아직 궁금한 게 예, 예. 검찰청의 검사가 자원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검사로 채워되는 수사관 수를 못 채웠어. 그러면 검사를 중수청으로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현재 그런 방식은 행안부 장관이 검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4: 그건 검토 안 하고 있고
5: 신청이고 만약에 이제 현재 검찰청의 검사들이 중수청의 신청이 적어서 중수청의 수사 역량과 사람이 적다라고 한다면 이제 2단계로 외부의 수사 역량들에 대한 채용도를 같이 병행으로 해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 그럼 공소청 검사들을 인사 발령되는 이런 방법은 안 쓴다.
5: 그런 식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4: 그건 아니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관련되는 지점인데 유시민 작가가 어제 매불쇼에 나가서 했던 발언 혹시 들으셨습니까?
5: 예, 들었습니다.
4: 자, 관련해서 검찰개혁, 결국은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했던 약속과 지금 달리 가고 있다는 요지에 이제 그 비판을 했는데.
5: 유시민 장관의 이제 그 주목할 점, 그러니까 핵심적인 지점은 저는 이제 한 부분을 좀 약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원칙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그에 따라서 중수청 공수청으로의 조직 통과를 시안에 맞게 정리를 했고 이번에 얘기되고 있는 보안수사권의 문제는 수사 기소의 원칙을 지키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나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와서 인권이 침해받을 시 어떻게 이 형사소송법 내에서 구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지점에 참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 저는 99%는 대략적으로 저는 큰 방향에서는 맞다. 그러나 보안수사권에서의 그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면서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해 나가고 전체적으로 구제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 나가고 그런 다음에 판단에 넣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의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4: 그런데 유시민 작가의 어떤 비판의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때 약속을 한 게 지금 일정하게 지금 후퇴를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뒤로 빠지고 다른 사람한테 시켰다. 안 좋은 건 이건 마키아벨리식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5: 뭐 그런 비판을 유시민 장관의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비판의 영역이라서 거기까지 유시민 장관의 비판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했던 수사기소의 분리의 원칙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부분들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4: 그래요.
5: 중수청과 공소청을 분리해서 조직을 만들었고 보안수사권 폐지의 기본 원칙을 하면서 어떻게 마지막에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그 대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뭐 기소 시점이 기소가 임박됐다든지 아니면 시효가 임박됐다든지 아니면 암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네. 그다음에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여성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제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국회의 논의를 내놨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는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큰 방향을 저희가 보기 큰 물줄기를 가고 있는 건데 그 속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어겼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저는 너무 과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 큰 원칙은 계속
5: 큰 원칙을 잘 지켜왔고
4: 있다?
5: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현재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민주당의 공약과 대선 공약만 올바르고 현재 예.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형사사법 체계의 수정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우리들이 눈 감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잘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4: 또 하나 그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서 했다는 구조적 다수라고 하는 개념에 네. 대해서 어제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거는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일단 의원님이 이해하는

0: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라는 개념은 어떤 겁니까?
1: 뭐 저는 구조적 다수라고 하는 개념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금 뭐 유시민 장관은 비판하지만 인사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 분야에서 중도 실용적인 영역을 받아들이고 실사구시에 입각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인재를 발탁을 했다. 네. 그러면서 중도 확장 의 큰 방향으로 나가면서 운동장을 좀 넓게 써나가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넓게 받아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저는 구조적인 다수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유시민 장관은 표현하기로는 이제 일례로 1990년에 3당 합당의 예를 들었거든요.
0: 그걸 들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유시민 그 작가가 이해한 구조적 다수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라는 그 당이 거대한 공룡 정당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구조적 다수라고 하는 걸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3당 합당을 예를 든 걸 보면.
1: 그렇죠. 예. 한마디로 저는 유시민 장관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인위적인 다수 아닙니까? 3당 합당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형태로 인위적인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한 정치 협잡이었다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990년에 3당 합당 반대를 하면서 엄청나게 저희들이 그 야당과 우리 민주 진영에서 싸웠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저도 뭐 그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구조적 다수는 그런 인위적인 형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중도 확장의 실용적인 실사구수적인 중도 개혁 실용에 입각해서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과 내용으로 구조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나가면서 운동장을 넓게 쓰고 진보 진영뿐만이 아니라 중도 건강한 보수까지 포괄해나가는 정치 세력을 구축해 나가면서 향후 대한민국 사회 개혁의 축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건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주당은 정치를 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0: 쉽게 하면 지금 의원님의 말씀은 구조적 다수를 구현하는 방법이
1: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이런 건 아니다.
0: 인위적인 게 밀실에서 뭐 기브앤테이크 해가지고 그냥 덩치 불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1: 네네.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표현은 이제 큰 그릇이 돼가지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네. 그렇게 하고 다 품어 안다 보면 자연스럽게 커지고 다수가 되는 것 아니냐
1: 네.
0: 이 말씀이신
1: 큰
0: 거예요?
1: 개념이고 저는 구조적 다수라고 하는 형태를 인위적인 정계 개편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는 좀 약간 그 과거의 정치 문법으로 볼 수 있고
0: 네.
1: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구조적 다수 전략화에서 모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1: 저는 뭐 연대와 통합의 큰 방향에서 그 뭐 저는 원칙적으로 당시에 그 통합론이 나왔을 때도 저는 통합에 찬성했기 때문에
0: 네.
1: 우리 그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차이가 당을 달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적인 노선이나 방향이 틀리다면 달리할 수 있지만 큰 방향에서 같이 해왔고 정치적인 경험이 24년 총선 때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그리고 2025년 대선 시기에 조국당은 후보를 내지 아니하고 이재명 후보를 배타적으로 지했던 정치적인 경험.
0: 예.
1: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 한 당으로 가더라도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통합에 찬성했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그런 방향으로 넓게 간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나 그를 통한 구조적 다수의 출발이다. 뭐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
0: 정계 개편은 정계 개편이 근데
1: 그렇게까지는 뭐 보기는 좀 무리수다.
0: 그런데 그럼 이 얘기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평택을 공천.
1: 네네.
0: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이제 송영길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1: 네네.
0: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가서 했다라는 아 그때 공천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비판을 하면서 조국 후보는 여기 나가면 안 돼 부산 나갔어야 된다. 이 얘기를 어제 또 했어요. 근데 의원님이 부산은 나오지 말라고 조국 후보나 조국 혁신당에 이야기한 당사자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1: 그러니까 정치를 만약에 평택을 해서 성공했으면 아마 송영길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0: 네.
1: 이제 평택에서 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치는 항상 뭐 가정법에 입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0: 네.
1: 저는 부산 선거에서는 전재수 후보와도 연락을 하면서 논의를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에서 바라보는 부산시장 선거와 부산 북갑 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이고 전술적이고 전략

0: 전략적인 판단에 입각해서 그 자리는 조국 대표가 가는 것보다는 하정우 수석이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과 분석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저도 일치했고 당 지도부도 대략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속에 조국 대표가 나가서 조국 대 한동훈의 구도로 나가는 것이 전재수 부산시장의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것이 대략적으로 부산 시민들이나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은 합리적인 공천을 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전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1: 그러면 지금
0: 그런데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그 문제까지 드러내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뭐 저희들이 부산 북각과 평택에서 보궐선거에 졌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저도 통감을 하지만 그 선택과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졌고 조국은 부산에 가야 된다는 논지가 근거가 불분명해요.
1: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0: 억지입니다.
1: 네. 아무튼 그래서 조국 그 전 후보가 평택으로 선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을 했어요. 네. 그 물론 이제 과정에서 이재명 전 지사한테 먼저 제안했는데 뭐 그 싫다고 해가지고 김용남 전 의원
0: 이광재 지사
1: 참 이광재 예, 예. 공천했다는 것은 공개된 얘기인데 네. 그러면 김용남 전 의원을 평택을에 공천하는 과정 결정의 주체 그러니까 좀 모호한데 정청래 전 대표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0: 뭐 그거는 정청래 대표죠. 근데 나머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시기에 국회의원 공천에 관해서 정청래 대표와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대략 그 의견이 대략 수렴이 일치했어요. 네. 그런데 평택 을에 관해서는 좀 의견이 차이가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어떻게요? 예.
0: 저와 정청래 대표 사이에.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무리다 그렇게 공천을 하며
1: 김용남 공천이
0: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무리다
1: 그랬어요?
0: 무리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재고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용남 후보가 손을 들고 내가 평택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여러 가지 가능의 수위에서 공천을 한 과정이었죠.
1: 그런데 저는 김용남 후보는 본인은 하남을 원했다고 했잖아요.
0: 1차적으로 하남을 원했는데 네. 이광재 지사에 대한 공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광재
1: 하남을은 빼고 하니까
0: 그렇죠. 빼고 평택을은 김용남 후보도 마지막 날까지 평택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네. 당에서도 제3의 후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의 후보를 준비했었는데 김용남 후보가 마지막 날 출마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기 마지막에 때문에
1: 선회가 된 겁니다.
0: 선회가 됐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공천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지점은 저하고 이제 정청래 대표 의견의 차이가 좀 있었고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못 내고 유희동 후보가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생각인데 너무 가정법에 입각해서 정치를 하게 되면
1: 알겠습니다.
0: 하고 거기에 대한 후회 지점이 정청래 대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자,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경남교육청이 지난 7일 날 관내 학교들의 공문을 하나 보냈는데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자라는 취지로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에 학부모 대신 보호자 표현을 권장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이미 많은 학교에서 쓰고 있고요. 전국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보호자라는 호칭이 좀 통용이 되고 있는데 경남교육청이 공문을 보낸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철회하겠다라는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그 이유부터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5: 국민원 전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부모란 용어 자체가 관련 법에도 다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많이 쓰는데 왜 이거를 못 쓰게 하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빠른 수습을 위해서 이 공문을 다시 내게 된 거고
1: 민원이 누구로부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4: 그 학교 교사라고 밝힌 민원인도 있었고요. 또 한 기독교 성향 교육단체에서 보호자라는 표현이 가족 해체를 부추긴다. 정상 가족을 부정하는 발상이다라면서 공문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접수된 민원 내용과도 좀 비슷했는데 보호자라는 용어가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오해를 야기하면서 좀 공문을 철회했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1: 그래요? 네. 그럼 공문에 오해할 만한 문구가 있었다라는 건가요?
4: 그렇진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학부모 대신 보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라고 했고 특히 이제 부모의 성명을 적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아무개, 모아무개 이렇게 적는 건데 그걸 바꿔서 보호자라고 쓴 다음에 괄호 안에 뭐 시설 선생님, 엄마, 할아버지 이렇게 실제 보호자를 적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네. 이렇게 부모의 성명을 적는 칸을 아예 비워두거나 작성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학교의 현장에서도 교수들이 이제 우려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김지성 초등학교 교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 그 아빠하고 엄마하고 떨어져 사는 아이들이 시설에 있거든요. 그 학생들의 보호자 부모님들이 직접 뭐 서명이나 확인을 해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어쨌든 자기의 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보내주는 안내장에서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경험들이 생기는 거니까 혹시라도 아이한테는 상처로 남지는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 생길 수밖에 없어요.
1: 보호자라는 표현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4: 전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포용을 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안내문에 학부모란 표현이 나갈 때마다 마음에 영 걸려서 매번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는 그런 교사도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 저는 늘 학부모라는 말을 쓰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희 반 학생들 생각이 많이 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이런 걸 보호자로 바꾸자고 의견을 냈었는데 학교 회의 시간에 통과가 안 돼서 일단 너희들이 보게 되는 건 학부모긴 한데 선생님은 보호자가 맞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주고 있기는 해요.
4: 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보호자를 쓰려는 의견을 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도 아이들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매우 궁금해했었고 예. 이번에 교육청 공문이 처리된 다음에도 교사가 학생들한테 이유를 설명하면서 보호자라는 표현을 쓰면 가족 해체를 조장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더라라고 전했더니 학생들이 그건 너무 어른들이 과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1: 아이들 반응이 이렇게 나왔대요?
4: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문 자체에 사실 강제성은 없는데 이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정 표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학교 현장에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공문이 이렇게 일주일 만에 쉽게 철회가 됐다라는 건 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에 대한 그 신뢰를 흔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 좀 많이 황당했죠. 항의 전화 들어왔다고 바로 이렇게 철회하는 모습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는 거였으면 처음 그렇게 권고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딱히 보호자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라는 취지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의가 안 됐었다는 얘기로 들려서
4: 게다가 이 공문을 담당한 부서가 이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보기 어려워서 이제 그 정도로 민원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시급하게 철회를 한 거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그 말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들리지는 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고 모든 사안은 당연히 찬반이 공존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하는 가치를 지켜내는 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한다면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그 대상을 적어도 학생으로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거죠.
1: 이런 논란도 있군요. 그러니까
4: 심각합니다. 이것은
1: 심각해요?
4: 학생을 소외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4: 맞습니다.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수영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릴레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릴레이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정책에 맞춰가지고 전문가 두 분과 토론할 시간 3부에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2: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3: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4: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5: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2: 네. 장...

0: 10c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자외선 지수가 높고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 강릉 27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포항 37도로 영남지방으로는 폭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네, 국토교통부가 그저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열었었는데요. 당시 토론회에 참석했던 두 분 모셨습니다. 그때 시간상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 저희가 AS하기 위해서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바로 토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그리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일단 이전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토론의 주제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대가 필요하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은 부족하다. 이 상황인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일단 지금 부족하다는 데 두 분도 같은 견해신 거고.
3: 네, 일단은 주택 공급은 전국이 다 부족한 상태거든요.
2: 전국이?
3: 네, 부족이라기보단 사실 감소했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것 같고요. 네. 공급을 이제 인허가 그리고 착공, 준공 지표로 다 보고 있는데 전국 중에서 서울이 그나마 공급 상태는 좀 양호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전반적으로 줄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수요가 특히나 매매 수요가 일부 지역들에 굉장히 쏠리다 보니까 그래서 흔히들 그냥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사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고 또 최근에 정책들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임차 물량들도 조금 감소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부족하다는 건 신규 주택이 되는 거겠죠.
3: 네, 맞습니다.
2: 그렇겠죠.
3: 네.
2: 소장님도 같은 견해시고.
5: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네.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한 것은 맞죠. 최근에 윤석열 정부 때 특히. 그런데 어떤 집이 부족하냐와 관련해서 저는 부담 가능하면서 살만한 집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지금 주택 보급률이 96%라 해서 주택이 부족하다라는 중요한 시그널로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사실 그럼 부족한 집은 어디에 살고 계실까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처럼 주택 위에 거처에 살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는 이게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공급에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 지나치게 공급에 신경.
5: 네.
2: 좀 더 풀어주신다면.
5: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측면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영향이 미쳐서 이게 주택가격. 사실은 정부가 궁극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건 주택가격 상승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2: 네, 그렇죠.
5: 네네. 근데 그 부분이 공급 부족 때문이냐. 저는 수요 측면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2: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그럼 집값 상승의 원인을 위원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3: 일단은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싶은 집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좀 쏠려 있잖아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비아파트는 매입을 하려고 하질 않거든요.
2: 네.
3: 그러니까 신축 지역적인 부분 그리고 아파트 쪽으로만 쏠려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2: 네.
3: 그거 외에는 그 지금 여러 가지 분양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전월세 가격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것들로부터 오는 약간 포머 같은 것들이 빠르게 사야 된다라는 이런 좀 심리를 형성해서 그 모든 것들이 좀 단기간 올라가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소장님 지금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5: 저는 저희가 지금 사실 너무 서울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서울의 주택 문제만 생각하니까 서울 아파트의 주택 가격이 뛴 거는 맞는데 그럼 그것의 시작은 2023년 정도 되거든요. 2023년부터 윤석열 정부 때. 그 이제 이거는 데이터로 본 거죠. 실거래가로 봤을 때 2022년에 좀 가격이 하락하는 듯 하다가 2023년부터 상승 전환을 하는데 그게 특정 아파트 강남의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하기 시작하거든요.
2: 예.
5: 2023년 4년 5년 그러면서 이제 100억 아파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상승을 주도하는 초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뒤를 따라가는 아파트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원인은 너무 규제를 풀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때. 그리고 그 많은 규제 완화가 정상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2: 그러면 일단 다시 좀 범위를 좁혀가지고 일단 주택 공급으로 한정을 해서 일단 좀 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주택 공급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한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3: 가장 큰 거는 좀 사업성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공급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게 윤 정권 때부터 였거든요.
2: 네.
3: 신경이라기보다는 발표를 뭐 270만 호 이렇게 굉장히 큰 물량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는 꽤 오래되긴 했고 지금 정부도 이제 그걸 받아서 좀 더 많은 물량들을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0: 정책만으로 사실 공급이 되게 어려운 게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뭐 금융 비용이나 공사비 같은 게 너무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두 배 넘게 올랐거든요. 특히나 정비 사업 관련된 것들도 뭐 신반포 22차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대비 2023년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가 두 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비 사업 위주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서울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조합원들이 동의를 좀 안 해주기 때문에.
1: 그리고 오래 걸리죠, 그거는.
0: 예, 그렇죠. 네.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성 악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2: 사업성. 그러니까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이 주된 공급 라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설 비용은 올라갔고 네. 절차는 지연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든 거다.
0: 네, 이게 좀 심각한 게 그래서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은 그나마 지금 입주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2: 사업성이 안 되니까
0: 재개발 재건축이 전혀 진행이 안 돼요. 이게 좀 장기간이 되다 보면은 좀 더 주거 환경에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어서.
2: 요거까지 네. 추가 질문 드리고 우리 소장님한테 마이크 넘길게요.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통 기획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를 하세요?
0: 신통 기획도 신통 기획 후보지가 된 곳들은 굉장히 많긴 한데 그게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진도 나가는 사업지는 많이 되진 않습니다.
2: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뭐가 진척이 된 건 없다.
0: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고 공급이 되지 않는 게 그 마찬가지로 사업성 때문이거든요.
2: 역시 사업성.
0: 예.
2: 그래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3: 사업성이 왜 떨어졌나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어떤 특정 지역에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땅값이 올라간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100억짜리 아파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앞에 아파트의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자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땅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2: 예.
3: 결국에는 주택가격의 엄청난 상승이 사업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 그럼 땅값은 왜 올라갔을까요?
3: 땅값이 규제를 너무 완화했고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부가 마음 놓고 정부는 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였잖아요.
2: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 사치제와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공급이 위치라는 게 주택이라는 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집은 희소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가격이 너무 올라갔는데 그 가격이 그러니까 50억 아파트가 100억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을 양도소득세 환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든 거죠. 그 사치제를 사는 거에. 그래서
2: 그래요?
3: 우리가 2023년과 2025년 특히 2025년은 우리가 그 계엄이라는 엄중한 상황으로 이 주택가격에 신경 쓰지 못할 때 2025년에 그 강남의 주요 아파트들 재건축 아파트들이 거의 가격이 두 배로 뛰는 50억은 100억이 되고 20억은 40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 그러니까 소장님 분석은 규제를 너무 그 느슨하게 풀어버린 결과다. 그런데
3: 네.
2: 그저께 국토부 토론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0: 소장님,
2: 그러면 상황의 인식이 많이 다른 건가요?
0: 소장님 말씀은 지난 정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3: 저는 그러니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어떤 예. 결과를 보여주는지 2025년 2월에
2: 예.
3: 우리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이 최고점 14억을 넘게 되거든요.
2: 예.
3: 그 일이 왜 있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다가 3월에 다시 이제 뭐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하나를 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택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만큼 지금 거의 주식시장 같아요. 주택시장이 서울 아파트는.
2: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또 정부가 나서 서울 전 지역을 아예 지금 토지구역 그렇지만 아예 묶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네. 규제가 강화가 된 거 아닌가요?
0: 그
2: 어떻게
0: 이후에는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많이 강화가 됐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고요.
2: 네.
0: 수도권에 40곳이 지금 4가지 규제적으로 지정을 받고 있거든요.
2: 4가지?
0: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투기가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4가지를 동시에 다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잇따르게 이제 오는 제도들이 금융 LTV 같은 것들이 좀 낮아지고 그리고
2: 네.
0: 정비사업할 때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도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고 좀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수요를 규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팔려고 하면은 집을 이제 임차인에 내보내야지 팔 수 있게 되는 거나 여러 가지 좀 정책적인 충돌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2: 주택 임대차보호법도 영향을
0: 그거를 완화라기보다는 그런 정책적으로 충돌해서 거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은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2: 그 말씀하셨던 거 잠깐 샛길로 빠져갖고 매매 물량 말고
0: 네.
2: 전월세 물량도 많이 줄었어요 시장에서?
0: 전월세 물량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조금 소폭 늘어난 부분이 있긴 늘었어요? 하거든요. 근데 늘었다 줄었다 하기는 하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전세 매물은 좀 많이 줄고
2: 전세는.
0: 두 가지를 나눠서 보자면 월세 쪽 물량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2: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규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장님한테 이제 마이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규제는 결코 강화된 규제가 아니다. 혹시 이런 그러니까 평가실까요, 그러면?
3: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장치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곧 7월에 앞으로 세금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2: 네, 세제 문제 있죠.
3: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세제가 지금 거의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엄청나게 낮추고 공시가격 로드맵을 폐기하고 법정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치들이 하나도 환수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아마 주택시장을 보고 있는 게 조금 아마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이재명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 이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급등하던 아파트를 그냥 고삐를 간신히 잡아놨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응급 처방 정도로?
3: 네. 응급 처방이어서 지금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예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식 변동을 아파트 가격도 지금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살짝 안정되는 국면,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이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규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출 규제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3: 네.
2: 그죠? 확 그러니까 지금 잡은 것 같고 네. 지금 그 조세를 통한 규제는 아직은 아직은 안 나왔지만 거래 규제도 있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조세를 빼고는 규제가 상당 부분이 지금 이미 이루어졌고 작동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3: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수요 억제 정책 핵심적인 게 양도차익에 관한 거잖아요.
2: 세금 문제.
3: 네. 네. 다주택자에 관해서만 지금 했지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똘똘한 한 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100억이 되는 건 똘똘한 한 채인데 이거를 야기한 세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1주택자 실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의 양도차익을 20억에서 100억이 돼도 안 내는 상황이거든요.
2: 네.
3: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주택 공급에 어떤 영향을 줬 다고 보세요, 소장님 보시기는.
3: 저는 주택 공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규제가 강화됐다고 해서 약 규제가 이런 수요 측면에서의 규제가 공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혀 안 미치지는 않겠지만요.
2: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일단은 약간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거래세는 이전에 강화됐던 그대로 원복이 됐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2: 그래요?
0: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주택자는 강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고 종부세는 아직 강화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한을 두고 유예를 종료한 부분은 매물을 굉장히 많이 출회시켰잖아요.
2: 예.
0: 그래서 그때는 단기간으로 강남 집값이 조금 조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끝나버리고 보유세가 아직 강화가 안 되니까 매물을 저가로 내놨던 사람들도 지금 현재는 또 홀딩하는 상태이거든요.
2: 속층 버티게 들어갔다.
0: 버티는 거죠. 왜냐하면 5월 9일 이전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종부세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부분이어서 강남 집값이 지금 종부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정됐던 게 다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쉽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양도세 중과를 시행을 하더라도 보유세를 강화를 해야만이 그것이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해서 매물을 이제 시장에 내놓게 되는데 지금 반이 지금 아직 그 이제 그걸 이제 7월 말에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0: 네.
2: 정부는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0: 문재인 정권 때 사실 저는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보는데 이번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많은 보유세를 냈던 분들이 좀 학습이 돼서 똘똘한 일체로 많이 넘어가셨어요. 다주택자 목적으로 막 투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2: 그래요 요즘?
0: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2: 그래 그 똘똘한 채가 100억 이렇습니까?
0: 100억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2: 100억 아파트는 어떻게 생겼어요? 혹시 구경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0: 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버틸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 종부세가 그 고가 주택 위주로도 많이 강화될 것으로 좀 예상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매물이 많이 출회되지 않을까.
2: 1주택이라 하더라도 초고가 같은 경우는 네. 보유세가 강화가 되는 쪽으로 갈 거다.
0: 네.
2: 소장님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좀 진단하세요?
3: 예. 2017년, 2018년 상황하고 굉장히 좀 유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2: 예.
3: 지금 딱 시기도 비슷하고요. 7월에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조세 재정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종부세를 발표했는데 막상 시장이 기대보다 낮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2: 그렇죠, 그렇죠.
3: 그 역사적인 경험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잘 기억했으면 하고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5월 9일에 양도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이제 유예를 멈추면서 매물 잠김이 있을 거라는 언론의 분석들이 굉장히 많지만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실거래가를 분석을 해보면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2: 아니요.
3: 200건에서 400건 일간 서울 아파트가 그 정도가 거래가 되는데요. 그 상황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만 집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2: 네. 네. 아, 매물 잠김이 있었던 건 아니다?

0: 매물장 김이 없고 강남 집값도 지금 소폭 오른다기보다는 그 아까 이제 100억이 넘던 아파트들이 한 90억 정도가 되는 그게 강남 집값들은 그렇고 지금 오르는 것은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아파트들이 오르면서 평균적으로 4, 5월 달에 2분기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까? 아까 그 지금 서울 지역 주택 보급률이 96%라고 하셨나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 그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거의 4%를 제외한 사람들이 주택을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많다. 결론이 이렇게 가는 거고 다주택자가 다주택을 갖고 있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든 뭐하든 하면 매물이 나올 것이고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단순하게 보면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여기서 이제 정책 수단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문제인데 지금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정책 수단이 지금 효과를 별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중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2: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급을 계속 얘기하는 거는 신축 입주 물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잖아요. 그 올해도 그 평년에 한 반 정도인데 내년이 되면 평년 한 20% 수준으로 줄거든요.
1: 내년은 더 심해집니까?
2: 더 심해지고 그리고 인허가 물량들도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도 신축 공급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공급 부족하다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모든 주택을 사고 싶어하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서울 안에서도 일부 아파트에만 이게 쏠리고 있으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지금 빨리 사야겠다. 이게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은 너무 공급에 신경을 쓴다라는 시그널보다는 지금도 구축 매물들은 많잖아요. 그리고
1: 그렇죠.
2: 사업성 부족은 계속 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때 되면 신축 물량이 나와주고 이런 시기는 이제 좀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1: 바로 그건데 네. 언제까지 계속 새로 지어서 공급만 할 거냐. 이전에 지어진 게 원활하게 시장에게 돌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수단을 네. 동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집주인들이 내다 팔도록 만드는 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러니까 동원하고 있는 정책 수단이 다주택자한테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제대로 조준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0: 근데 서울의 자가 거주율이 제일 낮아요. 전국 시도 중에서 40%대인데요.
1: 그러니까
0: 세입자가 더 많은 도시이고요. 서울은 그런데 그럼 이제 다주택자에 의해서만 이 일이 생기냐? 1주택인 타 시도에 거주하는 분들의 비율이 20%가 넘어요.
1: 그렇게 말해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만 규제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이제 답을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규제를 풀면 공급이 되냐 될 거냐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 토론회에서도 계속 규제를 풀어야 공급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발레를 보여주는 게 윤석열 정부 때 그런 공급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그 규제는 미치는 영향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영향들이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뭐 설비의 상승이라든가 뭐 다른 요인들이 있는 거지 이 규제만 가지고 공급이 줄었다 늘었다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1: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사겠다는 사람이 줄 서 있고 그죠? 가격 올려도 되고 그러면 건설사는 짓지 말라고도 지어서 팔겠죠.
0: 그렇죠.
1: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간단히 얘기를 하면 네. 그런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아무튼 그러잖아 국토교통부 주체로 토론회였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 이렇게 하겠다라는 방안을 혹시 이 토론에서 제시를 했어요?
2: 그날 방안이 도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그래요?
2: 예, 그냥 뭐 이런 정책적인 진단만으로 끝나지 않았나.
1: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의 토론을 듣고 의견 수렴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공급 확대 방안을 한번 짜보겠다 혹시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까? 접근법이?
2: 그게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종합적인 정책을 이제 도출하겠다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할 건 지금쯤 다 준비돼 있잖아요 사실. 나놓고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2: 정확히 발표는 아니고.
1: 그러니까 뭐 좀 감지하신 거 없으세요? 전문가의 촉으로 감지한 거 이런 거 없으세요?
2: 네, 대통령께서 계속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최근에도 국무회의 때 발언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은 있는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
1: 소장님의 촉으로는 어땠습니까?
0: 저는 제 불길한 예감이 안 맞았으면 그 토론회 때 공급이 그렇게 강조된 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토론회 주요한 목소리들은 공급 확대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대부분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면은 정부가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제 불길한 예감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예. 정부는 그냥 여러 목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여러 대안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중에서 이제 선택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1: 근데 그 지금 그 정부가 여러 차례 부동산 공급 집값 그러니까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잖아요.
0: 네.
1: 그것만 제가 얼핏만 기억을 해도 서울에는 더 공급하고 싶어도 땅이 없지 않나요?

0: 정비사업 외에는 거의
1: 그러니까.
0: 뭐 유예부지 해봤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1: 그러면 정부가 결국은 만약에 추가로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비사업 쪽으로. 그러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면 규제 완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정비사업을 국가에서 뭐 땅을 찾아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일 수밖에
1: 그게 없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불길한 예감 그거 말씀하시는
2: 그런데
1: 거 아니에요?
2: 그런데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통기획도 제대로 공급 효과를 내지 못하는 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구역 지점까지예요. 거기까지 할 수 있는
1: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막 이러는
2: 네,
1: 거.
2: 뭐 그런 거죠. 근데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 그거 자체가 또 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적률을 계속 올려주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공급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정부의 의지만으로. 그래서 공급 대책도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정부가 해야 할 공급 대책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공공임대 공공분양을 중심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어차피 민간 사업인데 아무리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해주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한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경험이거든요.
1: 그러니까 공공임대 공공주택을 그러니까 공급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네. 추가 땅이 더 있느냐 그린벨트 푸는 거 말고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2: 그러니까. 그 서울에 짓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그렇죠, 없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모두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모두 서울에 짓게 하는 거는 안 되고 이제 이재명 정부는 출발이 그래도 문재인 정부하고 다른 게 3기 신도시라는 중요한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하고
1: 속도 좀 올리고
2: 네 그리고 이미 준비해 놓은 것들 있습니다. 태능이나 그리고 뭐 영등포 쪽방촌, 대전 쪽방촌 이렇게 정말 개발이 제일 시급한데도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해서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있거든요.
1: 아, 그런 게 있어요?
2: 네. 국민들에게 그 개발이 정말 된다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0: 네. 저도 동의하는 게 물량을 추가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온 게 너무나 많고 그게 가장 좋은 공급 계획일 거예요.
1: 그렇죠.
0: 그것들에 좀 힘을 써서 빨리빨리 진도를 빼는 게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국민적 관심사는 이제 7월 말에 발표한다는 세제 개편. 네. 뭐 이것도 이제 관심사인데 이거는 뭐 지금 여기서 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근데 손대는 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결국.
2: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똘똘한 채가 문제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지금 정부가. 예, 예. 그렇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특히나 이제 거주가 아닌 보유에 따라서 줘야 하냐는 당연히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1: 위원님도 같은 전망이시고.
0: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인지하고 있어서 벌써부터 이게 많이 문의도 있습니다.
1: 아마
0: 네.
1: 기정사실로 시정도 네. 받아들이고 있다.
0: 네.
1: 오, 그래요. 그럼 이제 좀 내다 팔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0: 아, 그것도 또 갈릴 것 같긴 한데요.
1: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또 다른 카테고리니까 네. 다르게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3: 네, 오늘도 습도 높은 무더위, 그러니까 찜통더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5: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6: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7: 잠깐만.
5: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7: 아, 답답해.
6: 안 돼.
5: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6: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5: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6: 여기 재밌겠는데?
5: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7: 토끼야, 추워?
5: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8: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 지표 중에 순대외금융자산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우리나라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장부상 부채가 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대로라면 순대외금융자산이 1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짚어보죠. 뉴욕주가 대형 데이터 센터의 신규 건설을 1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과 환경 부담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데, 인공지능 산업에 필수적인 이 데이터 센터 확보에 이런 뉴스가 어떤 영향을 또 줄지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불리했던 증권사의 관행들을 손봅니다. 공모주 청약금에도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고 매도대금 담보 대출 이 금리도 더 낮아질 예정이랍니다. 챙겨 들어보죠. 7월 16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 매일경제신문의 명지혜 기자, 하수정 경제전문기자까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오늘은 우리나라 순대외 금융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잘못하면 이거 적자?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네. 원인이 우리나라 주가가 너무 잘 올라서 그렇다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무슨 뜻이에요?
3: 네. 먼저 순대외 금융자산이라는 게 뭔지 좀 개념 먼저 설명드리면 예. 대한민국의 달러 가계부를 생각하면 좀 개념이 잡히는데요. 이제 그 가계부에는 자산하고 부채가 있을 텐데 국내 거주자의 해외 금융자산, 그걸 대외 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자산이 있고 여기에서 외국인의 국내 금융자산, 대외 금융부채라고 하는데 그걸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순대외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즉 한국이 갖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이제 경제 위기 때 확보할 수 있는 외화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렇게 평가가 돼요. 근데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대외 금융자산은 뭐 현대차의 미국 공장 투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진우 기자가 미국 마이크론 주식에 투자한 돈이라든지 아니면 한숨을 쉬시는군요. 아니면 이제 국민연금이 투자한 해외 채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외환 보유액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도 이제 한국은행이 글로벌 은행에 이제 금고에 달러나 채권으로 외환 보유액을 달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대외 금융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총칭해서 말하고
1: 그러니까 한국인이 외국에 투자한 돈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3: 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미국 코스트코 본사가 코스트코 코리아에 투자한 거, 그리고 미국 사는 제임스가 투자한 삼성전자 주식, 예. 그리고 프랑스 은행인 BNP 파리바가 국내 은행들한테 꿔준 돈, 뭐 그러니까 달러 빚, 이런 것들이 대외 금융 부채입니다.
1: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거.
3: 네.
1: 요약하면.
3: 네. 예. 그래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그 대외금융자산이 대외금융부채보다 훨씬 많이 늘어서 예. 이제 순대외금융자산이 계속 증가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처음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2024년 말에 1조 달러대를 돌파했습니다.
1: 이거는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미국 주식이 올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3: 맞습니다.
1: 아니면 주식은 안 올라도 매년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 네. 계속 달러가 쌓이는 거니까.
3: 네. 그것만 만약에 환전 안 하고 갖고 있으면
1: 그것만으로도 네. 이제 대외 금융자산은 올라갈 수 있고
3: 네.
1: 그 달러 뭐 미국에 예금해 놨겠죠 뭐 그러니까
3: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숫자가 작년 3분기 이후에 확 꺾이면서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1: 예.
3: 그래서 대한민국의 달러 가계부의 순 자산 숫자가 쪼그라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1: 그렇군요. 결국은 이 순 대외 금융자산이라는 건 우리나라도 해외 투자하고 해외 투자자도 우리나라로 투자하고 이제 막 왔다 갔다 섞여 있는데
3: 네.
1: 우리 이제 그러지 말고 서로 남남으로 돌아서자 이혼하자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살자라고 해서 딱 정산하고 나면 해외 투자한 우리 거는 갖고 올 거고
3: 네.
1: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들 거는 갖고 나갈 테니
3: 네.
1: 그거 딱 정산하고 나면 남는 돈 이게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3: 네.
1: 요게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3: 네. 그러니까 제일 많았던 거 기준으로 하면 2024년 말에 1조 1000억 8,800억 달러였거든요.
1: 예?
3: 이제 작년 말에요. 이제 8,800억 달러가 됐어요. 근데 올해 1분기에 이게 7,50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1: 예?
3: 그런데 다음 달에 발표될 2분기 숫자가요. 1,000억 달러 미만으로 급감하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제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요. 12년 만에 한국이 순대외 부채국이 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2년 전에 외국인들이라고 하고 이혼했으면 우리나라는 정산하고 나면 1조 달러 넘게 받는 건데
3: 네.
1: 지금 이혼하면 돈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됐어요? 왜?
3: 그러니까 대외금융 자산은 별로 안 늘어났는데 대외금융 부채가 갑자기 급증해서 그런 건데 대외금융 부채가 급증한 이유가 바로 국내 주식 시장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가치가 폭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 가치 숫자를 봤더니
1: 예.
3: 1분기 말에 1,600조 원이었고 2분기 말에는 그게 2,900조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석 달 만에 1,300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분기 말 환율로 환산을 하면 이제 늘어난 게 8,500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 1분기 말에 대한민국 가계의 그 달러 가계부의 순자산이 7,500억 달러였다고 했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석 달 만에 새롭게 불어난 외국인들 주식 평가액이 우리 순자산 덩치보다 더 커지게 된 거예요.
1: 네, 이게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랑 이혼하고 빠져나갈 때는 이거 다 찾아나갈 테니까.
3: 그러니까요.
1: 그렇게 계산하면.
3: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서학 개미들하고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그 보유 가치가 좀 둔화가 됐어요. 그래서 2분기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을 11억 달러어치 순매도했고 이제 국민연금도 이제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을 좀 낮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가진 자산이 지금 줄어서가 아니라 코스피 불장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에서 터트린 평가액이 대박이 나서 이제 장부상 갚아야 할 부채가 자산 증가 속도를 압도해버린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1: 그러니까 이 순대외 금융자산, 진짜 우리나라의 달러 자산, 돈.
3: 네.
1: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나라 주식은 안 오르고 우리가 투자한 해외 주식은 많이 오르고
3: 네.
1: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3: 네. 근데 이제 일단 환율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오르면 외국인이 만약에 이걸 매도하게 되면 그 원화를 우리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외환시장에 달러 수요가 많으면 이게 이제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거겠죠.
1: 요즘 환율 오르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서요?
3: 네.
1: 많이 먹은 외국인이 뿌듯한 마음으로 주식 팔고 나가려고 줄을 많이 서는 바람에.
3: 네. 근데 당장 팔고 나가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외국인의 국내 보유 주식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언제든 팔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외환 시장에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 예.
3: 근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번에 한국이 순대외 부채국이 되더라도 이거를 국가 경제 위기 신호로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면 순대외 자산이 줄어든 이유가 진짜 달러비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가난해진 게 아니고 우리 기업 가치가 올라서 외국인이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국가가 갚아야 될 돈이 아니고 이제 달러 가계부의 장부상 마이너스다. 그래서 국가가 쓸 수 있는 달러 실탄, 그 외환 보유액은 4,200억 달러 규모를 이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1: 외국인이 자기네 달러를 찾아가든 못 찾아가든 그거는 그들 사정이고
3: 그들 돈이고
1: 우리가 네.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제 찾아가려고 줄 서고 그러면 환율은 그럼 2천 원, 3천 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거니까 우리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3: 네.
1: 다들 빠져나가려고 하면 만약 그렇다면
3: 네.
1: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한 4천억 달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충분하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게 외국인들 빠져나갈 때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달러 주어주려고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넉넉히 갖고 있어야 환율이 많이 안 튈 테니까.
3: 네.
1: 그래서 외환 보유액 이거 우리나라 4천억 달러 정도 있는 거 이제 이거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모양이더군요.
3: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금융 충격 시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규모냐라고
1: 예.
3: 하면 아 정부나 한국은행은 아 충분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여기는 항상 충분해요. 외환위기 직전에도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3: 네, 세계 순위로 보면 지금 9위에서 13위로 밀리기는 했어요 저희가. 근데 4,200억 달러의 그 절대적인 액수만 보면 그래도 주요국 중에서는 상대 상대적으로 절대 적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예. 문제는 이제 상대적인 속도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금하고 평가액이 엄청 빠르게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수출이 아무리 최대치를 기록한다 한들 한국 기업들이 달러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있다는 점 이것도 좀 고려해야 할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달러 공급보다 달러 수요가 너무 빨리 늘게 되면은 환율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1: 이 달러 수요가 오늘 얘기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많이 먹고 뿌듯해서 나가려는 수요.
3: 네.
1: 그게 이제 늘어나는 달러 수요.
3: 네. 그래서 그 신현송 하는 총재는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더 확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신중한 입장인데 그 근거로요. 항상 한국의 순대외 금융자산이 많다는 걸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대외 금융자산이 급감하고 있고 실제 2분기에 그 급감한 수치가 나온다. 이러면 이제 외환 보유액 확충 논의가 이제 다시 불을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제 3분기 들어와서 주가 많이 내렸잖아요. 우리나라
3: 그게 코스피도? 아마 반영이 되면 아,
1: 그러면 또 다시
3: 네, 조금
1: 순대외
3: 네.
1: 금융자산이 늘어나겠죠.
3: 네.
1: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사실 우리는 에브리바디 다 해피한 걸로 생각하고 네. 다 박수 치는데 주가가 오를 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 가치가 이렇게 오르면 우리나라의 순대외 금융자산이 줄어들게 되는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서 달러로 가져가면 그게 우리나라 사실은 금캔터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런 느낌이니까 그런 점도 있다.
3: 네.
1: 명지혜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도 이것도 눈길을 끄는데 뉴욕주가 1년 동안 데이터 센터 건설 안 하겠다고 했군요. 지금 빨리 지어도 모자라는 데이터 센터 건설을 안 하면 어떡해요 이거?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4: 네, 네. 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대형 데이터 센터 신규 건설 1년간 중단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1: 예.
4: 네, 이게 미국 50개 주 중에서 이렇게 주 차원에서 건설을 아예 막은 건 뉴욕이 처음인데요. 50메가와트 넘는 시설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사실상 어지간한 데이터 센터 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심사 중인 것도 다 멈춰 세우고 정부가 예. 그 사이에 좀 데이터 센터가 전기 요금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대로 따져보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이미 지어져서 돌아가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말고 새로 짓는 것만 막겠다는 겁니다.
1: 일단. 이미 착공한 것도 스톱이면 이것도 또 골치 아파지겠는데요.
4: 네, 맞습니다.
1: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이제 민원도 많고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전기 여기서 먹고 물 여기서 먹고 그러면 뉴욕의 다른 시민들은 뭐 먹고 사냐 뭐 이런 반발이 좀 꽤 있다는 하던데 그것 때문에 그렇겠죠? 정치인이니까.
4: 네,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는 전기랑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뉴욕주 전력망에 지금 데이터 센터 짓겠다는 신청이 밀려 있는데 여기 필요한 전력을 합치면 12기가와트 달합니다. 이건 포르투갈 전체가 전기를 많이 쓸 때의 소비량하고 맞먹는 규모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발생하는 또 열을 식히려면 물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담이 고스란히 지역 주민한테 넘어온다는 점입니다.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 PJM이 추산한 거에 따르면 좀 13개 주에서 앞으로 향후 3년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이 총 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4천억 원이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는 데다가 밤낮 없이 냉각팬 돌아가고 비상발전기 돌아가고 이러니까 소음도 심하죠. 그래서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겁니다.
1: 데이터센터 돌아가는 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서 데이터센터와 무관한 시민들이 내야 되는 괜히 더 내야 되는 전기요금이 9조 원쯤 될 거다.
4: 네, 맞습니다.
1: 억울하겠네요. 예.
4: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반발이 아주 심해가지고 올해 1분기에만 미국에서 이런 주민 반대로 인해 미뤄지거나 무산된 데이터센터 사업이 75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1: 뉴욕이 제일 먼저 깃발 들고 해서 그렇지 다른 주도 속사정은 비슷할 텐데 어느 주의 시민들이 자기네 데이터 센터 자기네 동네 들어와서 요금 오르고 물 부족한 걸로 좋아하겠어요?
4: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유타주에서도 그렇고 버지니아주에서도 주민단체들의 이런 반대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사업이 무산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니아 같은 14개 주도 뉴욕처럼 규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럼 큰일이네. 그러면 AI 이거 계속 설비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져야 우리나라 D램도 계속 팔리지 데이터 센터 못 지으면 D램도 안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죠 이거?
4: 이게 그런 좀 이 좀 딜레마인데요. AI 산업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심장처럼 아주 필수적인데 예.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반길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막상 데이터 센터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1: 예.
4: 수만 대 컴퓨터가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일자리 같은 지역 경제 효과는 크지 않고 뭐 전기요금만 이렇게 많이 나간다. 그래서 부담은 우리가 지는데 정작 이득은 빅테크가 가져간다. 이런 인식이 지금 반발의 뿌리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1: 예.
4: 그래서 미국 연방 정부는 그래도 일단 주 정부들과는 다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AI 경쟁력은 지켜야 하니 이런 데이터 센터 짓는 건 이제 막지는 않지만 전기요금은 주민한테 떠넘기지 않겠다. 그래서 아마존, 구글, 오픈 AI 같은 빅테크들한테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비용을 너희가 부담해라 하는 서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 기존 발전소에서 전기 끌어올 생각하지 말고
4: 네.
1: 들어올 거면 발전소도 같이 짓고 들어와라.
4: 네, 그렇습니다.
1: 그런 얘기인가 보죠.
4: 네.
1: 이거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들 이제 많이 짓기 시작하고 우리도 필요할 텐데 우리도 네. 비슷한.

0: 상황이겠네요. 어느 동네에서 데이터 센터 들어오는 걸 좋아하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스가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리 정부도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2035년까지 전국에 18.4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확보하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좀 미국하고 똑같은 갈등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 금천구 독산동인데요. 주민들이 전자파나 화재, 소음 등을 좀 걱정하면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예. 올해 초에 그 데이터 센터 건설 공사가 한 달 반이나 멈췄다가 재개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과천 주암지구에서도 주민들 수백여 명이 집회를 열고 반대를 했고 뭐 서울 영등포에서도 민원이 2,800건 넘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0: 이것도 잘 모를 때 그냥 후딱 지어버린 데이터 센터는 돈 벌었네요. 그러니까.
1: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 또 이게 반대로 또 지방에서는 데이터 센터 좀 유치하려고 경쟁하려는 모습도 있어서 이게 좀 반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과거 원전을 지을 때도 좀 이런 비슷한 갈등들이 있었어서 예. 전문가들은 이 데이터 센터도 좀 계획 단계부터 주민과 소통을 하고 보상책을 좀 미리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좀 조언하고 있습니다.
0: 당연한 조언.
1: 네.
0: 큰 별 도움은 안 되는 조언이네요. 그건 알죠, 당연히. 어느 정도 보상하고 어려워서. 어느 정도 소통하는 게 문제인지 모르겠고 맞습니다. 어디까지 또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으니까 고민하는 건데.
1: 맞습니다.
0: 소통해야 된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니 감사하네요. 자, 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여파가 꽤 클 것 같아요. 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뉴욕주도 막으면 다른 데는 못 막는 주지사는 내려와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럴 수 있습니다.
0: 그러니 또 거의 뭐 정치적 생명을 걸고 막을 거고
1: 네.
0: 이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작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드네요. 박수익 기자가 준비해 오신 네. 소식은 네.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약간 이런 식으로 불리하게 하면 되나 싶은 그런 관행들이 좀 있었는데 손보는 게 좀 있는 모양이군요.
2: 네, 불합리했던 예. 오래된 관행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회사들의 공모주를 청약할 때 투자자들이 이제 증권사 계좌에 미리 보증금을 넣어둡니다. 이걸 청약 증거금이라고 하는데요.
0: 네.
2: 이렇게 증거금을 넣어두고 실제 청약을 하면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서 자기 본인들이 희망을 했던 주식을 배정을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습니다. 그래서 예. 나머지 못 받은 돈들은 2, 3일 뒤에 이렇게 돌려받는 환불금으로 돌려받는데
0: 네.
2: 이 규모가 연간으로 따지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450조 원 정도 됩니다. 청약 증거금 규모가
0: 예.
2: 이게 어떻게 보면 평균 한 이틀 사흘 묶여 있고 여기에 이걸 가지고 증권사들은 단기 자금 운용해서 본인들이 약간의 이자 이익을 수취하지만
0: 네.
2: 그 돈은 정작 주인인 투자자들에게는 단 1원도 얹어서 돌려주지 않고 원금만 줬다는 거죠.
0: 며칠 후에 돌려주는데 무슨 이자입니까? 그러고 네. 돌려줬다는 거죠.
2: 네.
0: 본인들은 그거 하루라도 치열하게 굴리고.
2: 예예.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예. 해서 이자를 지급해라.
0: 쳐서 줘라.
2: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같은 개념으로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나라 주식 결제 시스템이 T+2일이지 않습니까?
0: 예.
2: 그래서 오늘 같은 목요일에는 중간에 주말이 끼어 있으니까 월요일 날 결제 대금이
0: 오늘 주식 팔면 월요일 날 돈 받죠.
2: 예.
0: 예.
2: 근데 이거를 이제 중간에 급전이 필요하거나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매도 담보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0: 예.
2: 본인이 오늘 판 이 돈을 가지고 이틀 뒤에 들어오지만 이틀까지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증권사가 이자를 붙여서
0: 이틀치
2: 줍니다.
0: 이자. 예. 예.
2: 그게 근데 이 이자가 한 연간 한 9% 10% 됩니다. 아까 공모청약 증거금에는 이자를 하나도 안 주다가 이거는 또 본인들이 이자를 달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0: 사시네요.
2: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금리 적정성을 좀 따져보자라고
0: 좀 낮춰봐라
2: 했고요. 실제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자 증권사들 중에서 일부 좀 금리를 내리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0: 최근에 증권 시장,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뭐 주가도 오르는 날은 많이 오르지만 내리는 날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주식이 있나 싶을 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시가총액 네. 1, 2 종목들이 많이 내리는 그런 이유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이다 그러면서 뭔가 대책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 같던데 뭐 좀 업데이트 좀 있습니까?
2: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와중에 이 금융감독 원장에게 레버리지 ETF 대책 좀 시급히 마련 하십시오 이렇게 했고요. 오늘 F4라고 해서 경제부총리, 한은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모이는 이 시장점검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좀 보완책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0: 아니 논의는 벌써 해야 되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나오는 거는 없냐는 질문.
2: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완책끼리 예. 거론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예. 증권업계에서는 이 레버리지 ETF를 거래하려면 현금이나 주식을 한 1,000만 원 정도 계좌에 넣어둬야 되는데 이걸 좀 높이겠다, 진입 장벽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하나 냈는데 이게 좀 비판을 받습니다. 이게 의미가 크게 없는 게 이미 외국이나 기관들은 1,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이 진입 장벽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0: 거래량이 큰 돈이 크고요. 왔다 갔다 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건데 개미들 손만 자르면 뭐예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개미들도 지금 수십만 명이 이 시장에 진입해 있는데 갑자기 기준을 높이면은 추가 매수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해법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좀 회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야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심리학 책에 나오는 얘긴데요. 중간고사를 잘 본 중학생 자녀에게 칭찬보다는 기말고사가 더 중요하다. 기말고사를 잘 보고 오면 또 고등학교 때 실력이 진짜 실력이야. 그러다 수능시험을 잘 치고 나면 대학 가서 잘해야 한다. 그렇게 대학생활도 직장생활 준비로 희생되고 직장생활은 노후 대책을 위해 희생되며 노후는 다시 자녀를 위해 희생되는 인생. 미래라는 두 글자에 매여 지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건 아닌가. 가끔씩은 멈춰서서 돌아보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9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IC 선물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4.95달러로 전장 대비 0.26%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종가도 배럴당 79.60달러로 전장 대비 0.33%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리서치 기관에서는 현재 수준의 적대 행위가 몇 주간 지속되면 유가가 100달러 선을 다시 시험할 수 있고 역내 주요 석유 인프라가 공격 대상이 될 경우 그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